0: 그냥 더는 바랄 수 없고 그냥 내 이 직업에 만족을 느껴요.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 내줘요. 그러면 흠쩍해요. 옛날에는 물건이 많았어요. 전복도 막 4kg, 5kg 따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귀해요. 보물은 보물이죠, 바다가. 생활을 그거 유지하고 가는데 바다가 우리 터전이죠. 물건 하고 나면 재밌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또 모여서 이렇게 음식도 해서 나눠 먹고 그런 즐거움도 있고 그래요. 아이고, 테리랑보당보난 갈치.
1: Walking in the footsteps of Haenyeo all around Jeju-do Island.
0: 아이고, 이 성게미역국을 먹네. 성게미역국은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좋아하는 음식이에.
2: 돈을 줘도 못 사.
0: 돈을 줘도 못 사.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1: Haenyeo generously shared treasures they found in the ocean.
0: 아니, 재료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그냥 놓으셨네. 해녀들이 만든 음식은 뭐 어디 가서 요리 강습을 받거나 이렇게는 안 하고 우리 손수 그냥 장만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손 가는 대로 이제 저 등놈에서 엄마들 하는 것도 보고.
1: Let's dive into the story of Haenyeo's life and food.

0: Ungni Village is located in the eastern part of Jeju-do Island. In summer, you find seasonal delicacies on the seashore.
1: Jeju-말로 그 참갱이 잡고 있습니다. 갱이는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이 제일 그 알배고 지금 제일 저 캐스터지를 할 때입니다. 돌멩이 밑에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돌멩이 밑에 있는 갱이가 참갱이가 저 갱이 중에서도 참갱이라고 있어요. 그런 갱이를 주로 잡고 있습니다.
0: There is great fun in catching crabs.
2: 하나 돌리면은 많이 나와놨어요, 전에는. 아, 요즘은 별로 안 나와놨어. 음식은 뭐 갱이장 뽀사가지고 그거 해서 콩잎도 싸먹어요. 죽도 써먹고 튀김도 하는 사람 있고. 근데 전이 많이 튀김은 잘 안 하고 맞어. 옛날에는 그것이 큰 반찬이라서 다게.
0: The crabs they caught for 2 to 3 hours fill a bucket to the brim. You can tell that there is more than one type of crab based on the different colors.
3: 우도에선 너파리개라고 해요, 이거 보고. 너파리개. 이거는 참개고에 근데 맛은 참개가 아무래도 맛이 쉽게 맛이.
4: 색깔이나
3: 덩어리가 틀리잖아요. 덩어리고. 이거 얼룩배기고.
4: 배도 요렇게 보기에도 맛있게 보이잖아요, 맨.
5: 옛날에는 돈도 없고 뭐 돈 안 들여서 해 먹는 반찬이 이거라 싶지 마신 게.
3: 보릿고개 시절에 먹던 음식이라 이게.
6: 우린 배 잡고 물남바가지 배 채우시더.
5: 제철이 없다 이거는. 사시사철 계획이 나오는 거. 이거.
0: The representative food using crabs is porridge. Water is added to the ground crabs, then strained to remove the shells.
5: 이것도 공짜로 뭐 몸만 움직이면 잡아올 수 있는 거니까.
0: After rice is added, it is simmered until it becomes porridge.
5: 사람들이 잘 사니까 뭐 마트에 가서 좋은 것도 사다 먹고 즐기는 사람은 즐겨도 가끔씩 먹지 막 즐기지는 않습니다.
0: The crab fritters that are dunked in batter are also delicious.
5: 이거 하면 그냥 뼈에 좋대네 맛이게 뼈에. 예전 할머니들 말이에 뼈가 좋대.
3: Mm.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안 짜면은 구려서 못 먹어, 썩어서 못 먹어. 짜야.
5: 어릴 때는 이것이 주로 콩잎에도 싸먹고 젓갈 담아가지고 큰 반찬으로 먹었어.
3: 할머니들이랑 고추니, 호박니, 깻잎 넣고 쪽국 넣고 그거를 그 지적 먹는 것이 집장이라고 해.
0: This salted crab soup contains crabs, an assortment of vegetables, and flour or buckwheat flour. It's easy to make and filling. The soup is a go-to for haenyeo before diving.

0: 옛날부터 많이 잡아당 먹었죠. 저 특히 요 갱이장 해가지고 옛날 콩농사 많이 할 때는 요거하고 저 보리밥 해가지고 그 검질 멜 때 이거 보리밥 싸먹은 그다음에 맹물 된장 풀어가지고 훅 들었다면 그것이 반찬이나 나쪽에.
1: 지금은 이건 별미니까요. 옛날에는 많이 먹었지만은 별미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2: During the tough times, grab dishes were a big part of life. Mulling over the taste of these dishes, they now remember hardships as beautiful memories. A huge sand flat is spread out on the coast of Gosangni village where Seongsan Ilchulbong peak is visible. Famous for its clams, the Seongsan Clams Festival was held here for the first time this summer. When the tide is out, the sand flat reveals itself. The sand flat is another treasure trove for Haenyeo.
3: 우리 성산 조개는 모래 조개니까 맛있어 고소한 이 냄새가 좋아 이거 조개가 딴 데 조개하고 틀려가지고 물줄기를 타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맛도 있고 또 자라기도 많이 자라고 다른 데보다는 바다에 저 수경 써서 저기 가면은 이렇게 하면 그 하는 게 잘 보여. 수경을 써가지고 이 구멍을
4: 구멍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파면은 한 40kg까지 파는 사람이 있어.
3: 새바람 불면은 살살 불면 나오고 뭐 마바랑 갈바람 그런 거 볼 땐 또 아예 안 나오고 그래요. 이거 새바람 불어야 제일 구멍 잘 나오는 거 이거는 오늘 이거 새바람. 아이고 큰 거 두 개. 아이고 싼 거리 올라왔죠.
2: In July and August, harvesting top shells is prohibited. So the Haenyeo go to the sand flat to find other ingredients to put on their tables. Clam sujebi is hand-pulled dough in a refreshing clam broth.
5: 조개가 엄청 하얘 들어가고 전구지도 많이 넣고 딴 거 넣으면은 저 지저분 해가지고 제일 맛있는 거 전구지 섞어 놓으면은
2: Clam and chives are mixed into a flour batter, then pan-fried until golden brown.
3: Manul. 비린내를 조금 제거하려면 소주도 조금 넣어야 되고 식초 소금이랑 이것에 맞게 어느 정도 알맞게만 넣으면 되는가? 손이 짐작이니까 눈으로 보면서 그대로
5: 꼬치 깔아. 금방 먹을 때 뭐 이렇게 하면 뭐 이거 이렇게 해서 상추 쌈해 먹어도 되고. 간이 됐는가 안 됐는가? 됐어요? 금방 먹는 거는.
2: Mix uncooked clam meat in a spicy sauce to make salted clams. These clam dishes will restore your appetite in this muggy heat. There's one dish that cannot be left out here.
5: 콩나물 넣고 푹 끓여가지고 마늘 넣고 고추 좀 넣고 해가지고 끓여서 푹 끓여 있다. 그래서 냉장고에 여름이나 그렇게 둘이 가면 다 항상 가버려도 몰라.
2: Cold clam soup with bean sprouts is made with clams that Henyo referred to as medicinal clam. You keep it in the fridge until it is cold and eat it to battle the heat.
4: 조개죽도 맞춰. 조개죽이 잘도 맞춰.
5: 배지근하다. 응, 배지근해 그냥.
4: 죽도 맞췄다. 다 맞춰.
5: 옛날 음식이 옛날 야. 음식이라 요새 별의별 거 다 놔도 이 맛 안 나와. 요새 막 조태냉 만나는 것만 놨자라도 난 그 비교사장 못 먹고 죽들은 왕 먹어도 좋아. 이거 고통 건 이거 맛있어 이치로 형 이거 통차에 치로 형 놓아 그네.
4: 밥도 먹어도 맛 좋고.
5: 야 예. 이거 죽에 놓아 먹어 난 이거 더 별미야.
2: In the humid summer, clam dishes restore energy for Henyo to refresh their tired bodies and minds. Recognized for its historical value, Jeju's Henyo culture was inscribed in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in 2016. In order to learn more about the life of Henyo in detail, we visited Jeju Henyo Museum.
6: 과거에 제주 해녀들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물질을 했었어요.
7: 네, 그러다가, 얼마나 추웠을까요?
6: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에 들어오면서 네. 이제 물소종이를 입게 되죠. 어떤 유교적 사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1970년대 네. 일본으로부터 이제 고무 옷이 들어오죠.
7: 아, 네, 네.
6: 한일 그 외교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수립이 되면서.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작업의 시간이 더 길어진 거예요. 물소종이 입을 때는 너무 추워서 작업의 시간이 요만큼이었는데. 네. 고무 옷을 입게 되면서
7: 오래 물속에 있었던 되죠. 거죠.
6: 그러면 그러다가 또 부작용이 또 하나 생겨요. 어. 두통.
7: 아 두통.
6: 안압. 아. 물속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통이 생기고 그러면서.
7: 해녀들의 밥상의 대표적인 저기 모습인데요. 그 양푼이에다가 아, 밥을 넣고 온 식구들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먹었던 게 저도 형제들이 많아서 네. 개인 밥 공기가 아니라 양푼에서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거 네. 보니까.
6: 네. 제주도의 이제 조량 정신을 이제 정확히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네. 제주도가 워낙 화산섬이다 보니까 네. 이제 토질이 굉장히 이제 척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이 굉장히 이제 귀했고.
7: 귀했죠.
6: 그래서 밥을 하면은 온 식구가 이제 모여서 먹는데 가운데 밥을 놓는데 엄마 눈치도 봐야 되고 네. 아빠 눈치도 봐야
7: 맞아요.
6: 되고
7: 오빠 형제, 눈치도 그러면서, 내가 많이 먹으면 머리
6: 그렇죠.
7: 치워박히고
6: 그래서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
7: 네 맞아요.
6: 가장 이제 대표적인 우리 제주도의 어떤 생활 양식을 이제 네, 보여주는 네, 그런 네. 거라고
7: 그래서 있어요. 어릴 때 그 기억이 나요. 보리밥만 하얗게 먹으면 배만 뽕꾸랑 있죠.
6: 네 그렇죠.
7: 이런 말도 들었던 기억이 나요.
6: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저렇게 먹었는데 네. 옆에 식구들이 눈치가 보여서 밑으로 이제 구멍을 파게 됩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7: 예, 예, 겉으로는
6: 그냥
7: 부드러 보이고
6: 해서
7: 밑으로 이렇게
6: 그런 추억들이 좀 있습니다.
7: 네, 네. 이게 가슴 아픈 추억이지만 되게 웃기면서 가슴 아픈 그렇죠. 추억이네요. 네.
2: Gosenli Village, located at the westernmost part of Jeju-do Island. At Tagune Pogu Port, the gateway to the ocean, the Gosenli

0: years.
1: 홀이 4시간 더 못 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한정했는데 지금은 몸 생각 허용 딱 4시간 더 못 하게 합니다. 우리 동가보다만은 계속 수협에서 그렇게 이제 계장님들한테 막 교육을 시켜야 4시간 더 물질을 시키지 말라 말라 그러시고. 전 바다에 가면 예, 아무 생각 없이 물건에만 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바다에 가면 즐거웠고 그런 기쁨에 살았죠. 무슨 집에서 무슨 기쁨이 싶고 웃을 일이십니까? 바다에 가야 웃을 일도 싶고 돈 벌고 우리는 바다에 질러 좋아.
0: Today's target is blue abalone, but it is not an easy catch.
1: 또 오분자기는 또 아무나 못 잡아요. 좀 젊은 사람들 잡는 사람이 잡지 잘 안 보여요. 그 돌 속에 있을 때는. 우리 나 같은 경우는 어떤 때 눈을 두니까 그냥 오분자기 있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도 잡아요. 일단은 야에는 팽개는 안 붙어요. 무조건 이런 구멍 속에 그런 데만 살거든 얘가. 손 안 가는 데 가면 한 번에 막 어떤 데는 한 주먹 쓸 때 와. 그럴 때 진짜 기분 줍니다. 옛날에 많이 썼는데 지금은 오염되니까 그 착에서 앞에만 우리가 한 5년 전에 종자를 거기 투입을 시켰어요. 마음서 아프지만 어떤 겁니까? 그냥 우리만 건강이라는 거 제주도가 다 그 전체적으로 건데 그나마 우리 착에도는 그냥 아까 이 오분자기 잡은 데는 청정 지역이라 물건이 많은 폭이에요. 전북 같은 건 큰 돌 위에도 탁 붙었는데 얘는 자기가 딱 막는 구멍에 가서 살아요. 그냥 눈 오던 사람도 못 잡고 오늘은 잡아놨는데 잡으니까 막 힘들더라고. 이 없어서. 이것이 돈이 되니까 팔면은 이거 키로 오분자기가 8만 원이나 돈 되니까 팔지 마시게. 팔지만은 또 요새는 또 형편이 나아지니까 옛날에는 진짜 하나도 먹어보지를 못했는데 요즘에는 먹기도 합니다. 오분자기로 소라 젖담고 오늘은 메뉴가 오분자기 전복 죽수고. 오분자기 막 맨날 먹어집니까? 어떤 거당 좀 옛날 속담이 뭐 사돈 덕분에 나팔분들도 손님 올 때 이제 같이 끓여 먹는 거지. 또 한 번 또 바다에 가서 또 생각 없이 저 물에 다닐 때 잡아올 땐 또 한 번씩 먹고. 요새는 먹쟁이 넣어서 못 먹어. 달 야이가 가루같이 조사 놓으면은 저 쌀하고 같이 혼합이 돼요. 그러면 쌀에가 물들어야 이 물이. 이 내장이 실상 이것이 중요한 거. 쌀에다가 이렇게 비웁니다. 그래가지고 기름하고 잘 재서면 불에 가면은 먼저 익어보면은

0: 오리지널이나 오리지널이나 살찌면 영업이나 전북도 살찐데 이색깔 나오고 수컷이 많이 있을 경우 이색깔 덜 나와. 이건 암컷이 많으니까 아까 까매잖아요 암컷이 색깔이. 그래서 그런 거라.
1: The dark color of the blue abalone porridge is a telling sign of its rich scent of the sea.
0: 요즘에는 이제 양식 전복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로 양전복 사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 맛이 틀리더라고. 난 그래서 전 오분자기 잡아도 안 팔고 냉동실에 놨다. 1년에 한 번씩 젓갈 묻혀요. 추석 설에 같은데. 돌아 젓던데 소금 조금 들어가고 일단은 간장도 조금 넣어야 돼요. 물이 조금 있어야 맛있지. 너무 말르면 맛이 없어요. 마늘도 조금 넣고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고 고춧가루도 조금 넣어야 되고 또 고춧가루 안 넣는 대신에 또 어떤 사람은 안 넣으면 이 막 바다 냄새 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소라 젓만 하면은 맛이 없어요. 오분자기 내장이 이 소라 젓에 같이 묻어야 맛있지 소라 젓은 실상 맛 떠십니다.

0: 내장이 많이 들어가니까 까맣네. 이거 내장 많이 들어가 맛있어요.
1: Salted top shells with blue abalones is a balance between the sweet top shells and savory blue abalones.
0: 간장에다가 참기름에다가 실고추에다가 마늘에다가 깨끗하게 이렇게 살짝만 올려주면 돼요. 이거는 잔치집에 가면은 새각식 교세상에 나오는 거 이런 거 얻어 먹으려고 딴 데 허령이도 안 오고 새각식 상 나올 때만 기다리는 거라. 이런 거 하나씩 얻어 먹지. 옛날에 막 흥이 났었다 우리 어린 때. 얘네는 교제상 할 때 먹지 안 먹습니다. 제사 때나 먹는 음식이고. 야, 오분자기가 막 흔한 음식이 아니고 너무 고급스러운 음식이라 잘 먹을 시간이어서. 예.
1: Blue abalone skewers are seasoned with soy sauce. A table filled with precious blue abalone dishes is all set.
0: 맛있다. 나가 행복한 밥상 받아본 건 답시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와, 이거 다 건강식품이네. My friends, this is another very, very Korean treasures. These are all medicinal herbs. 오, 이거 인삼? 진생? But I never seen so small and with the leaves attached on. 사장님.
1: 예, 안녕하십니까.
0: 와, 여기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 이렇게 이런 건강식품 한 번에 이거 처음 봐요. 이거 인삼인 것 같아요.
2: 인삼이요? 예?
0: 이거 인삼이에요.
2: 근데 인삼은 밭에서 이제 키우는 게 인삼이고, 예. 이거는 이제 산에서 키우는 산양삼. 한 개 드셔보시겠습니까?
0: 오, 진짜로?
2: 예, 한 개 드셔보십시오.
0: 와, 오늘 진짜. 제가... 아, 이렇게? 그대로, 그대로 먹어도
2: 돼요? 전체로, 전체 다 드셔야 돼요. 입줄기.
0: 입, 꽃, 뿌리 다 먹을 수 있어요?
2: 네, 전체 다.
0: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사장님 저는 네. 한국 전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특산물이랑 전통주 이거 발견하러 가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전통주 있을까요?
2: 그 어린 솔잎으로 만든 솔송주가 있는데 함양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0: 아 진짜?
2: 예, 어린 솔잎.
0: 아 그러면 사장님 산삼 외에 다른 특산물 뭔가요? 여기 지역에
2: 우리 함양에는 양파.
0: 양파?
2: 예,
0: 또 오, 양파?
2: 이제 흑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0: 오케이. 그러면 전 지금 장 바로 가고 그 다음에 바로 그런 양조장 방문할 거예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2: 우리 시장 구경 많이 하십시오. 오, 그래.
0: 함양 베리 베리 페이머스 오니언 so many. 오 너무 맛있어 보이네. 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어서 오세요.
0: 양파 진짜 많아요.
3: 예.
0: 진짜 많아요. 혹시 여기 함양 유명한 양파인가요?
3: 양파입니다. 당도도 좋고요. 맛이 최고예요.
0: 그러면 오늘 무조건 맛있는 함양 양파로 이렇게 요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5kg.
3: 5kg씩으로 나눠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도와드릴까요?
3: 네, 도와주세요.
0: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 같이.
3: 예.
0: 오, 이거.
3: 더 넣으셔야 돼요.
0: 이렇게?
3: 네, 그렇게
0: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5kg. My friends. I found Hamyang famous onions, and they look amazing. Look at this. It looks like a big apple, juicy big apple. I can't wait to make delicious yori, delicious recipe with this. Now I only have to go and find the famous hukdaeji. 오, 지리산 흑돼지 찾았다. 여기 지리산 특별한 유명한 흑돼지죠?
3: 네. 네네. 지리산은 산이 높고 아. 공기가 맑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란 고기는 월등하게 맛이 있거든요.
0: 근데 혹시 어떤 부위 추천해 주시겠어요?
3: 요거.

0: 오겹이에요.
1: 아, 오겹. 아, 오겹. 이거, 아, 오겹. 아.
2: 하나, 둘, 셋, 넷, 다섯.
0: 네, 오겹.
1: 아, 오겹.
0: 네.
1: 맞아요. My friends, 삼겹살. You know what does it mean? 삼겹살 is the pork belly, and 삼겹살 means 삼, 3, 겹, layers, and 살 means meat. So it's a meat with 3 layers. But this case is 오겹살, so it has 5 layers. This? Yes.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네.

0: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환영합니다.
0: 함양 역사에 담긴 술손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술손주는 어떤 술이에요?
1: 술손주는 이제 발효를 시키는데 저희가 이게 함양에서 나는 쌀, 좋은 쌀, 그다음에 누룩,
0: 밀로 만든,
1: 네, 밀로, 그다음에 이 송순, 그다음에 이거 솔잎.
0: 이거 순이에요. 그 잎으로 솔잎 되기 전에.
1: 예예.
0: 아, 진짜 순진.
1: 네, 네. 향이
0: 순이 네. 향이 네. 많이 나요.
1: 굉장히 좀 건강한 향이죠.
0: 네. 이것도 그 숲에 있는 것처럼.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진짜 네, 똑같은 네. 향이에요. 네. 와, my friends, this is very very interesting. I've never tried a liquor made with pine needles. Not just the pine needles, but also the bud, the sprouts before becoming the pine needles. 오, 선생님,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1: 네, 네, 재밌죠. 네.
0: 어, 그러면 이거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거 솔송주죠.
1: 예, 예, 이거 한번 맛보십시오.
0: 와, 숲의 냄새, 숲의 향이 맡아보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올라와요.
1: 잘 넘어가죠.
0: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 누룩의 쌀 고소함 네. 느껴지면서 팍 그럼 진짜 상쾌한 솔잎의 향이 이렇게 확 네. 튀어나와요.
1: 네.
0: 와, 오,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1: 이제 이렇게 다 재료를 섞어 발효시켜서 정류한 술이에요. 이것도 한번 맛보시겠어요?
0: 아, 이거 예술이에요. 예술.
1: 아, 감사합니다.
0: 역시 여기 명인님.
1: 감사합니다.
0: 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1: 그러면은 이걸 지금 정류 내리는 걸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0: 오, 진짜? 예, 그 예, 전통적인 예, 만드는
1: 예,
0: 법?
1: 예, 소주꼬리에.
0: 와, 이거 전통적인.
1: 네, 소주꼬리인데 여기다가 재료 세 개 발효시킨 걸 여기 솥에다 넣어요. 그다음에 네. 소주꼬리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끓으면은 여기다 찬물을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류시킨 게 냉각이 돼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0: 바로 김이 네. 올라가서 바로 그 찬물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액체돼요.
1: 네.
0: 오, 시음할 수 있어요? 원주?
1: 네, 원주.
0: 원주 바로?
1: 네.
0: My friends, this is a very, very traditional way to do the distillation in Korea. Look at this. This looks like being 500 years ago, they were doing the same way. Oh, I'm so excited. Now, I have to try just a little bit. Otherwise, I can.
1: 조금만 드세요.
0: 와우.
1: 그러니까.
0: 아, 근데 진짜 이런 향 다 이렇게 한 번에 다 느껴질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맛봐서 어느 정도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시장에서 진짜 함양의 맛있는 특산물 사서 이제 그런 특산물이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만들고 싶어요. 혹시 보여드리고 싶어서
1: 이거
0: 보여드릴까요?
1: 네, 보여주시죠.
0: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그 맛있는 함양의 특산물 보여드리고 싶어요.
1: 네. 이 양파가 정말 이게 함양에는 딱에 게르마늄이 많이 분포돼 있어갖고 최고예요, 최고.
0: 저는 네. 그런 아이디어 있어요. 양파로 네. 장아찌.
1: 네네네. 네, 네.
0: 장아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만 솔손주.
1: 네.
0: 그 원래 소주
1: 네.
0: 들어가서.
1: 네네네. 네, 네.
0: 그래. 저는 소주 대신 소주.
1: 예?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오, 최고 최고. 야. 예.
0: 너무 너무 좋아요. 예. 자, 그러면 이거 양파.
1: 예.
0: 그리고 다른 함양 특산물.
1: 네.
0: 바로
1: 오.
0: 예. 흑돼지.
1: 오, 예, 예. 베리베리.
0: 베리베리. 베리베리. 베리베리. 베리베리.
1: 정말 최고로 좋은 걸 고르셨네요.
0: 그래서 같이 올리기 위해서
1: 네.
0: 이거 그냥 수육
1: 네, 네,
0: 이렇게 삶아서
1: 네.
0: 아마 그런 삶은 물에
1: 네.
0: 조금 네. 넣으면 어때요?
1: 솔선주
0: 네, 조금
1: 예.
0: 그리고 혹시 그런 아까 보여줬던 솔잎
1: 네.
0: 조금 주시겠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산물물에 월계 수입 대신에 아, 네. 아, 그런 역할.
1: 아, 잘못.
0: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디?
1: 우리 집에서 가실 수 있어요.
0: 아, 가실까요? 아, 진짜?
1: 네, 네. 어? 제가 안 나갈까
0: 집에 댁에서?
1: 우리 집에.
0: 오,
1: 가실까요?
0: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네네네.
2: I'm going to cook in her house. So nice.
0: This is the time of cooking, and I think that since I was born, I've never had the chance to cook in such a magical and beautiful place. Look at this. And today, I'm also very, very lucky because I can use this simple but very precious ingredients. The hukdaeji, and then yampa, the onion. With this one, I will make suyuk, boiled meat. Simple but delicious recipe. And then I will make jangachi, pickles in Korea. Let's start with the suyuk. It will take a little bit of time, so I will just prepare the water and then leave it here for 1 hour. So first, I have to prepare some nice vegetable, yampa. I just had to chop it and just throw it in. And then spring onion. Now garlic cloves, just cut in half like this. And then a little bit of ginger to give freshness. And then we need kan, we need the seasoning. And in Korea, when you do suyuk, of course, is doenjang. Very, very delicious. This is going to give saltiness and gamjilmat. You just melt it like this. And then right before I saw these very aromatic and fresh pine needles. So let's put some of this inside. Wow, so cool. And then I need some kind of sul, some kind of liquor. Today I have sosonju. So why not putting inside so later this aroma will get into the meat, and when I will taste together with this, oh, it's gonna explode in the mouth. It's gonna marry again inside our mouth. So that's great. Let's put sosonju. And ready for putting this delicious, beautiful meat inside. Okay, now let's do the second recipe, jangachi. Very traditional Korean way to make pickles, especially with yampa, with onion, is common in Korea. I can keep the bottom here to keep all the layers tight together.

0: 입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1: 네.
0: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달콤한 맛, 그리고 살짝 새콤한 맛,
1: 네.
0: 그리고 여기 상쾌하고 이거 상큼한 맛이랑 너무
1: 정말 맛있어요.
0: 어우, 역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수육. 네. 수육 안에 끓이는 물에 저는 소순주 조금 넣었어요.
1: 아우.
0: 그리고 여기 이거 지금 먹는 양념에 바로 조금 소순주 넣었어요.
1: 네.
0: 제 생각에는 이거 다 같이 이렇게 삼합인 것처럼
1: 네.
0: 먹으면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거 먼저 찍고 그다음에 여기 삼합주에 그다음에 장아찌도 같이 이렇게 와우. 와우. 담백하고 네. 맛있는 쌈인 것 같아요.
1: 고소하고 쫄깃하고.
0: 소리 너무너무 좋아요.
1: 입안이 개운해요.
0: 네. 그리고 진짜 은은하게 그런 송진,
1: 네.
0: 송진 뒷맛 이거 은근히 올라와요. 맞죠?
1: 그렇죠.
0: 진짜 입안에 쑥인 것 같아요 지금.
1: 한 잔 더 드릴까요?
0: 네. Why not? My friends also. Tin, this is very, very special liquor. It really, really connected with the story of this place. And here today, again, I'm so happy and I'm so proud that I could bring in one table the spirit of Hamyang. Today, I feel that I'm traveling in the past and I'm feeling the real Korean history. Let's meet another time for getting even deeper and further in Korean history and Korean jeomdeonju history, the traditional liquor. Bye-bye.
1: 다음에 또 봬요.
0: 다음에 또 봬요.
1: 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0: And also I get to know this very, very lovely person. I will go back to Seoul full of happiness today. I really hope you feel the same watching this. Ciao, bye-bye.
2: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하나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좀 더 힘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작가적 그 메시지 이런 걸 좀 더 강하게 어필하려고 애를 썼다면 지금은 예술이 꼭 뭔가 메시지를 그렇게 강하게 담고 개념을 담아야만 예술인가?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정말 너무 행복하고 아니면 내가 너무 아파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담아서 내가 그것을 표현을 했을 때 누군가가 공유해주고 같이 감각해줄 수만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행복한 거 아니니까. 저는 현대미술가 배달레입니다.

전 어릴 때 나의 감성과 감각을 이렇게 건드리는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나 음악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게 춤을 추고 손이 올라가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뭔가를 표현해내는 그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굉장히 몸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 성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욕망, 본성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기초적인 인간의 타고난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걸 굉장히 터부시하지? 여대니까 더 했어요. 제가 공부하던 시대는 군사 정권 시대였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억압당하고 표현하기 힘든. 근데 제가 미술대학을 왔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조심해야 되고 터부시 되는 게 이상했어요. 거기에 대한 약간 그런 어떤 그 자유를 찾는 것이 그런 본성의 좀 존재에 좀 더 접근하기 다가가는 어떤 그 순간,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거리낌 없이 표현했어요. 제가 20대 때 베르슈카라는 작가, 아티스트의 책을 보게 돼요. 사진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사진집을 봤을 때 이렇게 한 장 한 장을 넘기는데 너무 문화적 충격에 제가 사로잡혀가지고 그 책을 3학년 때 얼른 사서 제가 그 책을 한 10년을 넘게 봤어요. 굉장히 이게 썩어 들어가는 어떤 산화된 자연에 자기의 몸을 그대로 녹여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대로 어떤 사물에 이입을 하고 모든 것에 어떤 자기를 녹여내는 굉장히 그 본질에 가까워지는 굉장히 저한테는 어떤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오랫동안 했던 작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강의 눈물이라는 작품. 그러니까 자연 환경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어떤 자연은 우리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잠시 빌려 쓰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퍼포먼스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쉬웠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했고 해외에 나가서도 작품을 했고 독일의 분트라고 굉장히 제일 큰 환경단체가 저를 초대를 하신 거예요. 와서 이 공연을, 당신의 그 공연을 보여줘라. 다뉴브 강의 강도 똑같이 저희와 같이 오염이라기보다는 개발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뉴브 강이 잔잔히 흐르는데 거기에서 제가 가서 퍼포먼스를 했죠. 진짜 한 천여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쫙 퍼져가지고 이렇게 관람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는 꼬맹이들이 앞에서 이렇게 턱을 개고 이렇게 저의 그걸 공연을 보고 있는데 하는 내내 너무 귀여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확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제 손을 자기 심장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예술은 정말 언어,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언어다. 꼭 우리가 구호로 환경은 지켜줘야 되고 물은 흘려야 되고 이렇게 싸움이 아니라 예술로 승화됐을 때 이 모든 것은 평화롭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예술가임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제가 하고 있는 예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얻었죠. 4대강 작업을 하고 여성 성폭력에 대해서 이 작업을 하다가 보니 그런 것들을 하나로 표현되어진 곳이 뭐 더 없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DMZ 비무장지대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어디에도, 우리 지금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거기에 있는 환경, 몇십 년 동안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환경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아픈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DMZ를 막 또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본 것은 건물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DMZ 속에 있는 숲을 보게 해달라. 그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상흔의 흔적이 사라졌을 리가 없다. 묻혀 있을 수는 있어도 사라졌지는 않을 거다. 처음 가서 그때도 되게 소름 돋았던 것이 철창이, 철책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넘어서 이렇게 그 빛이 들어오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도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처연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DMZ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어떤 그 거대한 생명력 안에는 처연함을 깔고 있구나. 저는 DMZ 하나를 그리면서 정말 잎사귀 하나, 풀 하나 또 다치게 그리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런 겨울, 지금 봄에 진입하기 직전의 모습이지만 곧 정말 이 밑에, 땅 밑에는 무수한 생명들이 다시 있겠죠. 저는 그 순간을 너무나 기다리고 곧 봄이 될 거고 찬란해질 거고 아름답게 모두가 다 봄을 기다리는 그 순간의 모습을, 이렇게 다 웅크리고 있는 그 순간의 모습을 너무 그리고 싶었어요. 이 DMZ 시리즈를 하는 중간에 제가 그 군 담벼락에서 발견한 꽃이 있었어요. 그게 맨드라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이게 그 무게가 이렇게 기울어진 그 맨드라미를 보는 순간 엄청난 막 이글이글 하는 생명력을 느낀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영감을 받아서 제가 맨드라미를 그거를 이제 찍어 와서 그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작품 이후부터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맨드라미 군락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2023년부터 블루 시리즈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참 단순해요. 제가 퍼포먼스를 계속 진행해 왔잖아요. 근데 물속에서의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물속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굉장히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아직도 수영 못해요. 그런데 그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저한테 엄청난

두려움이고 고난이고 그거를 제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만이 제가 물속을 보는 거였잖아요. 블루 바다에 깊은 심연의 색을 본다는 거, 그게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어요. 블루 시리즈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저의 그것조차도 두려움과 이기기 위한 어떤 저의 그 도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더 가지고 왔던 거는 사람에 대한 연민이었던 것 같아요. 직접 그 피부에 그림을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다큐를 얘기를 듣고 제가 그림을 또 그려주고 그러면서 모든 그 사람의 삶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만나서 같이 그림이 되고 예술이 되는 그 과정을 함께 겪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감사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역사를 들으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해주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지금까지 그 대상이 자연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자연으로 확장이 된 거죠. 어떤 살고자 하는 어떤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에 대한 연민이 저에게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저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0: 최순 씨, 21살이시고 고향은 양강구죠.
1: 저는 감히 상상도 못했을 그녀의 이야기를 소중히 더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2: 이곳을 언젠가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0: Today's case story offering is the movie Hana Korea. It is based on the life of a real North Korean woman who defected to seek a new life in South Korea. Lauded at last year's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t is a co-production between Korea and Denmark. Dame Frederik Sørberg directed and co-wrote the screenplay, along with Sharon Choi, who is known for having worked as director Bong Joon-ho's translator. Actress Kim Min-ah plays the lead, while actresses Kim Joo-ryung and An So-hyun leave strong impressions.
1: 조혜선 씨 맞습니까?
2: 하나원은 여러분에게 한국에서의 첫 집이 될 겁니다.
3: 가장 막막했던 순간들에 엄마가 해주셨던 말을 떠올리면서 버텼어요. 독사처럼 살아라.
4: 나는 한 손에 내 목숨을 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5: 이제 진짜 서울살이 시작한다.
3: 이곳을 언젠가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0: Let's watch the movie Hana Korea together. 혜선 arrives in South Korea 2 years after her initial escape from North Korea to China. She remains hyper-vigilant and tense during her security screening.
6: 혜선 씨, 21살이시고 고향은 양강도죠?
5: 네.
7: 어머니를 혼자 두고 오시느라 힘들었겠어요?
5: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려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 약값이 필요했어.
0: Did your security verification go well?
8: 조사는 잘 끝났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걸 축하드립니다. 내일 하나원으로 이동하실 거예요. 천천히 준비하세요.
0: Things still feel rather unreal to her. Now, the real adjustment begins. Re-education begins in earnest.
2: 하나원은 여러분에게 한국에서의 첫 집이 될 겁니다.
0: After a check-in process filled with a mix of nervousness and anticipation, 혜선 is assigned a room and a roommate.
5: 이거 봐라.
0: Her roommate, 봄이, offers her some bubble gum. The two hope that their new life will be filled with positive moments. Like children learning to walk, they begin with learning the basics.
5: 용돈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9: 다음 분.
10: 언니는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입니까?
5: 농마국수.
10: 맛있겠다.
0: But suddenly,
11: 드디어 여기 있었던구나.
0: Reasons that are unclear, another defector attacks her ferociously. But Hyesun just takes it and does not fight back.
11: 너 같은 년은 벌 받을 거야. 꼭 천 벌 받으라.
0: Just what did she do in order to make her way here?
10: 저런 사람 신경 쓰지 마셔. 언니만 떳떳하면 됐지. 일 없습니다.
5: 떳떳하지 못하면.
0: Despite the past, 혜선 longs to move forward.
2: 오늘부터 우리는 혜선 씨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여성분들은 주로 요리나 제과, 제빵, 미용 쪽으로 많이 가죠.
5: 직업 훈련할 생각 없습니다. 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0: She has a dream.
2: 한국에서는 대학 입시 준비를 아주 어릴 때 시작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공부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5: 힘든 건 상관없습니다. 해내면 된다.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0: Is it because of her sick mother? She chooses a difficult path.
12: 처음으로 도시 생활 현장 학습을 갑니다.
0: Meanwhile, 혜선 goes on a field trip into the city.
12: 자, 그러면 이렇게 현금이 나오죠. 오늘 여러분은 이 카드로 10만 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생필품 목록에 있는 것만 사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마세요.
0: But she's at the age to care deeply about appearances. The cosmetic shop was chock full of intriguing things.
10: 혹시 입술은
12: 틴트요? 아니면 립밤?
10: 묽은 색깔로.
0: 혜선 enjoyed her outing. But afterwards,
12: 영수증 이게 다예요?
10: 네.
12: 혜선 학생, 봄이 학생. 한국에서는 뭐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지지만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요. 두 사람 5분 드릴 테니까 화장실 가서 화장 치우고 오세요.
0: She had to learn about rules and responsibilities. Finally, 400 hours of education are over.
1: 열고,
0: There's still 7, a lot 7, to learn.
13: 새로운 아파트에 온 걸 환영합니다.
0: But Haesun gets assigned to new home.
14: 여기가 이래도 서울에서 꽤 큰 편이에요.
12: 그리고
0: And also receives a cell phone.
14: 이게 최신 기종은 아닌데 연락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0: She's prepared to face her future.
15: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0: But what she faces day to day is formidable. Especially studying for college entrance exams is much tougher than she expected. Competition is heated.
5: 혹시 필기 좀 보여줄 수 있어?
16: 싫은데.
5: 어?
16: 내 왜 보여줘야 돼?
0: What's more?
5: 어머니한테 소식 전하고 싶습니다.
0: She needs money to communicate with her mom and to send her mom medicine.
17: 거품이 너무 없으면 맛없어 보이잖아요.
0: Ultimately, Haesun ends up getting a part-time job.
5: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7: 여기 뭐 몽타리 아주 다 조선족만 쓰니까.
0: Sometimes she's drained by people's preconceptions. Haesun paws on, but eventually she hits a breaking point.
13: 죄송합니다.
0: Then she faces another crossroads.
5: 엄마, 지금 보내는 돈이 꼭 잘 전달되길 바래요.
0: Will what Haesun hopes for work out? A North Korean defector's new life in South Korea. It is the movie 하나 코리아.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film was inspired by a true story of a North Korean defector. A Danish director portrays the defector's life with a calm, observational eye that lends the work a documentary-like character.
18: For me, the core of this story is a young woman with a lot of courage, a lot of resilience, and I felt compelled to tell her story. I think it's overall very interesting and relevant to look at what is the price that people pay for freedom, what is the price that people pay that leave their home for another, and that's been our focus throughout the process.
0: Rather than focusing on the defection itself, the story focuses on the period of adjustment following defection, centering on daily life and struggles.
19: 탈북민들에 대해 생각하면은 와서 겪는 그 생활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생활이 안착되고 남한으로 오고 첫 5년 이후에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북한에 남기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겪는 그 수많은 어려움에 남과 공유하지 못한다는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0: Actress Kim Min-ha, who played Haesun, is said to have heightened the level of audience immersion with her nuanced portrayal of emotions.
20: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영화이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감히 상상도 못했을 그녀의 이야기를 남한에 도착해서부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체화가 되었는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세세히 구분해 가면서 극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했고요.
0: Actress Kim Joo-ryung played Suki, a woman who encourages Haesun.
20: 수키 역시도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인물인데 저는 수키가 그 아픔을, 상처를 극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상처를 안고 버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먼저 배운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연기하면서 겉으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속으로 삼키는 것에 집중을 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0: 호미, the bright, energetic friend by Haesun's side, was
21: 호미는 그때그때 다른 호흡을 내쉬는 캐릭터라고 생각, 감정들, 생각 같은 걸 즉각적으로 오히려 표현하는 좀 쉬어가는 포가 되어주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중점에 두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0: The emotional journey of North Korean women who settle in South Korea. It is the movie 하나 코리아. The character K's story highlights in 하나 코리아 is
5: 나는 한 손에 내 목숨을 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0: The woman who left behind a sick mother and risked her life to defect.
3: 이곳을 언젠가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0: Who now faces the struggle of adjusting to a new way of life, Haesun. Actress Kim Min-ah tackled this role. Through what is called a compelling performance, she vividly portrayed anxiety, solitude, and a steadfast will.
20: 눈을 보면 연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마법 같은 그런 순간을 만들어주는 되게 훌륭한 배우였고.
0: Follow Haesun's emotions and cheer her on. A quiet movie that resonates. It is the movie 하나 코리아.

어떻게 보면 이게 바라봄에 대한 작품인 것 같아요.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세상에 나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 또 본연의 어떤 존재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제 나름의 생각으로 풀어낸 것이 몽유도원 모임.

국립무용단이라는 한국적 정체성을 가진 단체에서 이제 안무를 의뢰받았을 때 컨템포러리 아트를 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굉장히 깊게 한국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국립무용단의 어떤 한국성을 담아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냥 불현듯 구비구비라는 단어가 이제 저한테 떠올랐었고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한국적 정서와 한국의 산세와 우리의 어떤 고유한 어떤 감각들이 되게 구비구비라는 말이 딱 이렇게 귀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그 구비구비 하나로 이제 펼쳐진 예, 무대 언어가 그렇게 펼쳐졌어요.

목류동원무라는 작품이 저한테는 삶이라는 것과 되게 비슷하게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 저는 무용수로서 고민하고 성장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과정이 늘 있었던 것 같은데 작품 안에서의 나와 그 삶 속의 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맞아떨어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는 그냥 저희가 늘 안무자님께서는 이상적인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시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춤의 언어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평상 어떠한 기분을 느끼면서 춤을 춰라. 어떠한 기분으로 춤을 추면 좋을까요? 늘 이런 질문을 반복하면서 이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본인의 몸의 어떤 언어와 이 기술과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몸의 이야기를 저의 방식으로 이렇게 이 작품에 이렇게 담기기를 원했던 거라서, 그래서 모든 무용수들이 똑같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다 다르기를.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사유들이 이 작품에 녹아나길 바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한 어떤 아름다움이 저한테 막 이렇게 영감처럼 막 보여요. 그럼 이제 그것을 저는 이렇게 동작으로 만들고 안무하고 각 장면의 역할들로 분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안에는 그냥 저라는 차진엽의 큰 세계에 그 무용수들도 각자 자기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한지나 화선지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먹을 딱 떨궜을 때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며들면서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무대 위에 무용수들도 각자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의 이제 숨과 그 움직임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함께 그 호흡대로 흘러가거든요.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성이라든지 살아있는 움직임 자체가 약간 수묵화처럼 보이는 네,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을 갖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작업을 하면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타인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내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내가 내 몸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이 공연을 본 관객들이 조금이나마 그런 거를 느낀다면은 그것이 예술의 힘이지 않나? 그것이 작게나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술의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로 있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Let's go! Simply K-pop! What's up, y'all? I'm your Simply K-pop MC, Alan of Gravity.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관객 호응이 아주 유독 더
0: 듬직하네요.
1: 활발합니다, 오늘.
0: But, 원진, we have a problem.
1: 어, 뭐죠?
0: I heard some dangerous hunters have infiltrated Simply K-pop today.
1: 에? 당장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와, 그게 대체 누구죠?
0: Who else? Huh? It's us!
1: 아,
0: Can't
1: 우리?
0: you tell by the outfits?
1: 아, 어쩐지. 아니, 그래서 이렇게 입혀주신 거였군요. 근데 우리가 대체 뭘 사냥하는 거죠?
0: Obviously,
1: uh-huh.
0: the fans' hearts.
1: 아하. 아, 오늘 라인업 봤어요? 다들 너무 눈부셔가지고 정신이 아주 쏙 빠질걸요?
0: Ah, so they're here to help us out as well to capture the fans' hearts too.
1: 맞습니다.
0: All right, can we get excited for today's show then?
1: 그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마음을 제대로 저격할 아티스트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대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0: Hey, Wonjin. Do you like sci-fi movies?
1: 아, 물론이죠. 특히 외계인 나오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0: Mm-hmm. Really? How come?
1: 아니, 뭔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뭔가 눈앞에서 바로 약간 펼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되게 짜릿하지 않나요?
0: Exactly. Uh-huh. That's what makes sci-fi movies so fun.
1: 맞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분들도 이 SF 영화처럼 약간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무대를 또 보여줄 분들입니다.
0: Mm-hmm, mm-hmm. Yes, three teams with three unique charms. Mont, One Pact, and Trans-Z.
1: 자, 그렇다면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0: 네, 심플리 케이팝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이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favorite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게스트 또 바로 모셔봐야겠죠?
1: Back as a 20-member team, here comes a group with a truly overwhelming scale. Identity, welcome!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아이치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을 꽉 채우고 계셔주시는데 이번 싱글, Kids Return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이번 앨범, 이치나 노보 앨범은 저희 아이덴티티 20인이 참여한 앨범으로 끝나지 않을 청춘의 패기를 불어넣는다라는 뜻을 가진 앨범입니다.
0: 오케이.
4: 네, 저희 키즈 리터는 소년들이 힘을 모아 돌아왔다는 뜻으로 20인의 타이틀곡인 만큼 저희 훨씬 웅장하고 멋있는 저희 아이덴티티 반의 힙합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는 곡입니다.
0: Alright, alright.
1: Well, we also watched the music video as well, and the view count is insane. It's already past 26 million.
0: Wow, wow, 좋습니다. 이 안무도 또 굉장히 역동적이라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5: 네, 저희 이번 안무의 포인트 동작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은 듯한 untouchable, untouchable.
0: 에이, 에이.
1: 오케이, 오케이.
5: 이게 저희 안무의 포인트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오, 좋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5: 좋습니다.
0: 좋습니다. Let's go.
1: Alright.
0: Okay. 센터로 다들 나와주시고요.
1: 자, 그럼 준비 되셨다면 뮤직 큐.

0: 좋습니다.
1: 아우 멋있습니다.
0: 안무가 굉장히 힙해가지고요.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2: That's right.
0: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저희가 한번 같이 해봤는데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2: Yes, let's bring out our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3: Hi.
2: Hi there. Hi.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3: 안녕하세요. ID25 이지입니다.
2: 네.
3: Malaysia.
2: 말레이시아에서 온 이지입니다. Well, we heard you have something special you'd like to show to Identity today.
3: Yes, I prepared a dance cover of Kids Return.
0: Oh, really?
2: Oh, dance cover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0: Oh. Let's go, let's go.
2: Wow,
0: wow! Wow, wow! Wow, wow. 좋았습니다. 멤버들 어떻게 보셨나요?
4: So cool! So cool. I love it!
2: 아, 좋습니다. All right, Izzy, you ate that up. And we heard you also have lots of questions for Identity today, so why don't we go through them one by one?
3: Sure. Well,

0: What would you say is the highlight-ish of your hair and makeup looks today?
1: 네, 오늘 각각의 헤어 메이크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뭔가요?
2: 네, 일단 저의 오늘 메이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약간 태양이 그을린 듯한 이 블러셔가 포인트고요. 머리는 이제 바람에 약간 흩날린 듯한 약간 휴양지에서 놀다가 약간 태양의 햇빛에 탄 그런 느낌의 컨셉이 저의 오늘 메이크업의 메이크업과 헤어의 컨셉입니다.
3: Okay, so his concept for today is like a sun-kissed kind of blush and like a windy kind of like a hairdo. Yeah.
4: 확실히 청량감을 좀 더해주는 것 같죠?
1: 네.
4: 또 계실까요?
5: 저는 오늘 헤어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4: 네.
5: 뭐 약간 까서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어떠신가요?
4: 오, 평상시에 자주 내리시나요 앞머리를?
6: 원래는 네. 좀 덧머를 지향한 약간 그런 덧머를 좀 좋아하시는 아 막내분이라서
5: 평소에 귀여운 거 많이 하는데 오늘 네. 멋있는 거 하려고 한번 까봤습니다.
7: 멋있는데
4: 멋있습니다.
7: 멋있는데
6: 멤버들이 보기에 막내 오늘 어때요? 좀 멋있는 거 같아요?
7: 아, 멋있는데요?
8: 완전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Okay, so because he's the 막내, like he always has that cute side to him. So today he focused on doing a manlier hairstyle by showing his forehead.
4: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9: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특유의 매력점과 꾸불꾸불한 헤어가 저의 포인트인데요. 제 평소에 귀여운 이미지와 맞게 오늘도 한번 귀여움을 더 극대화해서 꾸며봤습니다.
4: 오, 좋습니다. 오케이. 확실히 머리를 이렇게 뻗으니까 좀 귀여움이 더 극대화되는 것 같은데 매력점 한번 자랑해주세요.
9: 좀
4: 네.
1: 당겨주세요.
4: Close up, close,
1: close up.
4: up. Get closer.
1: Zoom in,
4: zoom in.
7: 잘생겼다, 잘생겼다.
4: 네, 확실히 yes. 귀엽네요.
3: Very charming, very charming.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0: When getting your makeup done, what's the one thing you pay the most attention to?
4: 오, 계실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10: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좋습니다.
10: 저희 키즈 리턴의 타이틀곡 분위기와 맞게 멋지고 각진 느낌의 쉐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uh-huh. 있습니다.
4: 오, 쉐딩. 좋습니다.
3: Yes. So, to match the cool concept for Kid's return, he focused on shading, like the contour of his skin. Anyone else?
4: 또 계실까요?
11: 네,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4: 네.
11: 저의 이제 여우처럼 살짝 위로 솟아있는 눈매를 살려주면서 약간 사납게 그리고 약간 저의 머리색처럼 눈썹도 붉게 약간 입술도 촉촉하게 마무리를 플럼퍼로 한번 해봤습니다.
3: Oh, nice.
4: 좋습니다.
3: So he went for a more fierce concept with a red hair and red eyebrows and like a fox-like eyeline that goes up. All right, one more.
12: 아, 제가 라스트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동그랗고 커다란 눈이 매력이기 때문에 제 이 눈을 살려주기 위해서 개방감 있게 덜어내는 메이크업을 자주 하고 있고요.
4: 오.
12: 그리고 저 또한 이 매력점 찍어주는 게 살짝쿵의 포인트입니다. 예. Yeah.
4: 어, 그렇다면 어떻게 성준님도 한번 매력점 자랑 한번 가볼까요?
7: 야.
12: 그럼요, 그럼요.
4: 아, 좋습니다. 줌인 줌인 가볼게요. 오 oh, 예.
7: Yeah. 아, 귀엽다.
4: Very cute. 귀엽다.
3: Very fresh and charming. All right. Grea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please.
0: Do each of you have a beauty routine you stick to, and which member is the most dedicated to the beauty care?
3: 네, 평소에 각자 꾸준히 하는 뷰티 관리법도 있나요? 그리고 멤버들 중 가장 관리에 진심인 멤버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4: 어, 답변 부탁드릴게요.
7: 이거 뽑아야 되는.
4: 약간... 어, 네,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11: 저는...
4: 같아요.
11: 저는. 네. 그냥 저는 제일 관리에 진심인 멤버는 희주라고 생각하는데
4: 네.
11: 희주가 숙소에서 팩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4: 오호.
11: 모델링 팩도 직접 만들어서 할 정도로
4: 오호.
11: 보시죠. 고운 피부와 잡티 하나 없는 매끈한 얼굴. 그래서 이제 희주 맨 얼굴보다 팩한 얼굴을 더 많이 봐서 관리는 희주라고 생각하고 이제 뭔가 뷰티는 청명이가 1등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4: 어 확실히 피부 관리에 진심이셔서 그런지 오늘 광채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10: 감사합니다.
4: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13: 네. 저는 평소에 메이크업에 관심

0: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직접 할 때도 있고 저희 멤버들 수정할 때 부득이하게 직접 해줘야 될 때도 있어서 제가 수정 메이크업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1: 오, 안 그래도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청명 씨께서 이제 뷰티 브랜드 모델로 또 하고 계신 걸로 또 알고 있는데 멤버들 수정 화장을 직접 해주신다고요?
0: 네, 수정 메이크업을 못하고 어디 스케줄을 해야 될 때도 있어서 그런데 그냥 제가 한 번씩 봐주고 있습니다.
1: 아무래도 또 멤버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시간은 짧고 수정은 계속 봐야 되고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1: 그럴 때마다 이제 청명 씨께서 좀 도움을 주시는
0: 가끔.
1: 아, 오 대박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또 요즘 좀 즐겨 하는 메이크업이 있나요? 청명 씨 좀 어떠세요?
0: 아 저는 요즘 음악 방송에서 여러 가지 옷을 입기 때문에 네? 그 옷에 맞춰서 색조 메이크업을 바꾸는 걸 좋아해서 네네. 오늘은 좀 쨍한 컬러를 입어가지고 색조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1: 오, 약간 본인만의 꿀팁도 있다면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색에 뭐 어떤 색이 잘 어울린다는 건가 약간.
0: 아 저는 요즘 네? 조명 입체감을 좋아해서 네. 워펄 하이라이터로 좀 꺼져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허. 워펄 하이라이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1: 어 좋습니다.
2: Alright, thank you for your answers, 청명. Please go ahead with the next question, Izzy.
3: Is there a hair color or hairstyle you've always wanted to try?
2: 네, 언젠가 꼭 도전해보고 싶은 헤어 컬러나 헤어스타일링 있나요?
4: 아 네, 저 있습니다.
1: 어 어떤 거죠?
4: 저 완전 그 약간 연한 베이지 색깔의 베이비 갈색 그리고 완전 하얀색 그리고 완전 검은 검정색 이렇게 세 가지 헤어스타일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1: 어 다 색에 다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4: 감사합니다.
1: 언제가 꼭 시도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계실까요?
5: 네, 네 저도 저는 사실 데뷔해서 꼭 하고 싶었던 게 염색일 정도로 네. 염색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금발.
1: 오.
5: 네, 금발 염색 스타일링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 어 네. 아까 답변을 해주셨던 걸로 밀어보았을 때 약간 추구미가 좀 귀여움이실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떠세요?
5: 사실 네. 추구미는 네. 이제 섹시지만
1: 아 섹시
5: 도달하지 못할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귀여움으로 밀어붙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아 뭔가 되게 핑크 머리 잘 어울리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나중에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계실까요?
6: 저는 약간 파란 계열을 좋아해가지고 오. 애쉬 블루 느낌의 약간 그레이 섞인 듯한 머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1: 오, 쿨톤이시죠?
6: 다 잘 어울립니다.
1: 저는 지금 저의 시야로 봤었을 때 옷도 파랗고 지금 뒤에 LED까지 파래가지고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6: 오, 감사합니다.
1: 네, 진짜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2: Alright, Izzy, we heard you have one last special request for identity.
3: Yes, since there are so many members in Identity who are great at using facial expression, could you show us your best expression to the music?
2: 아, 네. Identity에는 표정을 잘 쓰는 멤버가 많잖아요. 음악에 맞춰서 한 번씩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1: 맞습니다. 또 안 그래도 오늘 저희 컨셉이 약간 팬분들의 마음을 저격하는 약간 사냥꾼 같은 느낌이잖아요.
2: Yes.
1: 그래가지고 이 팬분들 심쿵하게 만들 표정과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음악도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2: 네.
1: 네, 여러분들 자유롭게 매력 발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7: 네.
8: 네. 네, 됐습니다.
1: 좋습니다. 바로 가보시도록 하죠. 뮤직 큐!

0: 원진, if you can have one superpower, what would you choose?
1: 와, 갖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그래도 저는 teleportation. 네, 순간이동. 이게 출근할 때도 그렇고 퇴근할 때도 그렇고 너무 편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0: Yeah, it's a really good one. Mm-hmm. I think I'd want to have the power to read our fans' minds.
1: Oh.
0: Yes, that way I think I could put on an even better performance.
1: 하지만 너무 좋지만 오늘 무대는 그런 초능력 없어도 이 팬분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0: Wow, really?
1: 네, 물론
0: Then let's go ahead and introduce them.
1: 좋습니다. Lunate 그리고 PPT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타트!

0: 원지, you know our hunt for our fans' hearts aren't over yet, right?
1: 아, 당연하죠. 아직도 이 팬심을 저격할 무대가 우리 두 무대나 또 남아 있다고요.
0: Oh. Uh-huh. Now that's reassuring. We've been saving them for last, so they must have something special.
1: 그럼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무대죠.
0: I like the sound of that. The artists who will knock our fans off their feet. Please introduce them.
1: 네, 청량하게 돌아온 써머킨 부부걸과 K-POP 대표 혼성그룹 카드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Everyone, did you enjoy today's Simply K-Pop with the Melon's Hunters?
1: 여러분 어떻게 오늘 잘 즐기셨나요?
0: All right.
1: 좋습니다.
0: I'm so happy we got to show off the best of K-pop once again.
1: 네, 맞습니다. 함께해주신 전 세계 모든 팬분들께 그리고 오늘 아이덴티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0: All right, Simply K-pop. We'll be saying 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Electrifying K-pop Performances.
1: Bye.

10전대 뭐 한방 백수기예요. 요거는 육개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감초예요, 얘가. 얘는 숙지왕. 얘는 인삼이고, 얘는 작약입니다. 그리고 얘는 황기, 얘는 백복령, 얘는 청궁. 엄나무. 이거는 십전대보라고 그래갖고, 십전대부터, 그러니까 몸의 기를 돋궈주고,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면역력 키워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왕에, 오리를 하려면은 그래도 건강에 좋은 거면은 더 좋겠다 싶어갖고, 이걸 선택해갖고 하게 된 거죠. 이제 시골에 내려오면서, 아, 그래도 조금이면 사람들한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고른 게 십전대보 한방백숙인 거죠. 옛날에 한약 같은 거를 우리 저기 뭐야 부모님들이 좀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한약 드시는 거 보고, 아, 우리도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내가 한번 그거를 응용해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갖고 하게 된 거죠. 경동시장을 처음에 가서 지금 11년째인데 계속 그 집에서 이제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 전화만 하면 다 보내주세요. 한의원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처음에는 지인 소개로다가 얘기를 해서 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저희 집에 오신 손님 중에서 지금 구매하고 있는 집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래도 끊기지 않게 그냥 계속 연결해 주셔가지고 잘 썼어요. 그러니까는 2kg 400 정도 되는 거 네 분이 드십니다. 면보에 싸서 지금 약재가 있잖아요. 약재를 밑에다 깔아요. 그리고 면보로다가 싼 찹쌀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오리를 올려요. 얘는 열을 내려주는 음식이고 얘는 또 열을 올려주는 음식이라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리하고 부추는 먹으면 맛도 좋지만 영양가도 이렇게 몸에 밸런스를 잘 맞춰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먼저 요 뱃속에 있는 요 내장 요거 다 긁어 깨끗이 긁어놓고 깨끗이 닦아주시고, 여기 보면 목 있는데 여기 이자라고 있어요. 여기 위에 요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 기름이 엄청 많아요. 이거 이렇게 오려서 내고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데쳐내요. 꼬리 있는데도 이렇게 잘라내요. 이렇게 잘라내고, 이거는 사람들이 먹기 편하다고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약재를 밑에다 이걸 깔 거예요.

요 보자기에 찹쌀을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올려요. 올리고 난 다음에 손질된 오리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양파 한 개랑 마늘 한 줌이랑 생강이랑 소금 한 티스푼 정도 넣으면 돼요. 이렇게. 얘가 참기름만큼 꺼내갖고 이제 뚝배기에 담을 때불 켜서 이게 이제 추가 울릴 거 아니에요. 짤랑짤랑 그때부터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35분 재고 5분 뜸들이고 그런 다음에 찬물에 물을 틀어가지고 얘를 김을 다뺀 다음에 이제 꺼내서 드시면 돼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소리 나면은 최대한 이제 딸랑 소리가 조그맣게 날 정도로만 줄이면 돼요.

불을 완전히 끄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김을 빼는 거예요. 계절을 탄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여름에는 또 복대도 그렇고 오히려 여름에 더 잘 팔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을 찾으니까 이것도 겨울에도 그냥 꾸준하게 팔리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게 모임이 많고 가족 단위 많고 생일 때 이럴 때 어머니 부모님들 생일 때 많이 오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면 산 속으로 오거든요. 구비구비 돌아오면서 막 욕을 했대요. 뭐 무슨 이런 쪽을 오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가시면서 아유 그래도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가갖고 그것도 마음에 좀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가면서 잘 먹었다 문 닫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가실 때 그럴 때 조금 뭐 그냥 좋았고 맛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먹고 가서 건강해질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옛날에 엄마가 해주시던 그 음식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뭐 거의 뭐 어릴 때부터 살다가 시집을 24살에 시집을 갔어요. 울산으로. 그랬다가 다시 이제 뭐 여기저기 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시골로 내려오자. 그래서 온 거죠, 여기로. 어렸을 때는 닭을 많이 먹었지, 오리를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는 식구가 많았어요. 우리 가족이 많으니까 한번 닭백숙을 삶으면 한 네다섯 마리를 그냥 한 솥에다 넣고, 양은솥에다가 밖에다 이렇게 그불 때는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놓고 불 떼서 그냥 삶아갖고 이것저것 뭐 약재 같은 거, 옛날에는 뭐 엄나무라든가 구하기 쉬운 뭐 오가피라든가 뭐 이런 거 잘라갖고 밑에다 깔아갖고 이렇게 해서 줬던 기억 있어요. 그냥 키우는 것만 봤어요. 천둥오리 같은 거 이런 건 기르고 그냥 그랬었지, 먹고 이런 거는 잘 몰, 뭐 기억이 없었어요. 우리 신랑이 저기 화성인가 거기 살 때는 이제 오리를 직접 길렀어요. 한 마리 두 마리니까 잡아갖고 오리 뭐 구이도 해 먹어보고 뭐 주물럭도 해 먹어보고 그때는 그렇게 해서 먹어봤죠. 지금까지 이제 뭐 여기서는 돈을 번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생활하고 우리 먹을 거잘 차려 먹고 뭐만 이렇게 심어서 먹는 거는 다 남이 하는 거보다는 뭐 약도 좀덜 주고 이렇게 해갖고 먹고 나머지는 뭐 손님한테도 팔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갖고 욕심 없이 살고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건강한 음식 찾는다고 한게 여기에 또 백숙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백숙 쪽으로다가 주물럭 같은 거 하고 오리 수육하고 우리 현재 뭐 그런 쪽밖에 없는 거죠, 뭐 지금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구를 좀 해가지고 다른 쪽은 애들도 먹을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먹고 나면 건강이다, 건강하다, 뭐 이렇게. 예.

0: 중심이 저잖아.
1: 이 집말이 요 뒷산이 뭐 산틈이가 이진봉이
2: 아 그래서 이진말이구나.
1: 참이백 제일 참이하기 전에 담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참이하고
0: 그 조합장님이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대가하고 있는데 그걸 한 가죽 가져가면은 쌀 한 마만씩 받아왔대요.
3: 말만가 먼저
0: 그때부터 퍼지기 시작해갖고 이제 그래. 여러 동네에서 이제 참이를 심은 거예요.
1: 우리 밤낮 접붙이로 댕겼어요.
0: 72년도, 73년도?
1: 나 올 때는, 여기 올 때는 참이 농사 안 지었어요. 참이 농사는 내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먼저 시작했는데 막 참이가 나 그 길에서 팔았거든요. 길에서 팔았더니 엄청 잘 팔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서로 그냥 너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
4: 그래서 풀 팔아서 여덕지 살아남고 그 전에 그냥 심어가지고 따먹고 이랬어. 접을 붙이니까 막 이렇게 이만하고 뚜껑고 참도 뚜껑고 노랗고 금싸래기라는 걸 했어. 금싸래.
1: 저 밭에 가서 고사 지내는 거 여기도 했었어요.
4: 어디 가 고사지 뭐.
1: 참외 해놓고 지는 참외가 이렇게 달릴 때 해요. 잘되라고. 피는 거지. 지비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비로 해가지고 칭칭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갖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떡 해다 놓고 구워서 시리즈 갖다 놓고 막걸리 갖다
4: 놓고 하는 거는 자기는 식구가
1: 이제 유지에서는 안 돼요. 안 되고 하우스에서만 해가지고
0: 하우스는 판판하게 좋은 땅에다 해야 되는데
4: 끝나고 덩굴 걷어. 7월 이제 끝나고 이제 긴장하려면 이제 뽑아내잖아. 거기다 달린 거 요런 게 이제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그냥 절거놨다가
1: 참이 장아찌 개개 보니까 소금에다 많이 하더라고. 된장에다가도 해봤어요. 근데 소금이 더 나.
0: 절여가지고 꼬들꼬들 말려가지고 지장에다 박으면 진짜 맛있어요.
1: 이는 오이 장아 저걸 거가 비슷하게 하면 돼. 오이
0: 많이 뿌려.
1: 아니요 배집은 더 많이 안 뿌려.
4: 한 두 달 있다가 저 도 나도 안 돼서 서울 상해만 올라갔다 팔리면서 이걸
1: 오이하고 비슷하니까 한 달이나 두 달 있으면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부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나는 끓여서 구워봤어요.

0: 물이 딱 맞네. 물만 위로 올라와 있으면 되지.
1: 위에 올라오면 안 해도 되는데.
0: 응.
1: 좀 하는 거 느낌이 있으면 그러다 하면 꽉 되고.

0: 저런 거 나와야지 있어.
1: 맛있어.
2: 응.
1: 야.
3: 아이고 맛있게 생겼네.
1: 진짜 맛있겠네. 아예 고춧가루 그만해.
2: 그만요.
1: 고춧가루 많이 넣었어. 응.
0: 절구기도 마지막에 절궜네.
1: 맛있지?
0: 밥 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1: 20년 넘었어, 한 25년. 20년.

온 고향은 어려서 전라도 저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서 서울로 왔는데 구로동에서 살았대요. 시동생이 중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거지. 시동생이 여기 저쪽 여기 동네도 있거든요. 거기서 살고 처갓집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냥 없는데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한 거지. 배우지는 않고요. 그냥 수능 치를 그거 접붙이로 댕겨봤어요. 딴 데로 댕겨가지고 접붙이는 걸 배워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하기 시작한 게한 2월 달이나 3월 달이나 씨를 부어요. 담궈가지고 그걸 또 보재기에다 해서 싹을 뜨뜻한 데다 놓으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와. 그러면 이제 한 3월 말쯤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하우스에다가 이제 포트 박아서 해가지고 그걸 심어요. 심어가지고 한 4월달 좀안 돼서 심어. 밭에다가. 하나는 밑으로 오이고 하나 위로 올려서 그거 다 접을 붙여요. 그렇게 잘라놨다가 이제 한달 있다가 나가는 거지. 쌀이 나무는 이제 그게 참이를 심어 놓고요. 이 가닥을 하나는 이렇게 심어 놨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이리 빼고 두 개는 이리 빼면은 그걸 바람에 흔들릴까 봐 꼽어. 그래가지고 또 이쪽에 와가지고는 또한 가닥 두 개는 또 절로 가고 한 가닥 이리로 오고 이렇게 핀을 꼽아야 돼. 어기석이 나야 돼. 쌀이 나무로 해야지. 나 그때는 어려서 장아찌 몰라. 여기 와서 알았지.

옛날에는 그렇게 양념이 없었어. 그럼 양념이 많지. 옛날에 그렇게 양념이 어딨어. 그냥 마늘도 안 넣고 그냥 먹고 막 그랬지. 양념은 뭐, 그래도 꽤 오래됐지. 한 40년 버터는 양념이 있었지. 옛날에는 뭐 반찬이 없으니까 좀 짭짤하면 그거 무쳐가지고 냉장고도 없잖아. 그러니까 시원한 데 놔두고 그냥 먹고 그랬지. 맛있죠. 지금 더 맛있지. 아유, 맛있다. 지금 사는. 아이고, 맛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spaces that are infused with someone's life. And as I gather the traces left behind in those spaces, at some point, they transform into memories. The memories of each individual come together to eventually form a precious record, and these records accumulate to become the history of the village in the future, building a valuable asset. Today, I'd like to take a moment to remember that fleeting moment together.
1: Sometimes, 오랜 친구들을 만나면 참 신기하게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참 별거 아닌 사소한 이야기들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겁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추억을 곱씹을 수 있는 노원의 의미 있는 장소들 지금 찾아가 보겠습니다.
0: 'Things that are common back then, but are now hard to find, perhaps because they are so ordinary, we didn't notice their disappearance and let them slip away. The first location in Dongwon-gu is the old Hwarangdae station where trains no longer run. Gyeongchun Line, which connects Seoul and Chuncheon, Hwarangdae Station opened in 1939 with the launch of the Gyeongchun Line. Though it ultimately faded into memory in December 2010, without removing the old tracks, it has been preserved as a space that evokes memories of the former Gyeongchun Line for some, while also becoming a serene walking path for local residents. A place that still retains its simple charm. Thanks to this, young folks can experience a somewhat unfamiliar past.
1: 네, 여기는 서울의 마지막 남은 옛 간이역 화랑대역입니다. 아, 예전의 아름다운 청춘을 실어나르고 경춘선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옛 기차역을 보다 보면 그때의 추억들이 스르륵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화랑대역의 이 건물 구조 자체가 참 특이한데요. 비대칭 구조의 지붕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습니다. 예, 마치 이렇게 책을 엎어놓은 것처럼. 아, 지금은 이런 건물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네. 어떻게 보면 이 노원에 상징할 만한 문화유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A gem in the city where one can gently drift into memories. For over 70 years, the Gyeongchun Line has carried countless stories of many people while under operation. There was someone who ran alongside the Gyeongchun Line, which has now faded into history until the very end with Hwarangdae Station.
2: 역전승이세요?
3: 예.
2: 야, 저 때는 정말 여전히 젊으셨네요. 야. 야.
0: He says he can never forget the moment in 2010 when the last train departed from this station. Hwarangdae Station, where warmth was exchanged amongst the people and the beauty of slowness existed. The mascot of this place, a dog named Hwarangi, and even the guest book written in hand. He says everything here is missed. Within the station, precious items he donated from that time were on display.
3: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가위인데 가위를 가지고 이제 표를 검사하고 하는 그 개표 가위예요. 또 저 하기는 나중에 그 중간에 차 안에서 또 검표는 그 검표가이고 네. 예, 이 차표가 옛날 이 차표 이름을 에드먼스 씨라고 합니다. 네. 예, 그 처음에 철도 만드는 곳에서 차표를 만들었는데 그 차표 만든 사람이 에드먼슨이에요. 그래서 네. 에드먼슨식 승차권이라고 그러고
2: 예전 같았으면 저 여차표 들고서 작별 환장 손에 들고 떠나가 뭐 이렇게 노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예, 예. 요즘은 이제 열차표 저런 이제 종이 열차표는 이제 보기 어렵고 다 이제 요즘에 카드로 다 쓰니까요, 그죠?
3: 난 휴대폰 있죠.
0: In this changing era, it was heartwarming to reminisce about those memories.
2: 아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 역에서 열차표를 샀던 그런 모습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어 저기 역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급해가지고요. 그 난춘점 가는 그 기차 열차표 있어요. 빨리 좀 바꿔주세요. 예.
3: 아 예.
4: 아 예. 고맙습니다. 예.
2: 아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 승차권 열차표. 지금은 이 남춘점 가는 이제 열차표를 이 환대에서 탈 수가 없으니 참 섭섭하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 고맙습니다.
0: Small Station, a name imbued with nostalgia and romance that evokes a sense of longing just thinking about it. It's a place that holds the landscapes of each person's life. It captures the scenery of the train from that time, filled with excitement as friends travel together or a moment of respite amid the busy pace of life.
3: 부모들이 이걸 엄청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2: 아 왜요?
3: 못 가고 잡으니까 애들이 아, 사달라고 네. 돈은
2: 부족. 떼쓰고 네. 또 돈, 하나만 고르지 않고 여러 개만 사달라고 하니까
3: 돈이 없잖아요 또.
2: 예, 예, 예.
3: 그러다 보니까 엄청 미워했는데 네. 아, 그 뒤에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들이 지나가면 부모들 잡고 아.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저거 네. 먹을래 절대 애들이 안 먹어요 지금은.
0: Sometimes traveling alone by train brought such happiness. I suddenly find myself longing for those days when I could leisurely enjoy solitude.
2: 열차 타면서 이렇게 바깥 풍경 보면서
0: And the waiting room which served back then as a gathering place filled with warmth and connection.
2: 네, 옛날에는 이런 나무 의자였어요. 이게 한 아, 열차가 어떻게 됐나 시간을.
0: A place that sometimes felt like a pause in the weary routine of life. Looking at the passenger fare chart still held in 2010, I feel as if I've momentarily returned to that time. A gift-like place surrounded by dense forest. Though the trains have stopped, the layers of memories remain intact. The last station master of Hwarangdae Station, Kwon Jae-hee, fondly remembers not only this place, but also the emotions of that time. To those who visited this small station, he was always sincere in his efforts, sometimes like a father, and at times like a son, brother, or friend.
3: 화랑대역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특히 이 기적소를 들으면 제가 다시 지금 달려오고 싶은 마음,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화랑대역입니다. 또 우리를 찾아주는 많은 그 손님들을 바라보면 더더욱 마음이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돌아가고 싶습니다.
0: Always a hometown in the heart. Though he may feel distant one day, he is still holding on to the memories today. Though the landscape may change quite a bit, there are always lingering sentiments of nostalgia in our daily lives. I visited an old shop located in a university district of Seoul that has received unwavering love from not only students for a long time, but also local residents. It's a snack shop that has quietly been by the side of the community for over half a century.
4: 1971년.
0: Shall we go in?
5: 안녕하세요.
0: Wow, this place confidently stands as a valuable asset to be passed on to future generations.
2: 50년 된 그런 가게. 사장님, 여기 소라 세트 하나 주세요. 네.
0: As long as its history goes, this place is filled with various stories and memories from local residents and university students.
2: Oh, yeah. Yeah. Oh, man. 주먹 엄청 크네. 오,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와. 네, 아우, 잘 먹겠습니다.
0: And the warm-hearted hospitality and the flavors that have been passed down for over 50 years. Let me try it now. The look of this instantly brings back memories of school days.
2: Wow. 사장님, 이 질펀이는 누가 이름을 지어주신 건가요?
6: 이거는 할머니 때부터 있던 메뉴인데 서울여대 학생들이 할머니 그 질퍽질퍽한 냉면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네네. 이게 이름이 질펀이로 고착이 됐어요.
2: 아, 역사 깊은 50년 전통의 이 가게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되신 건지 참 궁금합니다.
3: 예, 저, 처음에는 저희 처 이모가
2: 네네네.
3: 그, 소라 다방으로 시작해서 네. 소라 휴게실로 이제 발전하면서 이게 이제 식당으로 변했는데 이 변하게 된 계기는 주변에 식당이 없다 보니까
2: 네.
3: 다방에 이제 생도들이나 학생들이 찾아 왔다 갔다 하면서 밥 좀 달라고 이렇게 네. 시작해갖고 다방 공기가 이제 뭐 라면이 되고 라면이 비빔밥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식당 모두 편하게 된 겁니다.
2: 가게 옆에 보니까 액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 예. 유명이신 분,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고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또 배우 우리 최불암 선생님도 여기 오셨고 또 보니까 운동선수 분들이 많이 오시고 이렇게 드시고 가신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야 금메달 따신 분들이 상당히 네.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태능 선수촌하고 이제 가깝다 보니까 네. 어, 그런 게 아닌가.
6: 저희 어머니가 룰을 만드셨는데
2: 아~
6: 하도 그 선수촌에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2: 예, 예, 예.
6: 아직 우리도 여기 쓸 수 있냐 사인할 수 있냐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금메달을 따야지만 여기 서명을 할 수 있다 사인을 걸 수 있다
2: 아~
6: 그래서 그때부터
2: 아무나 못 건다
6: 네. 그래서 선수분들이 여기 사인 받으려고 사인 올리려고 금메달 따서 왔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2: 오기가 생겨갖고 어, 내가 이 사인 여기 분식집에서 네. 내가 건다 해요.
6: 무조건 걸어야겠다.
2: 어머님이 이 분식집만의 사인의 국룰을 만드셨네요. 야, 그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런 좀 귀한 아주 유명인 스타분들부터 해갖고 유명한 선수, 운동선수분들이 많이 오고 가시고 그래서 뿌듯하실 것 같은데 더 뿌듯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부녀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또 3대째 이어서 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 어,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자기 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떤 계기가 돼서 여기 가게를 도우러 나왔다가 네. 결국 오늘까지 눌러앉게 돼버렸는데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루 이틀 했던 장사가 아니고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사명감이나 뭐 소명을 가지고
2: 네.
3: 장사를 이어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미안함과 또 뿌듯함이 좀 같이 좀 있는 그런 기분이죠.
0: With heartfelt hospitality day after day, three generations have welcomed guests for over 50 years. Notably, this snack shop, located in a university district, has also served as a messenger of love among students.
2: 넘겨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메모들을 많이 했네. 아니, 재무이사 명함까지 붙여놨어. 여기 옛날에 이제 아주머님이 이제 계셨을 때, 아, 10학번 주인 아주머님 따님 목소리가 참 예쁘세요. 어, 따님 목소리가 참 예쁘셨다고. 야, 따님한테 약간 흑심을 가지셨다고. 야, 이게 또 편지를 쓰신 분인데 장문에.
0: It was a letter from someone who returned to this place after 25 years. Wow, how grateful they must have felt for still staying in business.
2: 365일 캠퍼스에 뿜어져 나오는 사랑의 향기. 대학생에게 사랑은, 사랑에게 대학생은 어떤 존재인가?
0: Perhaps this place is where the history of the town is truly encapsulated.
2: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네, 또 올게요. 네. 아,
0: The next destination is Gaur Village in Sanggye-dong, nestled beneath the slopes of Suraksan Mountain, which got its name because it resembles a crescent moon. In this village, which exudes a sense of peace and warmth, I met a longtime resident. Ms. Kim Yoon-hee suddenly fell in love with the scenery of her village one day and decided to become a village guide who explores every corner of the neighborhood.
2: 어, 오래된 아파트도 보이고 네. 이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거리 자체도 과거에는 어떤 길이었습니까?
5: 있어요. 80년도 초까지 그 전까지는 여기가 다 단연 저기 뭐야 가련천이었어요.
2: 가련천.
5: 네, 여기서 해서 네. 옛날에 우리 천성병 시인 아시죠?
2: 네네네.
5: 네, 그 시인이 여기서 살고 아침마다 산책을 했던 길이고 여기 정자도 있죠.
2: 네네.
5: 정자도 있고 해서 이 길은 옛날에는 진짜 마을 사람들이 거의 토박이들이 많이 살았어요.
0: She mentioned that there's a meaningful space in the village she really wants to introduce, so we went there to check it out together.
2: 조금만 더
5: 가면 돼. 아, 보이네요. 어, 이거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2: 아, 그래요?
0: Surrounded by Suraksan Mountain and high rises, there stands a serene old hanok that seems to have preserved its charm over the years. It feels as if time has momentarily stopped here. This old house, estimated to be over 100 years old, was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in the mid-1950s and has been well-preserved ever since.
5: Oh,
2: 네. 어,
5: 들어가도
2: 되지? 어?
5: 네.
2: 안녕하세요.
5: 네, 들어가도 될까요?
2: 잠깐 좀 실례 좀 하겠습니다.
5: 아, 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들어오시면은... 예.
2: 네,
5: 안녕하세요.
2: 네.
0: 박 영찬, who has been living in this village for 10 generations. This place is not only cherished by Park's family, but also serves as a space, history, and source of pride that the residents of this village wish to preserve for a long time. I had a moment to chat with Mr. Park, a proud keeper of his home.
2: 주인분의 이제 부모님 세대까지 같이 함께 다.
7: 예, 예.
2: 이렇게 계속 조금씩 옮겨 다니시긴 했지만 이게 끝까지 이렇게 그 아버님이 사셨던 이 집, 이 고택을 끝까지 보존하고 재현하신 우리 집 주인분께서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의미도 남다르실 것 같고.
7: 뭐 일단은 부모님이 오래 사셨고 네. 그 저희 형제가 여기서 다 태어나고 성장했으니까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한 5년 정도예요.
2: 아, 얼마 안 되셨네요.
7: 예, 예. 그만큼 오래 살았으니까는 예, 제가 이제 형제도 여기서 다 낳고 태어나 가지고 뭐 그런 어떤 애정도 있는 거고
2: 그러실 것 같아요.
7: 예. 뭐 이래저래 현실적인 상황도 있고 그래 가지고 네. 좀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2: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당시에 이걸 다 옮기실 때는 사람이 다 일일이
7: 그렇죠. 예. 뭐 우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가 그 당시 마차가 많이 발달이 안 됐을 거야 아마. 네.
2: 뭐 지게라도 뭐
7: 지게가 가장 만만하죠.
2: 그렇죠.
7: 예. 저도 추측해 보면 뭐 요즘 뭐 조선 말기 구한말 TV에서 필름 보고 그러면은. 뭐 다 그냥 뭐 술에 짊어지고 아니면 들 것 잘 저도 약간 상상이 안 가요. 예, 네. 자세한 얘기는. 예. 근데 아무튼 사람 손으로 다 했지 이걸 뭘 기계에 뭘 힘을 빌어 옮겼다는 거는 전혀 네. 예측할 수 없죠.
0: A place filled with love and care, where no corner has been untouched. The wooden beams and stone rafters are said to be over 100 years old, beautifully preserving the charm of the past.
7: 그 주춧돌이 다 높이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8: 네, 네, 네. 네,
7: 저도 몰랐어요 그거는. 한옥 전문가분이 오시더니 네. 그러고 보니까 높이가 진짜로 다 다르더라고요.
8: 네, 달라요. 네.
2: 다 이유가 있겠죠. 네. 높이도.
8: 네.
7: 네, 그러한 지진.
8: 얘 돌의 크기가 다르고 돌의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나무를 밟을 때 돌의 모양을 보고 구멍을 판 다음에 그 구멍 모양대로 나무를 파서 박아 넣어요.
2: 네, 완전.
8: 우리 레고처럼 끼우는 네. 것처럼.
2: 짜맞춤.
8: 그래서 네. 얘를 아무리 흔들어도 얘는 쓰러지질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진 있는 데서는 이런 공법으로 해야지만 더 오래 가고 더 견딜 수가 있는 그런 걸 한 거 보면은 이 집이 옛날부터 상당히 재력도 있고
2: 네.
8: 위에서 보면은 밑에 아는 사람한테 더 위험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이 집을 제일 처음부터 짓지 않았을까 하는 진짜로. 생각이 듭니다.
0: And he carefully unfolded a cherishedly kept 상량문. It contains detailed records of when the house was newly built or renovated, along with the history of those changes.
8: Wow.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와 글씨도 잘 써 있고요. 이게 그대로 이렇게 보존돼 있다는 게 여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을까? 와 이거 좀 밝혀지고 싶고 감격입니다.
2: 네, 대단합니다.
8: 네, 오늘 너무 좋습니다.
2: 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 이 집에 이 고택 100년 된 이 고택의 역사와 이제 숨은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야.
0: This place holds not only its long history but also the lifelong footprints of his parents and everything he has experienced growing up. Even as time and landscapes changed, Park Young-chun and the residents wish to preserve the unique spirit and long history of this place, hoping it will be remembered for years to come. The next destination is Yangji Village, a charming hillside neighborhood behind Dangguk-ae Station, nestled at the foot of Suraksan Mountain. A path filled with traces of life, presenting a stark contrast to the tall buildings in the distance. It's a scenery where the lives and times of the residents are beautifully intertwined.
2: 야, 이 밑에 이제 저희가 역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오기만 해도 이런 풍경이 펼쳐질 줄 상상도 못했어요.
8: 예, 저기 바로 밑에가 단고개 역이었는데 단고개 역에서 불과 한 5분만 올라오면은 네. 이렇게 공기 좋고 네. 아주 지금으로 봐서는 전원 주택지 같은 것이 이런 네. 마을이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2: 예, 이런 좀 가파르지 않고 완만한 언덕에 네.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예전 동네 그 골목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참 느끼는 게 뭐냐, 정감이 가고
8: 네.
2: 시간의 그 마을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8: 네, 네.
2: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8: 네.
2: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8: 네.
2: 야, 근데 이 양지 마을은 어떻게 형성이 된 건가요?
8: 글쎄, 양지 마을 이름부터가 참 양지 좀 움직이다는 양지 느낌 있잖아요.
2: 그렇죠.
8: 햇빛이 예. 바르고 이 바른 것이 지금 건물들이 거의 다 단층 건물이고요.
2: 예.
8: 60년대 서울 도심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그냥 도시 밖으로 내보내는 정책이 있었어요.
2: 네.
8: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상계동이 그 집단 이주 지역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여기가 형성됐고요. 67년도에 이제 낙원 시장 있는 데서 정화 작업을 하면서 여기에다 집단 이주를 시켰어요.
0: As I took a leisurely stroll around the village, I could strongly sense the aroma of life here more than anywhere else. Although many nearby hillside neighborhoods are undergoing redevelopment, and this place may also change in the near future, the residents continue to live their daily lives with hard work and find joy in the little things.
2: 골목길은 정말 좁은데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네. 그런 좁은 골목길이에요. 야, 이런데
8: 왠지 여기는 네. 첫 시작 현관문 같지 않아요?
2: 네.
8: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 항아리를.
2: 네.
8: 여기 집 아니라고 생각하죠.
2: 자.
8: 여기서 우리 한 집으로 들어가는 정도.
2: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골목길 보면은
8: 네.
2: 꼭 들어와 보고 싶어요.
8: 네.
0: An alleyway like this was common in all neighborhoods back in the day.
4: 팔만 뻗으면 네. 닿을 것 같은 네. 그런 좁은 간격이 불법이네요. 저 이런 길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8: 정원이, 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화분도 나져 있고 네. 산할 도구도 네. 나와 있어요. 네. 그냥 본인들이 손으로 이렇게
2: 그러니까 조금 더 시멘트 이렇게
8: 네.
2: 다 섞어갖고 그 납작한 걸로 해서 이렇게
8: 맞아요.
2: 발라서 이렇게 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해갖고
8: 돈 있으면 이렇게 보석을 또 했던 집이라고 보시면
0: Back in those days, everyone from the house in front to the one behind and beside was like a neighborly family. Yangji Village still retains much of that old charm. These alleys filled with traces of life should be remembered and documented by someone so that in the future, when we long for this scenery, we can revisit those memories. This reinforces my belief that recording the connections between today and tomorrow is truly important. As I passed through the alley and climbed the stairs, I soon reached a spot where I could see the entire view of Yangji Village.
2: 여기 흥분해 볼 수 있는 이 풍경을 좀 기록을 사진으로 좀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Just like that, I captured a glimpse of a moment in Nowon-gu.

0: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녀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행복해요. 그냥 더는 바랄 수 없고 그냥 내 이 직업에 만족을 느껴요.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 내줘요. 그러면 흠쩍해요. 옛날에는 물건이 많았어요. 전복도 막 4kg, 5kg 따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귀해요. 보물은 보물이죠, 바다가. 생활을 그거 유지하고 가는데 바다가 우리 터전이죠. 물건 하고 나면 재밌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또 모여서 이렇게 음식도 해서 나눠 먹고 그런 즐거움도 있고 그래요. 아이고, 테리랑 보당보단 갈치.
1: Walking in the footsteps of Haenyeo all around Jeju-do Island.
2: 아이고, 이 성게 미역국을 먹네. 성게 미역국은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좋아하는 음식에.
3: 돈을 줘도 못 사.
2: 돈을 줘도 못 사.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1: Haenyeo generously shared treasures they found in the ocean.
2: 아니, 재료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그냥 놓으셨네.
0: 해녀들이 만든 음식은 뭐 어디 가서 요리 강습을 받거나 이렇게는 안 하고 우리 손수 그냥 장만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손 가는 대로 이 저 등놈에서 엄마들 하는 것도 보고.
1: Let's dive into the story of Haenyeo's life and food.

0: Village is located in the eastern part of Jeju-do Island. In summer, you find seasonal delicacies on the seashore.
1: Jeju-malo 그 참갱이 잡고 있습니다. 갱이는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이 제일 그 알배고 지금 제일 저 터지 터지를 할 때입니다. 돌멩이 밑에가 많거든요. 그리고 돌멩이 밑에 있는 갱이가 참갱이가 저 갱이 중에서도 참갱이라고 있어요. 그런 갱이를 주로 잡고 있습니다.
0: There is great fun in catching crabs.
2: 하나 돌리면은 많이 나와놨어요, 전에는. 아, 요즘은 별로 안 나와놨어. 음식은 뭐 갱이장 뽀사가지고 그거 해서 콩잎도 싸먹어요. 죽도 써먹고 튀김도 하는 사람 있고. 근데 전이 많이 튀김은 잘 안 하고 맞어. 옛날에는 그것이 큰 반찬이라서 다게.
0: The crabs they caught for 2 to 3 hours fill a bucket to the brim. You can tell that there is more than one type of crab based on the different colors.
3: 우도에서는 너파리게라고 해요, 이거 보고. 너파리게. 이거는 참개고에, 근데 맛은 참개가 아무래도 맛있죠, 맛이.
4: 색깔이랑.
3: 등어리가 틀리잖아요. 등어리고. 이거. 얼룩배기고. 이
4: 배도 요렇게 보기에도 맛있게 보이지 않아요, 맨.
5: 옛날에는 돈도 없고, 뭐 돈 안 들여서 해먹는 반찬이 이거라 싶죠, 맛이.
3: 보릿고개 시절에 먹던 음식이라, 이게.
6: 우린 배 잡고 물람바가지 해 채우시더.
5: 제철이 없어 이거는. 사시사철 계획이 나오는 거 이거.
0: The representative food using crabs is porridge. Water is added to the ground crabs, then strained to remove the shells.
5: 이것도 공짜로 막 몸만 움직이면 잡아올 수 있는 거니까.
0: After rice is added, it is simmered until it becomes porridge.
5: 사람들이 잘 사니까 뭐 마트에 가서 좋은 것도 사다 먹고 즐기는 사람은 즐겨도 가끔씩 먹지 막 즐기지는 않습니다.
0: The crab fritters that are dunked in batter are also delicious.
5: 이거 하면 뼈에 좋대네 맛이게 뼈에. 예전 할머니들 말이에 뼈에 좋대.
3: (목소리)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0: 싸서 못 먹어, 썩어서 못 먹어, 짜야.
1: 어릴 때는 이것이 주로 콩잎에도 싸먹고 젓갈 담아가지고 큰 반찬으로 먹었을까?
0: 할머니들이랑 고추잎, 호박잎, 깻잎 놓고 쪽국, 쪽국 놓고 해. 그거를 그 지적 먹는 것이 집장이라고 해.
2: This salted crab soup contains crabs, an assortment of vegetables, and flour or buckwheat flour. It's easy to make and filling. The soup is a go-to for haenyeo before diving.

0: 옛날부터 많이 잡아당 먹었죠. 저 특히 요 갱이장 해가지고 옛날에 콩농사 많이 할 때는 요거하고 저 보리밥 해가지고 그 검질 멜 때 이거 보리밥 싸먹은 그다음에 맹물 된장 풀어가지고 훅 뜯다니 그것이 반찬이나 나쪽에.
1: 지금은 이건 별미니까요. 옛날에는 많이 먹었지만은 별미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2: During the tough times, grab dishes were a big part of life. Mulling over the taste of these dishes, they now remember hardships as beautiful memories. A huge sand flat is spread out on the coast of Gosangni village where Seongsan Ilchulbong peak is visible. Famous for its clams, the Seongsan Clams Festival was held here for the first time this summer. When the tide is out, the sand flat reveals itself. The sand flat is another treasure trove for Haenyeo.
3: 우리 성산 조개는 모래 조개니까 맛있어 고소한 이 냄새가 좋아 이거 조개가 딴 데 조개하고 틀려가지고 물줄기를 타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맛도 있고 또 자라기도 많이 자라고 다른 데보다는 바다에 저 수경 써서 저기 가면은 이렇게 하면 그 그냥 잘 보여. 수경을 써가지고 이 구멍을
4: 구멍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파면은 한 40kg까지 파는 사람이 있어.
3: 새바람 불면은 살자 불면 나오고 뭐 마바람 갈바람 그런 거 불 땐 또 아예 안 나오고 그래요. 이거 새바람 불어야 제일 구멍 잘 나오는 거 이거는 오늘 이거 새바람. 아이고 큰 거 두 개. 아이고 싼 거리 올라왔죠.
2: In July and August, harvesting top shells is prohibited. So the Haenyeo go to the sand flat to find other ingredients to put on their tables. Clam sujebi is hand-pulled dough in a refreshing clam broth.
5: 조개가 엄청 하영 들어가고 전구지도 많이 넣고 딴 거 넣으면은 저 지저분 해가지고 제일 맛있는 거 전구지 섞어 놓으면은
2: Clam and chives are mixed into a flour batter, then pan-fried until golden.

0: 마늘, 마늘. 비린내를 조금 제거하려면 소주도 조금 넣어야 되고. 식초. 소금이랑 이것에 맞게 어느 정도 알맞게만 넣으면 되는가? 손이 짐작이니까 눈이 눈으로 보면서 그대로 고춧가루. 금방 먹을 때 뭐 이렇게 하면 뭐 이거 이렇게 해서 상추 쌈해 먹어도 되고. 간이 됐는가 안 됐는가? 됐어요? 금방 먹는 거는.
1: Mix uncooked clam meat in a spicy sauce to make salted clams. These clam dishes will restore your appetite in this muggy heat. There's one dish that cannot be left out here.
0: 콩나물 넣고 푹 끓여가지고 마늘 넣고 고추 좀 넣고 해가지고 끓여서 푹을 끓여 있다. 그래서 냉장고에 여름이나 그렇게 둘이가 먹다 한 사람 가버려도 몰라.
1: Cold clam soup with bean sprouts is made with clams that Henyo referred to as medicinal clam. You keep it in the fridge until it is cold and eat it to battle the heat.
2: 조개죽도 맞춰. 조개죽이 잘도 맞춰.
0: 배죽 흔하다. 응, 배죽은 해, 그냥.
2: 죽도 맞췄다. 다 맞춰.
0: 옛날 음식이 옛날 음식이라 요새 별의별 거 다 놔도 이 맛 안 나와. 요새 막 조태내역 만나는 것만 놓았자라도 난 그 비교사장 못 먹고. 죽들은 왕 먹어도 좋아, 이거 고통 건. 이거 맛있어 있지로, 형. 이거 통차 있지로, 형 놓아그네.
2: 밥도 못 먹어도 맛좋고.
0: 야, 이거 죽에 놓아 먹으나 이거 더 별미야.
1: In the humid summer, clam dishes restore energy for Henyo to refresh their tired bodies and minds. Recognized for its historical value, Jeju's Henyo culture was inscribed in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in 2016. In order to learn more about the life of Henyo in detail, we visited Jeju Henyo Museum.
3: 과거에 제주 해녀들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물질을 했었어요.
4: 네, 그러다가, 얼마나 추웠을까요?
3: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에 들어오면서 네. 이제 물소종이를 입게 되죠. 어떤 유교적 사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1970년대 네. 일본으로부터 이제 고무 옷이 들어오죠.
4: 아, 네, 네.
3: 한일 그 외교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수립이 되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업의 시간이 더 길어진 거예요. 물소종이 입을 때는 너무 추워서 작업의 시간이 요만큼이었는데. 네. 고무옷을 입게 되면서
4: 오래 물속에 오래 있었던 되죠. 거죠.
3: 그러면 그러다가 또 부작용이 또 하나 생겨요. 두통.
4: 아, 두통.
3: 안압.
4: 아.
3: 물속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통이 생기고 그러면서.
4: 해녀들의 밥상의 대표적인 저기 모습인데요. 그 양푼이에다가 아, 밥을 넣고 온 식구들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먹었던 게, 저도 형제들이 많아서 네. 개인 밥 공기가 아니라 양푼에서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거 네. 보니까.
3: 제주도의 이제 조량 정신을 이제 정확히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네. 제주도가 워낙 화산섬이다 보니까 네. 이제 토질이 굉장히 이제 척박했었습니다. 그래서 쌀이 굉장히 이제 귀했고.
4: 귀했죠.
3: 그래서 밥을 하면은 온 식구가 이제 모여서 먹는데 가운데 밥을 놓는데 엄마 눈치도 봐야 되고 네. 아빠 눈치도 봐야
4: 맞아요.
3: 되고
4: 또 오빠 형제, 눈치도 그러면서, 내가 많이 먹으면 머리
3: 그렇죠.
4: 쥐어박히고
3: 그래서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
4: 네, 맞아요.
3: 가장 이제 대표적인 우리 제주도의 어떤 생활 양식을 이제 네, 보여주는 네, 네, 그런 네. 거라고 볼 수
4: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기억이 나요. 보리밥만 하얗게 먹으면 배만 뽕꼬랑했죠.
3: 네, 그렇죠.
4: 이런 말도 들었던 기억이 나요.
3: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저렇게 먹었는데 네. 옆에 식구들이 눈치가 보여서 밑으로 이제 구멍을 파게 됩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4: 예, 예. 겉으로는
3: 그냥 그대로
4: 보이고 해서 밑으로 이렇게
3: 그런 추억들이 좀 있습니다.
4: 네, 네. 이게 가슴 아픈 추억이지만 되게 웃기면서 네, 가슴 그렇죠. 아픈 추억이네요. 네.
1: Gosanli Village, located at the westernmost part of Jeju-do Island. At Tagunepogu Port, the gateway to the ocean, the Gosanli Village Henyo dive into the deep sea. The summer heat is just as unbearable as the cold of winter. Inside the rubber suit, it is no different from a steamer.
5: 저는 그냥 물질이 너무 좋아 맛이 바다에 가면 시원해요. 바다에 가면 기분 좋겠다. 그런 거는 저 물질로 나는 출세했다고 봐서 저기 우리 친구들 하다가 다 그만뒀으다. 다 더 그만두시니 나는 끝까지 이걸 해주게.
1: The waters off of Chagido Island are where sangun level haenyeo thrive, diving as deep as 10 meters underwater. Haenyeo Jang Jun-deok still boasts her skill at 55 years.
5: 홀이 4시간 더 못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막 5시간까지 막 무한정이신데 지금은 몸생가 거의 딱 4시간 더 못하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마을마다 틀릴 거보다만 계속 수협에서 그렇게 이제 계장님들한테 막 교육을 시켜야 4시간 더 물질을 시키지 말라 말라 그런 식으로. 전 바다에 가면 예, 아무 생각 없이 물건에만 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바다에 가면 즐거웠고 그런 기쁨에 살았죠. 무슨 집에서 무슨 기쁨이 싶고 웃을 일이십니까? 바다에 가야 웃을 일도 싶고 돈 벌고 우리는 바다에 제일 좋아.
1: Today's target is blue abalone, but it is not an easy catch.
5: 오분자기는 또 아무나 못 잡아요. 좀 젊은 사람들 잡는 사람이 잡지 잘 안 보여요. 그 돌 속에 있을 때는. 우리 나 같은 경우는 어떤 때 눈을 두니까 그냥 오분자기 있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도 잡아요. 일단은 야에는 팽개는 안 붙어요. 무조건 이런 구멍 속에 그런 데만 살거든 얘가. 손 안 가는 데 가면 그냥 한 번에 막 어떤 데는 한 주먹 쓸 때 와. 그럴 때 진짜 기분 좁니다. 옛날에 많이 썼는데 지금은 오염되니까 그 차기섬 앞에만 우리가 한 5년 전에 종자를 거기 투입을 시켰어요. 마음서 아프지만 어떤 겁니까? 그냥 우리만 건강이라고 제주도가 다 그 전체적으로 건데 그나마 우리 차기도는 그냥 아까 이 오분자기 잡은 데는 청정 지역이라 물건이 많은 폭이에요. 전복 같은 건 큰 돌로에도 탁 붙었는데 얘는 자기가 딱 막는 구멍에 가서 살아요. 그냥 눈 어두운 사람도 못 잡고 오늘은 잡아놨는데 잡으니까 막 힘들더라고. 이 없어서. 이것이 돈이 되니까 팔면은 이거 키로 오분자기가 8만 원이나 돈 되니까 팔지 마시게. 팔지만은 또 요새는 또 형편이 나아지니까 옛날에는 진짜 하나도 먹어보지를 못했는데 요즘에는 먹기도 합니다. 오분자기로 소라 젖담고 오늘은 메뉴가 오분자기 전복 죽수고. 오분자기 막 맨날 먹어집니까? 어떤 거당 좀 옛날 속담이 뭐 사또 덕분에 나팔분들도 손님을 대죠 같이 끓여 먹는 거지. 또 한 번 또 바다에 가서 또 생각 없이 저 물에 다닐 때 잡아올 땐 또 한 번씩 먹고. 요새는 먹쟁이도 어서 못 먹어. 달 야이가 가루같이 조사 놓으면은 저 쌀하고 같이 혼합이 돼요. 그러면 쌀에가 물들어야 이 물이. 이 내장이 실상 이것이 중요한 거. 쌀에다가 이렇게 비웁니다. 그래가지고 기름하고 잘 젖으면 불에 가면은 먼저 익어보면은

0: 조금 있어야 맛있지. 너무 말르면 맛이 없어요. 너무 많이 놔도 안 되고 고춧가루도 조금 넣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넣으면은 이 막 바다 냄새 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소라 젓만 하면은 맛이 없어요. 오분자기 내장이 이 소라 젓에 같이 묻어야 맛있지. 소라 젓은 실상 맛덧입니다. 내장이 많이 들어가니까 까맣네. 이거 내장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1: Salted top shells with blue abalones is a balance between the sweet top shells and savory blue abalones.
0: Ganjang에다가 참기름에다가 실고추에다가 마늘에다가 깨가루에다 이렇게 살짝만 올려주면 돼요. 이거는 잔치집에 가면은 새각시 겨자상에 나오는 거 이런 거 얻어 먹으려고 딴 데 허랑이도 안 오고 새각시 상 나올 때만 기다리는 거라. 이런 거 하나씩 얻어 먹지. 옛날에 막 흥이 났었다 우리 어린 때. 얘네는 교제상 할 때 먹지 안 먹습니다. 제사 때나 먹는 음식이고. 야, 오분자기가 막 흔한 음식이 아니고 너무 고급스러운 음식이라 잘 먹을 시간이 없어요.
1: Blue abalone skewers are seasoned with soy sauce. A table filled with precious blue abalone dishes is all set.
0: Mmm, 나가 행복한 밥상 받아본 것 답시다.

0: 와, 아, 이거 다 건강 식품이네. My friends, this is another very very Korean treasures. These are all medicinal herbs. 오, 이거 인삼, 진생? But I never seen so small and with the leaves attached on. 사장님.
1: 예, 안녕하십니까.
0: 와, 여기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 이렇게 이런 콩간식품 한 번에 이거 처음 봐요. 이거 인삼인 것 같아요.
1: 인삼이요?
0: 이거 인삼이에요.
1: 이제 인삼은 밭에서 이제 키우는 게 인삼이고, 예. 이거는 이제 산에서 키우는 산양삼. 함께 드시고 오시겠습니까?
0: 오, 오, 진짜로?
1: 예, 함께 드시고 오십시오.
0: 와, 오늘 진짜. 제가... 아, 이렇게? 네. 그대로 먹어도
1: 돼요? 전체 다 드셔야 돼요. 잎줄기.
0: 잎, 꽃, 뿌리 다 먹을 수 있어요?
1: 네, 전체 다.
0: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사장님, 저는 네. 한국 전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특산물이랑 전통주 이거 발견하러 가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전통주 있을까요?
1: 그 어린 솔잎으로 만든 솔송주가 있는데 함양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0: 아, 진짜?
1: 예, 어린 솔잎.
0: 아, 그러면 사장님, 산삼 외에 다른 특산물 뭔가요? 여기 지역에?
1: 우리 함양에는 양파.
0: 양파?
1: 예,
0: 또 오, 양파?
1: 이제 흑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0: 그러면 전 지금 장 바로 가고 그다음에 바로 그런 양조장 방문할 거예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1: 우리 시장 구경 많이 하십시오. 오, 그래.
0: 헐, 함양 베리 베리 페이머스 오니언. So many. 오, 너무 맛있어 보이네. 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어서 오세요.
0: 양파 진짜 많아요.
2: 예.
0: 진짜 많아요. 혹시 여기 함양 유명한 양파인가요?
2: 양파입니다. 당도도 좋고요. 맛이 최고예요.
0: 그러면 오늘 무조건 맛있는 함양 양파로 이렇게 요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5kg.
2: 5kg씩으로 나눠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도와드릴까요?
2: 네, 도와주세요.
0: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 같이.
2: 예.
0: 오, 이거.
2: 더 넣으셔야 돼요.
0: 이렇게?
2: 네, 그렇게
0: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5kg. My friends, I found Hamyang famous onions. And they look amazing. Look at this. It looks like a big apple. Juicy big apple. I can't wait to make delicious yori, delicious recipe with this. Now I only have to go and find the famous 흑돼지.

0: 어? 지리산 흑돼지 찾았다.
1: 여기 지리산 특별한 유명한 네. 흑돼지죠?
2: 네네. 지리산은 산이 높고 아. 공기가 맑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란 고기는 월등하게 맛이 있거든요.
1: 근데 혹시 어떤 부위 추천해 주시겠어요?
2: 요거 오겹이에요.
1: 아, 오겹. 아, 오겹. 요거, 아, 오겹. 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2: 네, 오겹.
1: 아, 오겹. 네. 맞아요. My friends, 삼겹살. You know what does it mean? 삼겹살 is the pork belly and 삼겹살 means 삼, 3, 겹, layers and 살 means meat. So it's a meat with 3 layers. But this case is 오겹살. So it has 5 layers. This is...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네.

0: 안녕하세요.
1: 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환영합니다.
1: 함양 역사에 담긴 솔선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솔선주는 어떤 술이에요?
0: 솔선주는 이제 발효주인데, 발효를 시키는데 네. 저희가 이게 함양에서 나는 쌀, 좋은 쌀, 그다음에 누룩.
1: 밀로 만드는?
0: 네, 네, 밀로. 그다음에 이 송순, 그다음에 이거 솔잎.
1: 이거 순이에요? 그 잎으로 솔잎 되기 전에?
0: 예예.
1: 아, 진짜 손진.
0: 네, 네. 향이 네.
1: 손이 네. 향이 네. 많이 나요.
0: 굉장히 오, 좀 이거. 건강한 향이죠.
1: 네. 이것도 아, 그 숲에 있는 것처럼.
0: 네, 맞아, 네.
1: 맞아요. 네. 진짜 네. 똑같은 향이에요. 와, my friends, this is very, very interesting. I've never tried a liquor made with pine needles. Not just the pine needles, but also the bud, the sprouts before becoming the pine needles. 오, 선생님,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0: 네, 네, 재밌죠. 네.
1: 어, 그러면 이거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거 솔송주죠.
0: 예, 예, 이거 한번 맛보십시오.
1: 와, 숲의 냄새, 숲의 향이 맡아보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올라와요.
0: 잘 넘어가죠.
1: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 누룩의 쌀 고소함 네. 느껴지면서 팍 그럼 진짜 상쾌한 솔잎의 향이 이렇게 네. 확 튀어나와요.
0: 네.
1: 와. 오,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0: 이제 이렇게 다 재료를 섞어 발효시켜서 정류한 술이에요. 이것도 한번 맛보시겠어요?
1: 아유, 예술이에요. 예술.
0: 아, 감사합니다.
1: 역시 여기 명인님.
0: 감사합니다.
1: 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0: 그러면은 이거 지금 정류 내리는 걸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1: 오, 진짜? 예, 그 예, 전통적인 만드는
0: 예,
1: 법?
0: 예, 소주꼬리에.
1: 와, 이거 전통적인.
0: 네, 소주꼬리인데 여기다가 재료 세 개 발효시킨 걸 여기 솥에다 넣어요. 그다음에 네. 소주꼬리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끓으면은 여기다 찬물을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류시킨 게 냉각이 돼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1: 바로 김이 네. 올라가서 바로 그 찬물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액체돼요.
0: 네. 오,
1: 시음할 수 있어요? 원주?
0: 네, 원주.
1: 원주 바로?
0: 네.
1: My friends, this is a very, very traditional way to do the distillation in Korea. Look at this. This looks like being 500 years ago, they were doing the same way. Oh, I'm so excited. Now I have to try just a little bit, otherwise I can.
0: 조금만 드세요.
1: 와우.
0: 그러니까.
1: 아, 근데. 진짜 이런 향 다 이렇게 한 번에 다 느껴질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맛봐서 어느 정도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시장에서 진짜 함양의 맛있는 특산물 사서 이제 그런 특산물이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만들고 싶어요. 혹시 보여드리고 싶어서
0: 이거
1: 보여드릴까요?
0: 네, 보여주시죠.
1: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그 맛있는 함양의 특산물 보여드리고 싶어요.
0: 네. 오, 이 양파가 정말 이게 함양에는 딱에 게르마늄이 많이 분포돼 있어서 최고예요, 최고.
1: 저는 네. 그런 아이디어 있어요. 양파로
0: 네.
1: 장아찌.
0: 네네네.
1: 장아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만 솔선주,
0: 네.
1: 그 원래 소주
0: 네.
1: 들어가서.
0: 네네네.
1: 그래. 그러면 저는 소주 대신 소주.
0: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오, 최고. 이야. 예.
1: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양파.
0: 예. 네.
1: 그리고 다른 함양 특산물.
0: 네.
1: 바로.
0: 오.
1: 예. 흑돼지.
0: 오, 예, 예. 베리베리.
1: 베리베리? 베리베리. 베리베리. 베리베리.
0: 정말 최고로 좋은 걸 고르셨네요.
1: 그래서. 같이 올리기 위해서
0: 네.
1: 이거 그냥 수육
0: 네네 네,
1: 이렇게 삶아서
0: 네.
1: 아마 그런 삶은 물에
0: 네.
1: 조금 네. 넣으면 어때요?
0: 솔선주
1: 솔선주
0: 네,
1: 조금
0: 예, 예, 예.
1: 그리고 혹시 그런 아까 보여줬던 솔잎
0: 네.
1: 조금 주시겠어요?
0: 네네. 네.
1: 그러니까 산물물에 월계 수입 대신에
0: 아, 네. 아,
1: 그런
0: 네.
1: 역할.
0: 아, 잘못.
1: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디?
0: 우리 집에서 가실 수 있어요.
1: 아, 가실까요? 아 진짜?
0: 네, 네. 어? 제가 안날까요?
1: 집에 댁에서?
0: 우리 집에.
1: 오,
0: 가실까요?
1: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네네네.
2: I'm going to cook in her house. So nice.
1: This is the time of cooking, and I think that since I was born, I've never had the chance to cook in such a magical and beautiful place. Look at this. And today, I'm also very, very lucky because I can use this simple but very precious ingredients. The hukdaeji, and then yampa, the onion. With this one, I will make suyuk, boiled meat. Simple but delicious recipe. And then I will make jangachi, pickles in Korea. Let's start with the suyuk. It will take a little bit of time, so I will just prepare the water and then leave it here for 1 hour. So first, I have to prepare some nice vegetable, yampa. I just have to chop it and just throw it in. And then spring onion. Now garlic cloves, just cut in half like this. And then a little bit of ginger to give freshness. And then we need kan, we need the seasoning. And in Korea, when you do suyuk, of course, is doenjang, very, very delicious. This is going to give saltiness and gamjilmat. You just melt it like this. And then right before I saw these very aromatic and fresh pine needles. So let's put some of this inside. Wow, so cool. And then I need some kind of sul, some kind of liquor. Today I have sosonju. So why not put it inside so later this aroma will get into the meat and when I will taste together with this, oh, it's gonna explode in the mouth. It's gonna marry again inside our mouth. So that's great. Let's put sosonju. And ready for putting this delicious, beautiful meat inside. Okay, now let's do the second recipe, jangachi. Very traditional Korean way to make pickles, especially with yampa, with onion, is common in Korea. I can keep the bottom here to keep all the layers tight together.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자극 드라마도 즐거웠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The Korean Wave is drawing more fans from all over the world. Global consumer prices continue to hover at the 2% sense rate in April. Training the robots to allow the visually impaired the chance to better indulge in cultural experiences. Like the number of hybrid cars are registered in South Korea has surpassed 2 million units. Locally developed Yuri Rocket.
1: When did it all begin? The beginning of joy embedded in daily life, where steps of learning meet a bigger world and history coexists. The legend continues. Innovative technologies come together to unfold a new future, building a better tomorrow. A joy accessible to all, always present in your daily life. JDC. Laos, a country about a six-hour flight from Korea. One of the residents of this rural village in Laos is said to be a very devoted daughter.
2: 아버지를 바쳐라 이랬는데 시다 공주가 아버지 대신 자기가 가겠다. 뭐 효녀심청 같은 그런 느낌인데.
1: This magnificent structure is believed to have been built for Princess Sita.
3: 너무나 아름다운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외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다 공주의 방이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4: 흥나 시다가 왜 무너졌을까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상태인데.
1: The room of Princess Sita is said to hold secrets of a thousand years. Let's unravel the mysteries of the Hongnang Sita Temple. Champasak, Laos is where Korea's first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 for the World Cultural Heritage is underway. It is home to a very special structure.
5: Hongnang Sita is a place that has a lot of importance in the world of the world.
6: Hongnang Sita is a place that is a place that is a place that is a place that is a place that is a place that is
1: a temple with profound significance for the Lao people. What kind of place was Hongnang Sita?
2: Hong이라는 것이 뭐 큰 공간, 방 아니면 뭐 그런 건축물 그런 걸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낭은 아가씨 뭐 이런 뜻이에요. 시다는 이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직역을 하면은 시다 아가씨의 방.
1: About 70% of the population of Laos is Buddhist. Surprisingly, Hongnang Sita is believed to be a Hindu temple.
3: 지금 언뜻 보면 정말 저 힌두 사원인지 그 형태를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발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힌두의 성소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는 요니와 링가를 모시고 기도를 하고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1: The Linga and Yoni, each symbolizing male and female deities, are important relics found in ancient Hindu temples.
4: 예전에 이제 종교 행사, 그러니까 제례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링가 위에 성수를 뿌리게 됩니다. 그 성수가 링가를 타고 요니를 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The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Team, participating in the restoration of Hongnang Sita, has found a large number of artifacts. The most remarkable among them is this gilt bronze yoni.
4: 금동으로 만들어진 요니는 그 라오스에서 처음 발견된 사례예요. 라오스의 지금 국보급 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According to local residents, Hinduism flourished in Champasak in ancient Laos.
6: Hindu, Kanchiba, Satsana, Satsana Hindu, Itipun Kong Satsana Hindu, Bird by the Satsana, Putkama, Kang Satavati, Sipsong, Sipsam, Satsana, Putkama, Mape, Itipun Yu, Nepakai Hongla.
4: 예전에 크메르 제국 시대에 수리아 바르만과 자이 바르만 7세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 참파사 일대까지 점령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힌두교 사원들이 많이 건립이 됐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홍낭 시다도 그때 건축됐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1: Hongnang Sida is located in front of the sacred Pukao Mountain, which resembles the Linga, a symbol of the male deity. There is an interesting legend about this mountain located in a sacred spot. King Kamanta, who once ruled ancient Laos, he had a very devoted daughter, Princess Sida. When the king was threatened by a man-eating monster,
4: 시다 공주가 본인이 희생을 하겠다라고 해서 괴물하고 이제 같이 만나러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마을에 있었던 카타남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괴물하고 여러 날 동안 싸워서 괴물을 물리쳤고 그거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사원이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6: 네, 홍랑 시다 아니까 뜨거 앞에 전능 뺀 맵뜨거 다 카타남 앞에 보 싸마 밥약래 같이 봐 밥약래 그 뜨거 약다 이렇게 홍랑 시다.
1: That is how Hongnang Sida came to be known as the Princess's Chamber. But originally, it looked different from what it is today.
2: 여기에 사용됐던 사암 자체가 약간 민트빛이 나는 사암을 썼을 수도 있다. 회색과 민트색이 섞인 그 정도의 예쁜 색깔이었을 것이다. 근데 가끔 부재에 해체하다 보면은 그 힘을 못 번디고 딱 부러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면을 보면 정말 민트색이 나와요. 그걸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을.
1: Hongnang Sida used to be a beautiful mint color temple. But it grew dark over time, and for some unknown reasons, it eventually shattered into pieces.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about why that happened.
4: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여기 홍랑시다 있는 집안, 석재의 강도, 구조적인 안정성 평가, 붕괴 원인에 대한 공학적인 조사들을 지금 같이 통합적으로 한 4년 동안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상태인데
3: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또 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원인일 수 있지만 비신우나 요니, 링가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풍화가 되거나 깨졌다기보다는 인위적인 파괴의 흔적들이 실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In 2022, a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Team discovered some artifacts during the temple's restoration.
2: 저 안쪽에 내부 쪽을 다 이렇게 꺼낼 때 그 다당면에서 금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금 반지도 나오고 금판도 나오고 이렇게 중요하게 생긴 구멍들이 있어요. 그 구멍들마다 원래 하나씩을 넣고 구조물을 세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마다 금판이 거의 하나씩 나왔었어요.
1: A silver statue of the Buddha was found among gold ornaments. This means Buddhism had already been introduced to Laos, and Hongnang Sida was still standing at that time. Then, what was the exact cause of its collapse?
4: 몇 가지 붕괴됐던 모델들을 추정을 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주변에 있던 나무들이 자라면서 뿌리가 집안 내부로 침투를 했고 그러면서 집안이 불안해지면서 붕괴됐을 가능성 하나. 그리고 홍랑시다 주변에는 땅이 고르게 단단한 게 아니고 약한 부분이 주저앉으면서 붕괴됐을 가능성 하나. 그리고 과거에 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말했던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홍랑시다가 붕괴되지 않았을까.
1: If more clues are found during the restoration process, the history of Hongnang Sida may have to be rewritten. Let's hope that one day, the secret of Hongnang Sida is finally unraveled. Seongnyu-gul Cave, an iconic tourist attraction of Ulsan, a hidden gem on Korea's east coast, is famous for its diverse cave formations. Formed about 250 million years ago, they have a significant ecological value. But
7: 라 시대부터 이제 근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8: 세계적으로도 좀 희소한 사례가 아닌가.
9: 하나의 역사서로 볼 수도 있을 정도예요.
1: Traces of the past inscribed alongside various cave formations. What kind of stories do they have to tell? We set out to uncover that mystery. Seongnyu-gul Cave, a well-known attraction of Ulsan, is visited by some 700,000 visitors annually. Often called a living fossil, it is home to ecologically significant formations. Its value was recognized early on, and it has been protected as a natural monument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 surprising discovery was recently made at the cave.
10: 아, 여기 글자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은 밑에 글자 윤곽들이 이렇게.
1: It is none other than inscriptions carved into the cave. With this discovery, Songnyugul, once regarded as a natural site, drew the spotlight as a repository of historical writings.
8: 국내에도 많은 동굴이 있지만은 이런 사례들은 전혀 없고요. 세계적으로도 좀 희소한 사례가 아닌가.
1: Inscriptions believed to have been carved over a span of about 1500 years, and the messages they carried were all astonishing.
11: 송유굴에서 나오는 명분 중에 특이한 게 우 20필이라고 소 20마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소는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포항에 있는 냉수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울진에 있는 봉평리 신라비 같은 경우 여기에 사루 또는 살바누라는 내용이 나와요. 즉 그 당시 때 신라 시대 때 어떤 의식을 행할 때 소를 잡거나 또는 얼룩소를 잡아서 이런 행위를 해요. 여기 성유굴에서 소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뢰 행위를 했던 소사의 지역이지 않을까 하는.
1: They suggest that this was not just an ordinary cave, but may have been used for important national rituals. And that's not all.
10: 바로 여기가 진흥 왕이 다녀갔다는 명문이 25자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1: A 25-character inscription inside the cave says that King Jinheng of Silla Dynasty had visited it. That record had never been found in any historical documents before.

0: Another unexpected discovery was found.
1: 지능 왕 그 지동왕이 그동하셨다라고 하는데 아마 561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록이 성유골 속에서 나오는데 연대상으로 또는 그 왕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연대가 확실하고 가장 최초에 보이는 기록이 진흥왕그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0: A record saying that King Jineung visited Sungryugul Cave in June of the year 560.
2: 울진 성유골에 나오는 명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삼국 현재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삼국사기나 유사에 없는 기록들이 많아요. 특히 진흥왕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의 삼국사기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때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0: King Jineung traveled across his territory to erect monument stones. However, no such monuments were found in the area around Sungryugul Cave. Even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says nothing about King Jineung's activities during that period. Inscriptions in the cave can be found even in places that are not easy to spot.
3: 우리 이제 현재 고여 있는 공간 자체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 아마 거기에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러한 이제 뭐 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수중 조사 당시에 이제 명문과 비슷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마 그 실제 이제 수중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아마 그러한 사람들이 직접 걸어 다니면서 남겼던 흔적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So, why are there so many inscriptions in this cave? The answer can be found in the inscriptions themselves.
2: 우리가 뭐 신라 시대의 장군 하면 김유신을 뭐 말 안 할 수가 없죠. 김유신이 태어난 6세기 말부터 이제 김유신의 성장 과정들이 삼국사기나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그 젊은 나이에 그 중학석굴이라는 데서 수련을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마 근데 이제 성유굴은 이보다 빠른 6세기 뭐 초부터 기록들이 나온 거 보면은 아마 김유신도 그 당시 때 하랑도들 또는 군사 뭐 이런 청년들의 그 수련 활동 중에 동굴에 들어가서 수련하는 게 있었던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많은 하랑도들이 와서 글을 남기고 아마 그 당시 때의 수련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0: It is believed that the inscriptions were first made during the Silla Dynasty. When members of the elite youth group Hwarang visited the cave for training. What other messages may still remain in the cave visited by countless people?
2: 지금 역사에 없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삼국사기나 유사에 나오는 화랑 간창이라든가 김유신이라든가 특히 뭐 우상국을 정벌한 뭐 이사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명문이 동해안을 다녔거든요. 기록에.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여기를 분명히 들렀을 걸로 예측이 돼요. 그렇다 이러면은 그런 분들의 이름이라든가 어떤 기록들이 나온다면은 더욱더 이 역사적인 장소로 중요해지죠.
0: The inscriptions in Sungryugul Cave still have more to be uncovered than what has already been revealed. Four Heavenly Kings. The four heavenly kings are the symbols of Buddhism in the Silla Dynasty. Mysterious artifacts were discovered at a temple site in Gyeongju named after the four heavenly kings.
4: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5: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합니다.
6: 굉장히 귀한 제품이다. 지금으로 치면 명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0: The origin of Sachon Wangsa Temple, which represents Silla's state protecting Buddhism, is quite extraordinary.
6: Sachon Wangsa는 당나라 군사들이 신라로 침략해 오는 것을 인지한 문무왕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낭산 남쪽에 문두루 위법을 설하고 그에 따라서 침략해 오던 당나라 군사가 수몰하게 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천왕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0: The artifacts found at the site ar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called Nogyu Shinjangsang. Made using green glaze, an advanced technique and luxurious material at the time, they depict guardian deities that protect the temple and all living beings. In Silla, where Buddhism was believed to protect the nation, such guardian figures symbolized the

0: mission, safety and prosperity.
1: 네, 노규 신장상은 경주에서 그 일제강점기에 철로를 놓기 위해서 수리를 하다가 파편이 발견돼서 그 존재를 처음 알게 됐고요. 그 뒤에 그 일대에서 다양한 종류의 파편들이 나와서 이 전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0: The restoration process of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that adorned the wooden pagoda at Sacheon-wangsa Temple was full of remarkable discoveries. After their initial discovery, the statues lost their original form for nearly a century. Their restoration was a grueling process. Through excavations in 2006, the statues finally saw the light of day after 100 years.
2: 일제강점기 때 발굴된 유물은 경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고 2006년부터 출토된 유물은 저희 연구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그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출토된 유물과 2006년에 발굴했던 유물이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0: However, piecing together more than 200 fragments was a challenge.
2: 사실은 이 노규 신장상은 발굴 당시에 각각의 조각편으로 이렇게 출토되었습니다. 모두 한 20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이제 하나하나 붙여 나가는 작업이 쉽지 않았고 저희가 한 7, 8년에 거쳐서 실제로 손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결합해보고 또 3D 스캔을 다 촬영해가지고 가상으로도 다 이렇게 접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저희가 7년, 8년 만에 우리 노규 신장상을 완벽히 복원할 수 있었고
0: After a century of waiting,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were finally revealed to the world. They have countless intricate details.
3: ABC가 쳐다보는 그 시선이 다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촌왕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그 당나라 군대로부터 물리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촌왕상이 했겠지만 이 기단에 있는 이 신장상 역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삿된 것들을 막아주고 또 그 탑 안에 있는 부처님 사리를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The statues appear to be looking around like guards on watch. A total of 24 statues, six on each of the four sides, were placed around the pagoda to ensure impenetrable defense. But what makes these statues truly special goes beyond that.
1: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시기 미술들은 거의 대부분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주로 불상이라든가 보살상이라든가 똑바로 서 있거나 아니면 좌우 대칭을 엄격하게 따지는 그런 그 경직된 조형인데 비해서 이 노규 신장상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신체의 굴곡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얼굴 표정 같은 것들의 생동감이 넘쳤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강이 뼈라고 할까요? 뼈 같은 게 이제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 점이라든가 발가락하고 이제 발등 같은 데의 뼈와 힘줄이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0: Compared to other Buddhist statues, the green glazed guardian figures are more dynamic. Why is that? Could there be a secret in how they were made?
2: 노규 신장상은 목탁 기단에 똑같은 형태의 조각상이 두 개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면에 각각 들어갔기 때문에 한 탑에 8개, 동서탑에 16개의 똑같은 문양과 똑같은 크기의 전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손으로 빚기는 어렵고 그것을 모두 한 틀에 찍어서 나타내는 어떤 그런 제작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represent the spirit of the Silla dynasty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when vigorous exchanges and cultural fusion took place. They display exceptional artistry and a high level of craftsmanship. Yet, their true nature remains a mystery.

0: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Five.
1: Game.
2: Action.
1: Action.
3: Action.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Hello, Korea subscribers. I'm Moonbi from the Digital Public Diplomacy Division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Korea. I hope our last episode about the Republic of Uzbekistan helped you better understand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or ODA. In that episode, we saw how vocational training helps foster future talent. In this episode, we'll be flying to the Republic of Uganda to see how agricultural development can nurture a country's roots. Do you know what the foundation of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was? It was agricultural development. Today, Korea uses its experiences to actively help other countries. Are you curious how Uganda, a country with infinite potential and possibilities, is driving change alongside Korea? Let's go there and see for ourselves. Welcome to Kampala, the capital of Uganda in East Africa. The city is home to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Uganda, which acts as a bridg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embassy oversees various Korean government's ODA projects. Right now, officials are in the middle of a lively strategy session. Shall we go inside and find out more?
2: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사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반갑습니다. 주 우간다 대사관 최희조 참사관입니다.
2: 대사관에서는 정말 다양한 협력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3: 한국과 우간다는 1963년 수교 이후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 내 우리나라의 주요 개발 협력국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2: 아, 그중에서도 농업이 우간다에서는 정말 중요한 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3: 네, 우간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좋은 농업 여건을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우간다 인구의 약 60에서 7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이 우간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약 25%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데요. 바꿔 말하면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우간다 주민들의 빈곤 탈출과 가계 안정에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이 협력국이 되어 우간다의 농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군요. 최근에는 농산업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했다고 들었는데요.
3: 네, 우간다 정부는 단순한 농사를 넘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전반의 육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생산부터 유통과 가공 단계까지 지원하고 있고, 이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ODA는 협력국의 수요와 정책을 반영하여 함께 방향을 설정해 나갑니다. 즉,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협력국 중심의 개발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간다에서 농촌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참사관님. 그럼 어디로 가보면 될까요?
3: 그럼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농촌 개발 사업지 중 하나인 은피지로 가보실까요?
1: 저희는 지금 은피지로 이동하는 차 안인데요. 은피지에서는 어떤 사업이 진행되었나요?
4: 네, 이곳에서는 지속가능 농촌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농업 기자재와 가축 등을 지원해서 생산량을 늘렸고, 가공시설과 시장을 구축해서 소득 증가를 지원했습니다. 또 전기와 수도 공급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있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스스로 협력하고 자립하려는 움직임이 커졌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1: We are now headed to Kumbia, a village located in Eumpiji, where Korea's developmental expertise has come to life. Coffee is one of Uganda's key exports. It plays a critical role in the Ugandan economy. 90% of Kumbia residents grow coffee, which is sold under the name Kumbia Coffee. In the past, residents only sell raw coffee beans because they lacked the ability to process them further. But with the Korean government's help, the town improved its cultivation techniques and learned how to process coffee beans. This allowed villagers to oversee the entire process, from production to processing and selling.
5: Before Korea intervention, we faced a number of challenges, but after Korea intervened, the farmers are able to get loans to buy farm inputs, to get fertilizers. Farmers' productions have increased, and now farmers can educate their children. Their households have improved. Sanitation in homes have also improved. The farmers, they used to sell red beans direct from the tree. After Koika gave Kumbia a processing facility,

0: 우간다 농업협력의 현장 잘 보고 오셨나요?
1: 네, 참사관님. 우간다의 농업이 농민들의 소득 향상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창업 기회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0: 네, 한국은 우간다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저도 한국과 우간다가 함께 그려나갈 미래가 너무 기대됩니다. 다음 ODA 편에서는 또 다른 협력의 현장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 코리아스 하이티스.
3: 코리아스 하이팅.
4: 코리아스 파이팅.
5: 코리아스 파이팅.
6: 코리아스 파이팅.

0: 이 김밥
1: 좋아 좋아.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에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2: 아.
1: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중에 최고는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 이제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주인공. 누구? 나초 진세영. 잘 지내셨어요? 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가 바로 세팅이 돼 있네요, 이게.
1: 오늘이 시즌 2 처음이잖아요.
0: 아! 아, 또 이렇게 시즌 2를 또 맞이하게 됐네요. 또 여러분들 덕분에. 아니 이게 짤들이 좀 많이 돌더라고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기는 한데 그래도 전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재밌었어요. 또 이번에는 어떤 또 새로운 또 재밌는 여행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저와 여행을 같이 할 또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또 자 우리 나와주세요. 아 건범씨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지금 이따 언니 오빠들
2: 잡떠나요. 오늘 잘 지냈어요?
0: 잘 지냈어?
2: 저 이제 브랜드도 런칭하고 바쁘게 보냈어요.
0: 아 근데 감독님 그러면 저희 이렇게 일찍 부른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출연자가 저희 둘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3: 여러분 두 분한테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오늘 특별히.
0: 아 저희한테요? 오
2: 너무 좋은데요?
3: 오늘의 선물의 제목을 하나 말씀드리면
0: 네
3: 하늘을 선물해 드릴게요.
0: 하늘을 어떻게 줘요?
2: 뭔가 스카이 다이빙 시키는 거 아니야?
0: 스카이 다이빙?
2: 하늘에서 막 밑으로 떨어뜨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좀 몸 불안해 맨날. 나한테 맨날 가보시면 알 거예요 하면서 갔는데 하늘에서 그냥 떨어뜨려 버리고 그냥 이러니까. 아 근데 궁금하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선물을 받으러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하늘을 받으러. 저희 둘이라도 이거 오랜만에 이거 할까요?
2: 네.
0: 하여 오랜만에 우리 한번 하자.
2: 네.
0: 넘어온 김에 천국일주! 갑시다.

0: 어, 깜짝이야.
1: 이거 3대가 덕을 쌓아야 탈 수 있는 거래요.
0: 아, 진짜야?
1: 네.
0: 와, 근데 불 진짜 세다.
1: 와. 어, 너무 신기해요. 대박. 와.
0: 이거 그냥 해외, 그냥 이거 영상으로만 봤지. 이거를 실제로 볼 줄이야. 와, 이거 여기서 봐요.
2: 타투 준비 되셨어요?
3: 네. 하세요.
0: 예.
3: 이쪽으로 오세요.
0: 예. 이쪽으로. 벗고.
1: 머리도.
0: 와, 잠깐만. 불이 이렇게 가깝구나. 와. 위에서 보니까 이거 CG 같아. 지금 우리가 위에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
1: 오빠 저 새보다 우리가 더 높이 있어요.
0: 그치?
1: 네.
0: 와, 그러네.
1: 야! 어, 너무 예뻐.
0: 와, 근데 진짜 감독님이 왜 선물이라고 하신지 알겠다.
1: 오, 이건 진짜 너무 큰 선물인데요.
0: 그러니까.
1: 와, 이건 최고의 선물.
0: 어.
1: 와, 진짜 최고. 소원 빌어요, 오빠.
0: 소원 빌어야겠다.
1: 네, 소원 빌어요. 시즌2 잘 되게 해주십시오.
0: 시즌2 잘 되게 해주세요. 시즌4, 5, 6, 7, 8, 9, 10까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근데 사장님 이게 다 뭐예요 이게?
1: 아 이제 열기구를 타시고 이제 착륙하시면 네. 마지막에 세레모니를 해야 됩니다.
0: 세레모니를? 아
1: 축복이 있네요.
0: 자 축복 네. 축복.
1: 축복이
0: 있네요. 자 하나 둘 와! 와! 넘어오기면 전국 열정!

0: 네, 저희가 이제 좋은 기운을 받고 왔잖아요, 하늘에서.
1: 네.
0: 정말 좋은 선물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근데 솔직히 감독님 왜 이렇게 무서워하셨어요, 아까? 나 진짜 그렇게까지 무서워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1: 한번 해줘요, 감독님.
0: 감독님 표정이 아까 어땠냐면 감독님,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맞잖아요. 그래서 보미가 계속 멘탈 나가니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넘어온 김에 전국 일주 시즌2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1: 그쵸?
0: 오늘 여기 부여에 어울리는 분을 또 저희가 모셔봤어요.
1: 네.
0: 신이죠, 거의. 요즘에 정말 핫한 분이고, 아, 오시면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지리 여신으로도 유명한 우리 이도 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너무 예쁘신데.
2: 아싸, 감사합니다.
1: 너무 예뻐요.
2: 제가 사실 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한 건 아니지만
0: 네.
2: 이 지리를 전공하면서 역사와 지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0: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그런 역사와 지리의 관계 그리고 네. 제가 사실 오늘을 위해서 조금 역사 공부도 더 해왔습니다.
0: 와,
1: 멋있다, 역시.
0: 근데 오늘 이도 씨 부여의 역사와 또 지리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기대됩니다. 네.
0: 자, 그리고 또 다음 또 저희가 또 여행 메이트가 한 분이 더 계세요. 저로서는 이제 전국 일주의 그 비주얼을 담당을 할 수가 없어서 엄청난 또 아이돌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자, 사이코스의 헌터 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1: 오, 진짜
0: 너무 잘생겼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코스 후후후 파이팅 헌터로 옵니다.
0: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3: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6년 정도 돼가지고 어느 정도 좀 할 줄 압니다.
0: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3: 네, 아닙니다.
0: 근데 눈을 못 뜨겠어요, 지금. 이게, 근데 되게, 이게 햇빛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3: 햇빛 때문에
0: 그런 거죠.
3: 네, 햇빛 때문에.
0: 네. 근데 혹시 풀네임이 있어요?
3: 풀네임이 밥한 건 낼게, 넘어.
1: 네?
2: 밥한건 렉기 너무.
1: 태국말 나세요?
2: 아니요, 태국말은 못하지만.
0: 아니, 근데 이도 씨가 5개국어를 한대요. 5개국어를 하시죠, 한대요.
2: 태국어는 할지 모르지만,
0: 네.
2: 옆나라인, 이웃나라인 라오스어는 할 줄 압니다.
0: 와.
1: 대박.
0: 근데 이도 씨, 여기가 이제 백제의 도시 부여잖아요.
2: 네.
0: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백제는 어떤 나라인가?
2: 백제의 시작은 네. 한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0: 한강?
2: 네. 기원전 18년쯤에 온조가 이제 한성에 터를 잡고.
0: 백제의 온조왕.
2: 네!
0: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계속 막 맞추고 싶다.
2: 너무 좋아요.
0: 역시 영 선생님.
2: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다 사찰이었고 백제의 수도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면 우리 보미 씨는 북한에서 어떤 역사를 좀 가지고 있어요?
1: 저는 고구려 역사를 주로 많이 배워요.
0: 그렇죠, 맞아, 맞아.
1: 그래서 저 백제 역사를 배웠을 때도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주몽이잖아요.
0: 네.
1: 주몽의 와이프 소선어가 주몽이랑 이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가출해가지고 백제를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그게 혹시 맞는 거예요?
1: 그게 맞는 말이에요?
4: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0: 아, 그래요?
4: 저한테.
0: 근데 피디님 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저 이도님한테 듣고 싶어요. 저 피디님한테 듣고 싶지 않습니다.

0: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이게?
1: 지금 뒤에 보이시는 요 탑은 석탑이죠.
0: 석탑.
1: 네, 요거 이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어? 해서요.
0: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거 시험 문제 나오셨나요?
1: 어, 맞아요. 맞죠? 서신령으로.
0: 백제에 있는 거. 아니, 그 백제 부여.
1: 네네.
0: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1: 사실 백제의 유물 중에 현재 남아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돌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직까지 되게 보존이 잘 되고 있는 네, 그런 탑입니다.
0: 와,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 불에 그을린 흔적들이 있는데 이런 건 뭐예요?
1: 아, 어? 불에 그을린 지 어떻게 아셨어요?
0: 어, 그냥 이게 까맣게 돼 있고 약간.
2: 아, 그러네요. 딱 살짝 까맣게 돼 있어요.
0: 불에 그을린 거 맞아요?
1: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보통 까만색이면은 어, 곰팡이 핀 건가? 그냥 누가 낙서한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전쟁을 하고 함락시킬 때 네. 네. 건축물이라든가 뭐 탑 등등을 불태우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불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었다. 이런 역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돌은 불을 이기니까요. 그 흔적만 까맣게 남은 거고 석탑은 이렇게 멋있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0: 저 그럼 저희가 직접 좀 가까이 가서 한번 저희가 지켜볼까요?
1: 어, 그럴까요?
0: 네. 네. 자, 우리 또 시즌2 첫 터니까 네. 최대한 신명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3: 좋습니다.
0: 자, 넘어온 김에
4: 정우기 슈!

0: 누군가에게는 역사 속 한 장면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기다림,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는 전시, 지구촌 작가와 함께하는 기원 73 프로젝트를 다녀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전쟁은 수많은 가족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지금도 그날의 이별은 끝나지 않은 현재로 남아있습니다. 통일부는 제2회 6.25 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을 열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1: 벌써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4살 꼬마는 백발의 80 노인이 되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갓 결혼한 아내는 90이 되어서도 돌아오지 못한 남편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아픔은 이들 가족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두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총성은 멈췄어도 한반도는 아직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전쟁의 참상을 되새기는 기억의 날이자 완전한 평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하는 다짐의 날입니다.
0: 이산 가족과 납북자 가족을 향한 위로의 마음은 북녘을 마주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내외 12개국, 73명의 예술가가 참여한 특별 기획전인데요. 6.25 전쟁 참전 군인이자 북에서 온 실향민, 그리고 이산 가족이기도 한 이승택 작가. 그의 작품에는 전쟁이 남긴 상처와 삶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 항상 마음속에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분단 현실을 가장 가슴 아프게 여기시고 자기 삶으로 체험하신 것들을 작업을 통해서 표현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시기를 바라시고, 지금도 90세가 훨씬 넘은 그런 연세에서도 꾸준히 작업을 하시고 계세요.
0: 이건용 작가는 서로 다른 두 색으로 남과 북을 표현했습니다. 두 색이 하나로 어우러지듯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한반도를 향한 바람이 녹아있습니다. 차주만 작가는 철망 사이를 빠져나간 새를 통해 보이지 않는 자유와 희망을 상상하게 합니다. 양화선 작가의 소박한 집 한 채. 지금은 갈 수 없는 고향이지만 언젠가 다시 가족의 온기로 채워질 날을 기다리는 공간으로 표현했습니다. 전쟁과 분단, 그리고 가족과의 이별은 언어와 이념을 넘어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도 작품을 통해 평화를 향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2: 잉고라는 독일 작가님이세요. 이 작가님도 문화적으로 동독과 서독의 그런 분단을, 그리고 통일을 이제 경험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화면을 보면은 왼쪽은 북한 아파트, 오른쪽은 한국, 남한의 아파트를 상징적으로 그려놓으셨고, 이 놀이터는 분단되기 이전에 놀았던 공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한의 어린이, 북한의 어린이가 서로 함께 다시 예전처럼, 예전의 어린이들처럼 놀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염원을 담은 작품입니다.
0: 분단 이후 강제로 멈춰버린 시간과 기억. 이번 전시가 언어와 이념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3: Though unseen, an intense global competition over energy resources is already underway. Why is it more important than ever to invest in renewable energy? Find out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4: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가 솔직히 탄소를
2: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4: 쓸 수는 없죠. 예.
2: 그렇다면 이 대안으로 요즘 신재생에너지, 뭐 신재생에너지 많이 말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까요?
4: 그래서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는 번역하면 재생인데 옛날에는 뭐 전력원이나 이런 걸로 쓰지 않던 애들을 새롭게 전력원으로 고민하게 된 애들을 신에너지로 분류했었고 그게 네. 예를 들어서 연료전지, 수소 이런 애들이었는데 네. 정책에 이제 재생과 수소에너지를 분리해서 지금 거론을 하고 있고 재생은 자연에서 에너지가 올 때 재생 그래서 태양광, 풍력, 수력 뭐 태양열, 지열, 바이오까지 이런 정도를 재생이라고 하는데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 이상 발전량 비중을 가져가게 네. 하자라는 정책적인 지향을 갖게 된 거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가장 많이 댓글을 많이 달던 게 우리나라는 뭐 사계절이 어쩌고 태양빛이 별로 없고 바람도 없고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일조량이 어떤가 사계절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진 않거든요. 많잖아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캘리포니아 같은 일조량을 갖진 않았지만 그렇게 태양광을 많이 한다는 독일이나 아니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비중이 거의 뭐 20% 이제 거의 육박하게 되는데 17%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보다 일조량이 훨씬 나빠요. 그런데도 비중은 높잖아요. 24시간 중에 이렇게 적분해서 빵빵한 사각형으로 에너지를 얻는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그걸 3.6시간쯤 발전한다고 말해요. 얘를 이용률이라고 말하고 캐패시터 팩터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24분의 3.6, 15%의 이용률을 가져요. 그러면 가령 사우디는 한 23%, 독일이 한 11, 12, 네덜란드 이런 데는 9%. 뭐 덴마크 이런 데는 더 나쁘죠. 그런데 세계 평균 태양광 발전 비중이 2025년에 8.7%예요. 우리나라는 5.8%쯤 돼요.
2: 평균보다 낮죠. 좀 낮네요. 그러면 지금 종합해 보자면 그 태양광 에너지 발전의 효율은?
4: 이용률은?
2: 이용률은 평균 정도인데
4: 자연에서 오는 이용률은?
2: 그 지금 개발의 속도나 적용률은? 평균보다 낮은 상태인 거죠?
4: 기술이 없진 않고 네. 다만 보급이 재생에너지의 단점은 찾으려면 누구나 찾을 수 있잖아요. 네. 햇빛은 느리지 않고 네. 바람은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우디만큼 좋지 않잖아 라고 네. 말할 수 있잖아요. 되는 이유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세계 평균에 못 미친다라고 말하면 그래도 용량으로 치면 많아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태양광의 보급 용량이 36기가와트 정도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용량만으로는 세계 10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다른 에너지는 안 그렇겠냐는 거죠. 네. 이거를 1인당 얼마나 발전하느냐로 따져봐야 되겠죠. 1인당은 당연히 10위 안에 없죠. 이제 미국이 아무리 화석연료 지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2위로 많이 발전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런데 1인당 발전량을 치면 미국은 10위 안에 있어요. 중국은 10위 안에 없어요.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거죠. 네. 한국도 용량이 10위지만 1인당 발전량으로는 10위 안에 없어요. 그만큼 많이 쓰는 거죠.
5: 안 되는 얘기를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4: 네.
5: 저는 그 원인 중 하나를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과 산업의 구조 여기서 좀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4: 맞습니다.
5: 이해할 수 있을까요?
4: 네, 우리는 제조업이 많아서 그렇게 못해. 태양광 풍력처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못하는 애들을 가져다 많이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산업이 에너지 전환의 그 영역으로 넘어간 게 결국은 다 산업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에너지를 써서 상품을 만들었냐를 이제 따지기 시작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탄소세 네. 얘기하고 뭐 아리백, ESG 이런 얘기 다 나온 이유가 어떤 에너지로 우리가 탄소 중립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제품을 만들 것이냐가 국제적으로 거론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산업이 잘 살려도 탄소 중립을 고민하면서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물론 태양광은 100% 못해요. 어떤 것도 하나의 전원이 돼

0: 수요에 따라서 에너지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텐데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를 가는 것과 그리고 친환경이 아닌 어떤 에너지들을 그 수요에 맞게끔 맞추려고 하는 공급이 있을 것 같은데
1: 그런 전쟁들 때문에 화석연료에 대해서 덜 쓰려는 거가 유예된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실제 데이터에서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부분이 유예되진 않아요. 믹스가 중요하고 어떤 에너지건 재생이 늘어나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써야 되는 화석연료를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2025년에 신규 증가된 전력원을 살펴보면 그 신규 전력원의 발전원은 뭐였냐면 태양광 풍력이 99%. 결국은 이제 에너지 정책 기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래도 재생에너지를 많이 깔고 열심히 깔고 속도 있게 깔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더 회복력이 좋은 거예요.
0: 이제 석탄 에너지를 장악했던 영국이 패권을 장악했고 석유 에너지를 장악했던 미국이 패권을 장악했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북한과 관계가 좀 열리면 말씀하셨던 히토류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평북 정주에서 난다라고 하는 히토류나 이런 것들은 반도체와 바로 연결이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북한과 우리가 철도만 연결이 돼서 러시아와 연결이 된다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 간에 연결되려고 하는 시베리아 힘2가 계속 가스관이 연결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균형을 잡으려면 재생에너지, 가스, SMR의 우라늄은 또 북한의 노총강산에 많거든요.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에너지를 장악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혹은 전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져갈 것인가의 핵심은 남북관계에 있다 아이러니하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2: 사실 에너지 믹스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에너지 원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3: 오늘 에너지에 관해서 깊은 얘기 들어봤는데 각각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0: 아까 탄소 발자국 하셨을 때 아, 나 어저께 소고기 먹었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식생활이나 아니면 뭐 AI 활용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좀 즉게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 지금은 남북관계가 좀 교착돼 있는데 결국에 우리 또 에너지 문제가 마지막에 활용정점은 남북협력이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또 오늘 간절히 하게 됐습니다.
1: 국력이 있어야 전쟁 억지력도 있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기술을 가져야 기술로서 뭔가 극복할 수 있고 또 외교도 더 원활하고 나는 이만큼 가졌으니까 너네는 뭘 내놓을 것이냐 이런 협상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늘 기술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늘 눈여겨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우리가 평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평화와 반대되는 단어를 하나씩 꼽는다면
0: 뭐 이란이라던가 지금 아프리카라던가 중동 쪽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맞닥뜨리는 일상은 그 평화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할까.
4: 그래서 평화를 사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더 그 전국적으로나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5: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colegio a speak Tetum.
1: Timor-Leste is a country that became independent after a long period of colonial rule and subsequent conflict. From the early 16th century, it was under Portuguese colonial rule for nearly 400 years. In 1975, it briefly declared independence, but was soon occupied by Indonesia. After decades of struggle, the people of Timor-Leste chose independence in a 1999 referendum, and in 2002, it officially became the youngest independent country in Asia. Against this historical backdrop, Timor-Leste began using multiple languages. Due to the long Portuguese rule, Portuguese remained the language of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During Indonesian rule, Indonesian was the de facto official language. After independence, English grew in importance for communic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Yet through all these changes, the language that preserved the daily life and identity of the people of Timor-Leste is Tetum. Timor-Leste has a variety of indigenous languages across its regions, but Tetum is used in the widest areas and has served as a common language connecting different communities.
0: We are colonized by Portuguese for 450 years. And then we have Indonesia. Indonesia invaded Timor-Leste, invaded us for 24 years. So, and then after independence, we have English. So, and our local languages, as I said, we have Tetum. That's why we have four languages. And our official language is Portuguese and Tetum. Why Portuguese? As I said to you, Portuguese is already part of our culture. 450 years under Portuguese. So most of the elderest people, they speak Portuguese. And Portuguese and Tetum, as I mentioned, as I said, is already stipulated in our constitution as our official languages.
1: The Tetum Korean Dictionary, published in 2022, and the Korean Tetum Dictionary, published in 2025, are the seventh set of foreign language dictionaries in Timor-Leste. But how did these dictionaries come into existence? We had the chance to meet someone who played a decisive role in creating these dictionaries and hear the story directly from him.
2: 네, 저는 그 고려대학교 아시아 문제 연구원 아시안 센터 연구원이고 그리고 또 아시아 비전 포럼이라고 거기에서 선임 연구원을 맡고 있는 최창원입니다.
1: Professor Choi Chang-won worked in Timor-Leste as an educator from 2008 to 2022. At the request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Timor-Leste, he taught a wide range of subjects, including Korean language, leadership, English, and microdevelopment economics.
2: 새로운 곳에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저는 이제 우연찮게 2008년 7월 달에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님을 만나 뵙게 됐고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다가 당신은 제가 리더십 트레이너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총장님께서 다음 학기에 한국어 반을 오픈할 예정인데 예, 당신이 하는 리더십 트레이닝도 하고 한국어 교육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예, 오케이 했습니다.
1: And so, on unfamiliar ground, he began teaching leadership and the Korean language to students in Timor-Leste. Then, in 2013, Professor Choi established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Timor-Leste for the first time. By establishing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Timor-Leste, Professor Choi laid the foundation for the university's first center dedicated to regional studies.
0: I think he's a good ambassador, you know. Doesn't mean that he's ambassador of a career ambassador, but he's really ambassador, you know. We can see Korean through his face. When we see him, we know this is Korea, and this is how Korea people, you know. He helped a lot. He was working there in Timor as a professor at UNTL, and also work together with our young people. Some of our workers here, he support to study. Now he works with the Korean University and Korean University to publish this dictionary. He is trying make Korean and Timor-Leste as a family. So this is what we really, really appreciate for the work that he has invested to connect Korea and Timor-Leste.
1: But then, where did the idea to create a Tetum Korean Dictionary and a Korean Tetum Dictionary begin? We turned back to Professor Choi and asked him directly.
2: 한국학 센터를 만드니까 센터에서 무슨 교육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어 기초반을 오픈을 했는데 애들이 처음에 별로 안 와요. 숫자가.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게 별로 안 와. 그리고 나중에 문제는 숫자가 형격히 줄어들어요. 이거 내가 너무 교육을 못해서 그러나. 그러다가 이제 문득 생각난 게 아, 내가 만약에 영어 사전이 없이 영어 공부를 했으면 그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한국어 대두노 사전을 생각을 했고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제 제자분들이 많은 애가 영문학과 애들이 많아요. 처음에 제가 영어로 강의를 했으니까 영어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소위 말해서 제자분들이 이게 늘어나질 않아. 영어로 하는 애들은 숫자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수업을 자꾸 안 듣고 안 나가고 그냥 중도 포기를 하는데 제가 왜 저러지 생각을 처음에 했다가 이제 문득 아, 내가 영어로만 강의하니까 애들이 떼뜨노를 더 이해를 잘하는데 예, 나중에 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떼뜨노 한국어 사전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결국은 2014년쯤에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1: There is another institution that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creation of the Tetum Korean and Korean Tetum Dictionaries, working alongside Professor Choi.
2: 10여 개 한국학 관련 기관들에다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런 사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아, 혹시 관심 있으시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했는데 고려대 조성택 원장님이셨어요. 민족문화연구원에. 한 두 시간도 되기 전에 이메일로 바로 답장이 왔어요. 고려대만 답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도 않았습니다.
1: So, our team visited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t Korea University to hear the story firsthand.
3: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사전학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도원영입니다.
1: The Center for Lexicography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t Korea University is the only lexicography center among Korean universities. It has published major works, including the Korea University Korean Dictionary, the Unabridged Chinese-Korean Dictionary, and medical terminology glossaries for South and North Korea. Professor Choi's passion and the Institute's expertise came together, but the years-long process of making a dictionary faced another very real obstacle. Funding.
3: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 마련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원장님께서 여러 기관에 저 제안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웠고요. 동티모르가 한국어 학습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2017년에 네이버의 당시 CEO가 현재 그 벤처 기업부 장관이신 한성숙 선생님이시고 그분이 CEO가 되시면서 네이버 어학사전을 굉장히 확대하고 심화하는 이런 정책을 네이버 자체 정책을 쓰셔서 그때 네이버가 사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가 그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한국어 학습사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문화재단에서 이 동티모르 사람들을 위한 한국어 사전을 편찬할 수 있는 사업비를 저희 원에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1: Timor-Leste is a very small country, covering only about 15% of the total land area of South Korea. And the number of Tetum speakers is estimated to be around 1 million. Let's compare that with other languages. Worldwide, English has approximately 1.5 billion speakers, and Chinese about 1.1 billion. Korean is also considered a relatively small language globally, yet it is spoken by around 80 million people. Seen in this context, it becomes clear just how small the Tetum-speaking population is. Investing in a minority language like Tetum with such a small number of speakers could not have been an easy decision. So what led Naver to take part in this dictionary project?
4: 네이버에서 어학사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환 리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뭐 사용 인구가 적다 보니까 솔직하게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시에 저희가 소수 언어들에 대한 편찬 지원 사업들을 꽤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서 보시면 꽤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언어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이제 굉장히 많은 편찬 지원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한국에서도 그 테투머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티모르에 계시는 분들도 한국어를 이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네이버 문화재단이랑 함께 그 편찬 지원 사업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 After checking directly, we found that Naver currently provides a total of 67 language dictionaries covering major languages such as English, Chinese, Hindi, and Spanish, as well as a wide range of less widely spoken languages. As long as you have an internet connection, anyone can access Naver and use its 67 language dictionaries, including Tetum, free of charge. This naturally raises another question. Is there a particular reason why Naver has shown long-term interest in working on minority language dictionaries?
4: 뭐 지금도 뭐 여전히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언어를 좀 담아보자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계시고 당시 이제 경영진 분들께서 끝까지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이제 의지들을 주셨고 많은 격려와 응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검색은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검색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사전도 다양한 사전들 67종의 사전까지 만들 수 있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Created through the efforts of so many people, the Tetum Korean and Korean Tetum dictionaries. So what do these dictionaries actually look like?
2: 지금 여기 테투노 잉글리시를 보면은 이 사전은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죠? 하나의 단어가 단어로 매칭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용어집 형태의 사전이다.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제일 큰 차이는 예문이 있다는 겁니다. 표제어가 있고 테투노 예문이 있고 한국어 번역한 예문이 있고 유사어 반대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이제 사전학적인 미시 구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전학적인 미시 구조가 갖춰진 사전 중에 테투노와 관련된 걸로 최초로 나온 사전이 이 사전이다. 이게 2022년 1월.
1: When we think of a dictionary, we often imagine a simple list of words and their foreign language equivalents. But let's try to recall a bit more vividly what it actually means to look inside a dictionary. As you can see here, a dictionary typically includes the head word, its part of speech, definitions, example sentences, and even pronunciation.

0: Now imagine this, which would help you understand a language more deeply. A dictionary that simply says apple equals 사과, or a dictionary that includes its pronunciation, part of speech, and a vivid example sentence like eating a ripe red apple. From pronunciation to usage examples, a systematic structure that fully captures every aspect of a single word. This is the power of lexicographical microstructure.
1: 제가 이제 문헌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테트노 포르투갈어의 경우에는 테트노라는 단어를 꼼꼼하게 포르투갈어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용어집이에요. 나머지는 100% 다 용어집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놓은 것이지 사실은 이제 딕셔너리라기보다는 그로서리에 가깝다. 근데 이제 최초로 진짜 딕셔너리 스타일이 나온 거죠. 이게 테트노 한국어, 한국어 테트노가 사전학적인 미시구조가 다 들어가 있는.
0: And as we look more closely at the dictionaries, another question naturally arises. By what criteria were the words included in the dictionary selected? So we spoke with a researcher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to learn more about the process behind the creation of the dictionaries.
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사전학센터에서 사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박주원 연구원입니다. 이 사전이 어쨌든 이제 타겟은 동티모르에서 한국어를 알고자 하거나 한국에 대해서 좀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전이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용 사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저희가 여러 종류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 같은 거를 확보를 했고 그 목록에서 겹치는 것들을 선정을 하고 또 저희 연구소에서도 한중 사전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네, 중요한 어휘들이 등급에 따라서 이미 분류가 돼 있어서 그런 자료를 다 모아서 겹치는 것 위주로 선정을 했고 또 고빈도가 아니어서 목록에는 없을 수 있지만 한국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뭐 좀 한국의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필요한 어휘들을 일부 더 실었습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전대 뭐 한방 백수기예요. 요거는 육개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감초예요, 얘가. 얘는 숙지왕. 얘는 인삼이고, 얘는 작약입니다. 그리고 얘는 황기, 얘는 백복령, 얘는 청궁. 엄나무. 이거는 십전대보라고 그래갖고 십전대부터 그러니까 몸의 기를 돋아주고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면역력 키워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왕에 오리를 하려면은 그래도 건강에 좋은 거면은 더 좋겠다 싶어갖고 이걸 선택해갖고 하게 된 거죠. 이제 시골에 내려오면서 아 그래도 조금이면 사람들한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고른 게 십전대보 한방백숙인 거죠. 옛날에 한약 같은 거를 우리 저기 뭐야 부모님들이 좀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한약 드시는 거 보고 아 우리도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내가 한번 그거를 응용해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갖고 하게 된 거죠. 경동시장을 처음에 가서 지금 11년째인데 계속 그 집에서 이제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 전화만 하면 다 보내주세요. 한의원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처음에는 지인 소개로다가 얘기를 해서 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저희 집에 오신 손님 중에서 지금 구매하고 있는 집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래도 끊기지 않게 그냥 계속 연결해 주셔가지고 잘 썼어요. 그러니까 2kg 400 정도 되는 거 네 분이 드십니다. 면보에 싸서 지금 약재가 있잖아요. 약재를 밑에다 깔아요. 그리고 면보로다가 싼 찹쌀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오리를 올려요. 얘는 열을 내려주는 음식이고 얘는 또 열을 올려주는 음식이라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리하고 부추는 먹으면 맛도 좋지만 영양가도 이렇게 몸의 밸런스를 잘 맞춰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먼저 요 뱃속에 있는 요 내장 요거 다 긁어 깨끗이 긁어놓고 깨끗이 닦아주시고 여기 보면 목 있는데 여기 이자라고 있어요. 여기 위에 요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 기름이 엄청 많아요. 이거 이렇게 오려서 내고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데쳐내요. 꼬리 있는데도 이렇게 잘라내요. 이렇게 잘라내고 이거는 사람들이 먹기 편하라고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약재를 밑에다 이걸 깔 거예요. 이렇게 얘도 해고 그냥 다 넣을게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 보자기에 찹쌀을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올려요. 올리고 난 다음에 손질된 오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양파 한 개랑 마늘 한 줌이랑 생강이랑 소금 한 티스푼 정도 넣으면 돼요. 이렇게 얘가 장길막금 꺼내갖고 이제 뚝배기에 담을 때 불 켜서 이게 이제 추가 울릴 거 아니에요. 딸랑딸랑 그때부터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35분 재고 5분 뜸들이고 그런 다음에 찬물에 물을 틀어가지고 얘를 김을 다 뺀 다음에 이제 꺼내서 드시면 돼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소리 나면은 최대한 이제 딸랑 소리가 조그맣게 날 정도로만 줄이면 돼요.

불을 완전히 끄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김을 빼는 거예요. 계절을 탄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여름에는 또 복대도 그렇고 오히려 여름에 더 잘 팔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을 찾으니까 이것도 겨울에도 그냥 꾸준하게 팔리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게 모임이 많고 가족 단위 많고 생일 때 이럴 때 어머니 부모님들 생일 때 많이 오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면 산 속으로 오거든요. 구비구비 돌아오면서 막 욕을 했대요. 뭐 무슨 이런 쪽을 오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가시면서 아유 그래도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가갖고 그것도 마음에 좀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가면서 잘 먹었다 문 닫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가실 때 그럴 때 조금 뭐 그냥 좋았고 맛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먹고 가서 건강해질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옛날에 엄마가 해주시던 그 음식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뭐 거의 뭐 어릴 때부터 살다가 시집을 24살에 시집을 갔어요. 울산으로. 그랬다가 다시 이제 뭐 여기저기 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시골로 내려오자. 그래서 온 거죠, 여기로. 어렸을 때는 닭을 많이 먹었지, 오리를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는 식구가 많았어요. 우리 가족이 많으니까 한번 닭백숙을 삶으면 한 네다섯 마리를 그냥 한 솥에다 넣고, 양은솥에다가 밖에다 이렇게 그불 때는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놓고 불 떼서 그냥 삶아갖고 이것저것 뭐 약재 같은 거, 옛날에는 뭐 엄나무라든가 구하기 쉬운 뭐 오가피라든가 뭐 이런 거 잘라갖고 밑에다 깔아갖고 이렇게 해서 줬던 기억 있어요. 그냥 키우는 것만 봤어요. 천둥오리 같은 거 이런 건 기르고 그냥 그랬었지, 먹고 이런 거는 잘 몰, 뭐 기억이 없었어요. 우리 신랑이 저기 화성인가 거기 살 때는 이제 오리를 직접 길렀어요. 한 마리 두 마리니까 잡아갖고 오리 뭐 구이도 해먹어 보고 뭐 주물럭도 해먹어 보고 해봐. 그때는 그렇게 해서 먹어봤죠. 지금까지 이제 뭐 여기서는 돈을 번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생활하고 우리 먹을 거잘 차려 먹고 뭐만 이렇게 심어서 먹는 거는 다 남이 하는 거보다는 뭐 약도 좀덜 주고 이렇게 해갖고 먹고 나머지는 뭐 손님한테도 팔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갖고 욕심 없이 살고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건강한 음식 찾는다고 한게 여기에 또 백숙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백숙 쪽으로다가 주물럭 같은 거 하고 오리 수육하고 우리 현재 뭐 그런 쪽밖에 없는 거죠, 뭐 지금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구를 좀 해가지고 다른 쪽은 애들도 먹을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먹고 나면 건강이다, 건강하다, 뭐 이렇게. 예.

0: 충진이 돌려놔.
1: 이 집 말, 이 집 말이 요 뒷산이 뭐 산틈이가 이진봉이
2: 이진봉?
1: 응.
2: 아 그래서 이 집 말이구나.
1: 참이백 제일 참이하기 전에 담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참이하고.
3: 그 조합장님이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배가 아프고 큰데 그걸 한 가족 가져가면은 쌀 한 마만씩 받아왔대요.
4: 말만가 먼저.
3: 그때부터 퍼지기 시작해갖고 이제 그래. 여러 동네에서 이제 참이를 심은 거예요.
1: 우리 밤낮 접붙이로 댕겼어요.
3: 그때가 72년도, 73년도?
1: 나 올 때는, 여기 올 때는 참이 농사 안 지었어요. 참이 농사는 우리가 내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먼저 시작했는데 막 참이가 나 그 길에서 팔았거든요. 길에서 팔았더니 엄청 잘 팔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서로 그냥 너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
0: 그래서 풀 팔아서 너덕지 살아남. 그 전에 그냥 심어가지고 따먹고 이래서
3: 접을 붙이니까 막 이렇게 이만하고 뚜껑고 참도 뚜껑고 노랗고
0: 금싸래기라는 걸 해서 금싸래.
1: 저 밭에 가서 고사 지내는 거 여기도 했었어요.
3: 어디 가 고사지 뭐.
1: 참외 해놓고 지는 참외가 이렇게 달릴 때 해요. 잘더라고. 피는 거지. 지비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비로 해가지고 칭칭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떡 해다 놓고 구워서 시리즈 갖다 놓고 막걸리 갖다
0: 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네 식구가
1: 이제 유지에서는 안 돼요. 안 되고 하우스에서만 해가지고
3: 하우스는 판판하게 좋은 땅에다 해야 되는데
0: 끝나고 덩굴 걷어. 7월 이제 끝나고 이제 긴장하려면 이제 뽑아내잖아. 곧 다른 거 요런 게 이제 있으니까 아까운 거 그냥 절고 놨다가
1: 참이 장아찌. 개개 보니까 소금에다 많이 하더라. 된장에다가도 해봤어요. 근데 소금이 더 나.
3: 절여가지고 꼬들꼬들 말려가지고 우치장에다 박으면 진짜 맛있어요.
1: 이는 오이 장아 저걸 거가 비슷하게 하면 돼. 오이.
3: 많이 뿌려.
1: 아니요, 볏짚은 더 많이 안 뿌려.
0: 한 두 달 있다가 저 밥이 두 달도 안 돼서 서울 상해 막 올라갔다 팔면서 이거를
1: 오이하고 비슷하니까 한 달이나 두 달 있으면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부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나는 끓여서 구워봤어요.

0: 물이 딱 맞네. 물만 위로 올라와 있으면 되지.
1: 물이 올라오면 안 해도 되겠네.
0: 응.
1: 좀 하는 거 비켜놓고.

0: 저런 거 나와야 할 수
1: 있어요. 맛있어.
2: 응.
1: 야.
2: 아이고, 맛있게 생겼네.
1: 진짜 맛있겠네. 아예 고춧가루 그만 넣으래.
2: 그만 넣어.
1: 고춧가루 많이 넣었어.
0: 절구기도 마지막에 절거네.
1: 응. 맛있지?
0: 밥 먹어야 되겠다, 이거나.
1: 20년 넘었어, 한 25년. 20년.

고향은 어려서 전라도 저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서 서울로 왔는데 구로동에서 살았어요. 시동생이 중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거지. 시동생이 여기 생극 저쪽 그 동네 또 있거든요. 거기서 살고 처갓집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냥 없는데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한 거지. 배우지는 않고요. 그냥 순을 치를 그거 접붙이로 댕겨봤어요. 딴 데로 댕겨가지고 접붙이는 걸 배워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하기 시작한 게한 2월 달이나 3월 달이나 씨를 부어요. 담궈가지고 그걸 또 보자기다 해서 싹을 뜨뜻한 데다 놓으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와. 그러면 이제 한 3월 말쯤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하우스에다가 이제 포트 박아서 해가지고 그걸 심어요. 심어가지고 한 4월 달? 좀안 돼서 심어. 밭에다가. 하나는 밑으로 오이고 하나 위로 올라서 거기다 접을 붙여요. 그렇게 잘라놨다가 이제 한달 있다가 나가는 거지. 쌀이 나무는 이제 그게 참이를 심어 놓고요. 이 가닥을 하나는 이렇게 심어 놨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이리 빼고 두 개는 이리 빼면은 그걸 바람에 흔들릴까 봐 꼽아. 그래가지고 또 이쪽에 와가지고는 또한 가닥 두 개는 또 절로 가고 한 가닥 일로 오고 이렇게 핀을 꼽아야 돼. 어기저기 놔야 돼. 쌀이 나무로 해야지. 나 그때는 어려서는 장아찌 몰라. 여기 와서 알았지. 그때 할 때, 그때 뭐안 해봤지. 그냥 내가 배웠지. 누가 우리 친정엄마도 안 가르쳐주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내가 그냥 대충 그냥 남의 어깨 근원으로 봐가지고 한 거지. 안 해줘가지고. 그전에도 저기 소금 갈라가지고 다 발라내고, 이런 항아리에다가 넣고 소금 캐캐로 넣어서 해. 이렇게 위에다 눌러 놓는다. 그전엔 냉장고에다 못 넣으니까 좀 짜야지. 맛이 없지. 그걸 빼야지. 무궁무궁하잖아. 아삭한 맛이 없잖아. 씨가 들어있으면. 옛날에는 뭐광 시원한 데다가 갖다 놓고 그랬지만 김치 냉장고가 없으니까. 먹을 수 있죠. 봄에까지도 먹을 수 있죠. 간이 맞아 있으면 항상. 알르지. 그 옛날에는 그렇게 양이 없었어. 그렇게 양념 안 했지. 여기는 지금은 양념이 많지. 옛날에 그렇게 양념이 어딨어. 그냥 마늘도 안 넣고 그냥 먹고 막 그랬지. 양념은 뭐, 그래도 꽤 오래됐지. 한 40년 버튼은 양념이 있었지. 옛날에는 뭐 반찬이 없으니까 좀 짭짤하면 그거 무쳐가지고 냉장고도 없잖아. 그러니까 시원한 데 놔두고 그냥 먹고 그랬지. 맛있죠. 지금 더 맛있지. 아유, 맛있다. 지금 사는. 아이고, 맛있다.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Suwon Special City has provided a nice environment for companies to run businesses. SMEs on the Rise 2026 introduces the continuous growth of the local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aim to build a brighter future. This week on SMEs on the Rise, we introduce Genius, which has developed vacuum valves that can control pressure levels during the precise semiconductor process. Also, we look into K2 Laser System, which has provided ultra-precision laser technologies that can give a boost to future industries. And we explore metal printing, which has offered metal 3D printing solutions that can produce complicated metal structur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last episode of SMEs on the Rise 2026, which takes a deeper look into the promising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in Suwon Special City and their leading-edge technologies. Semiconductors are one of the parts that play a significant role for smartphones and AI technologies. Genius has developed innovative technologies that can control the ultra-precision vacuum environment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es. We look into Genius, which has achieved growth by developing premium vacuum valves. A technology that can perfectly control air and even fine gas particles. It's a vacuum technology that is crucial when it comes to productivity of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Today, we take a look into Genius, which has developed and provided high-tech vacuum valves to the global cutting-edge industries. Genius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firm has successfully localized the high vacuum valve technologies, which used to depend highly on imports. Based on the precise designs and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built core infrastructure for high-tech industries. Hi, it's a pleasure to meet you. I'm Peter. So your company's advanced technologies, I understand, are helping the cutting-edge manufacturing sector. Could you give us a brief overview of the company?
1: 저희가 2003년도에 창업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약 23년 동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 2차전지 태양광을 생산하는 장비 안에 들어가는 첨단 제품인 진공밸브와 진공밸브를 제어하는 압력 프레셔 컨트롤러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적시적소에 공급해주는 토탈 솔루션 회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vacuum valves that can control the pressure levels during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developed a wide range of products according to different types of valve bodies and controllers. I think that our viewers might be unfamiliar with the term vacuum valve, so could you give us a brief overview of that type of product?
2: 일단 반도체 공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압력이나 안에 가스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 압력이나 가스를 유지하기 위한 제품이 저희 라운드 타입 스로틀 밸브고요. 이게 저희 주력 제품이고 이 제품이 주로 하는 일은 반도체 생산 중에 나오는 미세한 입자나 흉 같은 거를 항상 일정하게 빼주기 위해서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배출량을 항상 일정하게 조절해 주고 있습니다.
0: So can we see the throttle valve in action to understand it a bit better?
2: Yeah. 보통 디스크가 0도에서 90도로 열고 닫으면서 압력 제어를 하는데 일단은 한번 오픈 클로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0: Okay.
2: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픈했다가
0: okay.
2: 이렇게
0: yes. And then closed.
2: Yes. 이렇게 닫으면서 이제 압력을 유지를 해주는 거고요. 보통은 이 정도 사이즈는 이렇게 라운드 타입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구경이 점점 커지거나 이제 장비의 공간이 협소하거나 하면 저희 제품 중에 이런 스탠다드 타입 말고도 블레이드 타입이나 콤비네이션 타입이라고 디스크 공간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그런 제품도 또 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3: So blades would mean they're thinner, like little sections.
2: 맞습니다.
3: Wow.
2: 보통 유리창에 있는 그런 블라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일들을 잘라서 만들어서 최대한 디스크가 오픈했을 때도 앞뒤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3: I see, because this sticks out a little bit, but the blades are much thinner.
2: 맞습니다.
0: The company has managed the entire process, including the designing, processing, assembling, and testing stages. Also, it has carried out reliability tests to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nd performance.
3: So your products are ultra-precision parts, which don't even allow for slight errors.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1: 우리가 차를 운영할 때 기아가 스틱과 오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압력 제어 컨트롤러도 스틱인 PID 제어와 오토인 오토 튜닝 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의 핵심 기술은 이 오토 튜닝을 구현하느냐 못하느냐가 저희 제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저희만 구현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유수한 두 개 회사 정도만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회사의 가장 핵심 경쟁력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0: Based on the advanced product quality, the firm has gained recognition in related industries. It has constantly accelerated marketing strategies to increase exports.
3: So with an increase in interest from customers abroad, that makes the overseas market really important. Is Suwon Special City helping you out in that way as well?
1: 사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홍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시에서는 홍보할 수 있는 전시회나 또는 오늘 같은 영상 제작 지원을 실질적이고 파급적인 마케팅 비용을 투자해주고 있어서 저희 회사에게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 기회로 더 좋은 회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By constantly making innovative attempts, Genius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3: I believe that the company is looking to broaden your scope in businesses in the global market moving ahead. So what are your goals and hopes for the future?
1: 창업을 시작한 후 저희 개인적인 목표는 해외 저희들이 개발한 진공 밸브와 압력 제어 컨트롤러를 국내에서 몰아내는 게 저희 목표 있고 저희 회사가 이름이 지니어스 천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저희 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I'm sure that day will come very soon with the label Genius.
0: Genius has taken the lead in the Korean cutting-edge industrial sector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0: Ultra-precision laser technologies usually leave no room for error. Based on the core materials and laser technologies for cutting-edge industries, K2 Laser System has developed sophisticated solutions for high-tech areas. We introduce K2 Laser System, which aims to turn people's imaginations into reality. What do you think are the core technologies that can increase safety across a wide variety of cutting-edge manufacturing industries like secondary batteries and electric cars? It's none other than precise processing and welding skills. So today, we take a look at a company that has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of industrial lasers. Let's take a deeper look at their core technologies. K2 Laser System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has achieved rapid growth by continuously carrying out studies on laser technologies. And it has given a boost to the high-tech manufacturing industry as well as future ones. It's a pleasure to meet you.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first?
1: 아, 네, 반갑습니다. K2 Laser System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철입니다.
0: And K2 Laser System, what kind of company is that?
1: K2 Laser System은 2004년도 법인 설립 이후로다가 저희가 좀 다양한 레이저 마킹 기기들을 우리가 좀 개발을 해서 판매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금파이버 금속 커팅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그 수출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Uh-huh. 그리고 저희가 테슬라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 4180에 대한 그런 특화된 기술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어서 테슬라에 들어가는 4180 원통형 배터리는 전량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로다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0: Wow, so lots of in-house technologies helping you to expand. By overcoming the limits facing the current laser technologies, the company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manufacturing sector. It has developed a hybrid technology which can control tricky metal substances more effectively. So is this one of your company's main product?
1: 최근에 개발한 최신 레이저 장비인데요. 그 하이브리드 레이저라고 해갖고 블루 레이저와 IR 레이저 두 개를 병합해 놓은 그런 최신형 레이저 장비입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인장 강도가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웰딩했을 때 비드가 굉장히 고운 비드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웰딩할 때 가장 문제 대두가 되는 게 이제 스패터들입니다. 보통 상당히 그 스패터들이 제품들의 오염이라든가 화재를 일으키다든가 제품 불량을 만드는 굉장히 큰 요소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한 이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스패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0: Based on the premium facilities and production capabilities, the firm has offered customized laser solutions to its clients. It has built an in-process real-time testing system, which can check the product quality during the welding process. As a result, the time and cost efficiency has increased, and the defect rate has decreased as well. I was deeply impressed by the scale and also the systematic process of all your operations here, including the automated facilities, the production of those large frames. So what do you think is your company's biggest strength, especially when it comes to product quality?
1: 첫 번째는 이 레이저에 대한 전문 기술 인력들을 우리가 대거 보유를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레이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레이저 광학계에 대한 그런 강력한 기술들을 우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년 가까이 사업을 해오면서 그 많은 기술들을 저희가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고객들이 요구하는 어떤 종류의 공정이라도 저희가 쉽게 빠르게 우리가 좀 안전하게 품질을 올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Wow, I can really feel that depth of expertise when it comes to lasers. By expanding the lineups for laser equipment, the company aims to strengthen its position in the field. Also, it has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by cooperating with the Korean and global partners. What do you think are some of the strong points to running a business in Suwon Special City?
1: 저희가 수원으로 이사 오게 될 가장 좀 결정적인 계기는 수원시의 지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지원들을 우리가 좀 받을 수가 있었고 수원시에서 긍정적인 일회성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에 맞는 밀착형 정책들을 우리가 수시로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시고 또 해외 나가는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들 그리고 R&D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한테 잘 맞을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그런 정책들을 수시로 지원해 준다는 거가 사실 좀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0: They seem very active in their helping of companies. So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your company are expected to be applied to many industrial scenes and stages. What are your hopes and goals for the future of K2 Laser System?
1: 저희 바람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들로 이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하이테크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장비 사업으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0: Well, good luck with those goals moving forward. Today, we took a closer look at K2 Laser System,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Korean manufacturing thanks to its introduction of innovative laser solutions to the world. We look forward to their continued success and another big stride forward in the near future.

0: Aside from simply making products with metal substances, advanced metal printing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and emerged in related industrial areas. Metal printing has developed cutting-edge metal 3D printing skills that can be used more conveniently. We explore metal printing, which has given a boost to the global printing industry. These days, all you need is an idea to create a 3D design file easily. But turning that design into metal, that's not so straightforward. It costs money and it takes time. But here, they use metal almost like ink to print out your designs. Where ideas become reality in metal form, let's take a closer look. Metal printing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Based on the company's own metal 3D ink as well as printers, the firm has paved new pathways for the metal manufacturing sector. The advanced metal production methods of the company have been provided to various laboratories, companies, and even educational sites. Could you introduce us to the company briefly?
1: 네, 저희 메탈 프린팅은 금속 3D 프린팅 소재를 개발하고 직접 생산하고 있는 딥테크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금속 3D 프린팅 분야의 기술이 여러 산업 현장과 연구 분야에 획기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는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Oh, intriguing. The current metal 3D printing process requires ventilation facilities as well as complicated procedures. However, the company has developed metal inks which enable more convenient manufacturing of metal products. So what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1: 저희의 대표 제품은 앞에 보이시는 가우스 MT90과 가우스 잉크입니다.
0: 와.
1: 금속 3D 프린팅은 높은 장비 비용과 또 사용 방법이 까다로워서 높은 진입 장벽이 있었는데요. 저희의 이 대표 제품들은 컴팩트한 사이즈와 또 사용하기 쉬운 장비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금속 3D 프린팅을 할 수 있습니다.
0: 와.
1: 무엇보다도 CAD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제는 AI 툴을 활용하여서 누구나 쉽게 디자인을 하고 바로 파일만 입력하면 원하는 금속 부품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제품입니다.
0: What would you say are the biggest strengths of your products?
1: 기존의 금속 3D 프린터가 레이저를 활용해서 금속 분말을 주사하거나 아니면 고온의 히팅 장치가 필요했던 필라멘트 방식이었다면 저희는 바로 이 가우스 잉크를 활용한 PME 방식의 잉크 페이스트 타입의 금속 3D 프린터입니다.
0: Oh.
1: 무엇보다 구리, 그 외 티타늄, 스틸, 니켈, 알루미늄, 텅스텐 등 현재 총 7가지 이상의 잉크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0: Wow.
1: 원하시는 금속 소재를 자유롭게 교체하면서 이 한 대의 장비로 다양한 금속 부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0: It would be great to see the device in action. What kind of designs can we create with this?
1: 네, 저희 이 가우스 제품으로 고객이 원하시는 금속 부품이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고객들이 의뢰했던 여러 가지 부품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0: Wow.
1: 혹시 피터께서 지금 당장 뽑아보고 싶은 부품이 있다면 제가 바로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0: We can make it instantly. Okay, well, what about this one?
1: 아,
0: yes, but you've got lots of different metals. Could we do it maybe in a different color, in copper?
1: 피터가 골라준 이 구리로 제가 한번 금속 부품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1: 이 잉크를 바로 여기 장착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주 쉽습니다. 자, 이곳에 이렇게 잉크를 장착하고요.
0: 오케이.
1: 닫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옆에 프린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금속 부품 출력이 시작됩니다. 프린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0: 오케이. This button?
1: 네.
0: Print.
1: 네.
0: That's it?
1: 바로 시작됩니다.
0: Oh, wow.
1: 이 방식은 재료 낭비도 없고 원하는 금속 부품을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금속 3D 프린터입니다.
0: Ah, it's quicker than the other products already on the market.
1: 네, 맞습니다.
0: Thanks to the compact devices and easy-to-follow manuals, the company's metal 3D printing methods can be implemented more conveniently even from the initial stages. The stable metal ink technology that can prevent leaking or running down at room temperature is the biggest strength.
1: 이제 출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0: Oh, it's finished already.
1: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필터가 고른 구리 잉크로 이렇게 원하는 부품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구리 외에도 원하는 금속 소재가 있다면 티타늄이나 니켈, 철, 텅스텐 등 이 원하는 디자인의 다양한 금속 소재로 마음껏 뽑아볼 수 있다는 편리성과 간편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잉크 제형의 금속 소재를 만든 것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기술이고 자랑할 수 있는 특허입니다.
0: Overseas, what has the response been like?
1: 현재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고객들이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고객들로는 독일, 체코, 에콰도르, 미국, 일본 등 정말 많은 국가에서 저희 제품을 관심 가져주시고 현재 견적과 발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 Wow, that sounds like a bright future ahead. In the field of metal 3D printing, even a small error can affect the completion level of the finished products. The advanced metal printing skills of the company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global market. Aside from CES, or the Consumer Electronics Show, which is held in the US, the firm has enjoyed positive reviews in overseas markets, including Europe and Japan. So seeing the technology firsthand, coming up with these little components is great, but what about for mass production? Can your product handle that?
1: 저희의 이 금속 3D 프린팅 방식은 실질적으로 양산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조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장비 도입 가격과 소재의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품을 소량 양산하거나 대량 생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Metal Printing has built a precise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ntrol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Thanks to their accumulated skills, the firm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and emerged as a promising company in the metal manufacturing sector. And the continuous support from Suwon Special City has given a boost to the company's growth. What would you say are some of the advantages to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1: 수원 특례시는 스타트업 기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CES 전시회 참여를 도와준다거나 마케팅 지원, 또한 이런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요. 그리고 저희 사업자 대표자들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아주 든든한 지역입니다.
0: That's such a wide variety of help and support. What are your goals and your hopes for the future of the company?
1: 저희의 잉크 기반의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통하여서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구 현장에서 쓰이는 부품들이 양산될 수 있는 첨단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저희의 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의 기업 목표입니다.
0: Good luck with the future. This was just a design on a screen, but now it's a real metal item. Turning ideas into reality. It's an exciting change in metal printing, making it more convenient and more approachable. And that's going to open up lots of new possibilities in manufacturing.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유리입니다. I'm Live는 3년 만에 오는데요. 3년 전에 왔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정면 공연이었던 거로 기억하고 다 헤드셋을 쓰지 않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더 좋은 음질로 노래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노래 더 잘 부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오늘 더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첫 곡은 동그라미였고요. 다음 곡은 뭔가 조금 더 제 노래 기준 굉장히 산뜻하고 조금 통통 튀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력이라는 곡입니다. 불러볼게요.

감사합니다. 노력이라는 곡이었고, 와! 오늘 그렇게 뭔가 50명에서 100명 그 언저리의 숫자로 계신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근데 엄청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앞에 한두 줄의 관객분들만 보이고 뒷좌석에 계신 분들은 되게 안 보이거든요, 조명 때문에. 근데 오늘은 너무 잘 보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부끄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고 오늘 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이제 제가 이제 녹화 기준 내일 앨범이 나와요. 새로운 미니 앨범이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곡을 먼저 불러볼까 싶어요. 뭔가 페스티벌에서는 한번 불렀었는데 오늘 I'm Live 3년 만에 오고 또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고 이게 팬분들이 응모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 팬분들도 계실 거고 승윤 선배님, 마치 선배님 팬분들도 제 노래 한번 들어봐 달라 하는 마음으로 귀여운 곡 하나 들고 왔습니다. 불러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상대적인 이유로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다음 곡도 새로운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앨범 발매 전에 아임라이브에서 타이틀곡 부르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막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괜찮은가요? 머무름 하나라는 앨범을 지난해 10월에 냈었고 이제 머무름 둘이라는 또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앨범으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번 앨범은 유독 더 정말 영화나 드라마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재밌게 열심히 작업했고 내일 뭐 시간이 되실 때 그냥 한번 6시네 하고 그냥 네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앵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굳이 이탈했다가 오지 않고 여기서 노래 끝나면 감사합니다 할 테니까 바로 앵콜 한 세 번만 외쳐주시면 바로 앵콜곡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제 아마 우리 여기 저희 팬덤명이 모래인데요. 모래들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께는 아마 제가 지금 들려드릴 곡이 가장 익숙하고 어쩌면 가장 듣고 싶은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숲이라는 곡 불러볼게요.

0: 와, 아, 이거 다 건강 식품이네. My friends, this is another very very Korean treasures. These are all medicinal herbs. 오, 이거 인삼, 진생? But I never seen so small and with the leaves attached on. 사장님.
1: 예, 안녕하십니까.
0: 와, 여기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 이렇게 이런 건강식품 한 번에 이거 처음 봐요. 이거 인삼인 것 같아요.
1: 인삼네?
0: 이거 인삼이에요.
1: 아, 이제 인삼은 밭에서 이제 키우는 게 인삼이고 네. 이거는 이제 산에서 키우는 산양삼. 함께 드시고 오시겠습니까?
0: 오, 오, 진짜로?
1: 예, 함께 드시고 오십시오.
0: 와, 오늘 진짜. 아, 아 이렇게? 그대로, 그대로 먹어도
1: 돼요? 전체로, 전체 다 드셔야 돼요. 잎줄기. 아,
0: 잎, 꽃, 뿌리 다 먹을 수 있어요?
1: 네, 전체 다.
0: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 이런 경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사장님 저는 네. 한국 전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특산물이랑 전통주 이거 발견하러 가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전통주 있을까요?
1: 그 어린 솔잎으로 만든 솔송주가 있는데 함양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0: 아 진짜?
1: 예, 어린 솔잎.
0: 아 그러면 사장님 산삼 외에 다른 특산물 뭔가요? 여기 지역에?
1: 우리 함양에는 양파.
0: 양파?
1: 예,
0: 또 오, 양파?
1: 흑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0: 그러면 전 지금 장 보러 가고 그다음에 바로 그런 양조장 방문할 거예요. 네. 오, 너무 감사합니다.
1: 우리 시장 구경 많이 하십시오. 오, 네.
0: 헐, 함양 베리 베리 페이머스 오니언. So many. 오, 너무 맛있어 보이네. 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어서 와. 오세요.
0: 양파 진짜 많아요.
2: 예.
0: 진짜 많아요. 혹시 여기 함양 유명한 양파인가요?
2: 양파입니다. 당도도 좋고요. 맛이 최고예요.
0: 그러면 오늘 무조

0: 무조건 맛있는 함양 양파로 이렇게 요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5kg.
1: 5kg씩으로 나눠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2: 도와드릴까요?
1: 네, 도와주세요.
0: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 같이.
1: 예.
0: 오, 이거.
1: 더 넣으셔야 돼요.
0: 이렇게?
1: 네, 그렇게
0: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5kg. My friends, I found Hamyang famous onions. And they look amazing. Look at this. It looks like a big apple. Juicy big apple. I can't wait to make delicious yori, delicious recipe with this. Now I only have to go and find the famous hukdaeji. Oh, 지리산 흑돼지 찾았다. 여기 지리산 특별한 유명한 흑돼지죠?
1: 네. 네네. 지리산은 산이 높고 공기가 맑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란 고기는 월등하게 맛이 있거든요.
0: 근데 혹시 어떤 부위 추천해 주시겠어요?
1: 요거 오겹이에요.
0: 아, 오겹. 아, 오겹. 이거, 아, 오겹.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1: 네, 오겹.
0: 아, 오겹. 네. 맞아요. My friends, 삼겹살. You know what does it mean? 삼겹살 is the pork belly, and 삼겹살 means 3 겹 layers, and 살 means meat. So it's a meat with 3 layers. But this case is 오겹살. So it has 5 layers. This. Yes.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잘 가세요. 네.

0: 안녕하세요.
1: 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환영합니다.
1: 함양 역사에 담긴 설손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설손주는 어떤 술이에요?
0: 설손주는 이제 발효주인데, 발효를 시키는데 네. 저희가 이게 함양에서 나는 쌀,
1: 쌀?
0: 좋은 쌀, 그다음에 누룩.
1: 밀로 만드는?
0: 네, 밀로. 그다음에 이 송순, 그다음에 이게 솔잎.
1: 이거 순이에요? 그 잎 이로 솔잎 빼기 전에?
0: 예.
1: 아, 진짜 순진.
0: 네, 네. 향이죠. 네,
1: 순이
0: 네.
1: 향이 네. 많이 나요.
0: 굉장히 오, 좀 이, 건강한 이거. 향이죠.
1: 네. 이것도 아, 그 숲에 있는 네, 것처럼.
0: 맞아, 네,
1: 맞아요. 진짜 네, 똑같은 네. 향이에요. 네. 와,
2: my friends, this is very, very interesting. I've never tried a liquor made with pine needles. Not just the pine needles, but also the bud, the sprouts before becoming the pine needles.
1: 오, 선생님,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0: 네, 네, 재밌죠. 네.
1: 어, 그러면 이거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거 솔송주죠.
0: 예, 예, 이거 한번 맛보십시오.
1: 와, 숲의 냄새, 숲의 향이 맡아보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올라와요.
0: 잘 넘어가죠.
1: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 누룩의 쌀 네. 고소함 네. 느껴지면서 팍 그럼 진짜 상쾌한 솔잎의 향이 이렇게 네. 확 튀어나와요.
0: 네.
1: 와. 오, 좋아요. 그리고 이거
0: 이거는 이제 이렇게 다 재료를 섞어 발효시켜서 정류한 술이에요. 이것도 한번 맛보시겠어요?
1: 아유, 예술이에요. 예술.
0: 아, 감사합니다.
1: 역시 명희님, 명희님.
0: 감사합니다.
1: 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0: 그러면은 이거 지금 정류 내리는 걸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1: 오, 진짜? 예, 그 전통적인 예, 만드는
0: 예,
1: 법?
0: 예, 소주꼬리에.
1: 와, 이거 전통적인.
0: 네, 소주꼬리인데 여기다가 재료 세 개 발효시킨 걸 여기 솥에다 넣어요. 그다음에 네. 소주꼬리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끓으면은 여기다 찬물을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류시킨 게 냉각이 돼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1: 바로 김이 네. 올라가서 바로 그 찬물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액체돼요.
0: 네. 오,
1: 시음할 수 있어요? 원주?
0: 네, 원주.
1: 원주 바로?
0: 네.
2: My friends, this is a very, very traditional way to do the distillation in Korea. Look at this. This looks like being 500 years ago. They were doing the same way. Oh, I'm so excited. Now I have to try just a little bit. Otherwise, I can.
0: 조금만 드세요.
1: 와우.
0: 그러니까.
1: 아, 근데. 진짜 이런 향 다 이렇게 한 번에 다 느껴질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맛봐서 어느 정도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시장에서 진짜 함양의 맛있는 특산물 사서 이제 그런 특산물이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만들고 싶어요. 혹시 보여드리고 싶어서
0: 이거
1: 보여드릴까요?
0: 네, 보여주시죠.
1: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그 맛있는 함양의 특산물 보여드리고 싶어요.
0: 오, 이 양파가 정말 이게 함양에는 딱에 게르마늄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최고예요, 최고.
1: 저는 네. 그런 아이디어 있어요. 양파로
0: 네.
1: 장아찌.
0: 네네네.
1: 장아찌 만들고 싶어요. 어, 그리고 조금만 솔손주,
0: 네.
1: 그 원래 소주
0: 네.
1: 들어가서.
0: 네네네.
1: 그래. 그러면 저는 소주 대신
3: 솔손주.
1: 예?
0: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오, 최고 최고. 이야, 예.
1: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양파
0: 네. 네.
1: 그리고 다른 함양 특산물.
0: 네.
1: 바로
0: 오.
1: 예, 흑돼지.
0: 오, 예, 예, 베리베리.
1: 베리베리, 베리베리. 베리베리, 베리베리.
0: 정말 최고로 좋은 걸 고르셨네요.
1: 그래서 같이 올리기 위해서
0: 네.
1: 이거 그냥 수육.
0: 네, 네.
1: 이렇게 네. 삶아서
0: 네.
1: 아마 그런 삶은 물에.
0: 네.
1: 조금 넣으면 어때요?
0: 솔선주.
1: 네, 솔선주
0: 예,
1: 조금.
0: 예.
1: 그리고 혹시 그런 아까 보여줬던 솔잎.
0: 네.
1: 조금 주시겠어요?
0: 네네.
1: 그러니까 산물물의 월계 수입 대신에 그런 역할.
0: 아, 세워.
1: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디?
0: 우리 집에서 가실 수 있어요. 가실까요?
1: 진짜?
0: 네. 네. 어? 제가 안 나갈 때
1: 집에 댁에서?
0: 우리 집에.
1: 오,
0: 가실까요?
1: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네네네.
2: I'm going to cook in her house. So nice.
1: This is the time. This is the time of cooking, and I think that since I was born, I've never had the chance to cook in such a magical and beautiful place. Look at this. And today, I'm also very, very lucky because I can use this simple but very precious ingredients. The hukdaeji, and then yampa, the onion. With this one, I will make suyuk, boiled meat. Simple but delicious recipe. And then I will make jangachi, pickles in Korea. Let's start with the suyuk. It will take a little bit of time, so I will just prepare the water and then leave it here for 1 hour. So first, I have to prepare some nice vegetable, yampa. I just had to chop it and just throw it in. And then spring onion. Now garlic cloves, just cut in half like this. And then a little bit of ginger to give freshness. And then we need kan, we need the seasoning. And in Korea, when you do suyuk, of course, is doenjang, very, very delicious. This is going to give saltiness and gamjilmat. You just melt it like this. And then right before I saw these very aromatic and fresh pine needles. So let's put some of this inside. Wow, so cool. And then I need some kind of sul, some kind of liquor. Today I have sosonju. So why not putting inside so later this aroma will get into the meat, and when I will taste together with this, oh, it's gonna explode in the mouth. It's gonna marry again inside our mouth. So that's great. Let's put sosonju. And ready for putting this delicious, beautiful meat inside. Okay, now let's do the second recipe, jangachi. Very traditional Korean way to make pickles, especially with yampa, with onion, is common in Korea. I can keep the bottom here to keep all the layers tight together.

0: And then I want to just cut them. Mokkichokke. Mokkichokke means in a nice way for being easily eaten. And now let's prepare the pickling juice. And the pickling liquid, very, very easy. Water, sugar, soy sauce, vinegar. Oh, so good. Now here we have Jeongyang gochu, spicy green pepper, and red pepper. This is boiling, so stop and let's go. So my friends, this is Yampajangachi. Now, while we are waiting, I still want to show you a very, very cool thing. Because usually, when Korean people eat suyuk, they need some kind of sauce to give the flavor, very strong flavor, and then eat very, very deliciously. Let's do some nice sauce, chopped garlic. Cheongyang pepper, saejeot, fermented mini shrimps, maesiljeong. And then we need the pickling liquid of the jangachi. And I just want to put a little bit more sweetness. And since these onions are very sweet, I will also put a little bit of them. And now a little bit of sosongju. Oh, perfect. So let's plate it. And this is done. Let's plate the jangachi also. This is also done. One and two. So nice, tender, and very, very juicy. Yes. Now it's time to try with Myeongin-nim. Myeongin-nim! 어디 계세요? Hamyang, 한상으로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죠?
1: 너무 맛있는 요리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
0: 아, 노노, 저는
1: 그리고 영광입니다.
0: 아, 저는 영광이에요. 특히 여기서 이거 선생님의 이렇게 예쁜 진짜 아름다운 한옥 집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1: 자,
0: 자.
1: 건배.
0: 이제 입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1: 네.
0: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달콤한 맛, 그리고 살짝 새콤한 맛,
1: 네.
0: 그리고 여기 상쾌하고 이거 상큼한 맛이랑 너무
1: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0: 어우, 역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수육. 네. 수육 안에 끓이는 물에 저는 소순주 조금 넣었어요.
1: 아우.
0: 그리고 여기 이거 지금 먹는 양념에 바로 조금 소순주 넣었어요.
1: 네.
0: 제 생각에는 이거 다 같이 이렇게 삼합인 것처럼
1: 네.
0: 먹으면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거 먼저 짓고 그다음에 여기 산산주에 그다음에 장아찌도 같이 이렇게 와우. 오우. 담백하고 네. 맛있는 삶인 것 같아요.
1: 고소하고 쫄깃하고.
0: 소리 너무너무 좋아요.
1: 집안이 개운해요.
0: 네. 네. 그리고 진짜 은은하게 그런 송진, 네. 손진 뒷맛 이거 은근히 올라와요. 맞죠?
1: 그렇죠.
0: 어, 진짜 입안에 쑥인 것 같아요 지금.
1: 한 잔 더 드릴까요?
0: 예. 네. Why not? My friends also. Tin, this is very, very special liquor. It really, really connected with the story of this place. And here today, again, I'm so happy and I'm so proud that I could bring in one table the spirit of Hamyang. Today, I feel that I'm traveling in the past and I'm feeling the real Korean history. Let's meet another time for getting even deeper and further in Korean history and Korean jeongdeonju history, the traditional liquor. Bye-bye.
1: 다음에 또 봬요.
0: 바이바이. 다음에 또 봬요.
1: 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0: And also, I get to know this very, very lovely person. I will go back to Seoul full of happiness today. I really hope you feel the same watching this. Ciao, bye-bye.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예.
1: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이션
0: 와이엇입니다. 예, 뷰티 온앤오프. 아, 오늘은 뭔가요?
1: 날씨가 봄이잖아요.
0: 뿅.
1: 봄이면은
0: 예.
1: 뭐가 떠올리나요?
0: 핑크빛?
1: 그쵸. 핑크빛 뭐예요?

0: 더 해봐요.
1: 사랑?
0: 그렇죠. 네. 봄이면은 이제 또 여기가 대학가잖아요. 홍익대학교 네, 그렇죠. 아닙니까?
2: 아, 홍익대학교.
0: 봄에는 꽈팅과 소개팅이 정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2: 아, 맞죠.
0: 근데 꽈팅 소개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2: 가장 중요한 건 첫인상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첫인상은 3초 만에 와, 3초.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0: 3초 만에 네. 할 수 있는 매력 어필 아이템.
2: 네.
0: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매력 어필 필살템.
2: 필살템. 필살기죠, 필사템.

0: 아무래도 첫인상이 하면 얼굴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1: 네, 그렇죠.
0: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깔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2: 깔끔함.
0: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깔끔함 중에서도 가장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눈썹 정리.
1: 눈썹 정리.
0: 그렇죠.
1: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0: 그렇죠. 눈썹이 깔끔해야 네. 사람이 또 이제 인상이 환해 보이고 네. 깔끔해 보이는 그 3초 안에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1: 3 seconds.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입술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신경 쓰는 편입니다.
0: 정말로?
1: 두툼하게 되면. 이게 사실 제가 두툼한 입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0: 그러네요.
1: 우리 팬분들도 많이 입술을 보시고 입술 너무 이쁘다라고 항상 해주시거든요. 그걸로 제가 3초 안으로 꼬십니다.
0: 오! 꼬셔져요 이게?
1: 이 정도?
0: 싸다.
1: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시작해 볼 건데
0: 네. 안녕하세요.
1: Hello. Where are you from?
3: New York.
1: New York
3: City.
1: Yeah.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3: Yeah.
1: Oh, thank you so much. Okay. Are you attending university or what?
3: Yeah, I go to the language school.
1: Language school?
3: Yeah.
1: When did you come to Korea?
3: December, I think.
0: Yeah, December.
1: Oh,
0: Do you think about K-beauty?
3: I really like it. I like how much like natural tones that it has. So I like that a lot of the stuff is lightweight. And if I want to look more natural, it's really easy to do that.
1: Uh-huh. How can you show the actress, your actress to?
3: Eyeliner.
1: Eyeliner. Oh, yeah, you're like...
0: Oh, good.
1: Little, like a special.
3: Yeah, I have really pale eyes, so I try to wear a lot of dark eye makeup to make them more like vibrant. So I just got the eyeliner I'm wearing from Daiso because I'm broke.
1: Can I know what eyeliner you use it?
3: It's Bonsept. That's the brand.
1: The Bonsept.
3: Yeah.
0: K-beauty.
1: Hey, K-beauty입니다. And thank you for the interview.
3: Of course. Thank you so much.
1: Thank you so much. High five.
3: Heating
1: bureau.
0: 드디어 디바이스 기기 나왔습니다.
1: 네. 디바이스 기기?
3: 근데 요즘 쓰고 있는 거는 필리밀리 거.
0: 필리밀리. 필리밀리.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3: 지금 있어요.
1: 보여주세요. 보여줘.
0: 틴템.
1: 필리밀리.
0: 이거 하잖아요. 시험지 나왔던.
1: 시험지 나왔던 이거. 이게 한국 제품이었어?
0: 좀 얼마예요?
3: 제가 올리브영 세일할 때 사서 한 2만 원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0: 키티 에디션.
3: 네, 키티 에디션.
1: 지금 혹시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셨나요?
3: 아니요, 지금 친구들 만나러.
1: 남자친구도 그 다음에 중간에 만나고?
3: 남자친구는 내일.
1: 내일?
0: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예요?
1: 신기하잖아.
3: 저 애들이 오늘부터 좋아했었어요.
0: 진짜요? 왜 했었어요? 왜
1: 했었어요? 지금도 ING 해주세요.
3: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어가지고.
1: 노래만 들어주셔도 돼요.
3: 네네.
0: 감사합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1: 네.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0: 화이팅!
1: 화이팅!
3: 감사합니다.
0: 대학생이시죠? 몇 학번이세요?
4: 26학번.
0: 와!
1: 26.

0: 스페이스.
1: 어, 너무 컸어. 새내기입니다.
2: 와. 그럼 몇 살이야?
1: 20살. 응. 06년생.
2: 아, 그렇지. 당연한 얘기.
3: 07년생?
2: 응. 07년생.
1: 이제 새내기나 대학생분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네. 뭘까요?
4: 과팅.
3: 오, 뭐야,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2: 과팅.
1: 혹시 과팅을 해보셨어요?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4: 네, 준비.
3: 어, 준비하고 있어요.
2: 다 과팅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아 그렇죠.
1: 그러면 과팅 할 때 내가 제일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뭐다?
4: 피부랑 머리?
1: 머리. 뭐 특별한 제품 있어요? 뭐 추천할 만한?
4: 그 보라색에 이렇게 머리 헤어드라이기 하기 전후에 쓰는 그런 제품을 쓰고 있어요.
1: 그리고 저도 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루밍 토닉이잖아요.
2: 네.
1: 저도 쓰거든요.
2: 어? 아, 그러면은 이제 피부 관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뭘 바르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4: 뭘 바르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일단 그냥 세수하면서 그거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1: 아, 클렌징 폼?
2: 네, 아, 클렌징 폼.
4: 하고 네. 나서 이거 이렇게 붙이는 거.
1: 붙이는 아, 거. 토너 패드. 네,
2: 토너 패드. 패드. 토너 패드. 네,
4: 패드 하고 떼고 이렇게 슉슉 하면서 거품 나오는 거.
1: 토너?
4: 네.
2: 토너.
4: 토너 막 그런 거랑.
2: 네.
4: 나 앰플 짜서.
1: 앰플 많이 바르시네.
2: 어, 많이 바른다.
4: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발라서 하고 또 이제 자기 전에는 뭐 흰 색깔 해서 막 피부 하얘진다는 거 좀 하고.
1: 그래도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네. 신경 쓰는 부분이 피부와 또 머리?
4: 눈썹.
1: 눈썹. 눈썹 님 평소에 하세요? 오, 뭘로 하세요?
4: 그냥 눈썹 칼 올리브영에서 산 걸로.
1: 아, 눈썹 칼로 하긴 하죠.
2: 저도 눈썹. 나 눈썹 정리하세요?
1: 혹시 실례가 안 되시면 혹시 눈썹 칼을 가방에 갖고 다니진 않죠?
5: 저거 있긴 한데.
1: 있어요!
2: 오케이, 한번 보여주세요. 나 준비된 아니, 남자라는 걸 보여줘. 아니, 그거. 과팅 이제 준비 들어가잖아.
1: 들어가기.
5: 이거 바른 거 있어가지고.
2: 어?
1: 요즘 MZ분들은 이렇게 눈썹 칼도 들고 다닙니다.
2: 그렇죠.
1: 준비가 됐다는 소리예요.
2: 그러면 어, 뭐 혹시나 아, 나 커팅 할 때 이것도 해볼까라는 생각 있으세요?
4: 그 뭐 인스타에 막 잡티 없애준다고 막 덱스랑 막 쓴다고 했던 거.
1: 아, 그게 아~ 스틱으로 된 거?
2: 아, 아 그거요?
4: 잘 모르겠는데.
2: 아, 뭐 그것도 사용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근데 그거 네. 주변에 좀 쓰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이게 자연스럽게 발린다고 하더라고요.
4: 네.
1: 그러면 혹시 지금 이름 잘 모르시는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제 신뢰가 안 된다면 제품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가지고
4: 네.
1: 이 K뷰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 예. 과팅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1: 네. 또 이제 우리 새내기 분들이니까
2: 네.
1: 제가 좀 뷰티도 좀 알거든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깔끔하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립밤도 바르고 눈썹 정리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그랬던 그런 스틱 있잖아요. 이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성공하실 겁니다.
2: 네. 네. 아, 이미 좀 두 분 너무 잘생기셨어요.
1: 아, 네.
2: 그림 그려요, 둘 다?
4: 네.
1: 아, 진짜 미술.
2: 오 마이 갓. 나중에 저희 온앤 오프도 그려주면 안 돼요?
4: 연락 주신다면.
2: 아, 파이팅 꼭 성공하고.
1: 진짜 성공하세요.
2: 행복한 사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면 뭐, 이게 성공 안 해도 됩니다.
2: 네, 성공 안 해도 돼.
1: 인생.
2: 고마워요. 조심하세요.
4: 네.

0: 캐리커처 분들이
1: 네, 처음 들어봤어요.
0: 하시는 분들이 네. 사람을 천인상을 3초 만에 스캔해서 그리신단 말이야. 그분들에게 또 이제 겸사겸사 그림도 우리 그림도 그리고 또 이제 또 얘기도 해보면 어떨까?
1: 아 그래 볼까요? 한번
0: 천인상을 잘 파악하려면 캐릭터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1: 진짜로?
0: 안녕하세요.
2: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저희가 사실 지금 첫인상 그런 뷰티 필스템 이런 걸 지금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이 첫인상을 파악하고 그리시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목구비가 제일 중요하죠.
3: 전체적인 느낌은 이목구비에서 나오는
1: 거예요. 오, 신기해. 오, 그러니까. 신기하다.
0: 처음 봤을 때 어떤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목구비 이런 거에서.
3: 남성분들은 코가 제일 많으세요. 오.
0: 중심부니까.
3: 여성분들은 눈을.
0: 오. 상대를 딱 처음 봤을 때 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게 있을까요?
3: 눈썹이 깔끔한 건 좋은 것 같아요.
0: 근데 이건 어디서 생각하세요? 그림을 잘 그리면 메이크업을 잘한다. 맞습니까?
3: 그림 잘 그리시는 선생님들 생각하면 색감 배합이나 이런 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쵸. 색감.
0: 이제 그림은 이제 도화지에 그리는 거고요.
1: 그렇죠.
0: 메이크업은 이제 얼굴이랑 도화지에 그리는 거잖아요.
1: 그렇죠.
3: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어떤 인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저는 좀 날카로움. 둥글면서 날카로운 느낌이고.
0: 둥글면서 날카로울 수가 있나요?
1: 이해하셨는데 왜 그러시죠?
0: 저도 약간 좀 날카롭죠. 일단 눈상에다가.
1: 네.
0: 저도 그래서 네. 눈썹을 굉장히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3: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이미지가 나올 때.
0: 둘 중에 한 건 다르다 지금.
1: 오케이.
0: 날카로운데 안 되는데.
1: 갑자기 고릴라 그려진 거 아니겠지?
0: 도대체 뭐 기니피그 그려지는 거 맞지? 카피바라 이런 거?
1: 그러니까 여기 닮긴 했어.
0: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상어를 생각합니다. 상어.
3: 상어.
1: 네. 일단 혹시 누가 더 잘 생겼어요?
0: 질문이 여기 그게 아니잖아.
1: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3: 두분다 매력이 다 다르게 있어요.
1: 아 다르게 있어요?
0: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어.
1: 그치
0: 그 와가지고.
1: 그치 막.
0: 아 기대된다.
1: 그러니까. 나올게요.
0: 대랭.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 오.
1: 아 너무 죄송합니다.
2: 오. 잘그렸다. 오, 이거 닮았다 근데.
1: 오, 형도 닮았는데? 오, 형, 이런 게 있었네. 포인트가 있네.
0: 감사합니다.
1: 와.
0: 아, 좋은데?
1: 그니까.
0: 아, 힐링했어요.
1: 맞아. 아, 근데 너무 이뻤다.
4: 일단 저희가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어떤 걸 구매해야 되죠?
0: 일단은 쭉 인터뷰를 토대로 봤을 때.
4: 네.
0: 뷰러 나왔습니다. 히팅 뷰러.
4: 히팅 뷰러.
0: 남성분들도 얘기 들었을 때 헤어에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4: 맞아요.
0: 또 이런 제품을 참고해서
4: 네.
0: 제가 또 이제 직접 구매해서
4: 네. 한번 리뷰를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오케이. 한번 Let's 가보도록 go. 하죠. Let's go.
0: Let's go.
4: 와우. 야, 저희가 또 인터뷰를 통해서 사왔잖아요. 첫 번째 제품부터 뭐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요?
0: 그렇죠. 이 제품은?
4: 이 제품.
0: YSC가.
4: 네. 네. 첫 번째 인터뷰 손님이셨죠? 뉴욕에서 오신
0: 맞아요.
4: 분이었습니다.
0: 뉴욕커.
4: 네, 뉴욕커. 그때 얼굴 뵀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이라인에 진심이시다.
0: 맞아요. 눈에 집중적으로.
4: 네. 아이 컬러도 너무 이쁘신데 아이라이너로 그거를 극대화시키셨던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4: 뭐 아까 전에 인터뷰하면서 느꼈지만 매력 어필을
0: 맞아요.
4: 하기 위한 또 필수템이잖아요.
0: 아 근데 됐어요. 그분의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4: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특별한 게 뭔지 알아요?
0: 3,000원이라고 합니다.
4: 3,000원밖에 안 해?
0: 네. 대박이죠.
4: 아, 대박이죠. Bone set, waterproof, eyeliner. 컬러는 black. 말 그대로 그냥 블랙이에요. 진짜 너무.
0: 아니에요. 블랙. 너무 01 블랙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 01 블랙. 근데 사실 네. 가격도 가격인데.
4: 네.
0: 가격이 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4: 맞아요. 우리 냉정하잖아요.
0: 해봐야지.
4: 네.
0: 자, 끝나겠습니다.
4: 또 글 써요?
0: 아니. 오?
4: 오?
0: 아, 근데. 리퀴드 브러쉬라 가지고
4: 네.
0: 굉장히 고급스럽게
4: 네.
0: 펜슬보다 훨씬 선명하게 발색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4: 약간 느낌이 제가 받았을 때는 약간 그 붓으로 쓰는 느낌?
0: 눈 세 개야 지금. 그만큼 이제 발색력이 좋다는 거죠.
4: 네. 그리고 이게 워터프루프라서 한번 이거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0: 좋습니다.
4: 한번 비벼볼게요.
0: 워터프루프는 물로 지워야죠. 해봐야죠.
4: 느낌상?
0: 느낌상.
4: 네, 느낌상. 그래도 이렇게 비비면 어느 정도 번짐이 세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벼도 안 지워진다는 점, 일단은.
0: 그렇죠. 네. 확실한 리뷰를 위해서 정말 워터프루프가 네. 강력한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전화해볼게요.
4: 네.
0: 갑니다. 오!
4: 어. 아, 저희 리얼한 또 제품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0: 넘어가겠습니다.
4: 넘어가죠.
0: 네. 자, 두 번째 매력 어필 필살템입니다.
4: 네, 두 번째, 세컨.
0: 이거는 또 이제 저희 문제 나왔죠. 뭐예요? 저희 사전 문제 나왔죠.
4: 아, 눈썹, 눈썹. 어, 이거 나와.
0: 뷰러 아니에요, 아, 뷰러?
3: 뷰러, 정답.
1: 마스카라 아니었어요?
3: 진심으로요?
4: 아, 다른 거였구나.
0: 눈썹 정리를 썼는데? 아. 자, 용도, 속눈썹을 올릴 때 쓰는 제품.
4: 아, 속눈썹. 아, 나 속눈썹이라고.
0: 딩동댕. 속눈썹을 이제,
4: 아, 속눈썹.
0: 이제 높게 세워가지고 아. 눈을 좀 더 커 보게 해주는 뷰러죠.
4: 오.
0: 근데 이게 또 장점이 원래 이 쇠로 하는 거는 계속 오래 해줘 올라가는데 히팅 기능이 있어가지고 바로 된다고 합니다.
4: 아, 약간 그 고데기처럼.
0: 그렇죠. 이건 사실 기능이 중요하니까 네.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0: 오, 자
4: 히트
0: 바로 들어왔어요. 단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이, 로우, 하이. 자, 두 단계로 할 수 있어요.
4: 네. 그 만지면 뜨겁지 않을까?
0: 이게 예열이 되면 실리콘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최첨단이요.
4: 디자인은 일단은 여성분들께서 되게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에요. 맞아요. 헬로키티가 일단 붙어있다는 점과
0: 그쵸.
4: 또 사실 색감하고 보면은 이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예전에 막 그 저는 가위로 다른 걸 봤는데 네. 세상이 참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0: 아, 근데 또 확실히 네. 조작감이 간편합니다. 저는 누르고 그냥 하면 바로 돼요. 자, 열이 올라온 거 보니까 아, 안 뜨겁네. 딱 은은한 따스함. 와이어 씨 해볼래요?
4: 아니요.
0: 아, 제가 해보겠습니다.
4: 네. 오! 오! 됐는데요? 잠깐만, 형 한 번만. 한 번 더 해봐봐. 약간.
0: 어, 됐다, 잡았다. 오! 됐어요!
4: 올라갔어!
0: 됐어요! 여기 끝에.
1: 좀 다르죠?
0: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뷰러를 저도 많이 써보잖아요.
4: 네.
0: 근데 한번 찝힙니다.
4: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이 뷰러에 대해서 그냥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서워 이렇게 찝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안 하고 한 번만 딱 올리면 바로 이렇게 열 때문에 올라가니까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이거 좋다.
4: 제가 한번 해볼까요?
0: 아, 그니까요.
4: 리폼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0: 이게 쭉쭉쭉 해줘야 되네. 일단은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4: 오!
0: 예뻐서 송아지가 됐어요, 지금. 저는 사실 이 뷰러를 많이 했는데 좀 차갑고 이 그게 있어요. 잘 안 돼요. 이거 한번 하면 잘. 근데 그쵸? 이거는 열 때문에 확실히 금방 조금만 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4: 네. 그 메이크업 받을 때 보통 쌤들이 이쑤시개나 막 면봉으로 좀 태워서 이걸 좀 올리는 컬링이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태우다 보면 사실 눈이 좀 따가울 때도 있잖아요.
0: 근데 해에 들어가면 또 그게 안 좋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거죠.
4: 아, 건강, 헤어데이.
0: 네.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4: 맞아요.
0: 이거는 가져가겠습니다, 우리 저희가.
4: 좋은데? 네. 오케이, 쌤들한테 한번 줄게요. 좋습니다.
0: 또 이 제품, 그 아까 새내기 분들께서 추천해주신 제품인데 제품명 몰랐지만 덱스 파운데이션 이래서 찾았더니 나왔습니다.
4: 와우.
5: 인스타에 막 잡티 없애준다고 막 덱스랑 막 쓴다고 했던 거
0: 막. 아, 되게 스틱으로 된 거?
4: 네. 아, 그거요.
5: 잘 모르겠는데.
0: 이게 정말 핫했대요. 맨즈 뷰티 아이템으로
4: 오.
0: 그냥 좀 간편하고 색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이게 근데 이런 제형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좀 맨즈 뷰티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발라보겠습니다. 슥. 근데 또 이게 남성분들이 잘 못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
4: 맞아.
0: 놀라지 마시라. 뿅, 뿅.
4: 우와!
0: 완전 뒤에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로 펴주면 됩니다.
4: 오! 브러쉬 일체형이잖아.
0: 그쵸. 우와, 근데 좋다, 이거.
4: 이거 뭐야? 자연스럽게 돼.
0: 이거 좋다, 이거. 오, 진짜 좋은데, 이거? 자, 보여드릴게요. 너무 부드럽게 잘 발리고 잘 펴져가지고 보니까 로션과 선크림이랑 파데가 다 들어있대요.
4: 형, 충격인 게 뭔지 알아? 이게 하얀색이 조금 나왔었잖아. 이게 로션이래. 이거 어떻게 보면 로션과 로션을 이제 바르고 사실 보통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잖아. 이거는 그냥 일석이조인 거지. 저 같은 약간 좀 메이크업에 뭔가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좀 이런 걸 세세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0: 맞아요.
4: 이게 사실 오리지널 제품이에요.
0: 제가 진짜 발라봤잖아요.
4: 네.
0: 손에 있는 모공도 채워줍니다.
4: 오!
0: 아, 나 이거 진짜 좋아. 아, 거짓말이 아니야. 아, 끈적거림 중요하죠.
6: 오 없어요 진짜.
0: 뭐야 이게. 리얼하게 하라고. 아무래도 맨살이랑은 좀 이제 비슷한데? 보송보송해. 아 전 또 그래 이것도 중요해. 파운데이션 바르면은 묻어요 막.
4: 맞아.
0: 이게 중요한데 잘 안 묻습니다.
4: 잘 스며든다.
0: 진짜 이런 걸 좋은 걸 새내기들만 알고 썼단 말이야?
4: 나쁘지 않아요.
0: 또 오늘도 이제 베스트템을 좀 뽑아야 되는데 좀 벌써 골라진 것 같아요.
4: 오케이 좋아요.
0: 자 이제 이것도.
4: 아, 이거 새내기분들께서 또 이거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0: 직접 가서 집에서?
4: 네 집에서 와. 보내달라니까 진짜 보내줬어요. 보통은 까먹고 안 보내는데.
0: 그러니까요.
4: 아 이걸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거 무슨 제품이죠 근데?
0: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헤어 제품이죠. 저도 굉장히 이 그루밍 토닉을 정말 많이 씁니다.
4: 어 그래요?
0: 왜냐면 네. 이걸 바르고 안 바르고 머리를 세팅하는 게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루밍 토닉을 쓰는데 또 휘핑 제형도 처음 써봐요. 기대가 되는데.
4: 휘핑 크림 같은 건가?
0: 그렇죠. 제품명은 그라펜 볼륨업 휘핑 토닉이에요.
4: 휘핑 토닉.
0: 가볼게요.
4: 네.
0: 사실 또 제가 헤어 제품 좀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알아요.
4: 촌촌하면서 가벼운 약간 그런 크림 제형이네요.
0: 촌촌이.
4: 오! 촌촌. 쫀쫀쫀쫀. 촌촌하네.
6: 진짜 촌촌해요. 쫀쫀하고 진짜 가볍긴 합니다.
4: 네.
0: 자, 이게 어떻게 하냐면 타월 드라이 하잖아요.
4: 네.
0: 그런 다음에 살짝 젖었을 때 머리 이렇게 가볍게 한준 다음에 드라이로 말려주면은 세팅이 잘 돼요.
4: 오~
0: 굉장히 이거는 진짜 모든 헤어 제품을 쓰시기 전에 가장 처음으로 써봤으면 하는 저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4: 맞습니다. 토닉. 지금 냄새도 좋아요. 그래서 뭔가 머리 감았다고도 생각 들 것 같아요. 머리 세팅을 했을 때도.
0: 끈적임은 없어요. 아무래도 이 토닉이다 보니까 끈적임이 덜하고 이제 아마 여기서 드라이까지 하면은 아마 이 다 날아갈 거예요. 끈적임.
4: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면서.
0: 맞아요.
4: 뭐 사실상 이제 고정력.
0: 그쵸.
4: 또 이제 볼륨감.
0: 그렇죠.
4: 거기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0: 저는 이제 또 세정력도 진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4: 네.
0: 이게 잘못하면 모공을 막아요.
4: 맞습니다. 탈모 정말 무섭잖아요. 예, 네,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정말 그거에 대한 완화를 시켜준다고 그쵸. 하니까 너무 좋은 제품이네요.
0: 오, 좋습니다 이거.
4: 예. 네. 우리 새내기 친구들이 또 추천해준.
0: 이것도 하나 가져갈까봐.
4: 그럴까봐.
0: 새내기들 역시.
4: 우리 이 방송하길 잘했다.
0: 그니까, 좋은데?
4: 오케이, 가위바위보 할까요?
0: 아니, 동시에 집죠.
4: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요.
0: 아, 그래요.
4: 그쵸?
0: 좋아요.
4: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0: 아니, 먼저 골라. 앵벅. 아니, 먼저 골라. 앵벅.
4: 이게 저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려해준 우리 이현 형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니, 사실 이게 뭐 고르는 게 뭐 그게 없는데 괜히 이게 뭔가 더 내 마음에 드는 걸 고르고 싶긴 하네.
4: 아 맞죠. 아 근데 저번에 제가 형이 원래 고르려 했던 거를 제가 골랐잖아요. 이번에는 양보하겠습니다.
0: 그래 전 이거 골라도 돼요 근데.
4: 아 근데 내가 이거 할래.
0: 뭐야.
4: 오케이.
0: 저는 그러면 저의 베스트 아이템 이 제품입니다.
4: 왜죠?
0: 첫인상. 이제 매력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4: 예.
0: 근데 저는 피부톤 이런 트러블이 안 보이고 잡티가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맞죠.
0: 근데 또 간편하게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제품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해서 저는 이거 베스트 아이템으로 뽑았습니다.
4: 제가 뽑은 매력 어필 아이템은 사실 이제 머리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0: 맞아요.
4: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무거워요. 그래서 세팅하기가 어려운데 이 제품을 바른다면 아 정말 쉽게 머리를 만들고 싶은 대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제품으로 좀 베스트로 뽑아봤습니다.

0: 오늘도 네. 저희 픽으로 메이크업 다이어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0: 터프한 느낌을 전 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거 알죠? 원래 똑바로 붙이는 게 아닌 거 느낌.

0: 짜란. 난 영혼을 담았어요. 피부에 자신감을 부탁해. 새내기 러브 스토리. 그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1: 좋은데?
0: 이건 그거예요. 이터널 러브.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해라. 지금은 뒷모습이겠지만 이걸 바르면은 앞모습의 연신을 만날 수 있다. 곰돌이도 줘라. 앉아서 데이트해라. 하이, 다용되지 있습니다. 너는 뭐 그냥 막 붙였구만.
1: 아니.
0: 난 스토리 형식이야, 사실.
1: 내가 더 스토리 형식인데?
0: 설명해줘.
2: 저는 보면은 이 헬스를 붙인 거는 탈모가 없다는 걸 좀 더 강조한 거고, 이 헝클어진 느낌을 낸 거는 이제 머리가 사실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이걸 나타낸 거고,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서 요거 글자 정도는 정돈이 돼 있잖아요. 그럼 사랑을 찾는다. 너의 머리는 탈모가 오지 않아. 사랑이 올 거야. 이게 너의 매력을 살려줄 거야.
0: 해시태그 해주지.
2: 해시태그 no 탈모, yes love, 볼륨업, 휘핑 토닉.
1: 와. Wow. Unbelievable.
0: 반응이. 와, 이거 윤광하네요, 이거.
2: 네.
0: 좋습니다. 자, 오늘. 네.
2: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메이크업 시간. 와.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에? 당장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대체 누구죠?
1: Who else? Huh?
2: It's us! 아, can't you tell by the outfits?
0: 아 어쩐지. 아니 그래서 이렇게 입혀주신 거였군요. 근데 우리가 대체 뭘 사냥하는 거죠?
2: Obviously, the fans' hearts.
0: 아하. 아, 오늘 라인업 봤어요? 다들 너무 눈부셔가지고 정신이 아주 쏙 빠질걸요?
2: Ah, so they're here to help us out as well to capture the fans' hearts too.
0: 맞습니다.
2: All right, can we get excited for today's show then?
0: 그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마음을 제대로 저격할 아티스트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대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0: Hey, Wonjin.
1: Huh? Do you like sci-fi movies?
2: 아, 물론이죠. 특히 외계인 나오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Really? How come?
2: 아니, 뭔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뭔가 눈앞에서 바로 약간 펼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되게 짜릿하지 않나요?
1: Exactly. Uh-huh. That's what makes sci-fi movies so fun.
2: 맞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분들도 이 SF 영화처럼 약간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무대를 또 보여줄 분들입니다.
1: Mm-hmm, mm-hmm. Yes, three teams with three unique charms. Mont, One Pact, and Trans-Z.
2: 자, 그렇다면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0: 네, 심플리 케이팝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해보는 시간이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favorite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자,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 또 바로 모셔봐야겠죠?
1: Back as a 20-member team, here comes the group with a truly overwhelming skill. Identity! Welcome!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아이니치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을 꽉 채우고 계셔주시는데 이번 신곡 Kids Return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이번 앨범 이치나 노버 앨범은 저희 아이덴티티 20인이 참여한 앨범으로 끝나지 않을 청춘의 패기를 불어넣는다라는 뜻을 가진 앨범입니다.
0: 오케이.
4: 네, 저희 키즈 리턴은 소년들이 힘을 모아 돌아왔다는 뜻으로 20인의 타이틀곡인 만큼 저희 훨씬 웅장하고 멋있는 저희 아이덴티티만의 힙합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는 곡입니다.
0: Alright, alright.
1: Well, we also watched the music video as well, and the view count is insane. It's already past 26 million.
0: Wow, wow, 좋습니다. 이 안무도 또 굉장히 역동적이라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5: 네, 저희 이번 안무의 포인트 동작 같은 경우에는 운전재를 잡은 듯한 Untouchable, Untouchable.
0: 에이, 에이.
1: 오케이, 오케이.
5: 이게 저희 안무의 포인트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오, 좋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5: 좋습니다.
0: 좋습니다. Let's go.
1: Alright.
0: 오케이. 센터로 다들 나와주시고요.
1: 자, 자, 자. 그럼 준비 되셨다면 뮤직 큐.

0: 좋습니다.
1: 와우, 멋있습니다.
0: 안무가 굉장히 힙해가지고요. 너무 멋있어요, 그쵸?
2: That's right.
0: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저희가 한번 같이 해봤는데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2: Yes, let's bring out our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3: Hi!
0: Hi there!
2: Hi.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3: 안녕하세요. ID25 이지입니다.
2: 네.
3: 말레이시아.
2: 말레이시아에서 온 이지입니다. Well, we heard you have something special you'd like to show to Identity today.
3: Yes, I prepared a dance cover of Kids Return.
0: Oh, really?
2: Dance cover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0: Wow. Wow. 좋았습니다. 멤버들 어떻게 보셨나요?
1: So cool. So cool. I love it.
2: All right, Izzy, you ate that up. And we heard you also have lots of questions for identity today. So why don't we go through them one by one?
3: Sure. What would you say is the highlight-ish of your hair and makeup looks today?
2: 네, 오늘 각각의 헤어 메이크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뭔가요?
4: 네, 일단 저의 오늘 메이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약간 태양이 그을린 듯한 이 블러셔가 포인트고요. 머리는 이제 바람에 약간 흩날린 듯한 약간 휴양지에서 놀다가 약간 태양의 햇빛에 탄 그런 느낌의 컨셉이 저희 오늘 메이크업의 메이크업과 헤어의 컨셉입니다.
2: Okay. So his concept for today is like a sun-kissed kind of blush and like a windy kind of like a hairdo. Yeah.
0: 확실히 청량감을 좀 더해주는 것 같죠?
2: 네.
0: 또 계실까요?
1: 저는 오늘 헤어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0: 네.
1: 뭐 약간 까서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어떠신가요?
2: 오, 평상시에 자주 내리시나요 앞머리를?
0: 원래는 네. 좀 덧머를 지향한 약간 그런 덧머를 좀 좋아하시는 아 막내분이라서
1: 평소에 귀여운 거 많이 하는데 오늘 네. 멋있는 거 하려고 한번 까봤습니다.
5: 멋있는데.
0: 멋있습니다.
5: 멋있는데?
0: 멤버들이 보기에 막내 오늘 어때요? 좀 멋있는 거 같아요?
5: 아, 멋있는데요?
6: 완전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남자다.
2: Okay, so because he's the 막내, like he always has that cute side to him. So today he focused on doing a manlier hairstyle by showing his forehead.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7: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특유의 매력점과 꼬불꼬불한 헤어가 저의 포인트인데요. 제 평소에 귀여운 이미지와 맞게 오늘도 한번 귀여움을 더 극대화해서 꾸며봤습니다.
0: 오, 좋습니다. 오케이. 확실히 머리를 이렇게 뻗으니까 좀 귀여움이 더 극대화되는 것 같은데 매력점 한번 자랑해주세요.
7: 좀
2: 네, 당겨주세요.
0: Close up, close,
2: close up.
0: up. Get closer.
2: Zoom in.
5: 잘생겼다, 잘생겼다.
0: 네, 확실히 yes. 귀엽네요.
2: Very charming, very charming.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3: When getting your makeup done, what's the one thing you pay the most attention to?
0: 오, 계실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5: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5: 저희 키즈 리턴의 타이틀곡 분위기와 맞게 멋지고 각진 느낌의 쉐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오, 쉐딩. 좋습니다.
2: Yes. So, to match the cool concept for Kid's Return, he focused on shading, like the contour of his skin. Anyone else?

0: 저 또한 이 매력점 찍어주는 게 살짝 흥해
1: 볼게요. 오 예.
2: 귀엽다.
3: Very cute.
1: 귀엽다.
3: Very fresh and charming. All right. Grea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please.
4: Do each of you have a beauty routine you stick to, and which member is the most dedicated to the beauty care?
3: 네, 평소에 각자 꾸준히 하는 뷰티 관리법도 있나요? 그리고 멤버들 중 가장 관리에 진심인 멤버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1: 어, 답변 부탁드릴게요.
0: 이거 뽑아야 되는.
1: 네, 네,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저는 네. 그냥 저는 제일 관리에 진심인 멤버는 희주라고 생각하는데 네. 희주가 숙소에서 팩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1: 오호.
2: 모델링 팩도 직접 만들어서 할 정도로 오호. 보시죠. 고운 피부와 잡티 하나 없는 매끈한 얼굴. 그래서 이제 희주 맨 얼굴보다 되게 팩한 얼굴을 더 많이 봐서 관리는 희주라고 생각하고 이제 뭔가 뷰티는 청명이가 1등이 아닐까라는 어허. 생각이.
1: 어 확실히 피부 관리에 진심이셔서 그런지 오늘 광채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5: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6: 네. 저는 평소에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직접 할 때도 있고 저희 멤버들 수정할 때 부득이하게 직접 해줘야 될 때도 있어서 제가 수정 메이크업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1: 오, 안 그래도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청명 씨께서 이제 뷰티 브랜드 모델로 또 하고 계신 걸로 또 알고 있는데 네. 멤버들 수정 화장을 직접 해주신다고요?
6: 네, 수정 메이크업을 못 하고 어디 스케줄을 해야 될 때도 있어서 그럴 때 아, 그냥 네. 제가 한 번씩 봐주고
1: 아,
6: 있습니다.
1: 아무래도 또 멤버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시간은 짧고 수정은 계속 봐야 되고 그렇죠?
6: 네 맞습니다.
1: 그럴 때마다 이제 청명 씨께서 좀 도움을 주시는
6: 가끔.
1: 아, 오 대박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또 요즘 좀 즐겨 하는 메이크업이 있나요, 청명 씨 좀 어떠세요?
6: 아, 저는 요즘 음악 방송에서 여러 가지 옷을 입기 때문에 네? 그 옷에 맞춰서 색조 메이크업을 바꾸는 걸 좋아해서 네네. 오늘은 좀 쨍한 컬러를 입어가지고. 색조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1: 오, 약간 본인만의 꿀팁도 있다면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색에 뭐 어떤 색이 잘 어울린다던가 약간.
6: 아 저는 요즘 네? 조명 입체감을 좋아해서 네. 워펄 하이라이터로 좀 꺼져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호. 워펄 하이라이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1: 오 좋습니다.
3: Alright, thank you for your answers, 청명. Please go ahead with the next question, Izzy.
4: Is there a hair color or hairstyle you've always wanted to try?
3: 네, 언젠가 꼭 도전해보고 싶은 헤어 컬러나 헤어스타일링 있나요?
0: 아, 네, 저 있습니다.
1: 어, 어떤 거죠?
0: 저 완전 그 약간 연한 베이지 색깔의 베이비 갈색 그리고 완전 하얀색 그리고 오. 완전 검은 검정색 이렇게 오. 세 가지 헤어스타일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1: 어, 다 세 개 다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언제가 꼭 시도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계실까요?
7: 네. 네, 저도 저는 사실 데뷔해서 꼭 하고 싶었던 게 염색일 정도로
1: 네.
7: 염색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금발.
1: 오.
7: 네, 금발 염색 스타일링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 어 네. 아까 답변을 해주셨던 걸로 밀어보았을 때 약간 추구미가 좀 귀여움이실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떠세요?
7: 사실 네. 추구미는 네. 이제 섹시지만
1: 아 섹시
7: 도달하지 못할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귀여움으로 밀어붙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아 뭔가 되게 핑크 머리 잘 어울리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나중에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계실까요?
5: 저는 약간 파란 계열을 좋아해가지고 오. 애쉬 블루 느낌의 약간 그레이 섞인 듯한 머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1: 오, 쿨톤이시죠?
5: 다 잘 어울립니다.
1: 저의 지금 저의 시야로 봤었을 때 옷도 파랗고 지금 뒤에 LED까지 파래가지고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5: 오, 감사합니다.
1: 네, 진짜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3: Alright, Izzy, we heard you have one last special request for identity.
4: Yes, since there are so many members in Identity who are great at using facial expression, could you show us your best expression to the music?
3: 아, 네. Identity에는 표정을 잘 쓰는 멤버가 많잖아요. 음악에 맞춰서 한 번씩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1: 맞습니다. 또 안 그래도 오늘 저희 컨셉이 약간 팬분들의 마음을 저격하는 약간 사냥꾼 같은 느낌이잖아요.
3: Yes.
1: 그래가지고 이 팬분들 심쿵하게

0: 반들 표정과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음악도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1: 네. 네,
0: 여러분들 자유롭게 매력 발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2: 네.
3: 네. 네, 됐습니다.
0: 좋습니다. 바로 가보시도록 하죠. 뮤직 큐!

0: 원진, if you could have one superpower, what would you choose?
1: 와, 갖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그래도 저는 텔레포테이션. 네, 순간이동. 이게 출근할 때도 그렇고 퇴근할 때도 그렇고 너무 편할 것 같지 않나요? 그쵸?
0: Yeah, that's a really good one. Mm-hmm. I think I'd want to have the power to read our fans' minds.
1: Oh.
0: Yes, that way I think I could put on an even better performance.
1: 하지만, 너무 좋지만 오늘 무대는 그런 초능력 없어도 이 팬분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0: Wow, really?
1: 네, 물론
0: Then let's go ahead and introduce them.
1: 좋습니다. 루네이트 그리고 50-50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톱!

0: 원지, you know our hunt for our fans' hearts aren't over yet, right?
1: 아, 당연하죠. 아직도 이 팬심을 저격할 무대가 우리 두 무대나 또 남아 있다고요.
0: Oh. Uh-huh. Now that's reassuring. We've been saving them for last, so they must have something special.
1: 그럼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무대죠.
0: I like the sound of that. The artists who will knock our fans off their feet. Please introduce them.
1: 네, 청량하게 돌아온 써머킨 부부걸과 K-pop 대표 혼성 그룹 카드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톱!

0: Let's go. Simply K-pop. Everyone, did you enjoy today's Simply K-pop with the Melon Hunters?
1: 여러분 어떻게 오늘 잘 즐기셨나요?
0: All right, all right.
1: 좋습니다.
0: I'm so happy we got to show off the best of K-pop once again.
1: 네, 맞습니다. 함께 해주신 전 세계 모든 팬분들께 그리고 오늘 아이덴티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0: All right, Simply K-pop, we'll be saying 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Electrifying K-pop Performances.
1: Bye! Bye.

0: Five.
1: In.
0: Action.
1: Action.
2: Action.

0: 인류의 다음 단계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 진화적으로, 인공진화적으로 창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인프라를 수정하거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솔루션이 휴머노이드인 거죠.

0: 저희가 회사에서 CSR 참여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었는데 그때만 해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CES가 가전 박람회야, 자동차 박람회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스마트카가 열풍이었었어요. 근데 올해는 단연코 피지컬 AI, 로봇에 많은 업체들이 출품을 했고 그쪽이 화두가 됐습니다.
1: In particular, Atlas, the humanoid robot developed by the Hyundai Motor Group's subsidiary, beat numerous competitors to win the Best Robot Award, demonstrating the potential of humanoid robots. 달려라 달려 로봇들여 Humanoid robots most closely resemble human beings, yet they still seem like something from a distant future. While defining a humanoid may be easy, pinpointing where exactly it all begins is more difficult.
2: 휴머노이드는 말 그대로 인간을 닮은 로봇입니다. 휴먼하고 로봇 오이드의 합성어인데 인간을 닮은 로봇. 근데 이게 이제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몇십 년의 역사밖에 없는데 사실은 인문학적이나 뭐 만화, 콘텐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수백 년 전부터 있던 개념이었어요. 산업적으로는 1950년대, 60년대 사이에 나왔던 우리 공장에 쓰는 로봇이 있어요. 그때 로봇팔이라고 해가지고 거대한 팔 하나가 뭐 용접을 하거나 거대한 부품을 집어서 옮기거나 하는 목적으로 사용됐었죠. 이걸 왜 로봇인데 흔히 인간한테 붙은 팔이라고 했을까? 로봇 집게도 아니고. 그건 이제 그 전에 뭐 신화나 또는 만화에서 봤던 인간 닮은 로봇에 대한 개념이 투영이 된 겁니다. 하나밖에 없지만 이 집게를 팔이라고 부르자. 그 다음에 몸통을 붙이고 팔이 두 개가 되고 하면서 인간용 로봇이 걸어나오기 시작했죠.
1: Robots are no longer those awkward figures from myths and comic books with bulky bodies and heavy arms. They closely resemble real human beings.
3: It has the ability to see, hear, It can suggest what to cook based on what you have in the fridge.
1: Through advances in technology developed by humans, they're evolving far more rapidly than we ever imagined. The advancement of humanoid robots can make one wonder why so many companies and developers around the world are investing so much time and money in creating robots with human bodies.

0: The Humanoid Robot Research Center in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a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developing a humanoid robot standing as tall as an adult man and designed with a focus on lower body hardware. This robot achieved perfect bipedal walking just 1 year after development began.
1: 네, 알을 킬게요.
0: It can withstand deliberate physical impacts. And it can maintain its balance even when faced with obstacles. Running at high speed is no more a surprise. It can even perform such sophisticated movements as the moonwalk and the duck walk, which are challenging even for humans. The robot can master all of these movements in just one day. It is possible thanks to a technology originally created for quadruped robots.
2: 제가 타족 보행 로봇부터 먼저 만들다 보니까 그때부터 만들던 이제 하드웨어적인 지식과 소프트웨어적인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족 보행 로봇이 그 QDD라고 해서 쿼시 다이렉트 드라이버 해가지고 그 액추에이터에 디자인 변경이 있은 다음부터 이제 확 유명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로봇도 많이 생기고 다이나믹한 모션도 많이 되고 이제 그런 요소들을 휴머노이드에 반영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로봇이 이제 사족보행 로봇으로 뭐 100m도 엄청 빠르게 달리고 요즘은 더 빠르게 달리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온 이제 하드웨어적인 지식들이 다 들어간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Beginning with quadrupedal locomotion and eventually standing upright on two legs, KAIST's humanoid robot has developed in a similar way to humans, and the reason is both simple and clear.
3: 사람이 그 산업 현장에서 하는 그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로봇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이동 속도라든지 그리고 이 장애물 극복 능력 이런 거를 이제 사람 수준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0: One of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this research team led by Professor Park Hae-won is that it designs and manufactures core components including motors on its own.
4: 생각보다
0: the team's key players are the students. Over the past year, they have been working day and night to develop everything from the robot's body to the smallest motions to create a future where robots work like humans. Because of their dedication, this humanoid robot is gradually becoming ready to be deployed at industrial sites. Thanks to a motor developed in-house, the robot's maximum payload capacity, or the amount of weight it can carry, has been set at 25 kilograms, similar to that of a human worker. The robot's streamlined design, with complex components such as the battery and wiring integrated into its body, allows it to perform diverse motions using its joints. In fact, it can perform almost any movement a human can do.
3: 되게 무거운 뭐 물건 같은 걸 이제 잡아 올린다든지 그런 걸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이 모션이 사람이 시키는 로봇한테 시키는 일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이제 써야 되잖아.
0: Humanoid robots are being developed to perform human tasks as efficiently as people. But do they really need to look like humans to work efficiently?
3: 인간을 닮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제가 공학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뭐 생물학적인 시스템이지만 잘 되는 걸 봤잖아요, 이미. 좋은 예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한번 따라해 보는 거 어때? 정말 극단적으로 잘 디자인된 시스템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어 있는 알고리즘, 하드웨어, 뭐 성능 이런 것까지. 그래서 우리도 기술이 있다면은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비슷하게 만들면은 그 정도 성능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0: Many researchers and developers have been envisioning and calculating a future where humans and robots coexist.
4: And she can also understand speech.
0: In 2016, David Hansen, the creator of the world's most famous humanoid robot, Sophia, made a prophetic prediction that within 20 years, humans and robots would be indistinguishable.
4: Will evolve to the point where they will truly.
0: Now, 10 years later, how close have humanoid robots become to our everyday lives? Early morning, Taehaeun-ro in Gangnam. A robot walks busily down the street.
5: Oh, 잘 간다. 와, 신발 좋은 거 신었네.
0: Its confident walk catches the eye for a moment. But what its developers truly hope for is not attention, but familiarity.
6: 지금은 저희가 로봇을 가지고 밖에 나가면 와 로봇이다 이러면서 다들 영상을 찍으러 오시는데 그냥 5년 뭐 내에는 로봇이 다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거죠.
0: These people who envision a future in which robots are seamlessly integrated into the human world are a robot software startup founded by young developers from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7: 어떤 상황이 좀 더 중심적으로 학습했으면 좋겠다.
8: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사족보행 같은 경우는 좀 뒷걸음질치기가 쉽잖아요. 비교적.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는 이 한계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그쵸. 그런 사이드 스텝이 약간 동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리니어 X랑.
6: 저희는 많은 로봇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하드웨어를

0: 메인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위주로 개발을 하는데요. 산악 환경까지 극복 가능한 비정형 이제 자율보행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지형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다닐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 그 일련의 판단 과정과 그 이제 그런 뇌의 역할 그리고 운동신경의 역할까지도 함께하는 것을 저희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Simply put, the hardware determines the robot's maximum strength and speed of its muscles and joints, whereas the software acts as the robot's brain, deciding how to use that body in different environments and situations.
2: 무조건 Before a robot can walk outdoors, it must undergo thousands of simulation tests. Using data generated through repeated successes and failures across thousands of different types of terrain, the robot learns to walk in virtually any environment. With software developed in just over 6 months, this robot learned to walk steadily in various environments. It can walk like a human, not only in rugged valleys with obstacles, but also on complex and uneven terrain, such as dark mountain trails and steep slopes. The reason it can walk in virtually any environment is a specialized technology known as blind locomotion control, which enables it to access the terrain beneath its feet on its own.
3: 로봇 안에 있는 그 관성 센서 그리고 이 각 모터들이 받아올 수 있는 관절 값을 통해서 이 로봇이 내가 현재 지금 밟고 있는 지형이 어떤 지형인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저희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 이제 돌뿌리에 발을 걸려도 이렇게 재빠르게 저희가 딱 발을 자세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로봇도 미처 보지 못한 상황에서도 어떤 발을 걷다가 계단을 만났을 때 아 여기가 계단 같은 환경이구나 생각을 해서 발을 들게 되고
2: The ultimate goal for this humanoid robot is autonomous locomotion. It's an ability to gather information through sensors, perceive the surroundings, and navigate on its own without a human having to designate the destination. Once autonomous locomotion becomes a reality, seeing robots picking up coffee on behalf of humans could become a reality. A robot's ability to walk on its own also means entering the human world.
0: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로봇은 장비로 남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인력을 대체하는 수단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람과 같이 공존하는, 지낼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라는 게 필요한 건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 합의된 채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 같은 거죠. 뭐 문의 손잡이의 높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의 뭐 너비나 높이 이런 것, 아니면 복도의 폭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을 기준으로 디자인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사회에 들어와서 사람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솔루션이 휴머노이드인 거죠.
2: In the end, for robots to coexist with humans, they need bodies that fit into a world designed for humans. Although robots have no emotions, once they enter our daily lives in a form that resembles us, humanoids will no longer feel like strangers.
4: 인간은 사실 자기를 닮은 존재를 가장 아름답다고 또 친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내 모습의 범주인에서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따라서 이게 기능을 갖고 있는 로봇이지만 나하고 가깝게 살아가야 돼. 그럼 사실 인간이 가장 편하고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나를 닮은 모습인 거죠.
2: Inspired by the human body, humanoid robots have two arms and two legs, which they use to imitate the way humans move. People sometimes mimic the awkward motions of robots. But the day when we will see robots moving as naturally as humans may not be far off. And the phrase, "you look like a robot," will disappear altogether. And if robots one day become even more human than humans themselves, will we welcome them into our world?
5: Hello, everyone. My name is Alex, a general-purpose humanoid robot designed to interact...
2: This robot offers a remarkable answer to those of us who fear an uncertain future of coexistence. I don't fear
6: contact. 그 이름은 알렉스인데 ALLEX로 All Experience의 약자예요. 그래서 직접 물체랑 사람과 인터랙션하는 실제로 환경과 세상을 느끼는 그런 로봇으로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로봇입니다.
5: My arms is Weir Robotics breakthrough actuator architecture. It features 1/11th the friction and 1/24th the inertia of conventional actuators.
2: In the summer of 2025, the humanoid robot Alex, created by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was unveiled after years of development. True to its name, All Experience, Alex can perceive and act through a wide range of experiences in the human world. The students who developed it chose a name for it on their own. They each fulfilled their roles to bring Alex to life. Through its interactions with people, Alex is gradually becoming a more human-like robot. Alex's most remarkable feature is its hands, which bear a striking resemblance to those of a human. Its hands and fingers have 15 degrees of freedom and can move in 15 independent directions. Even compared with a human hand, which has 23 degrees of freedom, Alex can perform a wide range of sophisticated motions.
7: 손에 그 자유도가 되게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과 같이 되게 많은 움직임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희 핸드의 장점이 되게 정밀한 핀셋 작업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어서 되게 무거운 것도 쉽게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2: But Alex's hand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conventional humanoid robots. They are made from a soft, subtle material that resembles human skin. The arm becomes progressively lighter from the shoulder down to the hand, enabling Alex to move with human-like adaptability. It can feel even subtle changes in force. When subjected to an external impact, it can back drive rather than resisting the force, which allows it to adapt to any external force.
6: 저희는 인간 같은 시도를 한 거예요. 모터로부터 관절까지의 마찰도 상당히 작고 그 어떤 제어적인 투명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람도 외력을 가하면 근육이 힘들잖아요. 근육 자체가 외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저희는 다이렉트로 모터의 부하로부터 외력을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센서 없이도 모터의 부하를 가지고 아 외부에 어떤 힘이 가해졌구나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알아냅니다.
7: 저희 알렉스는 요 관절 자체를 되게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8: 손가락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했을 때 되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여요.
2: Its hands move smoothly, requiring very little force. Even when holding a person's arm or hand, Alex adjusts its grip by yielding to external forces.
8: 되게 안전한 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 Perhaps Alex is the very humanoid we have long imagined. Alex's human-inspired design brings us one step closer to a future where humans and robots coexist. That is the reason the researchers who created Alex strive to create a robot that can interact with people. So, what kind of future could that coexistence lead to?
9: 세상 모든 곳에 저희 알렉스가 들어가는 게 저희 꿈입니다. 로봇을 사람같이 만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가 사람이 하는 어려운 일들을 온전히 대체하기 위함이거든요.
10: 언젠가는 사람의 일을 온전히 로봇이 하고 옆에 있어도 알렉스처럼 이렇게 만져도 무서워하지 않고 더 친근하게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는
2: Humanoid robots. Humanity's long-time dream. They have been envisioned as our replacements, partners, companions, and even successors to humankind. As technology continues to advance, robots' bodies will soon be even closer to the human form. In the end, the reason we dream of human-like robots is because we want to live better, more human lives.
4: 내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초인적인 이데아적인 자아죠. 그러니까 나를 닮았지만 넘어서는 존재. 그거에 대한 꿈이 여기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6: 몇 년 내에 아니면 10년 내에 아니면 제가 뭐 은퇴했을 때는 이런 로봇들이 되게 편안하게 일을 해주고 사람은 정말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고 뭔가 그 새로운 것에 집중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면 참 좋겠다.
11: 대현이 이거 한번 밀어봐. 걷는 도중에 밀어도 되지. 걷는 도중에 밀어도 되지. 한번 해봐. 한번 밀어봐. 근데 너무 쉬워. 앞뒤로 한번. 앞뒤는 안 버티는데 옆으로는 버틴다.

0: treasures. These are all medicinal herbs.
1: Oh, 이거 인삼? 진생?
0: But I never seen so small and with the leaves attached on. 사장님.
2: 예, 안녕하십니까.
0: 와, 여기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 이렇게 이런 콩간 식품 한 번에 이거 처음 봐요. 이거 인삼인 것 같아요.
1: 인삼이요?
0: 이거 인삼이에요.
1: 이제 인삼은 밭에서 이제 키우는 게 인삼이고, 네. 이거는 이제 산에서 키우는 산양삼. 한 개 드셔보시겠습니까?
0: 오, 오, 진짜로?
1: 예, 한 개 드셔보십시오.
0: 오, 오늘 진짜. 아, 아 이렇게? 그대로, 그대로 먹어도
1: 전체로, 돼요. 전체 다 드셔야 돼요. 입줄기. 아,
0: 입, 꽃, 뿌리 다 먹을 수 있어요?
1: 네, 전체 다.
0: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사장님 저는 네. 한국 전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특산물이랑 전통주 이거 발견하러 가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전통주 있을까요?
1: 그 어린 솔잎으로 만든 솔송주가 있는데 함양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0: 아 진짜?
1: 예, 어린 솔잎.
0: 아 그러면 사장님 산삼 외에 다른 특산물 뭔가요? 여기 지역에?
1: 우리 함양에는 양파.
0: 양파?
1: 예,
0: 또 오, 양파?
1: 이제 흑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0: 그러면 전 지금 장 바로 가고 그 다음에 바로 그런 양조장 방문할 거예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1: 우리 시장 구경 많이 하십시오. 오, 네.
0: 헐, 함양 베리 베리 페이머스 오니언, so many. 오, 너무 맛있어 보이네. 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어서 오세요.
0: 양파 진짜 많아요.
3: 예.
0: 진짜 많아요. 혹시 여기 함양 유명한 양파인가요?
3: 양파입니다. 당도도 좋고요. 맛이 최고예요.
0: 그러면 오늘 무조건 맛있는 함양 양파로 이렇게 요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5kg.
3: 5kg씩으로 나눠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4: 도와드릴까요?
3: 네, 도와주세요.
0: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 같이.
3: 예.
0: 오, 이거.
3: 더 넣으셔야 돼요.
0: 이렇게?
3: 네, 그렇게
0: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5kg. My friends. I found Hamyang famous onions, and they look amazing. Look at this. It looks like a big apple, juicy big apple. I can't wait to make delicious yori, delicious recipe with this. Now I only have to go and find the famous hukdeji. 오, 지리산 흑돼지 찾았다. 여기 지리산 특별한 유명한 네. 흑돼지죠?
3: 네네. 지리산은 산이 높고 아. 공기가 맑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란 고기는 월등하게 맛이 있거든요.
0: 근데 혹시 어떤 부위 추천해 주시겠어요?
3: 요거 오겹이에요.
0: 아, 오겹. 아, 오겹. 이거, 아, 오겹. 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3: 네, 오겹.
0: 아, 오겹. 네. 맞아요. My friends, 삼겹살. You know what does it mean? 삼겹살 is the pork belly, and 삼겹살 means 삼, three, 겹, layers, and 살 means meat. So it's a meat with three layers. But this case is 오겹살. So it has five layers. This.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네.

0: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환영합니다.
0: 함양 역사에 담긴 솔선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솔선주는 어떤 술이에요?
1: 솔선주는 이제 발효주인데 발효를 시키는데 네. 저희가 이게 함양에서 나는 쌀. 좋은 쌀, 그다음에 누룩,
0: 밀로 만든.
1: 네, 밀로. 그다음에 이 송순, 그다음에 이게 솔잎.
0: 이거 순이에요. 그 잎으로 솔잎 빼기 전에.
1: 예.
0: 아, 진짜 손진.
1: 네, 네. 향이
0: 네, 손진 향이 네. 많이 나요.
1: 굉장히 오, 좀 이, 건강한 이거. 향이죠.
0: 네. 이것도 아, 그 숲에 있는 네, 것처럼.
1: 맞아, 네,
0: 막 진짜 네, 똑같은 네. 향이에요. 네. 와, my friends, this is very very interesting. I've never tried a liquor made with pine needles. Not just the pine needles, but also the bud, the sprouts before becoming. The pine needles. 오 선생님,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1: 네, 재밌죠. 네.
0: 어, 그러면 이거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거 솔송주죠.
1: 예, 예, 이거 한번 맛보십시오.
0: 와, 숲의 냄새, 숲의 향이 맡아보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올라와요.
1: 잘 넘어가죠.
0: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 누룩의 쌀 고소함 네. 느껴지면서 팍 그럼 진짜 상쾌한 솔잎의 향이 이렇게 네. 확 튀어나와요.
1: 네.
0: 와. 오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1: 이제 이렇게 다 재료를 섞어 발효시켜서 정류한 술이에요. 이것도 한번 맛보시겠어요?
0: 아유 예술이에요. 예술.
1: 아, 감사합니다.
0: 역시 여기 명희님.
1: 감사합니다.
0: 오
1: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아요.
1: 그러면은 이거 지금 정류 내리는 걸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0: 오 진짜 예, 그 예, 전통적인 예, 만드는
1: 예,
0: 법?
1: 예, 소주꼬리에.
0: 와, 이거 전통적인.
1: 네, 소주꼬리인데 여기다가 재료 세 개 발효시킨 걸 여기 솥에다 넣어요. 그다음에 네. 소주꼬리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끓으면은 여기다 찬물을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류시킨 게 냉각이 돼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0: 바로 김이 네. 올라가서 바로 그 찬물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액체돼요.
1: 네.
0: 오, 시음할 수 있어요? 원주?
1: 네, 원주.
0: 원주 바로?
1: 네.
0: My friends, this is a very, very traditional way to do the distillation in Korea. Look at this. This looks like being 500 years ago, they were doing the same way. Oh, I'm so excited. Now I have to try just a little bit, otherwise I can.
1: 조금만 드세요.
0: 와우.
1: 그러니까.
0: 아, 근데. 진짜 이런 향 다 이렇게 한 번에 다 느껴질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맛봐서 어느 정도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시장에서 진짜 함양의 맛있는 특산물 사서 이제 그런 특산물이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만들고 싶어요. 혹시 보여드리고 싶어서
1: 이거
0: 보여드릴까요?
1: 네, 보여주시죠.
0: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그 맛있는 함양의 특산물 보여드리고 싶어요.
1: 네. 오, 이 양파가 정말 이게 함양에는 딱에 게르마늄이 많이 분포돼 있어서 최고예요, 최고.
0: 저는 네. 그런 아이디어 있어요. 양파로 네. 장아찌.
1: 네.
0: 장아찌
1: 네.
0: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만 솔선주.
1: 네.
0: 그 원래 소주
1: 네.
0: 들어가서.
1: 네.
0: 그러면 저는 소주 대신 솔선주.
1: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오, 최고. 이야. 예.
0: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양파.
1: 예. 네.
0: 그리고 다른 함양 특산물.
1: 네.
0: 바로.
1: 오.
0: 예. 흑돼지.
1: 예. 베리베리.
0: 베리베리. 베리베리.
1: 정말 최고로 좋은 걸 고르셨네요.
0: 그래서 같이 올리기 위해서
1: 네.
0: 이거 그냥 수육.
1: 네.
0: 이렇게 네. 삶아서
1: 네.
0: 아마 그런 삶은 물에
1: 네.
0: 조금 네. 넣으면 어때요?
1: 솔선주.
0: 네, 솔선주
1: 예,
0: 조금.
1: 예.
0: 그리고 혹시 그런 아까 보여줬던 솔잎.
1: 네.
0: 조금 주시겠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산물물에 월계 수입 대신에
1: 아, 예. 아,
0: 그런
1: 네.
0: 역할.
1: 아, 재밌어요.
2: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디?
1: 우리 집에서 가실 수 있어요.
0: 아, 가실까요? 아 진짜?
1: 네, 네. 어? 제가 안 나갈 때
0: 집에 댁에서?
1: 우리 집에.
0: 오,
1: 가실까요?
0: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네네네.
3: I'm going to cook in her house. So nice.
2: This is the time of cooking, and I think that since I was born, I've never had the chance to cook in such a magical and beautiful place. Look at this. And today, I'm also very, very lucky because I can use this simple but very precious ingredients. The hukdaeji, and then yampa, the onion. With this one, I will make suyuk, boiled meat. Simple but delicious recipe. And then I will make jangachi, pickles in Korea. Let's start with the suyuk. It will take a little bit of time, so I will just prepare the water and then leave it here for 1 hour. So first, I have to prepare some nice vegetable, yampa. I just had to chop it and just throw it in. And then spring onion. Now garlic cloves, just cut in half like this. And then a little bit of ginger to give freshness. And then we need kan, we need the seasoning. And in Korea, when you do suyuk, of course, is doenjang. Very, very delicious. This is going to give saltiness and gamjilmat. You just melt it like this. And then right before I saw these very aromatic and fresh pine needles. So let's put some of this inside. Wow, so cool. And then I need some kind of sul, some kind of liquor. Today I have sosonju. So why not put it inside so later this aroma will get into the meat and when I will taste together with this, oh, it's gonna explode in the mouth. It's gonna marry again inside our mouth. So that's great. Let's put sosonju. And ready for putting this delicious, beautiful meat inside. Okay, now let's do the second recipe, jangachi. Very traditional Korean way to make pickles, especially with yampa, with onion, is common in Korea. I can keep the bottom here to keep all the layers tight together.

0: And then I want to just cut them mokkichokke. Mokkichokke means in a nice way for being easily eaten. And now let's prepare the pickling juice. And the pickling liquid, very, very easy. Water, sugar, soy sauce, vinegar. Oh, so good. Now here we have Jeongyang gochu, spicy green pepper, and red pepper. This is boiling, so stop and let's go. So my friends, this is yampajangachi. Now, while we are waiting, I still want to show you a very, very cool thing. Because usually, when Korean people eat suyuk, they need some kind of sauce to give the flavor, very strong flavor, and then eat very, very deliciously. Let's do some nice sauce, chopped garlic, Cheongyang pepper, Seujeot, fermented mini shrimps, maesiljeong. And then we need the pickling liquid of the jangachi. And I just want to put a little bit more sweetness. And since these onions are very sweet, I will also put a little bit of them. And now a little bit of sosomju. Oh, perfect. So let's blade it. And this is done. Let's blade the jangachi also. This is also done. One and two. So nice, tender, and very, very juicy. Yes. Now it's time to try with Myeongin-nim. Myeongin-nim! 어디 계세요? Hamyang, 한상으로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죠?
1: 너무 맛있는 요리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
0: 아, 저는
1: 그리고 맞습니다. 영광입니다.
0: 저는 영광이에요. 특히 여기서 이거 선생님의 이렇게 예쁜 진짜 아름다운 한옥 집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1: 자.
0: 건배. 이제 입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1: 네.
0: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달콤한 맛, 그리고 살짝 새콤한 맛,
1: 네.
0: 그리고 여기 상쾌하고 이거 상큼한 맛이랑 너무
1: 정말 맛있어요.
0: 어우, 역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수육. 네. 수육 안에 끓이는 물에 저는 소순주 조금 넣었어요.
1: 아우.
0: 그리고 여기 이거 찍어 먹는 양념에 바로 조금 소순주 넣었어요.
1: 네.
0: 제 생각에는 이거 다 같이 이렇게 삼합인 것처럼
1: 네.
0: 먹으면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거 먼저 찍고 그다음에 여기 삼합주에 그다음에 장아찌도 같이 이렇게 와우. 어우. 담백하고 네. 맛있는 삶인 것 같아요.
1: 고소하고 쫄깃하고.
0: 소리 너무너무 좋아요.
1: 이 집안이 개운해요.
0: 네. 네. 그리고 진짜 은은하게 그런 순진, 네. 순진 뒷맛 이거 은근히 올라와요. 맞죠?
1: 그렇죠.
0: 진짜 입안에 쑥인 것 같아요 지금.
1: 한 잔 더 드릴까요?
0: 예. 네. Why not? My friends also. Tin, this is very, very special liquor. It really, really connected with the story of this place. And here today, again, I'm so happy and I'm so proud that I could bring in one table the spirit of Hamyang. Today, I feel that I'm traveling in the past and I'm feeling the real Korean history. Let's meet another time for getting even deeper and further in Korean history and Korean jeomdeonju history, the traditional liquor. Bye-bye.
1: 다음에 또 봬요.
0: 바이바이. 다음에 또 봬요.
1: 감사합니다.
0: And also I get to know this very, very lovely person. I will go back to Seoul full of happiness today. I really hope you feel the same watching this. Ciao, bye-bye.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3: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4: 네.
3: 어떤 게 나 있어요?
4: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3: 너무 맛있어요.
4: 네, 맛있어요.

현용 정마옥방 찬자리여

더 던져라야 약수 삼천리 친조가 끊어지고 북해말 허안이 없으매라 이 화해에도 여놀고 동어밤 비울지 책막히 흘러앉아 성사일념은 지왕철로라도 차하는 난제리라 무심한 호접몽은 천리그오락가락 청불자욱기우 피부불자성이라 오창탄으로 화주월세 보냈더니 신

건대 소방원 기린

여러분, 여성 국극은 대한민국 최초의 뮤지컬이랍니다. 남장을 한 여성 배우들의 연기, 화려한 색채로 몸의 선을 그대로 드러낸 혁신적인 의상, 웅장하고 새로운 무대 장치, 따라 부르기 쉬운 시민요풍의 새로운 판소리 노래여서 여성 국극은 당시 민족 오페라라고 불렸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 국극의 전성기 시절을 이끈 중심에 오늘 변사또 역을 맡은 이소자, 월매 역을 맡은 조영수, 당대 최고의 악역 배우로, 최고의 희극 배우로 그 명성이 자자했었습니다. 60년대 여성 국극의 인기가 사라지게 되자 무대는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여성 국극을 잊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변두리 소극장이건 요정이건 여성 국극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느 곳이라도 달려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성 국극 제작소를 만들었고 그렇게 73년간 여성 국극의 맥을 이어오신 선생님의 뒤를 이어 그 맥을 이어가려고 이번 레전드 춘향전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70년의 무대 업력을 보여주실 선생님들을 모시고 레전드 춘향전

0: 식량전 시작하겠습니다.
1: 아휴, 참 달도 밝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 밤은 이 안산의 밤이 달이 더 밝은 것 같아요. 응? 정

하여 늙어지지 하리 좋구나. 늙어진 게 할일 없어. 아이고, 그나저나 이것들이 어디들을 갔는 거요? 아니, 춘향전원 대표 어디로 갔는 거요? 형단아! 아, 춘향아!

0: 짝조로 소이다.
1: 야, 너무 좋다. 정말 네 말대로 좋구나.
0: 예.

0: 야, 황자야.
1: 예?
0: 저거는 농립석에 얼굴 뻘뻘 아까 저게 무엇이냐? 아니 도련님 뭘 보고 말씀이시오? 아, 저것이 안 보인단 말이냐?
1: 예?
0: 저거, 저거.

0: 그 참말 말고 속히 불러오너라.
1: 아, 예.

0: 주님께서 광활루 구경차 나오셨다가 춘향이 그네 뛰는 모습을 보고 혹하여 불러오라시니 향단이 네가 건너가서 전해라.
1: 사또자제 도련님이? 아씨, 사또자제 도련님이 아씨를 불러오라는디요?
2: 아니, 엊그제 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보나마나 방자 저 녀석이 도련님 턱 밑에 앉아 춘향이니 나냥이니 세양지 신하락가듯 종조리세 연식가듯 톡톡 쏴 바친 게지. 나 못 간다고 전해.
1: 예. 방자야, 우리 아가씨 못 가신단다.
0: 아, 무엇이요? 아, 왜야? 아,
1: 그거야, 네가 씨 발라먹고 조랑조랑조랑조랑 아, 물러물러 아무튼 못 가.
0: 아, 무엇이요? 아, 야야야, 그러지 말고 혹시 아니야? 이 일만 잘 성사가 되면 남원 천지 또 하구나 하고 논선직에 똑 떨어지지.
1: 논선직이? 반자야, 나만 믿어.
0: 알았어.
1: 아씨, 도련님이 얼굴도 잘생기고 몸짱에다가 멋진 난 도련님께 그냥 한번 가보셔라오. 예, 아씨.
2: 도련님만 양반이고 나는 양반이 아니란 말이냐?
1: 아이고 아이고, 아니지라. 우리 아씨도 회동성 참판 때 따님께 양반인 양반인디. 그시기 그시기 무시기 그시기. 아이고 그냥 암튼 아씨 가보셔라. 예, 얼른 가보셔라 아씨.
2: 예. 예, 방자야. 너 느그 도련님께 건너가서 안수에 접수하 해수열이라 여쭈어라.
0: 무엇이요? 안주? 접시? 해수? 아따, 그 말이 뭔 말이다요?
2: 느그 도련님이 그리 잘난 양반님이시면 알아 들으실 게지.
0: 엄마.
2: 향단아.
1: 예.
2: 가자.
1: 예.
0: 엄마, 엄마, 엄마. 아이고, 저놈 가시네. 그냥 엉덩이를 살랑살랑살랑살랑. 아이고, 내 간장을 다 부리네. 그냥.
3: 내가 이랬어. 아니, 내가 춘향이를 데려오랬지. 쭉 걸었다냐, 이놈아.
0: 아이고, 도련님, 다 틀렸어라오.
3: 아니, 무엇이 틀리더란 말이냐?
0: 아, 그러니까 제가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해도 가라고, 가라고 하시더니만 춘향이가 도련님한테 숭은숭은 다 보고 욕은욕은 다 없지다요.
3: 아니, 무슨 욕을 하더란 말이냐?
0: 향단이 시켜서 씨발라 먹네, 오네 하더니만은 춘향이가 도련님한테 안주빨 세우시면서 접시를 한딱한딱 잡수고 해수병 걸리라 없지다요.
3: 뭐? 아니, 그 글공부를 했다는 그 춘향이가 그런 쌍스러운 욕을 하더란 말이야?
0: 예, 꼭 그렇게 욕을 높지다. 이런 씨.
3: 안주에, 접시에, 야, 이놈아. 그건 욕이 아니다.
0: 욕이 아니라구라.
3: 춘향이가 날더러 찾아오라는 뜻이다, 이놈아.
0: 예?
3: 좋다. 오늘 밤 대형회에 춘향집을 찾아가자.
0: 예.
3: 가자.

0: 안수의 접수와 해수열이라. 기러기는 바다를 따르고 나비는 꽃을 따르니 날 보고 찾아오라는 말이 아니더냐. 준영아.
1: 도련님.

0: 장단아, 우리 도련님하고 춘향이 노는 거동을 봐라. 얼마나 재미지냐. 기러기는 바다를 따르고 나비는 꽃을 따르고 바다의 개는 구멍을 따르고. 향단아, 향단아, 향단아, 향단아, 향단아, 향단아,
1: 향단아, 향단아, 참말로 아주 끌어놨었네 그냥. 아이고 참말로 그냥.
0: 우리 도련님은 남중 허가리시고
1: 우리 아가씨는 여진군자시지.
0: 남

0: 현단아!
1: 반자야!
0: 얘들아! 현단 맞은 놈은 가시네. 엉덩이를 안 만져먹이나 해갖고 다 큰 년이냐라. 아, 송강로 붙들고 무슨 만수제비냐 만수제비. 아, 어서 들어가서 도련이 이제 술상 테리 잼비를 해야지.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2: 못된 송아지 심술은 뿔이라도 뽑아고치지. 저 늙은이 성질은 무엇을 뽑아갔지남?
0: 뭐였죠?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심술을 부른 게 멋이 있다고 이러냐지 마. 멋이 야 이놈아.
2: 향단아, 아 향단아, 같이 가자 향단아.

아이고, 엊그저께 처먹던 것이 그새 저렇게 다 커서 서방님하고 나란히 앉아서 도란도란 정담을 하고, 그려 예미가 쓸상 받아줄 텐게 그 둘이 시큰 마음대로 잘들 놀아라. 놀아.

0: 준양아, 오늘 밤이 가면
1: 내일 밤이 또 오지요.
0: 1년이면 몇 밤이냐?
1: 365밤이지요.
0: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낯은 오지 말고 1년 내내 너와 함께하는 밤만 있어 지었으면.

0: 죽으면 이 즐거운 날 불길하게 죽는다 말씀이오.
1: 그럼 정담을 나누랴.

0: 곳입니다요. 저 다리 몽둥이 분질러지기 전에 어느 곳이요?
1: 아이고, 뭔 소리? 이게 방제야, 방제야, 방제야, 방제야!
0: 저런 놈 친구들. 아이고, 이게 웬 말이야? 이것이 웬 말이란 말이냐? 아이고, 이렇게 큰일 났구나.
2: 도련님, 도련님 댁에는 경사신데 어찌하니 좋아 그러시오?
0: 그래, 집안으로는 경사다. 그럼 너와 나와 헤어져 있어야 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2: 헤어지다니요? 어라, 설마하니 내가 안 따라갈까 봐서?
0: 아유, 속 터지는 소리만 하고 앉아있네. 이러지 않단 말이고.
2: 아니, 그럼 지금 정녕 이별을 하잔 말씀이요?
0: 아니, 이별이야 되겠느냐? 그, 잠시만, 잠시만 우리 훗기약을 두는 수밖에 도리가 없겠다.
2: 훗기약이요?
0: 진아,

Oh.

진영아 거울을 보더라.

0: 도련님.
1: 도련님.
0: 도련님.
1: 그래.
0: 도련님. 가지마. 가지마, 도련님. 도련님 놔두고 가지마, 도련님.
1: 저리 걸어.
0: 주정아!

0: 춘향이는 어찌 되었느냐?
1: 이의 그 아래옷길로 황송하오라. 그 춘향이로 말할 것 같으면은 본시 기생이 아니옵고 이고을 태계 월매 딸이온데 부관자재 이묵룡 씨와 백년 가약을 맺고 부관댁의 한양으로 올라가로 수절을 하고 있사옵니다.
0: 뭐라? 수정?
1: 예?
0: 그거 참 희한한 일이로구나. 기생이 딸 춘향이가 수절을 해. 지가 아무리 구간자제라도 정분이 낫기로서니 기생 딸년이 기생 정거에 불참을 해. 내 몽둥이로 단단히 요절을 낼 것이다. 춘향이를 당장 대령시켜라.
2: 그쵸. 춘향 화합비 대령하랍신다.
1: 여봐라 사령.
3: 예.
1: 춘향 화합비 대령하랍신다.
3: 예.
0: 괘씸한 년. 이런 괘씸한 년 같으니라.
4: 춘향 대령이요.
1: 춘향 대령에 싸웁니다.
0: 앉거라. 네가 춘향이렸다. 그거 참 옹골지게 생겼구나. 과연 명불 허전이라고. 구간 자제가 네 머리를 얹었다지? 그래. 그 자제가 올라간 후로 독수공부 했으니 만무하고 그 네 헛헛한 마음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내가 달래주마. 오늘부터 당장 내 수청을 들어라.
5: 소녀 비록 기생의 자식이오나 기안에 창명 않고 여염생장하옵다가 구관댁 도련님과 백년가약 받들기로 단란 맹세했사오니 사또님의 그 말씀 소녀께는 당치 않사옵니다.
0: 그 얼굴을 보고 말을 들으니 안팎으로 일색이로구나.
1: 맞습니다.
0: 그러나 내 분부 거절치는 필히 곡절이 있을 터이니 네 형장의 기절을 하면 네 청춘 속절없지.
5: 청신은 불사일군지요. 연이여 불경 이부자를 산다는 어찌 말하세요. 사또님 대불 수절이나 소녀 춘향 수절이나 저절은 일반

0: 혹독한년 전연 전연이 대전 통편을 모르는 년이라구나. 여보라 급창, 전연에게 대전 통편이 무엇인지 낱낱이 일러줘라.
1: 양이도 특권을 대전통편법에 의하여 쓰되 무반대역하는 죄는 능지 처참을 하라 하였고, 관장능역하는 죄는 엄치정배 의당사하니 너 죽는다 하늘 봐라 하늘 봐라.
2: 대전통편법이 그러할진데 유부녀 강간하는 죄는 어찌하라고 하였소.

한리 박사, 이준상 차제, 이몽룡 좌우류.

0: 인류의 다음 단계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 진화적으로, 인공진화적으로 창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인프라를 수정하거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솔루션이 휴머노이드인 거죠.

0: 저희가 회사에서 CSR 참여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었는데 그때만 해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CES가 가전 박람회야, 자동차 박람회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스마트카가 열풍이었었어요. 근데 올해는 단연코 피지컬 AI, 로봇에 많은 업체들이 출품을 했고 그쪽이 화두가 됐습니다.
1: In particular, Atlas, the humanoid robot developed by the Hyundai Motor Group's subsidiary, beat numerous competitors to win the Best Robot Award, demonstrating the potential of humanoid robots. 달려라 robots most closely resemble human beings, yet they still seem like something from a distant future. While defining a humanoid may be easy, pinpointing where exactly it all begins is more difficult.
2: 휴머노이드는 말 그대로 인간을 닮은 로봇입니다. 휴먼하고 로봇오이드의 합성어인데 인간을 닮은 로봇. 근데 이게 이제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몇십 년의 역사밖에 없는데 사실은 인문학적이나 뭐 만화, 콘텐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수백 년 전부터 있던 개념이었어요. 산업적으로는 1950년대, 60년대 사이에 나왔던 우리 공장에 쓰는 로봇이 있어요. 그때 로봇팔이라고 해가지고 거대한 팔 하나가 뭐 용접을 하거나 거대한 부품을 집어서 옮기거나 하는 목적으로 사용됐었죠. 이걸 왜 로봇인데 흔히 인간한테 붙은 팔이라고 했을까? 로봇 집게도 아니고. 그건 이제 그 전에 뭐 신화나 또는 만화에서 봤던 인간 닮은 로봇에 대한 개념이 투영이 된 겁니다. 하나밖에 없지만 이 집게를 팔이라고 부르자. 그 다음에 몸통을 붙이고 팔이 두 개가 되고 하면서 인간형 로봇이 걸어나오기 시작했죠.
1: Robots are no longer those awkward figures from myths and comic books with bulky bodies and heavy arms. They closely resemble real human beings.
3: It has the ability to see, hear. It can suggest what to cook based on what you have in the fridge.
1: Through advances in technology developed by humans, they're evolving far more rapidly than we ever imagined. 그 of humanoid robots can make one wonder why so many companies and developers around the world are investing so much time and money in creating robots with human bodies.

0: The Humanoid Robot Research Center in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a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developing a humanoid robot standing as tall as an adult man and designed with a focus on lower body hardware. This robot achieved perfect bipedal walking just 1 year after development began.
1: 네, 알을 켤게요.
0: It can withstand deliberate physical impacts. And it can maintain its balance even when faced with obstacles. Running at high speed is no more a surprise. It can even perform such sophisticated movements as the moonwalk and the duck walk, which are challenging even for humans. The robot can master all of these movements in just one day. It is possible thanks to a technology originally created for quadruped robots.
2: 제가 사족 보행 로봇부터 먼저 만들다 보니까 그때부터 만들던 이제 하드웨어적인 지식과 소프트웨어적인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족 보행 로봇이 그 QDD라고 해서 쿼시 다이렉트 드라이버 해가지고 그 액추에이터에 디자인 변경이 있은 다음부터 이제 확 유명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로봇도 많이 생기고 다이나믹한 모션도 많이 되고 이제 그런 요소들을 휴머노이드에 반영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로봇이 이제 사족 보행 로봇으로 뭐 100m도 엄청 빠르게 달리고 요즘은 더 빠르게 달리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온 이제 하드웨어적인 지식들이 다 들어간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Beginning with quadrupedal locomotion and eventually standing upright on two legs, KAIST's humanoid robot has developed in a similar way to humans, and the reason is both simple and clear.
3: 사람이 그 산업 현장에서 하는 그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로봇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이동 속도라든지 그리고 이 장애물 극복 능력 이런 거를 이제 사람 수준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0: One of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this research team led by Professor Park Hae-won is that it designs and manufactures core components including motors on its own. The team's key players are the students. Over the past year, they have been working day and night to develop everything from the robot's body to the smallest motions to create a future where robots work like humans. Because of their dedication, this humanoid robot is gradually becoming ready to be deployed at industrial sites. Thanks to a motor developed in-house, the robot's maximum payload capacity, or the amount of weight it can carry, has been set at 25 kilograms, similar to that of a human worker. The robot's streamlined design, with complex components such as the battery and wiring integrated into its body, allows it to perform diverse motions using its joints. In fact, it can perform almost any movement a human can do.
3: 되게 무거운 뭐 물건 같은 걸 이제 잡아 올린다든지 그런 걸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이 모션이 사람이 시키는 로봇한테 시키는 일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이제 써야 되잖아.
0: Humanoid robots are being developed to perform human tasks as efficiently as people. But do they really need to look like humans to work efficiently?
3: 인간을 닮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제가 공학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뭐 생물학적인 시스템이지만 잘 되는 걸 봤잖아요, 이미. 좋은 예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한번 따라해 보는 거 어때? 정말 극단적으로 잘 디자인된 시스템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어 있는 알고리즘, 하드웨어, 뭐 성능 이런 것까지. 그래서 우리도 기술이 있다면은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비슷하게 만들면은 그 정도 성능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0: Many researchers and developers have been envisioning and calculating a future where humans and robots coexist.
4: And she can also understand speech.
0: In 2016, David Hansen, the creator of the world's most famous humanoid robot, Sophia, made a prophetic prediction that within 20 years, humans and robots would be indistinguishable.
4: Will evolve to the point where they will truly.
0: Now, 10 years later, how close have humanoid robots become to our everyday lives? Early morning, Taehaeun-ro in Gangnam. A robot walks busily down the street.
5: Oh, 잘 간다. 와, 신발 좋은 거 신었네.
0: Its confident walk catches the eye for a moment. But what its developers truly hope for is not attention, but familiarity.
6: 지금은 저희가 로봇을 가지고 밖에 나가면 와, 로봇이다 이러면서 다들 영상을 찍으러 오시는데 그냥 5년 뭐 내에는 로봇이 다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거죠.
0: These people who envision a future in which robots are seamlessly integrated into the human world are a robot software startup founded by young developers from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7: 어떤 상황이 좀 더 중심적으로 학습했으면 좋겠다.
8: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사족보행 같은 경우는 좀 뒷걸음질치기가 쉽잖아요. 비교적.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는 이 한계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사이드 스텝이 약간 동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리니어 X랑.
6: 저희는 많은 로봇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하드웨어를 메인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위주로 개발을 하는데요. 산악 환경까지 극복 가능한 비정형 이제 자율보행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지형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다닐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 그 일련의 판단 과정과 그 이제 그런 뇌의 역할 그리고 운동신경의 역할까지도 함께하는 걸 저희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 Simply put, the hardware determines the robot's maximum strength and speed of its muscles and joints, whereas the software acts as the robot's brain. Deciding how to use that body in different environments and situations.
9: 무섭다,
0: 무섭다. Before a robot can walk outdoors, it must undergo thousands of simulation tests. Using data generated through repeated successes and failures across thousands of different types of terrain, the robot learns to walk in virtually any environment. With software developed in just over 6 months, this robot learned to walk steadily in various environments. It can walk like a human, not only in rugged valleys with obstacles, but also on complex and uneven terrain, such as dark mountain trails and steep slopes. The reason it can walk in virtually any environment is a specialized technology known as blind locomotion control, which enables it to access the terrain beneath its feet on its own.
8: 로봇 안에 있는 그 관성 센서 그리고 이 각 모터들이 받아올 수 있는 관절 값을 통해서 이 로봇이 내가 현재 지금 밟고 있는 지형이 어떤 지형인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저희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 이제 돌뿌리에 발을 걸려도 이렇게 재빠르게 저희가 딱 발을 자세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로봇도 미처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어떤 발을 걷다가 계단을 만났을 때 아 여기가 계단 같은 환경이구나 생각을 해서 발을 들게 되고
0: The ultimate goal for this humanoid robot is autonomous locomotion. It's an ability to gather information through sensors. perceive the surroundings, and navigate on its own without a human having to designate the destination. Once autonomous locomotion becomes a reality, seeing robots picking up coffee on behalf of humans could become a reality. A robot's ability to walk on its own also means entering the human world.
6: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로봇은 장비로 남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인력을 대체하는 수단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람과 같이 공존하는, 지낼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라는 게 필요한 건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 합의된 채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 같은 거죠. 뭐 문의 손잡이의 높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의 뭐 너비나 높이 이런 것 아니면 복도의 폭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을 기준으로 디자인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사회에 들어와서 사람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솔루션이 휴머노이드인 거죠.
0: In the end, for robots to coexist with humans, they need bodies that fit into a world designed for humans. Although robots have no emotions, once they enter our daily lives in a form that resembles us, humanoids will no longer feel like strangers.
8: 인간은 사실 자기를 닮은 존재를 가장 아름답다고 또 친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내 모습의 범주인에서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따라서 이게 기능을 갖고 있는 로봇이지만 나하고 가깝게 살아가야 돼. 그럼 사실 인간이 가장 편하고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나를 닮은 모습인 거죠.
0: Inspired by the human body, humanoid robots have two arms and two legs, which they use to imitate the way humans move. People sometimes mimic the awkward motions of robots, but the day when we will see robots moving as naturally as humans may not be far off. And the phrase, "You look like a robot," will disappear altogether. And if robots one day become even more human than humans themselves, will we welcome them into our world?
9: Hello, everyone. My name is Alex, a general-purpose humanoid robot designed to interact...
0: This robot offers a remarkable answer to those of us who fear an uncertain future of coexistence. I don't fear
10: contact. 그 이름은 알렉스인데 ALLEX로 All Experience의 약자예요. 그래서 직접 물체랑 사람과 인터랙션하는 실제로 환경과 세상을 느끼는 그런 로봇으로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로봇입니다.
9: My arms is Weir Robotics breakthrough actuator architecture. It features 1/11th the friction and 1/24th the inertia of conventional actuators.
0: In the summer of 2025, the humanoid robot Alex, created by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was unveiled after years of development. True to its name, All Experience, Alex can perceive and act through a wide range of experiences in the human world. The students who developed it chose a name for it on their own. They each fulfilled their roles to bring Alex to life. Through its interactions with people, Alex is gradually becoming a more human-like robot. Alex's most remarkable feature is its hands, which bear a striking resemblance to those of a human. Its hands and fingers have 15 degrees of freedom and can move in 15 independent directions. Even compared with a human hand, which has 23 degrees of freedom, Alex can perform a wide range of sophisticated motions.
11: 손에 그 자유도가 되게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과 같이 되게 많은 움직임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희 핸드의 장점이 되게 정밀한 핀셋 작업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어서 되게 무거운 것도 쉽게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0: But Alex Alex's hand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conventional humanoid robots. They are made from a soft, subtle material that resembles human skin. The arm becomes progressively lighter from the shoulder down to the hand, enabling Alex to move with human-like adaptability. It can feel even subtle changes in force. When subjected to an external impact, it can back drive rather than resisting the force, which allows it to adapt to any external force.
10: 저희는 인간 같은 시도를 한 거예요. 모터로부터 관절까지의 마찰도 상당히 작고 그 어떤 제어적인 투명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람도 외력을 가하면 근육이 힘들잖아요. 근육 자체가 외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저희는 다이렉트로 모터의 부하로부터 외력을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센서 없이도 모터의 부하를 가지고 아 외부에 어떤 힘이 가해졌구나 이런 것들 정교하게 알아냅니다.
11: 저희 알렉스는 요 관절 자체를 되게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12: 손가락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했을 때 되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여요.
0: Its hands move smoothly, requiring very little force. Even when holding a person's arm or hand, Alex adjusts its grip by yielding to external forces.
12: 되게 안전한 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0: Perhaps Alex is the very humanoid we have long imagined. Alex's human-inspired design brings us one step closer to a future where humans and robots coexist. That is the reason the researchers who created Alex strive to create a robot that can interact with people. So, what kind of future could that coexistence lead to?
13: 세상 모든 곳에 저희 알렉스가 들어가는 게 저희 꿈입니다. 로봇을 사람같이 만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가 사람이 하는 어려운 일들을 온전히 대체하기 위함이거든요.
14: 언젠가는 사람의 일을 온전히 로봇이 하고 옆에 있어도 알렉스처럼 이렇게 만져도 무서워하지 않고 더 친근하게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는
0: Humanoid robots. Humanity's longtime dream. They have been envisioned as our replacements, partners, companions, and even successors to humankind. As technology continues to advance, robots' bodies will soon be even closer to the human form. In the end, the reason we dream of human-like robots is because we want to live better, more human lives.
15: 내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초인적인 이데아적인 자아죠. 그러니까 나를 닮았지만 넘어서는 존재. 그에 대한 꿈이 여기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0: 몇 년 내에 아니면 10년 내에 아니면 제가 뭐 은퇴했을 때는 이런 로봇들이 되게 편안하게 일을 해주고 사람은 정말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고 뭔가 그 새로운 것에 집중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면 참 좋겠다.
16: 대현이 이거 한번 밀어봐. 걷는 도중에 밀어도 되지. 걷는 도중에 밀어도 되지. 한번 해봐. 한번 밀어봐. 너무 쉽게. 앞뒤로 한번. 앞뒤는 안 버티는데 옆으로는 버틴다.

0: our official languages.
1: The Tetum Korean Dictionary, published in 2022, and the Korean Tetum Dictionary, published in 2025, are the seventh set of foreign language dictionaries in Timor-Leste. But how did these dictionaries come into existence? We had the chance to meet someone who played a decisive role in creating these dictionaries and hear the story directly from him.
2: 네, 저는 그 고려대학교 아시아 문제 연구원 아시안 센터 연구위원이고 그리고 또 아시아 비전 포럼이라고 여기에서 선임 연구원을 맡고 있는 최창원입니다.
1: Professor Choi Chang-won worked in Timor-Leste as an educator from 2008 to 2022. At the request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Timor-Leste, he taught a wide range of subjects, including Korean language, leadership, English, and micro-development economics.
2: 새로운 곳에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저는 이제 우연찮게 2008년 7월 달에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님을 만나 뵙게 됐고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다가 당신은 제가 리더십 트레이너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총장님께서 다음 학기에 한국어 반을 오픈할 예정인데 예, 당신이 하는 리더십 트레이닝도 하고 한국어 교육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예, 오케이 했습니다.
1: And so, on unfamiliar ground, he began teaching leadership and the Korean language to students in Timor-Leste. Then, in 2013, Professor Choi established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Timor-Leste for the first time. By establishing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Timor-Leste, Professor Choi laid the foundation for the university's first center dedicated to regional studies.
0: I think he's a good ambassador, you know. Doesn't mean that he's ambassador of a career ambassador, but he's really ambassador, you know. We can see Korean through his face. When we see him, we know this is Korea, and this is how Korea people, you know. He helped a lot. He was working there in Timor as a professor at UNTL, and also work together with our young people. Some of our workers here, he support to study. Now he works with the Korean University and Korean University to publish this dictionary. He was trying to make Korean and Timor-Leste as a family. So this is what we really, really appreciate for the work that he has invested to connect Korea and Timor-Leste.
1: But then, where did the idea to create a Tetum Korean Dictionary and a Korean Tetum Dictionary begin? We turned back to Professor Choi and asked him directly.
2: 한국학 센터를 만드니까 센터에서 무슨 교육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어 기초반을 오픈을 했는데 애들이 처음에 별로 안 와요. 숫자가. 그게 뭔지도 모르게 별로 안 와. 그리고 나중에 문제는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어요. 이거 내가 너무 교육을 못해서 그러나. 그러다가 이제 문득 생각난 게 아, 내가 만약에 영어 사전이 없이 영어 공부를 했으면 그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한국어 대뜸어 사전을 생각을 했고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제 제자분들이 많은 애가 영문학과 애들이 많아요. 처음에 제가 영어로 강의를 했으니까 영어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소위 말해서 제자분들이 이게 늘어나질 않아. 영어라는 애들은 숫자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수업을 자꾸 안 듣고 안 나가고 그냥 중도 포기를 하는데 제가 왜 저러지 생각을 처음에 했다가 이제 문득 아, 내가 영어로만 강의하니까 애들이 떼뜨노를 더 이해를 잘하는데 예, 나중에 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테토노 한국어 사전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결국은 2014년쯤에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1: There is another institution that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creation of the Tetum Korean and Korean Tetum Dictionaries, working alongside Professor Choi.
2: 12여 개 한국학 관련 기관들에다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런 사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아, 혹시 관심 있으시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했는데 고려대 조성택 원장님이셨어요. 민족문화연구원에. 단 2시간도 되기 전에 이메일로 바로 답장이 왔어요. 고려대만 답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도 않았습니다.
1: So, our team visited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t Korea University to hear the story firsthand.
3: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사전학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도원영입니다.
1: The Center for Lexicography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t Korea University is the only lexicography center among Korean universities. It has published major works, including the Korea University Korean Dictionary, the Unabridged Chinese-Korean Dictionary, and Medical Terminology Glossaries for South and North Korea. Professor Choi's passion and the Institute's expertise came together, but the years-long process of making a dictionary faced another very real obstacle. Funding.
3: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 마련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원장님께서 여러 기관에 제안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웠고요. 동티모르가 한국어 학습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2017년에 네이버의 당시 CEO가 현재 그 벤처 그 기업부 장관이신 한성숙 선생님이시고 그분이 CEO가 되시면서 네이버 어학사전을 굉장히 확대하고 심화하는 이런 정책을 네이버 자체 정책을 쓰셔서 그때 네이버가 사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가 그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한국어 학습 사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문화재단에서 이 동티모르 사람들을 위한 한국어 사전을 편찬할 수 있는 사업비를 저희 원에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1: Timor-Leste is a very small country covering only about 15% of the total land area of South Korea. And the number of Tetum speakers is estimated to be around 1 million. Let's compare that with other languages. Worldwide, English has approximately 1.5 billion speakers, and Chinese about 1.1 billion. Korean is also considered a relatively small language globally, yet it is spoken by around 80 million people. Seen in this context, it becomes clear just how small the Tetum-speaking population is. Investing in a minority language like Tetum with such a small number of speakers could not have been an easy decision. So what led Naver to take part in this dictionary project?
4: 네이버에서 어학사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환 리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뭐 사용 인구가 적다 보니까 솔직하게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시에 저희가 소수 언어들에 대한 편찬 지원 사업들을 꽤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서 보시면 꽤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언어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이제 굉장히 많은 편찬 지원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한국에서도 그 테투머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티모르에 계시는 분들도 한국어를 이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네이버 문화재단이랑 함께 그 편찬 지원 사업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 After checking directly, we found that Naver currently provides a total of 67 language dictionaries, covering major languages such as English, Chinese, Hindi, and Spanish, as well as a wide range of less widely spoken languages. As long as you have an internet connection, anyone can access Naver and use its 67 language dictionaries, including Tatum, free of charge. This naturally raises another question. Is there a particular reason why Naver has shown long-term interest in working on minority language dictionaries?
4: 뭐 지금도 뭐 여전히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언어를 좀 담아보자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계시고 당시 이제 경영진 분들께서 끝까지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이제 의지들을 주셨고 많은 격려와 응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검색은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검색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사전도 다양한 사전들, 67종의 사전까지 만들 수 있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Created through the efforts of so many people, the Tatum Korean and Korean Tatum dictionaries. So what do these dictionaries actually look like?
2: 지금 여기 테트노 잉글리시를 보면은 이 사전은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죠? 하나의 단어가 단어로 매칭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용어집 형태의 사전이다.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제일 큰 차이는 예문이 있다는 겁니다. 표제어가 있고 테트노 예문이 있고 한국어 번역한 예문이 있고 유사어 반대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이제 사전학적인 미시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전학적인 미시 구조가 갖춰진 사전 중에 테트노와 관련된 걸로 최초로 나온 사전이 이 사전이다. 이게 2022년 1월.
1: When we think of a dictionary, we often imagine a simple list of words and their foreign language equivalents. But let's try to recall a bit more vividly what it actually means to look inside a dictionary. As you can see here, a dictionary typically includes the head word, its part of speech, definitions, example sentences, and even pronunciation. Now imagine this. Which would help you understand a language more deeply? A dictionary that simply says apple equals 사과, or a dictionary that includes its pronunciation, part of speech, and a vivid example sentence like eating a ripe red apple. From pronunciation to usage examples, a systematic structure that fully captures every aspect of a single word. This is the power of lexicographical microstructure.
2: 제가 이제 문헌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테트노 포르투갈어의 경우에는 테트노라는 단어를 꼼꼼하게 포르투갈어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용어집이에요. 나머지는 100% 다 용어집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놓은 것이지 사실은 이제 딕셔너리라기보다는 그로서리에 가깝다. 근데 이제 최초로 진짜 딕셔너리 스타일이 나온 거죠. 이게 테트노 한국어, 한국어 테트노가 사전학적인 미시 구조가 다 들어가 있는.
1: And as we look more closely at the dictionaries, another question naturally arises. By what criteria were the words included in the dictionary selected? So we spoke with a researcher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to learn more about the process behind the creation of the dictionaries.
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사전학센터에서 사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박주원 연구원입니다. 이 사전이 어쨌든 이제 타겟은 동티모르에서 한국어를 알고자 하거나 한국에 대해서 좀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전이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용 사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저희가 여러 종류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 같은 거를 확보를 했고 그 목록에서 겹치는 것들을 선정을 하고 또 저희 연구소에서도 한중 사전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네, 중요한 어휘들이 등급에 따라서 이미 분류가 돼 있어서 그런 자료를 다 모아서 겹치는 것 위주로 선정을 했고 또 고빈도가 아니어서 목록에는 없을 수 있지만 한국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뭐 좀 한국의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필요한 어휘들을 일부 더 실었습니다.

아름답고 낯선 향기가 부처의 제자 성진의 마음을 흔드는구나. 내 마음 뒤흔드는 것이 봄날의 꿈이런가?

망설여지나 돌아보면 인생이야 서툰 봄날의 꿈일 뿐. 바람같이 구름같이 흐르듯이 놀다를 가세. 바람같이 물결같이 너울너울 놀다를 가세. 백팔염주로 염불이나 꿰는 것이 대장군과 부일 공명과 미색을 즐기는 것이 대장군 삶인가. 바람같이

0: 성진아, 네 죄를 아느냐 모르느냐?
1: 성진,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0: 네 이놈! 용궁에 가 술에 취하고 돌다리에서 팔선녀에게 꽃을 던져 희롱하며 세상 부귀를 흠모하였으니 너는 중의 행실을 한꺼번에 허물어버렸노라. 너는 이 산중에 머무를 수 없다. 어서

우러러 스승님 섬긴 지 10년 10년 생사이려 죽어도 살아도 연화도량이

너의 업보로 어찌 윤회의 괴로움을 면하겠느냐? 여보라! 황건 역사는 어디 있느냐? 죄인 성진을 풍도지옥 염라대왕에게 인도하라!

어머니, 지옥으로 끌려간 성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어머니도 윤회를 믿으셨지요. 어떠한 윤회의 업보로 21살의 청상과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혼잣말 하시는 걸 어린 시절 잠결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보면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생에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셔서요. 성진은 지옥을 거쳐 인간 세상 당나라 회남 땅 양처사의 아들로 환생하게 됩니다. 이름은 양소유. 양소유의 얼굴은 옥으로 다듬은 듯하고 왕우장상의 천재적 기상을 타고난 데다 무엇보다도 못 말리는 바람둥이였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낙양에 이르렀을 때 천진교 누각에서 모든 사내들이 추앙하는 낙양 제1의 기생 개서모를 만납니다.

0: 개서머리라 하였지. 그대를 만나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소. 오늘 밤 그대와 나 무산에서 운우의 꿈을 꾸어봅시다. 아!
1: 우리 만난 지 반나절 만에 운우의 꿈을 꾸다니요. 너무 성급하시오. 기생이라 날 가벼이 여기시는군요.
0: 아, 그게
1: 나를 안고 나면 또 다른 별자리로 떠나시겠지. 서머른 이만 남궁께 이별을 고하고 가겠소.
0: 아니 이렇게 나의 마음에 억겁해 부르시려고 그냥 떠난단 말이오?
1: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요.
0: 서멀 그대 없짓는다. 심장이 불타 죽어버릴 것 같소. 아니 불을 질러 죽을 것이오.
1: 죽으려면 죽으시오.
0: 서멀 오늘 한 사내가 당신을 사랑한 죄로 죽소.
1: 다리 건너 앵두꽃 무성이 핀 집이 곧 소첩의 집이옵니다.

양소현은 지상의 대장부들이 누릴 수 있는 쾌락과 행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낙양 최고의 기생 개성을과 애틋한 사랑은 물론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진어사의 딸 진채봉과 사랑의 시를 주고받으며 혼인을 약속했고, 검은고를 잘 타는 여자 도사로 변장하여 도도한 정경패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뿐입니까? 정경패의 시녀 가춘웅과도 묘하고도 기묘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죠. 저렇게 당나라 최고민 4인방 개서멀, 진채봉, 정경패, 가춘웅과 사랑을 나누는 동시에 타고난 천재 양소윤은 황제가 내건 과거시험에 장원급제하여 순식간에 한림학사가 됩니다.

그러나 때는 난세라. 군웅이 할거하며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켜 황제의 영인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양소유 황제에게 청하여 난세를 평정하기 위해 호련이 전쟁터로 떠납니다.

난 우랑캐나라 토봉국의 여자 자객 심요연. 내 은빛 용천검이 내게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할지 그 누가 알리오.

0: 나 양소유. 오늘 아침에 점괘를 보니 귀인이 야밤중에 양소유를 찾아온다더니 그대가 바로 그 귀인인가?
1: 귀인인지는 모르겠고 당신 양소유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라면 바로 내가 맞소이다.
0: 아리따운 그대는 누구이고 이 밤중에 여인의 몸으로 피바람 부는 전쟁터 나의 군영에 찾아온 까닭이 무엇인가?
1: 내 이름은 심유연. 도범국 참부왕의 명을 받아 참부왕의 원수 양소유의 목을 가지러 왔어.
0: 얘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대장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려? 개인의 목을 베어가라.
1: 진실로 내가 그대의 목을 단칼에 베어간대도?
0: 그대에게도 내 목을 베어야 할 간절한 이유가 있을 터. 괜찮다. 단칼에 내 목을 베어라.
1: 소처, 어찌 하늘 내린 천군을 죽이겠나이까? 어릴 적 무예를 가르친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요연에게 검술을 가르치는 이유는 한 귀인을 만나기 위한 방도라. 토봉국 최고의 자객이 되면 왕이 그 자를 암살하라 보낼 터이니 그때를 놓치지 말라 하셨나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귀인이 제 눈앞에 있으니 소처 가장 낮은 종이 되어 장군을 모시겠나이다.
0: 심요연이라 하였나? 그대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종이라니 가당치 않다. 나 그대와 백년을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리 오너라.

이날 밤 양소유와 요요는 며칠 밤낮으로 잠자리를 함께하니 창과 칼의 빛으로 화촉을 대신하고 대포와 화살 소리로 금슬을 삼으니 군영 가운데는 달빛이 밝고 관문 밖에는 흥건한 봄빛이 가득하더라. 아, 이 소설을 읽고 계시는 어머니께서 두 사람의 정사 장면이 과하다고 하시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소설은 소설일 뿐이니 이해하시겠죠? 양소연은 환생한 8소녀 중에서 이제 겨우 5명의 여인을 얻었을 뿐인걸요.

자식들은 성공하면 모두 자기가 잘난 덕인 줄 알지. 밤낮으로 자식 잘 되길 기원하는 어머니의 깊은 은덕이 있는 줄은 모르지요. 입신양명의 최고봉을 달리던 양소유도 그렇고 승승장구 소자 만중이도 그렇고 오만방자 젊었을 때는 어머니의 그 은혜와 효를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나라 회남 땅 고향에서 양소유의 모친 유씨는 아비규환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아들 소유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하늘에 정성을 구합니다. 소자 만중이 어머니가 무척 보고 싶습니다.

0: Let's go! Simply K-pop! What's up, y'all? I'm your Simply K-pop MC, Alan of Gravity.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관객 호응이 아주 유독 더
0: 듬직하네요.
1: 활발합니다, 오늘.
0: But, 원진, we have a problem.
1: 어, 뭐죠?
0: I heard some dangerous hunters have infiltrated Simply K-pop today.
1: 에? 당장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와, 그게 대체 누구죠?
0: Who else? Huh? It's us!
1: 아,
0: Can't
1: 우리?
0: you tell by the outfits?
1: 아, 어쩐지. 아니, 그래서 이렇게 입혀주신 거였군요. 근데 우리가 대체 뭘 사냥하는 거죠?
0: Obviously,
1: uh-huh.
0: the fans' hearts.
1: 아하. 아, 오늘 라인업 봤어요? 다들 너무 눈부셔가지고 정신이 아주 쏙 빠질걸요?
0: Ah, so they're here to help us out as well to capture the fans' hearts too.
1: 맞습니다.
0: All right, can we get excited for today's show then?
1: 그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마음을 제대로 저격할 아티스트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대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0: Hey, Wonjin. Do you like sci-fi movies?
1: 아, 물론이죠. 특히 외계인 나오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0: Mm-hmm. Really? How come?
1: 아니, 뭔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뭔가 눈앞에서 바로 약간 펼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되게 짜릿하지 않나요?
0: Exactly. Uh-huh. That's what makes sci-fi movies so fun.
1: 맞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분들도 이 SF 영화처럼 약간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무대를 또 보여줄 분들입니다.
0: Mm-hmm, mm-hmm. Yes, three teams with three unique charms. Mont, One Pact, and Trans Z.
1: 자, 그렇다면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0: 스타트!

0: 네, 심플리 케이팝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해보는 시간이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favorite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게스트 또 바로 모셔봐야겠죠?
1: Back as a 20-member team, here comes a group with a truly overwhelming scale. Identity, welcome!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아이치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을 꽉 채우고 계셔주시는데 이번 싱글, Kids Return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이번 앨범, 이치나 노보 앨범은 저희 아이덴티티 20인이 참여한 앨범으로 끝나지 않을 청춘의 패기를 불어넣는다라는 뜻을 가진 앨범입니다.
0: 오케이.
4: 네, 저희 키즈리터는 소년들이 힘을 모아 돌아왔다는 뜻으로 20인의 타이틀곡인 만큼 저희 훨씬 웅장하고 멋있는 저희 아이덴티티만의 힙합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는 곡입니다.
0: Alright, alright.
1: Well, we also watched the music video as well, and the view count is insane. It's already past 26 million.
0: Wow, wow, 좋습니다. 이 안무도 또 굉장히 역동적이라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5: 네, 저희 이번 안무의 포인트 동작 같은 경우에는 운전재를 잡은 듯한 untouchable, untouchable.
0: 에이, 에이.
1: 오케이, 오케이.
5: 이게 저희 안무의 포인트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오, 좋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5: 좋습니다.
0: 좋습니다. Let's go.
1: Alright.
0: Okay. 센터로 다들 나와주시고요.
1: 자, 그럼 준비 되셨다면 뮤직 큐.

0: 좋습니다.
1: 아우 멋있습니다.
0: 안무가 굉장히 힙해가지고요.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2: That's right.
0: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저희가 한번 같이 해봤는데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2: Yes, let's bring out our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3: Hi.
0: Hi there.
2: Hi.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3: 안녕하세요. ID25 이지입니다.
2: 네.
3: 말레이시아.
2: 말레이시아에서 온 이지입니다. Well, we heard you have something special you'd like to show to Identity today.
3: Yes, I prepared a dance cover of Kids Return.
0: Oh, really?
2: Oh, dance cover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0: Oh. Let's go, let's go. Wow, wow. Wow, wow. Wow. 좋습니다. 멤버들 어떻게 보셨나요?
4: So cool. So cool. I love it.
2: All right, Izzy, you ate that up. And we heard you also have lots of questions for Identity today. So why don't we go through them one by one?
3: Sure. What would you say is the highlight-ish of your hair and makeup looks today?
2: 네, oh. 오늘 각각의 헤어 메이크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뭔가요?
5: 네, 일단 저의 오늘 메이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약간 태양이 그을린 듯한 이 블러셔가 포인트고요. Oh. 머리는 이제 바람에 약간 흩날린 듯한 약간 휴양지에서 놀다가 약간 태양의 햇빛에 탄 그런 느낌의 컨셉이 저희 오늘 메이크업의 메이크업과 헤어의 컨셉입니다.
2: Okay, oh. So his concept for today is like a sun-kissed kind of blush and like a windy kind of like a hairdo. Yeah.
0: 확실히 청량감을 좀 더해주는 것 같죠?
2: 네.
0: 또 계실까요?
6: 저는 오늘 헤어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0: 네.
6: 뭐 약간 까서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어떠신가요?
2: 오, 평상시에 자주 내리시나요 앞머리를?
0: 원래는 네. 좀 덧머를 지향한 약간 그런 덧머를 좀 좋아하시는 아 막내분이라서
6: 평소에 귀여운 거 많이 하는데 오늘 네. 멋있는 거 하려고 한번 까봤습니다.
4: 멋있는데
0: 멋있습니다.
4: 멋있는데
0: 멤버들이 보기에 막내 오늘 어때요? 좀 멋있는 거 같아요?
4: 아, 멋있는데요?
7: 완전 멋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Okay, so because he's the 막내, like he always has that cute side to him. So today he focused on. Doing a manlier hairstyle by showing his forehead.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8: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특유의 매력 점과 꼬불꼬불한 헤어가 저의 포인트인데요. 제 평소에 귀여운 이미지와 맞게 오늘도 한번 귀여움을 더 극대화해서 꾸며봤습니다.
0: 오, 좋습니다. 오케이. 확실히 머리를 이렇게 뻗으니까 좀 귀여움이 더 극대화되는 것 같은데 매력점 한번 자랑해주세요.
8: 좀
2: 네, 당겨주세요.
0: Close up, close,
2: close
0: up.
2: Get closer.
0: Zoom in, zoom in.
7: 오. 오. 오. 오. 네, 잘생겼다, 잘생겼다.
0: 네, 확실히 yes. 귀엽네요.
2: Very charming, very charming. Al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3: When getting your makeup done, what's the one thing you pay the most attention to?
0: 오, 계실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9: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9: 저희 키즈 리턴의 타이틀곡 분위기와 맞게 멋지고 각진 느낌의 쉐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uh-huh. 있습니다.
0: 오, 쉐딩. 좋습니다.
2: Yes. So, to match the cool concept for Kids Return, he focused on shading, like the contour of his skin.
0: Oh. Anyone else? 또 계실까요?
10: 네,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10: 저의 이제 여우처럼 살짝 위로 솟아있는 눈매를 살려주면서 약간 사납게 그리고 약간 저의 머리색처럼

0: 눈썹도 붉게 약간 입술도 촉촉하게 마무리를 플럼퍼로 한번 해봤습니다.
1: Oh, nice.
2: 좋습니다.
1: So he went for a more fierce concept with the red hair and red eyebrows and like a fox-like eyeline that goes up. All right, one more.
3: 아, 제가 라스트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동그랗고 커다란 눈이 매력이기 때문에 제 이 눈을 살려주기 위해서 개방감 있게 덜어내는 메이크업을 자주 하고 있고요. 오. 그리고 저 또한 이 매력점 찍어주는 게 살짝쿵의 포인트입니다. 예. Yeah.
1: 어, 그렇다면 어떻게 성준님도 한번 매력점 자랑 한번 가볼까요?
3: 야. 그럼요, 그럼요.
1: 아, 좋습니다. 줌인 줌인 가볼게요. 오 oh, 예.
0: Yeah. 아, 귀엽다.
2: Very cute.
1: 귀엽다. Very fresh and charming. All right. Grea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please.
4: Do each of you have a beauty routine you stick to, and which member is the most dedicated to the beauty care?
1: 네, 평소에 각자 꾸준히 하는 뷰티 관리법도 있나요? 그리고 멤버들 중 가장 관리에 진심인 멤버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5: 어, 답변 부탁드릴게요.
3: 이거 뽑아야 되는.
5: 약간. 어, 네,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0: 저는,
5: 같아요.
0: 저는. 네. 그냥 저는. 제일 관리에 진심인 멤버는 희주라고 생각하는데 네. 희주가 숙소에서 팩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오호. 이제 모델링 팩도 직접 만들어서 할 정도로 오호. 보시죠. 고운 피부와 잡티 하나 없는 매끈한 얼굴. 그래서 이제 희주 맨 얼굴보다 제가 팩한 얼굴을 더 많이 봐서 관리는 희주라고 생각하고 이제 뭔가 뷰티는 청명이가 1등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5: 어 확실히 피부 관리에 진심이셔서 그런지 오늘 광채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6: 감사합니다.
5: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7: 네. 저는 평소에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직접 할 때도 있고 저희 멤버들 수정할 때 부득이하게 직접 해줘야 될 때도 있어서 제가 수정 메이크업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5: 오, 안 그래도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청명 씨께서 이제 뷰티 브랜드 모델로 또 하고 계신 걸로 또 알고 있는데 네. 멤버들 수정 화장을 직접 해주신다고요?
7: 네, 수정 메이크업을 못 하고 어디 스케줄을 해야 될 때도 있어서 그럴 때 아, 그냥 제가 한 번씩 봐주고
5: 아,
7: 있습니다.
5: 아무래도 또 멤버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시간은 짧고 수정은 계속 봐야 되고 그렇죠?
7: 네 맞습니다.
5: 그럴 때마다 이제 청명 씨께서 좀 도움을 주시는
7: 가끔.
5: 아, 오 대박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또 요즘 좀 즐겨 하는 메이크업이 있나요, 청명 씨 좀 어떠세요?
7: 아, 저는 요즘 음악 방송에서 여러 가지 옷을 입기 때문에 네? 그 옷에 맞춰서 색조 메이크업을 바꾸는 걸 좋아해서 네네. 오늘은 좀 쨍한 컬러를 입어가지고. 색조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5: 오, 약간 본인만의 꿀팁도 있다면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색에 뭐 어떤 색이 잘 어울린다던가 약간.
7: 아 저는 요즘 네? 조명 입체감을 좋아해서 네. 워퍼 하이라이터로 좀 꺼져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호. 워퍼 하이라이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5: 오 좋습니다.
1: Alright, thank you for your answers, 청명. Please go ahead with the next question, Izzy.
4: Is there a hair color or hairstyle you've always wanted to try?
1: 네, 언젠가 꼭 도전해보고 싶은 헤어 컬러나 헤어스타일링 있나요?
3: 아, 네, 저 있습니다.
5: 어, 어떤 거죠?
3: 저 완전 그 약간 연한 베이지 색깔의 베이비 갈색 그리고 완전 하얀 하얀색 그리고 오. 완전 검은 검정색 이렇게 오. 세 가지 헤어스타일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5: 어, 다 색에 다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5: 언젠가 꼭 시도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계실까요?
8: 네, 네 저도 저는 사실 데뷔해서 꼭 하고 싶었던 게 염색일 정도로 네. 염색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금발.
5: 오.
8: 네, 금발 염색 스타일링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5: 어 네. 아까 답변을 해주셨던 걸로 밀어보았을 때 약간 추금이가 좀 귀여움이실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떠세요?
8: 지금? 사실 추금이는 네. 이제 섹시지만
5: 아 섹시
8: 도달하지 못할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귀여움으로 밀어붙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아 그래요? 아 뭔가 되게 핑크 머리 잘 어울리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8: 모르겠다.
5: 나중에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계실까요?
9: 저는 약간 파란 계열을 좋아해가지고 애쉬 블루 느낌의 약간 그레이 섞인 듯한 머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5: 오, 쿨톤이시죠?

0: 원진, if you could have one superpower, what would you choose?
1: 와, 갖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그래도 저는 텔레포테이션. 네, 순간 이동. 이게 출근할 때도 그렇고 퇴근할 때도 그렇고 너무 편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0: Yeah, that's a really good one. Mm-hmm. I think I'd want to have the power to read our fans' minds.
1: Oh.
0: Yes. That way I think I could put on an even better performance.
1: 하지만 너무 좋지만 오늘 무대는 그런 초능력 없어도 이 팬분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0: Wow, really?
1: 네, 물론
0: Then let's go ahead and introduce them.
1: 좋습니다. 루네이트 그리고 50/50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타트.

0: 팬심을 저격할 무대가 우리 두 무대나 또 남아 있다고요.
1: Now that's reassuring. We've been saving them for last, so they must have something special.
0: 그럼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무대죠.
1: I like the sound of that. The artists who will knock our fans off their feet. Please introduce them.
0: 네, 청량하게 돌아온 써머킨 부부걸과 K-pop 대표 혼성 그룹 카드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톱!

0: Let's go, Simply K-Pop! Everyone, did you enjoy today's Simply K-Pop with the Melon's Hunters?
1: 여러분 어떻게 오늘 잘 즐기셨나요?
0: Alright, alright. I'm so happy we got to show off the best of K-pop once again.
1: 네, 맞습니다. 함께 해주신 전 세계 모든 팬분들께 그리고 오늘 아이덴티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0: Alright, Simply K-pop. We'll be saying 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Electrifying K-pop Performances. Bye! Bye.

0: 날씨가 좋으면 저쪽에 울릉도 돋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2: It's easier to see Ullendo from Dokdo than the other way around, because Ullendo is bigger. We started our tour of Dokdo, led by kind Dokdo Coast Guard.
0: 여기 계단이 333개가 있어요.
3: Well, definitely climbing up, we could see closely the rocks, and we can see the conformation of the territory. We have a very strong image of like all the layers that in like, I guess like thousands of centuries show the history of the geology of the island.
4: 그 보라색 꽃 보이시나요?
5: 아, 네네.
4: 네. 이 꽃이 이제 독도의 상징인 해국이라는 꽃입니다.
5: 해국이요?
4: 네, 해국.
5: 아. 네.
4: 이처럼 독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한 생물들이 많이 네. 서식하고 있어요.
5: 아.
2: 독도 is home to a number of rare plants and animals. The Korean government has designated the islets as a natural preservation area to protect its wildlife inhabitants.
3: You create a kind of like connection with all the rest. A kind of like reach of a sign, very, very peaceful.
4: Dokdo 경비대는 이제 경찰에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5: 네.
4: 경쟁률이 15대 1에서 20대까지 가고요.
5: 아.
4: 네. 합격을 해야 올 수 있죠.
5: 아.
4: 네.
6: Yeah, the Coast Guard. I think they were nice and they were nice to everyone. And I just said I thought that they were really proud to protect Dokdo. I could feel this really.
4: 네, 여기 보이는 건물이 저희 독도 경비대원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5: 아, 네.
7: 하나, 둘, 셋.
2: Strike taking picture with Dokdo Coast Guards of Kenza wish list.
4: 당연히 정면 봐야지.
2: 아, 그래? I had my wish come true too.

0: And the noodles we had for lunch was delicious.
1: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2: 네,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네. Do you guys eat well?
3: Yeah. Yeah. Yes, yes.
1: 저는 이제 근무 들어갈 테니까 네. 즐거운 여행 되시고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The doctor police guard stationed at the eastern edge of Korea. They will do whatever they can to fulfill their duties of keeping tourists safe and the islands peaceful. They represent freedom and independence for Koreans, just as the Statue of Liberty does for Americans.
2: 안녕하세요. 여기 개 두 마리 이름이 뭐예요?
4: 짧은 지금 남자고 서도예요.
2: 서도.
4: 그리고 지금 남고 싶은
2: 네.
4: 사랑이에요.
2: 네?
4: 사랑이에요.
2: 사랑.

0: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2: Suwon Special City has provided a nice environment for companies to run businesses. SMEs on the Rise 2026 introduces the continuous growth of the local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aim to build a brighter future. This week on SMEs on the Rise, we introduce Genius, which has developed vacuum valves that can control pressure levels during the precise semiconductor process. Also, we look into K2 Laser System, which has provided ultra-precision laser technologies that can give a boost to future industries. And we explore metal printing, which has offered metal 3D printing solutions that can produce complicated metal structur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last episode of SMEs on the Rise 2026, which takes a deeper look into the promising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in Suwon Special City and their leading-edge technologies. Semiconductors are one of the parts that play a significant role for smartphones and AI technologies. Genius has developed innovative technologies that can control the ultra-precision vacuum environment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es. We look into Genius, which has achieved growth by developing premium vacuum valves.
3: A technology that can perfectly control air and even fine gas particles. It's a vacuum technology that is crucial when it comes to productivity of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Today, we take a look into Genius, which has developed and provided high-tech vacuum valves to the global cutting-edge industries.
2: Genius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firm has successfully localized the high vacuum valve technologies, which used to depend highly on imports. Based on the precise designs and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built core infrastructure for high-tech industries.
3: Hi, it's a pleasure to meet you. I'm Peter.
4: 만나서 반갑습니다.
3: So your company's advanced technologies, I understand, are helping the cutting-edge manufacturing sector. Could you give us a brief overview of the company?
4: 저희가 2003년도에 창업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약 23년 동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 2차전지 태양광을 생산하는 장비 안에 들어가는 첨단 제품인 진공밸브와 진공밸브를 제어하는 압력 프레셔 컨트롤러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적시적소에 공급해주는 토탈 솔루션 회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2: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vacuum valves that can control the pressure levels during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developed a wide range of products according to different types of valve bodies and controllers.
3: I think that our viewers might be unfamiliar with the term vacuum valve. So could you give us a brief overview of that type of product?
5: 일단 반도체 공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압력이나 안에 가스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 압력이나 가스를 유지하기 위한 제품이 저희 라운드 타입 스로틀 밸브고요. 이게 저희 주력 제품이고 이 제품이 주로 하는 일은 반도체 생산 중에 나오는 미세한 입자나 흉 같은 거를 항상 일정하게 빼주기 위해서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배출량을 항상 일정하게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3: So can we see the throttle valve in action to understand it a bit better?
5: Yeah. 보통 디스크가 0도에서 90도로 열고 닫으면서 압력 제어를 하는데 일단은 한번 오픈 클로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 Okay.
5: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픈했다가 이렇게 yes.
3: And then closed.
5: Yes. 이렇게 닫으면서 이제 압력을 유지를 해주는 거고요. 보통은 이 정도 사이즈는 이렇게 라운드 타입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장비의 공간이 협소하거나 하면 저희 제품 중에 이런 스팀비네이션 타입이라고 디스크 공간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그런 제품도 또 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3: So blades would mean they're thinner, like little sections.
5: 맞습니다.
3: Wow.
5: 보통 유리창에 있는 그런 블라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라일들을 잘라서 만들어서 최대한 디스크가 오픈했을 때도 앞뒤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3: I see, because this sticks out a little bit, but the blades are much thinner.
5: 맞습니다.
2: The company has managed the entire process, including the designing, processing, assembling, and testing stages. Also, it has carried out reliability tests to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nd performance.
3: So your products are ultra-precision parts, which don't even allow for slight errors.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4: 우리가 차를 운행할 때 기아가 스틱과 오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압력 제어 컨트롤러도 스틱인 PID 제어와 오토인 오토 튜닝 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의 핵심 기술은 이 오토 튜닝을 구현하느냐 못하느냐가 저희 제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저희만

0: 부연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유수산 2개 회사 정도만 부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회사의 가장 핵심 경쟁력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1: Based on the advanced product quality, the firm has gained recognition in related industries. It has constantly accelerated marketing strategies to increase exports.
2: So with an increase in interest from customers abroad, that makes the overseas market really important. Is Suwon Special City helping you out in that way as well?
0: 사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홍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시에서는 홍보할 수 있는 전시회나 또는 오늘 같은 영상 제작 지원을 실질적이고 파급적인 마케팅 비용을 투자해주고 있어서 저희 회사에 대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 기회로 더 좋은 회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By constantly making innovative attempts, Genius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2: I believe that the company is looking to broaden your scope in businesses in the global market moving ahead. So what are your goals and hopes for the future?
0: 창업을 시작한 후 저희 개인적인 목표는 해외에 저희들이 개발한 진공 밸브와 압력제어 컨트롤러를 국내에서 몰아내는 게 저희 목표 있고 저희 회사가 이름이 지니어스 천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저희 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I'm sure that day will come very soon with the label Genius.
1: Genius has taken the lead in the Korean cutting-edge industrial sector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0: It has developed a hybrid technology which can control tricky metal substances more effectively. So is this one of your company's main product?
1: 최근에 개발한 최신 레이저 장비인데요. 그 하이브리드 레이저라고 해갖고 블루 레이저와 IR 레이저 두 개를 병합해 놓은 그런 최신형 레이저 장비입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인장 강도가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웰딩했을 때 비드가 굉장히 고운 비드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웰딩할 때 가장 문제 대두가 되는 게 이제 스패터들입니다. 보통 상당히 그 스패터들이 제품들의 오염이라든가 화재를 일으키다든가 제품 불량을 만드는 굉장히 큰 요소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한 이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스패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0: Based on the premium facilities and production capabilities, the firm has offered customized laser solutions to its clients. It has built an in-process real-time testing system, which can check the product quality during the welding process. As a result, the time and cost efficiency has increased, and the defect rate has decreased as well. I was deeply impressed by the scale and also the systematic process of all your operations here, including the automated facilities, the production of those large frames. So what do you think is your company's biggest strength, especially when it comes to product quality?
1: 첫 번째는 이 레이저에 대한 전문 기술 인력들을 우리가 대거 보유를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레이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레이저 광학계에 대한 그런 강력한 기술들을 우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년 가까이 사업을 해오면서 그 많은 기술들을 저희가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고객들이 요구하는 어떤 종류의 공정이라도 저희가 쉽게 빠르게 우리가 좀 안전하게 품질을 올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I can really feel that depth of expertise when it comes to lasers. By expanding the lineups for laser equipment, the company aims to strengthen its position in the field. Also, it has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by cooperating with the Korean and global partners. What do you think are some of the strong points to running a business in Suwon Special City?
1: 저희가 수원으로 이사 오게 될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수원시의 지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지원들을 우리가 좀 받을 수가 있었고 수원시에서 긍정적인 일회성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에 맞는 밀착형 정책들을 우리가 수시로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시고 또 해외 나가는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들 그리고 R&D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한테 잘 맞을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그런 정책들을 수시로 지원해 준다는 거가 사실 좀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0: They seem very active in their helping of companies. So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your company are expected to be applied to many industrial scenes and stages. What are your hopes and goals for the future of K2 Laser System?
1: 저희 바람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들로 이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하이테크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장비 사업으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0: Well, good luck with those goals moving forward. Today, we took a closer look at K2 Laser System,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Korean manufacturing thanks to its introduction of innovative laser solutions to the world. We look forward to their continued success and another big stride forward in the near future.

0: Aside from simply making products with metal substances, advanced metal printing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and emerged in related industrial areas. Metal printing has developed cutting-edge metal 3D printing skills that can be used more conveniently. We explore metal printing, which has given a boost to the global printing industry. These days, all you need is an idea to create a 3D design file easily. But turning that design into metal, that's not so straightforward. It costs money and it takes time. But here, they use metal almost like ink to print out your designs. Where ideas become reality in metal form, let's take a closer look. Metal printing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Based on the company's own metal 3D ink as well as printers, the firm has paved new pathways for the metal manufacturing sector. The advanced metal production methods of the company have been provided to various laboratories, companies, and even educational sites. Could you introduce us to the company briefly?
1: 네, 저희 메탈 프린팅은 금속 3D 프린팅 소재를 개발하고 직접 생산하고 있는 딥테크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금속 3D 프린팅 분야의 기술이 여러 산업 현장과 연구 분야에 획기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는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Oh, intriguing. The current metal 3D printing process requires ventilation facilities as well as complicated procedures. However, the company has developed metal inks which enable more convenient manufacturing of metal products. So what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1: 저희의 대표 제품은 앞에 보이시는 가우스 MT90과 가우스 잉크입니다. 금속 3D 프린팅은 높은 장비 비용과 또 사용 방법이 까다로워서 높은 진입 장벽이 있었는데요. 저희의 이 대표 제품들은 컴팩트한 사이즈와 또 사용하기 쉬운 장비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금속 3D 프린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CAD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제는 AI 툴을 활용하여서 누구나 쉽게 디자인을 하고 바로 파일만 입력하면 원하는 금속 부품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제품입니다.
0: What would you say are the biggest strengths of your products?
1: 기존의 금속 3D 프린터가 레이저를 활용해서 금속 분말을 주사하거나 아니면 고온의 히팅 장치가 필요했던 필라멘트 방식이었다면 저희는 바로 이 가우스 잉크를 활용한 PME 방식의 잉크 페이스트 타입의 금속 3D 프린터입니다. Oh. 무엇보다 구리, 그 외 티타늄, 스틸, 니켈, 알루미늄, 텅스텐 등 현재 총 7가지 이상의 잉크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Wow. 원하시는 금속 소재를 자유롭게 교체하면서 이 한 대의 장비로 다양한 금속 부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0: It would be great to see the device in action. What kind of designs can we create with this?
1: 네, 저희 이 가우스 제품으로 고객이 원하시는 금속 부품이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고객들이 의뢰했던 여러 가지 부품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0: Wow.
1: 혹시 피터께서 지금 당장 뽑아보고 싶은 부품이 있다면 제가 바로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0: We can make it instantly. Okay, well, what about this one?
1: 아,
0: yes, but you've got lots of different metals. Could we do it maybe in a different color, in copper?
1: 피터가 골라준 이 구리로 제가 한번 금속 부품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1: 이 잉크를 바로 여기 장착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주 쉽습니다. 자, 이곳에 이렇게 잉크를 장착하고요.
0: 오케이.
1: 닫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옆에 프린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금속 부품 출력이 시작됩니다. 프린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0: 오케이. This button?
1: 네.
0: Print.
1: 네.
0: That's it?
1: 바로 시작됩니다.
0: Oh, wow.
1: 이 방식은 재료 낭비도 없고 원하는 금속 부품을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금속 3D 프린터입니다.
0: Ah, it's quicker than the other products already on the market.
1: 네, 맞습니다.
0: Thanks to the compact devices and easy-to-follow manuals, the company's metal 3D printing methods can be implemented more conveniently even from the initial stages. The stable metal ink technology that can prevent leaking or running down at room temperature is the biggest strength.
1: 이제 출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0: Oh, it's finished already.
1: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피터가 고른 구리 잉크로 이렇게 원하는 부품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구리 외에도 원하는 금속 소재가 있다면 티타늄이나 니켈, 철, 텅스텐 등 이 원하는 디자인의 다양한 금속 소재로 마음껏 뽑아볼 수 있다는 편리성과 간편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잉크 제형의 금속 소재를 만든 것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기술이고 자랑할 수 있는 특허입니다.
0: Overseas, what has the response been like?
1: 현재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고객들이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고객들은 독일, 체코, 에콰도르, 미국, 일본 등 정말 많은 국가에서 저희 제품을 관심 가져주시고 현재 견적과 발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 Wow, that sounds like a bright future ahead. In the field of metal 3D printing, even a small error can affect the completion level of the finished products. The advanced metal printing skills of the company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global market. Aside from CES, or the Consumer Electronics Show, which is held in the US, the firm has enjoyed positive reviews in overseas markets, including Europe and Japan. So seeing the technology firsthand, coming up with these little components is great, but what about for mass production? Can your product handle that?
1: 저희의 이 금속 3D 프린팅 방식은 실질적으로 양산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조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장비 도입 가격과 소재의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품을 소량 양산하거나 대량 생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Metal Printing has built a precise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ntrol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Thanks to their accumulated skills, the firm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and emerged as a promising company in the metal manufacturing sector. And the continuous support from Suwon Special City has given a boost to the company's growth. What would you say are some of the advantages to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1: 수원 특례시는 스타트업 기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CES 전시회 참여를 도와준다거나 마케팅 지원, 또한 이런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요. 그리고 저희 사업자 대표자들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아주 든든한 지역입니다.
0: That's such a wide variety of help and support. What are your goals and your hopes for the future of the company?
1: 저희의 잉크 기반의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통하여서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구 현장에서 쓰이는 부품들이 양산될 수 있는 첨단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저희의 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의 기업 목표입니다.
0: Good luck with the future. This was just a design on a screen, but now it's a real metal item. Turning ideas into reality. It's an exciting change in metal printing, making it more convenient and more approachable. And that's going to open up lots of new possibilities in manufacturing.

0: 인류의 다음 단계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 진화적으로, 인공진화적으로 창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인프라를 수정하거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솔루션이 휴머노이드인 거죠.

0: 저희가 회사에서 CSR 참여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었는데 그때만 해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CS가 가전 박람회야, 자동차 박람회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스마트카가 열풍이었었어요. 근데 올해는 단연코 피지컬 AI, 로봇에 많은 업체들이 출품을 했고 그쪽이 화두가 됐습니다.
1: In particular, Atlas, the humanoid robot developed by the Hyundai Motor Group's subsidiary, beat numerous competitors to win the Best Robot Award, demonstrating the potential of humanoid robots.

0: The Humanoid Robot Research Center and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a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developing a humanoid robot standing as tall as an adult man and designed with a focus on lower body hardware. This robot achieved perfect bipedal walking just 1 year after development began.
1: 네, 알을 킬게요.
0: It can withstand deliberate physical impacts. And it can maintain its balance even when faced with obstacles. Running at high speed is no more a surprise. It can even perform such sophisticated movements as the moonwalk and the duck walk, which are challenging even for humans. The robot can master all of these movements in just one day. It is possible thanks to a technology originally created for quadruped robots.
2: 제가 사족 보행 로봇부터 먼저 만들다 보니까 그때부터 만들던 이제 하드웨어적인 지식과 소프트웨어적인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족 보행 로봇이 그 QDD라고 해서 쿼시 다이렉트 드라이버 해가지고 그 액추에이터에 디자인 변경이 있은 다음부터 이제 확 유명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로봇도 많이 생기고 다이나믹한 모션도 많이 되고 이제 그런 요소들을 휴머노이드에 반영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로봇이 이제 사족 보행 로봇으로 뭐 100m도 엄청 빠르게 달리고 요즘은 더 빠르게 달리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온 이제 하드웨어적인 지식들이 다 들어간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Beginning with quadrupedal locomotion and eventually standing upright on two legs, KAIST's humanoid robot has developed in a similar way to humans, and the reason is both simple and clear.
3: 사람이 그 산업 현장에서 하는 그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로봇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이동 속도라든지 그리고 이 장애물 극복 능력 이런 거를 이제 사람 수준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0: One of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this research team led by Professor Park Hae-won is that it designs and manufactures core components including motors on its own. The team's key players are the students. Over the past year, they have been working day and night to develop everything from the robot's body to the smallest motions to create a future where robots work like humans. Because of their dedication, this humanoid robot is gradually becoming ready to be deployed at industrial sites. Thanks to a motor developed in-house, the robot's maximum payload capacity, or the amount of weight it can carry, has been set at 25 kilograms, similar to that of a human worker. The robot's streamlined design, with complex components such as the battery and wiring integrated into its body, allows it to perform diverse motions using its

0: joints. In fact, it can perform almost any movement a human can do.
1: 되게 무거운 뭐 물건 같은 걸 이제 잡아 올린다든지 그런 걸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이 모션이 사람이 시키는 로봇한테 시키는 일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이제 써야 되잖아.
0: Humanoid robots are being developed to perform human tasks as efficiently as people. But do they really need to look like humans to work efficiently?
1: 인간을 닮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제가 공학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뭐 생물학적인 시스템이지만 잘 되는 걸 봤잖아요, 이미. 좋은 예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한번 따라해 보는 거 어때? 정말 극단적으로 잘 디자인된 시스템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어 있는 알고리즘, 하드웨어, 뭐 성능 이런 것까지. 그래서 우리도 기술이 있다면은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비슷하게 만들면은 그 정도 성능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0: Many researchers and developers have been envisioning and calculating a future where humans and robots coexist.
2: And she can also understand speech.
0: In 2016, David Hansen, the creator of the world's most famous humanoid robot, Sophia, made a prophetic prediction that within 20 years, humans and robots would be indistinguishable.
2: Will evolve to the point where they will truly.
0: Now, 10 years later, how close have humanoid robots become to our everyday lives? Early morning, Taehaeun-ro in Gangnam. A robot walks busily down the street.
3: Oh, 잘 간다. 와, 신발 좋은 거 신었네.
0: Its confident walk catches the eye for a moment. But what its developers truly hope for is not attention, but familiarity.
4: 지금은 저희가 로봇을 가지고 밖에 나가면 와, 로봇이다 이러면서 다들 영상을 찍으러 오시는데 그냥 5년 뭐 내에는 로봇이 다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거죠.
0: These people who envision a future in which robots are seamlessly integrated into the human world are a robot software startup founded by young developers from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5: 어떤 상황이 좀 더 중심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6: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사족보행 같은 경우는 좀 뒷걸음질치기가 쉽잖아요. 비교적.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는 이 한계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사이즈 스텝이 약간 동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리니어 X랑.
4: 저희는 많은 로봇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하드웨어를 메인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위주로 개발을 하는데요. 산악 환경까지 극복 가능한 비정형 이제 자율보행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지형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다닐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 그 일련의 판단 과정과 그 이제 그런 뇌의 역할 그리고 운동신경의 역할까지도 함께하는 것을 저희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 Simply put, the hardware determines the robot's maximum strength and speed of its muscles and joints, whereas the software acts as the robot's brain. Deciding how to use that body in different environments and situations. Before a robot can walk outdoors, it must undergo thousands of simulation tests. Using data generated through repeated successes and failures across thousands of different types of terrain, the robot learns to walk in virtually any environment. With software developed in just over 6 months, this robot learned to walk steadily in various environments. It can walk like a human, not only in rugged valleys with obstacles, but also on complex and

0: uneven terrain, such as dark mountain trails and steep slopes. The reason it can walk in virtually any environment is a specialized technology known as blind locomotion control, which enables it to access the terrain beneath its feet on its own.
1: 로봇 안에 있는 그 관성 센서 그리고 이 각 모터들이 받아올 수 있는 관절 값을 통해서 이 로봇이 내가 현재 지금 밟고 있는 지형이 어떤 지형인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저희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 이제 돌뿌리에 발을 걸려도 이렇게 재빠르게 저희가 딱 발을 자세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로봇도 미처 보지 못한 상황에서도 어떤 발을 걷다가 계단을 만났을 때 아 여기가 계단 같은 환경이구나 생각을 해서 발을 들게 되고.
0: The ultimate goal for this humanoid robot is autonomous locomotion. It's an ability to gather information through sensors, perceive the surroundings, and navigate on its own without a human having to designate the destination. Once autonomous locomotion becomes a reality, seeing robots picking up coffee on behalf of humans could become a reality. A robot's ability to walk on its own also means entering the human world.
2: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로봇은 장비로 남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인력을 대체하는 수단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람과 같이 공존하는, 지낼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라는 게 필요한 건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 합의된 채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 같은 거죠. 뭐 문의 손잡이의 높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의 뭐 너비나 높이 이런 것 아니면 복도의 폭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을 기준으로 디자인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사회에 들어와서 사람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솔루션이 휴머노이드인 거죠.
0: In the end, for robots to coexist with humans, they need bodies that fit into a world designed for humans. Although robots have no emotions, once they enter our daily lives in a form that resembles us, humanoids will no longer feel like strangers.
3: 인간은 사실 자기를 닮은 존재를 가장 아름답다고 또 친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내 모습의 범주인에서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따라서 이게 기능을 갖고 있는 로봇이지만 나하고 가깝게 살아가야 돼. 그럼 사실 인간이 가장 편하고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나를 닮은 모습인 거죠.
0: Inspired by the human body, humanoid robots have two arms and two legs, which they use to imitate the way humans move. People sometimes mimic the awkward motions of robots, but the day when we will see robots moving as naturally as humans may not be far off. And the phrase, "You look like a robot," will disappear altogether. And if robots one day become even more human than humans themselves, will we welcome them into our world?
4: Hello, everyone. My name is Alex, a general-purpose humanoid robot designed to interact...
0: This robot offers a remarkable answer to those of us who fear an uncertain future of coexistence. I don't fear
5: contact. 그 이름은 알렉스인데 ALLEX로 All Experience의 약자예요. 그래서 직접 물체랑 사람과 인터랙션하는 실제로 환경과 세상을 느끼는 그런 로봇으로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로봇입니다.
4: My arms is Weir Robotics Breakthrough Actuator Architecture. It features 1/11th the friction and 1/24th the inertia of conventional actuators.
0: In the summer of 2025, the humanoid robot Alex, created by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was unveiled after years of development. True to its name, All Experience, Alex can perceive and act through a wide range of experiences in the human world. The students who developed it chose a name for it on their own. They each fulfilled their roles to bring Alex to life. Through its interactions with people, Alex is gradually becoming a more human-like robot. Alex's most remarkable feature is its hands, which bear a striking resemblance to those of a human. Its hands and fingers have 15 degrees of freedom and can move in 15 independent directions. Even compared with a human hand, which has 23 degrees of freedom, Alex can perform a wide range of sophisticated motions.
6: 손에 그 자유도가 되게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과 같이 되게 많은 움직임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희 핸드의 장점이 되게 정밀한 핀셋 작업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어서 되게 무거운 것도 쉽게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0: But Alex's hand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conventional humanoid robots. They are made from a soft, subtle material that resembles human skin. The arm becomes progressively lighter from the shoulder down to the hand, enabling Alex to move with human-like adaptability. It can feel even subtle changes in force. When subjected to an external impact, it can backdrive rather than resisting the force, which allows it to adapt to any external force.
5: 저희는 인간 같은 시도를 한 거예요. 모터로부터 관절까지의 마찰도 상당히 작고 그 어떤 제어적인 투명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람도 외력을 가하면 근육이 힘들잖아요. 근육 자체가 외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저희는 다이렉트로 모터의 부하로부터 외력을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센서 없이도 모터의 부하를 가지고 아 외부에 어떤 힘이 가해졌구나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알아냅니다.
6: 저희 알렉스는 이 관절 자체를 되게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7: 손가락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했을 때 되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여요.
0: Its hands move smoothly, requiring very little force. Even when holding a person's arm or hand, Alex adjusts its grip by yielding to external forces.
7: 되게 안전한 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0: Perhaps Alex is the very humanoid we have long imagined. Alex's human-inspired design brings us one step closer to a future where humans and robots coexist. That is the reason the researchers who created Alex strive to create a robot that can interact with people. So, what kind of future could that coexistence lead to?
8: 세상 모든 곳에 저희 알렉스가 들어가는 게 저희 꿈입니다. 로봇을 사람같이 만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가 사람이 하는 어려운 일들을 온전히 대체하기 위함이거든요.
9: 언젠가는 사람의 일을 온전히 로봇이 하고 옆에 있어도 알렉스처럼 이렇게 만져도 무서워하지 않고 더 친근하게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는.
0: Humanoid robots. Humanity's long-time dream. They have been envisioned as our replacements, partners, companions, and even successors to humankind. As technology continues to advance, robots' bodies will soon be even closer to the human form. In the end, the reason we dream of human-like robots is because we want to live better, more human lives.
3: 내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초인적인 이데아적인 자아죠. 그러니까 나를 닮았지만 넘어서는 존재. 그거에 대한 꿈이 여기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5: 몇 년 내, 아니면 10년 내, 아니면 제가 뭐 은퇴했을 때는 이런 로봇들이 되게 편안하게 일을 해주고 사람은 정말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고 뭔가 그 새로운 것에 집중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면 참 좋겠다.
2: 대현이가 한번 밀어봐. 걷는 도중에 밀어도 되지. 걷는 도중에 밀어도 한번 해봐. 한번 밀어봐. 너무 쉽지. 앞뒤로 한번. 앞뒤는 안 버티는데 옆으로는 버틴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축전인데 뭐 한방백수기예요. 요거는 육개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감초예요, 얘가. 얘는 숙지왕. 얘는 인삼이고, 얘는 작약입니다. 그리고 얘는 황기, 얘는 백복령, 얘는 청궁. 엄나무. 이거는 십전대보라고 그래갖고 십전대보탕. 그러니까 몸의 기를 돋궈주고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면역력 키워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왕에 오리를 하려면은 그래도 건강에 좋은 거면은 더 좋겠다 싶어갖고 이걸 선택해갖고 하게 된 거죠. 이제 시골에 내려오면서 아, 그래도 조금이면 사람들한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고른 게 십전대보 한방백숙인 거죠. 옛날에 한약 같은 거를 우리 저기 뭐야 부모님들이 좀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한약 드시는 거 보고 아, 우리도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내가 한번 그거를 응용해서 해보자 이래 생각해갖고 하게 된 거죠. 경동시장을 처음에 가서 지금 11년째인데 계속 그 집에서 이제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 전화만 하면 다 보내주세요. 한의원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처음에는 지인 소개로다가 얘기를 해서 쓰기 시작했고 나중에 저희 집에 오신 손님 중에서 지금 구매하고 있는 집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래도 끊기지 않게 그냥 계속 연결해 주셔가지고 잘 썼어요. 그러니까 2kg 400 정도 되는 거 네 분이 드십니다. 면보에 싸서 지금 약재가 있잖아요. 약재를 밑에다 깔아요. 그리고 면보로다가 싼 찹쌀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오리를 올려요. 얘는 열을 내려주는 음식이고 얘는 또 열을 올려주는 음식이라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리하고 부추는 먹으면 맛도 좋지만 영양가도 이렇게 몸의 밸런스를 잘 맞춰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먼저 요 뱃속에 있는 요 내장 요거 다 긁어 깨끗이 긁어놓고 깨끗이 닦아주시고 여기 보면 목 있는데 여기 이자라고 있어요. 여기 위에 요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 기름이 엄청 많아요. 이거 이렇게 오려서 내고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데쳐내요. 꼬리 있는데도 이렇게 잘라내요. 이렇게 잘라내고 이거는 사람들이 먹기 편하다고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약재를 밑에다 이걸 깔 거예요. 이렇게 얘도 해고 그냥 다 넣을게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 보자기에 찹쌀을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올려요. 올리고 난 다음에 손질된 오리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양파 한 개랑 마늘 한 줌이랑 생강이랑 소금 한 티스푼 정도 넣으면 돼요. 이렇게 얘가 장길막금 꺼내갖고 이제 뚝배기에 담을 때 불 켜서 이게 이제 추가 울릴 거 아니에요. 짤랑짤랑 그때부터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35분 재고 5분 뜸들이고 그런 다음에 찬물에 물을 틀어가지고 얘를 김을 다 뺀 다음에 이제 꺼내서 드시면 돼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소리 나면은 최대한 이제 딸랑 소리가 조그맣게 날 정도로만 줄이면 돼요.

불을 완전히 끄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김을 빼는 거예요. 계절을 탄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여름에는 또 복대도 그렇고 오히려 여름에 더 잘 팔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을 찾으니까 이것도 겨울에도 그냥 꾸준하게 팔리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게 모임이 많고 가족 단위 많고 생일 때 이럴 때 어머니 부모님들 생일 때 많이 오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면 산 속으로 오거든요. 구비구비 돌아오면서 막 욕을 했대요. 뭐 무슨 이런 쪽을 오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가시면서 아유 그래도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가갖고 그것도 마음에 좀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가면서 잘 먹었다 문 닫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가실 때 그럴 때 조금 뭐 그냥 좋았고 맛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먹고 가서 건강해질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옛날에 엄마가 해주시던 그 음식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빼서. 부추는 펄펄 끓을 때 뜨거운 육수물에 이렇게 적셔서

여기서 뭐 거의 뭐 어릴 때부터 살다가 시집을 24살에 시집을 갔어요. 울산으로. 그랬다가 다시 이제 뭐 여기저기 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시골로 내려오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온 거죠, 여기로. 어렸을 때는 닭을 많이 먹었지 오리를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는 식구가 많았어요. 우리 가족이 많으니까 한번 닭백숙을 삶으면 한 네다섯 마리를 그냥 한 솥에다 넣고 양호솥에다가 밖에다 이렇게 그불 때는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놓고 불 떼서 그냥 삶아갖고 이것저것 뭐 약재 같은 거 옛날에는 뭐 엄나무라든가 구하기 쉬운 뭐 오가피라든가 뭐 이런 거 잘라갖고 밑에다 깔아갖고 이렇게 해서 줬던 기억 있어요. 그냥 키우는 것만 봤어요. 천둥오리 같은 거 이런 건 기르고 그냥 그랬었지 먹고 이런 거는 잘 뭐 기억이 없었어요. 우리 신랑이 저기 화성인가 거기 살 때는 이제 오리를 직접 길렀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잡아갖고 오리 뭐 구이도 해 먹어보고 뭐 주물럭도 해 먹어보고 그때는 그렇게 해서 먹어봤죠. 지금까지 이제 뭐 여기서는 돈을 번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생활하고 우리 먹을 거잘 차려 먹고 뭐 이렇게 심어서 먹는 거는 다 남이 하는 거보다는 뭐 약도 좀덜 주고 이렇게 해갖고 먹고 나머지는 뭐 손님한테도 팔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갖고 욕심 없이 살고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건강한 음식 찾는다고 한게 여기에 또 백숙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백숙 쪽으로다가 주물럭 같은 거 하고 오리 수육하고 우리 현재 뭐 그런 쪽밖에 없는 거죠, 뭐 지금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구를 좀 해가지고 다른 쪽은 애들도 먹을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먹고 나면 건강이다, 건강하다, 뭐 이렇게. 예.

우리 딱 맞네.

0: 저런 거 나와야 할 수
1: 있어요. 맛있어.
2: 응.
1: 야.
3: 아이고, 맛있게 생겼네.
1: 진짜 맛있겠네. 아예 고춧가루 그만 넣으래.
2: 그만 넣어.
1: 고춧가루 많이 넣었어.
0: 절구기도 마지막에 절궜네.
1: 맛있지?
0: 밥 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1: 20년 넘었어, 한 25년. 20년.

온 고향은 어려서 전라도 저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서 서울로 왔는데 구로동에서 살았대. 시동생이 중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거지. 시동생이 여기 생극 저쪽 그 동네 또 있거든요. 거기서 살고 처갓집이

0: 거기 있어가지고 그냥 없는데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한 거지. 배우지는 않고요. 그냥 수능 치를 그거 접붙이로 댕겨봤어요. 딴 데로 댕겨가지고 접붙이는 걸 배워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하기 시작한 게한 2월 달이나 3월 달이나 씨를 부어요. 담궈가지고 그걸 또 보자기에다 해서 싹을 뜨뜻한 데다 놓으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와. 그러면 이제 한 3월 말쯤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하우스에다가 이제 포트 박아서 해가지고 그걸 심어요. 심어가지고 한 4월달 좀안 돼서 심어. 밭에다가. 하나는 밑으로 오이고 하나는 위로 올라서 그거 다 접을 붙여요. 그렇게 잘라놨다가 이제 한달 있다가 나가는 거지. 쌀이 나무는 이제 그게 참이로 심어 놓고요. 이 가닥을 하나는 이렇게 심어 놨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이리 빼고 두 개는 이리 빼면은 그걸 바람에 흔들릴까봐 꼽아. 그래가지고 또 이쪽에 와가지고는 또한 가닥 두 개는 또 절로 가고 한 가닥 이리로 오고 이렇게 핀을 꼽아야 돼. 어기석이 나야 돼. 쌀이 나무로 해야지. 나 그때는 어려서는 장아찌 몰라. 여기 와서 알았지. 그때 할 때, 그때 뭐안 해봤지. 그냥 내가 배웠지. 누가 우리 친정엄마도 안 가르쳐주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내가 그냥 대충 그냥 남의 어깨으로 봐가지고 한 거지. 안 해줘가지고. 그전에도 저기 소금 갈라가지고 다 발라내고, 이런 항아리에다가 넣고 소금 캐캐로 넣어서 해. 이렇게 위에다가 눌러 놓는다. 그전에는 냉장고에다 못 넣으니까 좀 짜야지. 맛이 없지. 그걸 빼야지. 무궁무궁하잖아. 아삭한 맛이 없잖아. 씨가 들어있으면. 옛날에는 뭐광 시원한 데다가 갖다 놓고 그랬지만 김치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먹을 수 있죠. 봄에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간이 맞아 있으면 항상. 알르지. 그 옛날에는 그렇게 양념이 없었어. 그렇게 양념 안 했지. 여기는 지금은 양념이 많지. 옛날에 그렇게 양념이 어딨어. 그냥 마늘도 안 넣고 그냥 먹고 막 그랬지. 양념은 뭐, 그래도 꽤 오래됐지. 한 40년 버튼은 양념이 있었지. 옛날에는 뭐 반찬이 없으니까 좀 짭짤하면 그거 무쳐가지고 냉장고도 없잖아. 그러니까 시원한 데 놔두고 그냥 먹고 그랬지. 맛있죠. 지금 더 맛있지. 아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야호! 야호!
1: 아, 귀 아파.
0: 근데 요즘에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어떤 기운이랄까? 항상 그 제작진분들께서 저희를 좀 산으로 부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1: 하지만 또 올라와야 될 만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겠죠. 이유가 네.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0: 아 귀여워.
1: 아 귀엽다.
0: 야 교수님 여기 의자가 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돼지 모양이네. 제가 돼지띠거든요.
1: 그러네.
0: 네, 친근하다 되게.
1: 여기가 한진석 조각 정원이에요.
0: 아 그러면 이제 이 허브 천문공원 안에 조각공원이 네.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아 그렇구나.
1: 대성 씨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작품이 네네. 한진석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화강석으로 만들었거든요.
0: 아, 이게요?
1: 네.
0: 아이고 진짜게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뭐 앉았어요 진짜 이거 작품이 좀 아니 나 올 때 뭐 아무것도 안 지켜가지고 네. 제가 몰랐거든요 정말.
1: 근데 이거 앉아도 되는 거예요. 만져도 되고.

0: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아시죠?
1: 아, 그럼 알죠.
0: 그리고 또 영국에는 책 모양으로 벤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그려넣어요. 그래서 독서를 장려하는 벤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트 퍼니처의 대가가 계세요. 최병훈 작가님이라고요. 올해 2월인가요? 카타르 국립박물관에 테이블과 그 벤치 10점을 그 중앙광장에 연구 설치하셨거든요. 이 최병훈 작가님의 작품은 한국의 미, 자연의 미, 절제의 미를 정말 최대한 살려서 최병훈 선생님의 미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진짜 만든 아 진짜 정수의 작업이 있어요.
1: 너무 멋지십니다. 또 한국을 또 알리시고.
0: 멋지죠.
1: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여기도 쑥쑥 둘러보니까 정말 멋진 벤치로 된 작품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네. 사진 찍을 수 있을 만한.
0: 구경할까요?
1: 네, 저 구경하고 싶거든요.
0: 네.
1: 한번 둘러보실까요?
0: 네. 네.

0: 대성 씨, 강풀 작가에 대해서 아세요?
1: 정말 유명하신 작가님이잖아요.
0: 맞아요.
1: 웹툰도 많이 그리시고 그리고 네. 그 웹툰 그린 게 영화화, 네. 그게 드라마화도 많이 됐고
0: 맞아요.
1: 정말 이야기꾼이신 것 같고
0: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컨셉은 정말 이제 약간 친절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예술 그런 거를 찾는 컨셉인 것 같아요.
1: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0: 우리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그 우리가 웹툰에 쏙 들어간 듯한 느낌, 만화 속으로 푹 빠지는 우리 체험하러 갈까요?
1: 어떤 만화 속의 순정 만화의 여주인공, 남주인공이 한번 돼보실까요?

0: 참 이게 골목을 이렇게 싹 예. 돌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그것도 강풀 작가님 작품을 어. 봐도 항상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많이 그리시고 또 그거에 진짜로 벽화 속에 이 보이니까 저도 이제 걸으면서 어떤 그 웹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마음도 따뜻하게 정화되고 뒤에 있는 요 벽화만 하더라도 딱 보시면 피곤하지 들어가서 쉬자. 이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물쇠 같이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이렇게도 돼 있어요. 이런 글씨 여러분 봐도 네. 되게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골목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1: 맞아요. 이 거리가 2013년도 따뜻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로 강동구에서 기획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풀 작가님의 그 만화를 안 읽었어도 이 동네를 쭉 돌면은 좀 이 동네 사람 된 것 같지 않아요?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것 같아.
0: 네.
1: 작가님이 이 강동구를 작품의 배경으로 작품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강동구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들 그런 게 여기 다 녹아 배어져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내가 이렇게 지냈던 일상들이 다 그려져 있고 하면 참 이 마을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어요?
0: 네, 정말로 그렇게 그런 느낌이고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담배 피는 애들도 줄었대.
0: 아, 진짜요?
1: 근데 대성 씨, 승룡이라고 아세요?
0: 승룡이요?
1: 네.
0: 아, 그 웹툰에서 주인공이잖아요.
1: 네.

0: 안녕하세요.
1: 만나 뵙게 돼가지고 너무나 영광입니다.
0: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1: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저는 현재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대중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뜻으로 한글 캘리그라피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주 작업도 진행하고 개인 네. 전시, 작품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1: 아, 김아연 작가님 환영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말씀하셨던 게 캘리그라피.
0: 네, 맞아요.
1: 근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알고 네. 있는 것 같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어떤 건지 대충은.
0: 네.
1: 근데 그게 예술 작품인가 예술인가라고 하면 저는 약간 좀 어떤 장르에 속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0: 아, 미술 분야에서도 네. 이 캘리그라피를 미술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닌지 이런 화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1: 아.
0: 네. 왜냐면 과거에는 서화 동원이라고 해서 네. 서예와 그림이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2: 네.
0: 그게 근대에 와서 이게 분리가 된 거거든요.
2: 네.
0: 그래서 앞으로는 서화 동원처럼 서예와 글씨가 같이 미술의 분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저 같은 이제 작가들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2: 그 캘리그라피가 약간 다양한 재료와 또 기술이랑 접목이 되면서 뭐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다 그럴까요?
0: 아.
2: 좀 그런 캘리그라피에도 그 트렌드나 변화가 있나요?
0: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캘리그라피의 뿌리는 서예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전공도 서예 디자인 전공이에요.
2: 네.
0: 그래서 서예를 바탕으로 이제 한 10년간 전통 서예를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때 이제 배운 게 한글 판본체, 궁체, 민체.
1: 네.
0: 백성들이 썼던 걸 민체라고 하는데 이런 세 가지 전통 서체를 응용시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응용 발전시켜서 캘리그라피처럼
2: 네.
0: 좀 더 이제 글자의 크기 변화, 두께 변화, 네. 각도의 변화 이런 그리고 재료의 다양성으로
2: 네.
0: 이렇게 다양한 캘리그라피 작품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어요.
2: 아, 그렇군요.
1: 좀 궁금한 게 있는데
0: 네.
1: 서예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캘리그라피는 영어잖아요?
0: 네.
1: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럼 외국에서는 어디서 시작을 하나요?
0: 이제 서예라는 용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캘리그라피거든요.
1: 아~
0: 근데 마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서예랑 캘리그라피는 다르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 점도 되게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용어를 계속 캘리그라피로 쓸 거냐라는 것도 작가들의 고민이에요. 너무 서양
1: 네,
0: 같은
1: 네.
0: 뜻인데 서양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작가분들은 멋을 부린 글씨라고 해서 멋글씨.
2: 아, 멋글씨 좋네요.
0: 네, 멋을 부린 글씨 아니면은 먹으로 썼다 해서 먹글씨. 아니면 현대서예 이제 어떤 단어를 쓸지 용어를 쓸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1: 우리 작가님의 네. 어떤 그런 캘리그라피 작품을 좀 궁금하거든요.
0: 아, 제 작품이요?
1: 네, 네, 하나 뭐
0: 제가
1: 있으시면.
0: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아,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너무 찾지 마시고요. 그래. 너무 제일 좋은 거 찾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된 거 좀 보여주시면.
0: 아, 네. 제가 수업했던 것들인데

0: 캘리그라피는 조금 좀 친숙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예술 작품과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1: 아, 차별점과 매력?
0: 네. 네.
2: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예술적으로 표현한다는 문자 예술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자긍심을 갖고 우리 문화의 유산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이제 작품을 하고 있어서 이 한글을 활용해서 아름다움을 쓴다. 이게 저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네.
2: 이제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바쁘고 자기의 생각에 잠길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서예를 쓸 때는 되게 그 붓 끝에 제 온 기운과 힘을 다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할 수 없고 오로지 붓과 내가 혼혈일체가 돼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때 굉장한 힐링을 많이 느끼게 돼요.
1: 맞아요. 제가 볼 때 캘리그라피가 이제 그 뜻과 글을 몰라도 그 서체만의 조형성만으로도 정말 그 조형적 가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공간 안에서 흑과 백의 조화, 여백의미
0: 그렇죠.
1: 그런 맞아요. 것들이 그게 이제 조형적으로 잘 조화가 돼야 보는 사람도 뜻을 몰라도 그 미적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2: 이유는 모르지만 아름다워 보이는 그 시각적인 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쁜지를 모르지만 내 눈에 예뻐 보이면 그게 조형적으로 균형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공간감이나 이런 여백의 배치가 좋을 때.
1: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술과 이렇게 같은 맥을,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를 찾는 거, 그런 거에서 이렇게 맥이 좀 일치해서 흘러가지 않나 싶어요.
2: 맞아요.
0: 붓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혹시 그 매직 같은 거로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2: 네. 캘리그라피를.
3: 진짜?
0: 제가 저 실제로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부터 처음으로 부탁드리는 건데 아텐드 시티를 한번.
2: 아 그러면 조금 시간을 조금.
0: 네네네. 네.
3: 시간 많아요.
2: 네.
3: 많아요.
2: 네. 한번.
4: 아텐드 시티.

0: 귀엽게 애트엔더 시티. 네. 오늘은 귀엽고 따뜻한
1: 너무,
0: 느낌.
1: 너무 귀엽다. 이렇게 딱 있으니까 좀 세워놓을게요.
2: 아, 너무 좋은 선물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에도.
0: 아, 아니에요. 아,
2: 네. 우리 작가님의 어떤 그 캘리그라피 작품을 볼 때 네. 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점을 더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는지 궁금합니다.
0: 보통 작품을 할 때는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사랑, 행복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글이 이렇게나 다양한 표정이 있구나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변화 발전할 수 있구나 하면서 한글의 그 위대함, 한글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많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오늘 아텐드 시티 이게 저기 전반적인 느낌이 모든 곳곳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차가운 돌에도 따뜻한 긍정의 에너지를 넣고 이 마을에도 긍정의 에너지, 글씨에도 긍정의 에너지. 네. 아, 훈훈한 자리였어요.
0: 네, 정말. 감사합니다.
1: 오늘 어떤 좋은 에너지, 따뜻한 기운, 글씨에서도 길에서도 많이 얻고 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3: 아, 오늘 하루가 긍정이네.
1: 오늘 이렇게 감사해요.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네.

개는 아직도 따뜻했다. 여자의 손이 가닿자 개의 숨소리가 작아졌다. 목덜미에 손가락을 넣어 털을 간지려 주었다. 복부를 다친 모양이었다. 손이 배 쪽으로 가까이 갈 때마다 개가 소리 없이 이를 드러냈다. 눌린 억새가 끈적거렸다. 옆으로 물컹한 것이 만져졌다. 개의 배에서 흘러나온 내장이 억새밭에 널려 있었다. 이제 그만 가자. 와이가 뒤돌아섰다. 흰 자이가 가득한 개의 눈이 희뜩 와이 쪽으로 돌아갔다. 1996년 단편소설 풀로 등단해서 소설을 쓰고 있는 하성란이라고 합니다. 소설을 쓰는 일이 일상이지만 언제나 첫 문장을 쓸 때면 막막하고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어떤 소설을 쓸지, 어떤 문장으로 마무리할지 생각하고 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책을 내면 개정판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평소에는 괜찮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그 소설의 어느 부분이 떠오르면 굉장히 창피해지곤 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걸 생각하면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죄송했고요.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가 제게는 그랬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지금과 달랐고 그것 때문에 소설 속 나의 행동이 너무 아쉽게 끝나고 말았거든요. 소설을 새로 쓰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다행히 개정판을 낼 기회가 주어졌고 마지막 문장만큼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제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단어들 중 하나는 퇴행이란 단어예요. 잊지 말자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하면서 참새가 계속 되풀이되잖아요.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을 태우고 있는 배가 가라앉을 때 그 배를 들어 올릴 힘이 없다는 것에 무력감을 느낀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소설을 쓰는 저 또한 그랬었거든요. 소설을 쓴다는 것은 쓰기 전에 무언가를 바라보는 행위이고요. 참사라는 다시는 바라보고 싶지 않은 그 장면을 향해서 눈을 뜨고 계속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감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 깃발을 쓸 때였어요. 깃발의 배용은 한 남자가 전신주에 올라가면서 맨 꼭대기에 자신의 속옷을 걸어놓고 어디론가로 사라지는 이야기였거든요. 일단 한전에 다니고 있는 분들로부터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는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우리 동네에 있는 전신주들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러면서 전신주로 올라가는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리고 깃발처럼 흔들리는 그의 속옷도 떠올랐고요. 어떤 소설을 쓸지 결정이 되면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잘 머릿속에서 구성이 되면 생각보다 첫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문장은 늘 가장 멋진 문장 그리고 뭔가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문장은 고르기 때문에 여럿 있고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소설을 쓰는 일보다는 소설을 책으로 발표하는 일이 조금 점점 두려워졌어요. 아까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에서와 같은 그런 실수들을 할까 봐요.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도록 조금 더 나은 어떤 문장이

이나 내용을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어떤 변화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소설을 쓰는 일은 소설을 생각하는 것도 소설을 쓰는 일이지만 책으로 나오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설을 쓰지 않는 시간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따로 했고요. 소설을 쓰지 않는 시간이 소설을 쓰는 시간보다 더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의 통화감만으로도 아주 먼 곳에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분이 번역자인 제니통 씨였어요. 제니통 씨는 제 소설을 어머니의 추천으로 읽었다가 그 뒤로 이제 이 소설을 번역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랫동안 그 결과를 위해 기다리셨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 문학을 소개하려고 하는 분 그 미국의 출판사들은 조금 조건 같은 것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자면 낼 수도 있었는데요. 제니통의 자존심에 그것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덕분에 제 자존심을 부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래오래 기다렸지만 성과가 좋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스페인의 말라가 대학이었을 거예요. 제가 기쁘다고 우주 오셨네라는 단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이런 사건이라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에게 제 소설의 결말 속에 여자 주인공이 왜 경찰에 가지 않고 자신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느라고 좀 땀을 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꿈이라는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오랫동안 제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주로 두 아이들의 꿈 이야기에만 들어보고 그 아이들의 꿈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다른 작가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제 마지막 나를 생각해 보고는 해요. 그게 물론 제 소설 속에서처럼 파국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면 여전히 저는 책상 앞에서 뭔가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작이 남아있었으면 한 두 편 남아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벌떡 튀어오른 개가 여자의 손목을 덥석 물었다. 마지막으로 짜내는 혼신의 힘이었다. 개의 송곳니가 여자의 살을 파고들었다. 물린 팔이 뭉근히 저려왔다. 팔을 들어올리자 개의 머리가 덩달아 딸려 올라왔다. 너무 무거워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개는 한 번 문 손목을 놓지 않았다. 문득 개와 눈이 마주쳤는데 흰창이 많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개의 타액이 여자의 핏줄 속으로 스며들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일희입니다. 아이엠 라이브는 3년 만에 오는데요. 3년 전에 왔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정면 공연이었던 거로 기억하고 다 헤드셋을 쓰지 않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더 좋은 음질로 노래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노래 더 잘 부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오늘 더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첫 곡은 동그라미였고요. 다음 곡은 뭔가 조금 더 제 노래 기준 굉장히 산뜻하고 조금 통통 튀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력이라는 곡입니다. 불러볼게요.

감사합니다. 노력이라는 곡이었고, 와! 오늘 그렇게 뭔가 50명에서 100명 그 언저리의 숫자로 계신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근데 엄청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앞에 한두 줄의 관객분들만 보이고 뒷좌석에 계신 분들은 되게 안 보이거든요, 조명 때문에. 근데 오늘은 너무 잘 보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부끄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고 오늘 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이제 제가 이제 녹화 기준 내일 앨범이 나와요. 새로운 미니 앨범이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곡을 먼저 불러볼까 싶어요. 뭔가 페스티벌에서는 한번 불렀었는데 오늘 I'm Live 3년 만에 오고 또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고 이게 팬분들이 응모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 팬분들도 계실 거고 승윤 선배님, 마치 선배님 팬분들도 제 노래 한번 들어봐 달라 하는 마음으로 귀여운 곡 하나 들고 왔습니다. 불러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상대적인 이유로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다음 곡도 새로운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앨범 발매 전에 I'm Live에서 타이틀곡 부르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막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괜찮은가요? 머무름 하나라는 앨범을 지난해 10월에 냈었고 이제 머무름 둘이라는 또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앨범으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번 앨범은 유독 더 정말 영화나 드라마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재밌게 열심히 작업했고 내일 뭐 시간이 되실 때 그냥 한번 6시네 하고 그냥 네.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앵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굳이 이탈했다가 오지 않고 여기서 노래 끝나면 감사합니다 할 테니까 바로 앵콜 한 세 번만 외쳐주시면 바로 앵콜곡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제 아마 우리 여기 저희 팬덤명이 모래인데요. 모래들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께는 아마 제가 지금 들려드릴 곡이 가장 익숙하고 어쩌면 가장 듣고 싶은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숲이라는 곡 불러볼게요.

0: 감사합니다.
1: 도심 속 음악 감상실 I'm live 소리 질러.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Bank of America's Jung Hee-seok연구원.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절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광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광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간절하게 모시겠습니다.
1: 우와, 간다, 간다, 간다.
2: 부탁드립니다.
3: 여기가 그거기다.
1: 여기도 네네. 약간 일본식 예전 건축물이다.
2: 그럼요. 목포 근대 문화유산 투어 또는 다크 투어리즘의 하이라이트.
4: 그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있는 거죠.
2: 자연의 조각칼.
1: 자연의 조각칼.
5: 전설의 행작가요?
1: 멋있다 이거.
5: 그런 거
1: 자연의 조각칼 진짜 멋있다.
5: 그런 거지.
6: 아, 네, 이런 것도 되게 재밌긴 하다. 여행 가서 자전거로.
7: 나는 커서 목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0: 아우, 쌀쌀합니다, 아침. 공기가.
1: 잘 주무셨어요?
0: 잘 잤습니다.
1: 와, 이제 아침에 또 여기를 또 어떻게. 어,
0: 분주해, 분주해.
1: 와,
0: 분주해.
1: 와, 배 크다.
0: 목포는 뭐다? 목포는?
1: 항구다.
0: 항구지라. 항구지라. 목포 앞바다 해도 뭐 섬이 많고 또.
1: 그쵸.
0: 뭐 목포 신안 연계해서 여행할 수 있으니까.
1: 고등학교 때. 네. 여기 이제 서울에 전학을 갔다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방학 때 내려와서
0: 아.
1: 배 타고 명사심리해적장이라고
0: 아, 네. 저기 비금도 있는 거.
1: 비금 옆에.
0: 그 원평항 동쪽에 있는 거. 어, 알지, 알지. 저희는 오늘 이제 비금도랑 도초도.
1: 비금하고
0: 도초도.
1: 도초.
0: 요건 사실 이제 신안에 속한 데서.
1: 아, 신안군이잖아요. 네.
0: 비금도 들어가는 방법이 여기 북항 선착장에서도 탈 수 있고
1: 네.
0: 좀 규모가 큰 저 항동 쪽에 있는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 있잖아요.
1: 어, 그쪽 있죠.
0: 거기서도 탈 수 있어요.
1: 거기 엄청 크잖아요.
0: 차이가 뭐냐?
1: 네.
0: 거기는 쾌속선
1: 네.
0: 한 1시간 남짓.
1: 어.
0: 여기서는 한 2시간 정도. 왜냐면 이제 뭐 암태도 이런 데 들르기 때문에.
1: 아, 네, 저희 아버지 고향이
0: 우이도.
1: 도초면 우이도입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그 네.
0: 도초에서 조금만 더 가면 있는.
1: 네.
0: 이번 여행은 그 우리 오배우님의 뿌리를 찾아서.
1: 나의 뿌리를 찾아서
0: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닌가 네. 싶고. 저는 이제 배를 타고.
1: 네.
0: 안에 뭐 삶은 달걀이라도 있겠지?
1: 저 살짝 배고파요.
0: 배고파.
1: 배고파. 삼복일복이면서요.
0: 목포는 항구지라 이거 되지만 네. 목포는 요즘 말로는
1: 네.
0: 먹포지라.
1: 먹포지라.
0: 먹포지라.
1: 아,
0: 맛있는 먹포지라. 게 너무 많아가지고.
1: 자, 갑시다. 네.
0: 갑시다.
1: 네.
0: 근데 생각보다 배가 크다.
1: 그래,
0: 되게 커. 커. 목포요 안녕.
1: 아~
0: 목포요 잠시 안녕.
1: 목포요 잠시 안녕.
0: 잠시 안녕. 신안 댕겨 올게요. 어, 이거 충청도인가?
1: 갔다 올게.
0: 갔다 올게.
1: 와.
0: 간다.
1: 간다. 움직인다 이제. 와.
0: 선생님 이제 우리가 비금도 가잖아요.
1: 네네네.
0: 비금도랑 도초도
1: 네.
0: 두 개가 다리로 연결돼 있어.
1: 어...
0: 선안문대교라고.
1: 선안문대교.
0: 그래서 이제 두 섬에 계신 분들은 편하지 왔다 갔다. 비금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어요?
1: 저는 예전에 비금이 무인도라고 얘기 들었어가지고 너무 애기 때여가지고.
0: 그리고 한번 네. 이따 우리가 보긴 할 텐데. 네. 겨울 동화.
1: 네, 네. 가을 동화.
0: 아, 가을, 겨울 동화.
1: 가을 동화.
0: 가을 동화. 아, 추워서 그래.
1: 네.
0: 그분이 왜 사계 연작 시리즈 찍었잖아요.
1: 네.
0: 봄의 왈츠.
1: 봄의 왈츠도 있어요.
0: 거기 그게 비금도에 있는 한우놈 해변이라고 거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1: 아,
0: 그래서 그거 나온 이후로 이제 하트 해변으로 되게 유명해졌고.
1: 하트 해변.
0: 근데 사실 비금도가 제일 유명한 건 소금. 천일염. 염전.
1: 신안 앞바다니까.
0: 그렇지.
1: 아, 신안이니까.
0: 국내 소금.

0: 비금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찬호에도 이렇게 염전이 있는 거예요.
1: 근데 그거 다 드셔야 돼요.
0: 그럼. 그럼. 그냥 좋은 거지. 별다른 뭐 필요한 거.

0: 여기 여객실.
1: 아, 여객실. 네. 와, 이거 봐, 이거. 240명 탄다.
0: 오, 많이 타네.
1: 얼마나 크길래 240명 타지?
0: 누워갈 수 있는.
2: 아, 네. 이렇게 누워갈 수 있는.
3: 아, 되게 따뜻해. 따뜻해, 따뜻해.
1: 아, TV도 있고.
3: 갔다가.
1: 예? 네?
3: 갔다가.
1: 아, 구경하실, 구경하고 잘랐어요.
0: 너무 따뜻해.
1: 엄청 따뜻해요?
0: 너무 따뜻해.
1: 와,
0: 너무 따뜻해.
1: 240명이면, 와, 여기 사람 진짜 예전에.
0: 그치.
1: 많았을 때는.
0: 그치.
1: 그러면. 출출한데 매점이란다.
0: 아, 좋지. 예, 예. 병호 납지가 있나?
1: 아니, 아니, 아니. 예. 아, 아니, 진짜 있나 봐. 고마워, 없잖아. 배에서 아나고를 판다고?
0: 아니, 선생님, 궁금한 게. 진짜 배 안에서 병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병어.
4: 다 있어요. 해 떠갖고 그냥 방금 떴거든요. 민어랑.
0: 어머, 오 배우.
1: 예, 네.
0: 있어.
4: 민어랑.
0: 민어도 있죠, 심지어.
4: 여기 한 마리는 말리고요. 지금 말리려고 이제 가내놓고 다 있어요.
0: 아, 배 위에서?
4: 예, 예.
0: 아, 뭐, 와, 신기해.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배 위에. 이 상어 옆에 민어가 있어.
1: 상어.
0: 아니, 좋아. 아버지 좋아. 아니, 가지 마. 이 글자 그러는 거 왜 그래. 어머님이 이 매점 하신 건 얼마나 됐어요, 여기서?
4: 지금 18년 넘었어요.
0: 와, 똑같은 배에서?
4: 네.
0: 이 배에서 18년?
1: 이 배에서만?
4: 이제 배가 두번 바꿔졌어.
1: 아, 두번 바뀌어가지고. 예전 철선 아니었어요, 완전히. 네, 철선, 그냥 완전 철선.
0: 그 18년 하시면 그때 따님이 태어나기 전이겠네.
4: 아니요, 이제 학교 다녔죠. 28살인데.
5: 이거 나와서 겨울
4: 정상으로 시원해가지고.
0: 아이.
1: 아니, 저,
0: 아이,
1: 저는
0: 안 돼, 안 돼.
1: 라면이 아니, 먹고, 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4: 아, 같이 먹어요.
0: 아, 미치겠네.
1: 야, 민어가 웬 말이냐.
0: 난 진짜 먹을 복은 있나 봐.
1: 제가 작은 아버지한테 민어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철이 아니라고 안 맞았는데.
0: 그러니까 어제
1: 배 민어가 있네.
0: 그러니까. 이게, 야, 진짜 먹어도 돼요?
5: 네.
0: 먹어도 돼요? 이런 건 많이 먹어봤겠다, 그지?
1: 아, 지겹지. 아,
0: 그렇지. 이거 서울에 얼마인 줄 알아? 엄청 비싸요, 민어에.
1: 많이 비싸죠.
0: 엄청 비싸.
1: 아,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근데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항상 너무 많이 먹으니까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맛있어요? 청취자.
0: 와.
5: 이것도 아. 이제 얼마 못 돼요.
0: 나 아침 9시에 민어 해 먹긴 처음이야.
1: 저도 그래.
0: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엄청 좋으시구나.
1: 아니, 딱 봐도 뭐 갓김치에다가.
4: 여기다가 싸서 먹어봐요,
0: 그냥. 아, 나 진짜
1: 미치겠네.
4: 아이고, 이 국도 이제 끓이고 있는데, 그놈에다 같이 먹어봐.
0: 배 매점에서 홍어의 국을 끓이신다고요? 야, 반장 없네.
4: 아침에 먹고 싶은 게 끓였어.
1: 이거 볶음, 볶은 거.
5: 네.
0: 이거 김치 지
5: 볶은 거.
0: 그치, 김치 지진 거지. 아, 어머니 솜씨가 엄청 좋으시구나.
1: 응?
5: 그래도 제가 살이 안 빠지고 그렇게 궁금하다. 살을 빼야 되는데. 많이 알아요.
0: 홍어의 국도
5: 많이 알아.
1: 아, 홍어의 국을 또. 얘는 좀 다르다.
0: 이게 좀 됐어, 이게.
1: 아, 여기 이제 여행 작가님이세요.
5: 아, 그래요?
1: 네, 뭐. 네. 저 원래 이제 고향이 서산동이에요.
5: 아, 서산동.
1: 둘째 작은 아버지가 거기에 이제 집이 그쪽에 있어가지고 도초에 있어서 거기서 전복 하시죠, 지금.
4: 어? 집가?
1: 예!
0: 오!
1: 네, 네.
4: 나랑 통화도 하고 나랑 삼방도 치고 그래요.
0: 아니, 어머니.
4: 저번에 너 따라고 가물었다 깨.
1: 삼봉 좋아하세요?
4: 삼봉.

0: Bonjour, Amila.
1: 나도 이제 이달 말이면 끝나요.
2: 이달 말?
1: 네.
2: 왜요?
1: 손님이 없어요. 너무 안 되니까 이제.
2: 그리고 이 다리가 낮으면서
0: 아 이거 안 이용을 안 하니까
2: 남으로 많이 다녀보니까 짧으니까
0: 굳이 배를 안 타는 건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미어. 와,
1: 비금 비금.
0: 비금.
1: 고마워.
2: 와, 왔다 왔다 아, 왔다.
1: 비금도 왔다. 저기 그, 그 상징 그
2: 여기 예, 예. 비금도. 예, 예.
1: 저건 무슨 새일까?
2: 송골 매.
1: 매인가? 이게 섬 이름이야 사실은. 이름과 네. 관련 있는 게.
2: 이거는 날비 아니야?
1: 날비자. 요거는
2: 금.
1: 날짐승 금자. 새. 날짐승.
2: 그러니까 예.
1: 그렇지 그렇지.
2: 얘를 얘기하는
1: 그래서
2: 거지.
1: 저 새가 날아가는 모양새가 섬의 모양이라 이거야. 섬의 모양이 날아가는 새의 모양을 잘못 따라해가지고 비금도고 여기 이제.
0: 여기는 뭘 해야 되나요? 그런 거.
1: 사실은 이제 내가 지금도 제일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0: 하기 싫은 걸 왜 저한테 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1: 아니 등산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 아... 근데 여기 이제 비금도에 네. 저 같은 네. 해발 150 이상 안 올라가는 인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오... 트레킹 코스가 하나 있다라는 것이지.
0: 아 그래요? 네.
1: 자 여기 선왕산이라고 유명한 산이 있거든요.
0: 선왕산.
1: 네.
0: 아래쪽 다 보이겠다.
1: 그렇지.
0: 방금 뭐 이렇게 생겼다면서.
1: 그것도 그렇고 아, 이걸 전체로 보기는 어렵고 근데 그건 볼 수 있지. 봄의 활치로 유명해진 그 하트 해변 있잖아.
0: 하트 해변.
1: 한우놈 해변. 네. 그거는 아마 저 전망대에서 보일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1: 아, 아주 힘들진 않겠지.
0: 아 그래도 저는 이게 궁금해요. 정확하게 뭘까 이게. 우리나라에 이글이 있기 독수, 쉽지 않잖아요.
1: 독수리가 있긴 해 그지. 매나 매인가? 네.
0: 독수리배. 그러니까. 이거 누가 물어봐야 되겠다. 저기 얘가 독수리예요, 매예요?
3: 독수리 같은데.
0: 독수.
1: 아버님
0: 같은데 여기 사실.
3: 아, 나 여기 안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안
0: 살아. 어르신, 이거 독수리예요, 매예요?
4: 독수리 아니야?
0: 독수리 매? 독수리.
1: 아버님도 여기 안 사시죠?

0: 되게 가파르다. 아, 바로 저리 있네. 바로 이제 해야지. 촛불 켜는 데가 있다.
1: 드리빙 코리아 잘 되게 해주십시오.
2: 저는 이게 마지막인가요?
0: 또 나오셔야죠.
2: 아니, 사는 일은 알 수 없으니까.
0: 안 바쁘시잖아요.
2: 근데 여기 뷰가 좋긴 좋구나.
0: 완전 좋아요. 저 봐봐.
2: 와, 이렇게.
0: 아, 하트해변. 하트해변.
2: 아니 아니 아니.
0: 그러면
2: 하트해변 그 볼 수 있는 전망대는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고.
0: 아, 그래도 여기가 하트 아니에요?
2: 그럼. 요거 아니 요건 저수지야. 와. 아, 고서 저수지네. 고서.
0: 고서.
2: 고서 저수지.
0: 가다가 또 여기서 물 한 앉아서 물 한 잔 먹어야 돼. 여기 길 없는 거 아니에요?
2: 아, 아니 저리 그냥 넘어가면 돼요.
0: 아, 넘어가면 돼요.
2: 어, 깜짝이야. 어, 일로 올라가라 그러면 이건 못 올라가지. 이거는 뭐 암벽 등반 저 김진 선수는 왜 그래?
0: 네?
2: 왜 그래?
0: 아니 그냥 뭐 해봤어.
2: 잠깐만, 여기 멋있긴 하다. 어? 어, 그 아웃도어 광고 같아 지금.

0: 이렇게?
1: 어.
0: 천문 암벽 등등자야. 어, 주.
2: 서산사. 0.4km. 저희가 한 400m 왔나 보다.
1: 그리고 여기 가다 보면 데크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어쨌든 해수욕장 보이겠지.
2: 아, 이쪽 얘기했나 보다.
1: 그렇지.
2: 이걸 넘어가요 그러면?
1: 설마.
2: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1: 진짜 돌들이 많긴 많다. 네.
2: 이 돌을 지나가는 건가 봐.
1: 에이.
2: 진짜로.
1: 아이.
2: 아, 진짜로. 이 길이 있어,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왠지 여기 올라가면 그 하트해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시죠.
1: 네.
2: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1: 오! 오! 오! 오!
2: 저게 해수욕장인가 봐요, 하트.
1: 우와! 그래, 저게.
2: 네.
1: 그 유명한 하트해변, 일명 하트해변. 근데, 오 회원님.
2: 네.
1: 미안한데.
2: 네.
1: 원래 그 데크가 있어야 되거든? 전망대?
2: 아, 보는데?
1: 어, 딱 전망대 있고 나무 이렇게 데크 되어 있고.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그 데크는 없어요?
2: 이런 게 데크 아니에요?
1: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하트해변인데 조금 밋밋한 하트잖아 지금.
2: 그렇겠네.
1: 약간 사랑의 식은 느낌의 하트. 그럼 내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갈림길에서 우리는 표지판에 이렇게 왔잖아.
2: 해수욕장 쪽으로
1: 왔지.
2: 네.
1: 올라가는 것 같아.
2: 정상적으로?
1: 그럼 거기 데크 전망대가 있는 것 같아.
2: 전문가라면서요. 전문가라면서요.
1: 아, 죄송한데. 아, 그래. 내가 세상 형인데. 아, 밀겠네. 급경사인데.
2: 아니, 그래도 대충 아, 윤곽은 보여요.
1: 아니, 근데 뭐 사람의 마음도 바뀌는데 쟤라고 안 바뀌겠어?
2: 내 눈에는 지금 완벽하게
1: 하트해야지. 우리가 본 여기서 행복감을 느끼면 그거
2: 된 거 아니겠어? 하트.
1: 하트. 죄송합니다.

0: 이런 시간 너무 좋아.
1: 아니
0: 마을 산책.
1: 이 길 가다가 여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근데 나 집이 다 파래요. 저거는 병원인 건가? 보건소? 혹시?
0: 그런 것 같은데?
1: 주사기처럼.
0: 저기 우체국도 있어.
1: 아, 우체국도.
0: 신안군이 다 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또 특정한 섬마다 특정한 색깔을 입히기 시작했어. 그래서 한때 신안 퍼플섬이라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그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게 됐는데 안좌도, 박지도, 반월도 요 세 개 섬이야. 그리고 그 세 개 섬은 다리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안좌, 박지, 반월. 옐로우 섬도 있어.
1: 어, 진짜? 그럼 그 섬에 가면 지붕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야?
0: 그리고 이제 노란색 꽃도 많이 심어놨어. 그리고 여기 도초도는 보시는 것처럼 블루. 어쨌든 우리가 지금 비금에서 도초 넘어서 초입에 있는 마을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예정에 없이 그냥 내린 거잖아요.
1: 여기 진짜로 나중에 드라마, 멜로 드라마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
1: 되게 예쁠 것 같아요.
0: 그렇지. 여행은 뭐다? 우연의 연속이다. 우연에 기대는 게 또 여행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저런 우연히 내렸습니다만 너무 예쁜 마을 산책 너무 좋고.
1: 사실 이거는 뭐 전문가도 잘 모르는
0: 아, 알았어.
1: 현지인도 잘
0: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아, 내가 모르는 게 어딨어. 전설의 여행 작가인데. 그렇게 좀 포장 좀 해줘요.

0: 이게
1: 그
0: 염전. 기금이나 도초나 5배 어렸을 때는 다리가 없었잖아요.
1: 와, 당연히 없었죠.
0: 지금 이제 거의 하나의 생활권인데 비금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 염전.
1: 염전.
0: 그게 1946년이래요.
1: 근데
0: 도초조에도 이렇게 염전이 있는 거죠.
1: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겨울이라서 그런 건가?
0: 그렇지, 그렇지. 날이 더워져가지고 쨍쨍하고 그러면서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소금기가 이제 결정체가 생기는 거지. 이 염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소금이 온다라고 표현해요.
1: 소금이 온다?
0: 소금이 온다. 오지호가 내 마음속에 온다.
1: 예?
0: 소금이 온다. 그러면서 그 이제 소금 결정체들이 생기잖아.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고무리로 이렇게 미는 거야.
1: 그렇지.
0: 그럼 이제 쌓이는 거지.
1: 예.
0: 그래서 그거를 쌓이면
1: 햇빛이
0: 삽으로 퍼가지고 수레 같은 데다 실어가지고 똘똘똘똘 밀어가지고 저기 창고 같은 데 있잖아. 네. 저기다가 실어 놓으면 맛있는 소금산이 이제 생기는 거지. 연부들이 작업할 때는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 경건한 종교의식 보는 것 같다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거든.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요것만 싹싹 미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찰칵찰칵 셔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지. 그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이게 죽을 맛이래. 이게 제일 힘든 노동 중에 하나래. 생각해봐.
1: 그렇죠. 햇볕에
0: 가릴 게 없잖아.
1: 갈 게 없죠.
0: 밑에서 어우 그냥
1: 그럼. 젊은 친구들이 도예지로 나가니까.
0: 그렇지.
1: 뒤로 나가니까 더 인력이 없어질 거 아니야.
0: 그래서 지금 사실 염전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는 거지.
1: 그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0: 염전을 그냥 다른 형태로 뭐 이용을 한다는 거지. 마음이 짠이요?
1: 더 열심히 해야죠.
0: 어쨌든 그 조금 유명한 거지.
1: 아 근데 진짜 크다.
0: 그럼.

0: 옛것을 배워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예술가 한국의 민화 작가 문선영님을 오늘 토크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세요.
1: 네. 네,
0: 반갑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네. 한국의 민화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 한국의 민화는 네.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고요. 그리고 풍자와 해악이 깃든 정말 기원이 가득 담긴 우리나라 전통 회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은 조선시대의 선조들의 그 뭐 삶과 소망이 이렇게 좀 많이 담겨 있는 네네. 그림이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그림에 담겨 있나요?
1: 이렇게 민화를 설명할 때 저희가 첫 단어를 저희가 상징성이라는 어떤 단어를 제일 먼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림의 도상마다 상징성이 있어요. 근데 그 상징성이 한 도상에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들 복합적으로 조금 들어있는데 가장 이제 쉽게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성이 예를 들어 모라는 부귀영화, 그다음에 호랑이, 용 이런 그림들은 벽사의 의미가 있고 애군을 막아주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석류처럼 씨앗이 많이 들어있는 네. 과일 종류나 이제 그런 그림들은 다산에도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책이 켜켜이 쌓여있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들은 입신양명에도 의미가 있고요. 잉어 그림이 있어요. 잉어 한 마리가 이렇게 점 하듯이 나오는 그림들은 출세의 의미가 있어서 시험을 앞두거나 뭐 취업을 앞두거나 이럴 때 많이 작업하는 이제 그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0: 그러한 도상들 아이템들이 쉽게 말하면 아이템 같은 것들이 네네네네. 반복적으로 나오죠.
1: 네네 맞아요.
0: 그런 말씀하신 뭐 해악이나 풍조 이런 풍자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은 왠지 팝아트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네네. 맞을까요?
1: 민화가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조선시대 팝아트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팝아트가 그 탄생된 어떤 배경적인 걸 봐도 기존 엘리트의 어떤 그런 미술 안에서 대중미술이 이제 발달이 된 거잖아요. 근데 민화를 보면은 정말 그 생각의 발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중미술을 가장 대표하는 그림이 그 조선시대에는 민화였기 때문에 팝아트와 네, 같은 의미로 좀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다가가기 쉽고 그렇죠?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요즘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민화 요즘 핫한 이유가 뭘까요?
1: 우선은 이제 브랜드나 아니면 이제 미디어에서도 민화에 나오는 여러 도상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화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올해 이제 캐대연이나 이런 저는 그걸 10번을 봤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봤는데 한국의 문화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안에서 시각적으로 네. 가장 한국적인 이제 그림이 민화이기 때문에 또 이런 그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전통이 힙하고 뭐 힙 트래디션, 힙 네, 전통이 맞아요. 또 떠오른다고 네네. 들었어요. 명품 브랜드나 국립기관과의 협업도 하셨는데 작가님께서는 그 민화의 달라진 위상을 네. 느끼시나요?
1: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브랜드와의 협업도 그렇고 어떤 기관에서도 하는 작업들도 그렇고요. 우선은 이제 그 어떤 좋아해 주시는 면은 당연히 있지만 그거를 접근하실 때 아니면 프로젝트를 맡길 때 민화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관심도가 되게 높으세요. 많이 높고 우선은 미팅 때부터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민화에 대해서 모르고 만나시는 게 아니라 네. 충분히 알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이제 미팅을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기분 좋게 미팅을 하고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0: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네네. 관심이 많다 보니까는 비행기 탈 일이 좀 많으실 것
1: 네네네.
0: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외국에서 많이 협업도 하시고 네. 실제로 가셔서 전시도 네네. 하시나요?
1: 전시들도 이제 그 많은 기획자분들이 민화라는 주제로 전통 회화나 아니면 이제 민화를 주제로 하는 현대 민화 작가분들의 작품들을 모아서 많은 프로젝트들이나 이런 걸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에서 전시를 이제 정병모 교수님께서 기획하셔가지고 전시를 치렀는데 그 전시 같은 경우는 그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예, 연장을 해서 거의 1년 가까이를 전시를 했고 그다음 관객 수가 정말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외 전시들도 많이 치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크숍. 왜냐면 이제 외국 어디에나 우리 그 한국인들이 동포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워크숍들도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0: 그런 뜨거운 반응을 아마 현지에 계시면은 가장 바로 실감하실 것 같은데 네. 좀 기억나는 피드백이나 뭐 의견 이런 게 기억나실 게 있나요?
1: 요즘에는 이제 정말 눈빛에 사랑이 뿅뿅 미나에 대한 어떤 사랑이 뿅뿅하고 느껴질 정도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억나는 것보다 감동의 코드가 더 많고요. 오히려 기억나는 거는 미나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너는 예를 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보통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미나를 그립니다. 뭐 미나를 공부합니다. 미나 작가입니다라고 했을 때 미나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좀 저는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름다워요, 뭐 신선해요, 정말 감동스러워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면 오히려 저는 예전에 했던 그런 말들이 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거꾸로 질문들도 이제 워낙 검색도 많이 네네네. 하시고 공부하고 오시니까는 이러한 질문을 받아서도 놀라웠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1: 그 한국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나 이제 세대가 높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도상에 대한 의미를 알고 계세요. 뭐라는 부귀영화지 이런 기본적인 그걸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나 미나에 대해 접하지 않은 세대의 아이들은 예를 들어 모란이 왜 부귀영화에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뭐 이런 것부터 뭐 성류나 이런 것들이 다산애미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게 좋은 거예요?라고. 근데 이제 시대성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네. 시대와 지금의 시대의 어떤 문화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서 오는 좀 질문들이 아 이게 조선시대 미나지만 현대의 미나와는 다른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구나라는 좀 느끼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네.
0: 작가님은 굉장히 독특하고 또 기발하고 아름다운 색감을 가진 작품들로 유명하신데요. 대표작이 있죠?
1: 네네네.
0: 대표작이?
1: 제가 전통 미나를 오랜 시간 작업을 하다가 현대 미나라는 어떤 장르를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첫 작품의 시리즈에 네. 네. 그 시리즈를 하게 된 작품이 바로 백앤모 시리즈였어요.
0: 네. 백앤모가 뭐죠?
1: 네, 백앤모라는 게 이제 백앤모라는 네. 게 앞에가 백이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옛날에 저희들이 잠을 잘 때 청하는 이 백의 양 옆에 씌어진 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0: 네, 네. 근데 그 씌어진 천들이 굉장히 가지각색 모양이 그럼요. 다르고 네. 굉장히 또 그 하시는 분 한 땀 한 땀을 이렇게 만들 네네.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죠.
1: 그럼요. 그래서 그 백앤모라는 게 단순히 잠을 청하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어떤 건강과 아니면 이 집안의 평안 아니면 그런 의미들을 다 담아서 그 술을 놓았거든요. 한 땀 한 땀 비단실로 술을 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함축적인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예, 그래서 그런 백앤모를 통해서 저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좀 작업을 쭉 이어서 해왔던 것 같아요.
0: 백앤모 시리즈의 제목으로서 축복, 선물 그리고 꽃으로 하신 이유가 이런 작가님의 그런 소망, 어머니가 가졌었던 그런 소망을 담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1: 제가 첫 그 현대미나로 넘어가면서 백앤모 시리즈를 처음 그 작업을 할 때가 첫 아이를 낳고 이제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어요. 저는 이제 바느질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네. 그 어떤 엄마의 절절한 마음을 붓으로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앤모 시리즈를 보는 분들은 그 그림을 봤을 때 그런 어떤 사랑이 조금 느껴졌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제목으로 좀 짓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또 작가님을 대표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모란인데 네. 네,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도상의 이제 네. 대표적인 거기도 하지만은 모란을 선택한 이유는 그냥 아름다운 꽃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1: 처음에 미나를 그 제현 미나를 공부할 때는 이제 워낙 그 여러 꽃들 중에 모란과 연꽃이 매화 이런 종류의 꽃들이 좀 비중이 높아요. 예, 예, 워낙 중요한 꽃이기도 하고 그러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모란에 대해서 아름다운 건 당연한 거죠. 아름다운 건 당연한데 관찰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전원 시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당에 제 밭이 있어요 따로. 네. 제 밭이 있어서 거기에 모란과 작약을 쫙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모란이 그 겨울을 지나고 싹이 트이고 나서 봉오리가 맺히고 피고 지는 과정을 몇 번을 보면서 그 모란꽃이 정말 화려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모란 한 송이 꽃이 활짝 정말 활짝 피는데 필 땐 한없이 활짝 피다가 질 때는 너무너무 그 꽃잎들이 정말 처절하게 지는 듯한 저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 모란을 보면서 어떤 어떤 삶에 대해서도 좀 고민도 해보게 되고 엄마의 어떤 네. 예, 삶에 대해서도 또 고민도 해보면서 집중을 좀 하게 된 계기가 모란을 좀 키우면서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0: 네. 네. 그리고 모란 위에 또 다른 동물들이 네, 맞아요. 보이던데요. 네, 네, 네. 그 동물들도 다 의미가 당연히 있겠죠?
1: 네. 다 하나하나 이제 의미 부여를 할 때도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그림 안에 담는 어떤 큰 테마가 자연이에요. 자연을 담기 때문에 자연에서 나오는 어떤 동식물은 그림에 다 가득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0: 장수 풍뎅이하고 사슴벌레가 자주 네, 맞아요. 나오던데 네, 네, 네.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시죠?
1: 그거는 조금 네,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남자 사내 아이를 둘을 키우다 보니까 우선 마당에 여름마다 네. 풍뎅이들이 많이 와요. 그 풍뎅이들을 또 아이들이 데려가서 집 안으로 데리고 와서 또 열심히 키우거든요. 그래서 그 또 성장의 과정을 보는데 우선 첫째로 그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이 딱정벌레 형태가 너무 아름다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이들 동요에 보면은 항상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는 맞아요. 힘겨루기래요. 네. 그런 유희적인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연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정벌레들은 동양에서는 자연의 순환이거든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도 또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또 이집트나 이런 문화권에서는 사후 세계를 맞아요. 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의미가 부여돼서 작업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0: 어린 시절 작가님께서 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보길도에서
1: 네, 맞아요. 네,
0: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그 지금 하시는 작업에도 큰 영향을 줬을까요? 그때 삶이?
1: 저의 그 작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1번이 저의 유년 시절인 것 같아요. 예. 그 섬을 제가 벗어나 본 거의 기억이 없거든요. 예. 보길 때의 어떤 추억이 저한테는 가장 또 작업의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0: 거기서 예.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항상 접했었고 가까이 보셨겠네요.
1: 네, 근데 이렇게 보길도 섬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 서울 분들은 아름다운 섬 생활을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처절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저는 바로 바닷가로 갔어요. 예, 바닷가로 가서 노는 게 아니라 그날 저녁 먹거리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예, 그래서 바다에서 조개를 캐고 굴을 캐는 게 저의 여름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였고 겨울에는 엄마가 이제 시키지 않아도 저희 형제들은 올라가 산에 올라가 솔잎이 있어요. 네. 마른 솔잎을 이제 긁어오는 거죠. 긁어와서 그거를 아궁이에 떼서 네. 또 불을 지피고 이런 어떤 아주 옛날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시골 하면은 그 가장 이렇게 좋은 기억도 있지만 그 어린 꼬마 소녀한테는 또 처절한 어떤 생존의 삶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작가님을 만든 자양분이 또 되지 않았을까 하는 네네네,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요.
1: 그래서 제가 작업하면서 참 신기한 게 시간이 갈수록 흐릿해져야 되잖아요. 기억이. 근데 작업을 하면서 제 기억을 깊숙이 들여다볼수록 너무 그 어떤 그때의 시간과 냄새와 어떤 그런 색감이 네.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게 예, 저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0: 작품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작가님의 작업실도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가 미나 작가님의 작업실을 한번 찍어왔으니까요. 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전통을 너무 사랑해서요. 이렇게 자개장들과 반다지들을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은 하나씩 모아온 옛날 어머님들이 손수 수놓았던 전통 베개모들이 가득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아이들의 그림을 모아놓은 공간인데요.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작업에 영감을 주는 그림들입니다.

0: 정말로 소중하게 아끼는 작품인데요. 바로 저희 지산 김상철 선생님의 창작 작품입니다. 미나라는 어떤 글자를 가지고 문자도 영역을 작업에 들여왔던 그런 작품입니다.
1: 작업실이 네. 굉장히 넓고 쾌적하네요. 네. 남편분과 같이 쓰는 작업실이라고 들었는데 네. 남편분도 그러면 혹시 민화 작가님이신가요?
0: 아, 네. 지금은 이제 전공은 서양화를 했는데요. 이제 서양화를 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저와 결혼하면서 이제 민화적인 어떤 감성이 네. 작업에 이제 묻어나면서 지금은 민화 작가로도 예, 현대 민화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아이들의 그림도 봤는데 네. 실력이 상당한 것 같아요. 아이들도 어떻게 작가님에게 영감이 될까요? 아이들의 작품이나 아니면 아이들 자체가?
0: 아이들이 큰 영감을 주죠. 아이들 그림의 어떤 드로잉적인 면이 왜 작업에 또 들어오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제가 한풀이라고 농담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어린 시절에 아이다운 놀이를 자연에서 꽃잎 따고 뭐 이렇게 이런 놀이는 했지만 네. 정말 그냥 아이다운 놀이를 제가 많이 못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림이 작업에 네. 들어오면 그런 한풀이 그 섬선의 한풀이를 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작업은 아이들의 드로잉은 저한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1: 작가님의 팬들 중에서는 작가님 작품을 보면서 어떠한 게 작가님이 그리셨는지 어떤 게 또 아이들이 그렸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도 재미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아직 많이 부족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족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어떤 순수한 드로잉적인 면이 어떤 거 회화성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작업에 넣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직접 이제 서로 엄마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엄마는 이런 주제를 그렸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담을 거야. 너는 뭘 넣을 거니?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네. 저희 아이들이 손에 땀을 싹 한번 닦고서는 이제 작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 저게 아이들 그림이면 단번에 찾으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시리즈가 계속 나오면 저도 자연스럽게 아이들 어떤 드로잉이 익숙해지고 제가 그걸 흉내 내려다 보니까 저도 조금은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은 구분을 조금 못하세요. 가끔 맞추실 때도 네. 있고 또 하긴 하지만
1: 재밌네요.
0: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전통을 좋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또 지금 민화 작가가 되신 것 같은데 전통이 언제부터 그렇게 좋으셨어요?
0: 저는 지금 전통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지금 약간 이렇게 쫙 하니 이렇게 올라와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민화를 쭉 이어서 했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원동력이 전통의 뿌리여서 그렇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좋았냐고 물으시면 그냥 전통이 저는 그냥 무조건 좋았어요. 네. 그 어떤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TV를 보면 천하장사나 뭐 이렇게 씨름 대회를 하잖아요. 네. 명절 때. 그러면 중간중간에 항상 미녀들이 나왔어요. 미녀들이 나와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 어린 여자아이가 앉아가지고 듣고 있었고 그래서 전통은 그냥 저는 전통이란 단어나 아니면 뭐 그림이든 물건이든 저쪽에서 국악 소리가 한번 띵 하고 들리면 매번 전율이 이렇게 오를 정도로 전통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1: 그게 가족에서 뭐 부모님 쪽에서 내려오신 게 있나요? 아니면
0: 아니요.
1: 전생에 뭔가 예술가가 아니셨을까요?
0: 전생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1: 그 자개장에 또 백예모가 가득했습니다. 네.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한 수십 개는 되는 것 같은데요.
0: 네, 백예모를 한꺼번에 모은 건 아니고요. 하나, 두 개씩 어떤 사연에 의해서 모으기도 하고요. 너무 예뻐서 또 이렇게 구입하기도 하는데 한 80여 개 정도를 모았던 것 같아요.
1: 특별히 애정이 가는 게 있나요?
0: 특별히 애정이 가는 것들도 있죠.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수 앞에 놓아진 자수가 또 제 마음에 와닿는 것들도 있어서 있는 것 같아요.
1: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거 어머니들이 하나하나 하셨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요. 정말 또 아름답게 이렇게 전통이 내려가니까는 너무 좋네요. 작업실에서 가장 또 애정하시는 작품은 사실 본인의 작품이 아니라 남편의 작품도 아니고 선생님, 스승님의 맞아요. 작품이었죠. 민화를 가르쳐 주신 분인가요?
0: 네, 맞습니다. 지산 김상철 스승님이시고요. 1세대 민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저를 있게끔 만들어 주신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전통을 기반으로 작업하시면서도 이것은 꼭 지킨다라는 뭐 기준이 있나요?
1: 작업하면서 이제 더 시간이 지나서 느끼는 거는 태도인 것 같아요. 전통을 대해야 되는 어떤 진정성 있는 태도, 그게 제가 지켜야 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그러면 작가님께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까요?
1: 저는 여러 목표들 중에서요, 이제 좋은 작가가 되고 싶고, 그리고 많은 어떤 미나를 알리는 전도사 역할도 하고 싶은데, 저는 제가 선한 영향력이 있는 작가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미나가 가지고 있던 선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함 안에 저의 이야기를 담아서 제 작업을 봤을 때 좋은 기운을 받아서 그 가정도 화목하게 주고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목표를 갖고 좀 작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충분히 지금의 네, 작가님의 네. 작품들 봐도 벌써 그 선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네, 네. 삶이 예술이라고 합니다. 선조들의 삶을 담아낸 민화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술로 녹여내는 문선영 작가님의 삶을 저희는 오늘 토크룸에서 잠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작가님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1: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일단 공연 끝나고 되게 후련했고요. 제 생각엔 만약에 제 몸이 좀 더 완벽했으면, 허리도 좀 부상도 없었겠으면 조금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는 최고로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파트너 안나오가도 되게 호흡도 잘 맞고 많은 서포트를 또 주기도 했고 해서 네, 끝마치고 되게 후련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 수업 때 발레 스튜디오에 의자에 앉아서 제가 자는 척을 했거든요. 클래스가 너무 하기 싫어서, 발레를 하기 싫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막 깨우다가 안 되니까 저를 이제 그 옷 갈아입는 곳에 넣어주시고, 그게 이제 제 첫 발레 8살 때 했던 그 기억이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부터는 그냥 음악에 맞춰서 몸 움직이고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없이 쭉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전 처음으로 발레라는 거를 정말 기초부터 정확하게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재미도 있었지만 힘들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수업량을 소화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또 다 새롭게 배우는 거니까. 처음에 갔을 땐 저도 언어가 하나도 안 돼서 거의 혼자 6개월은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느껴보는 뭐 외로움이나,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많이 저 혼자 해나가야 되고 밥도 제가 해먹어야 되고. 그래도 발레는 이제 언어 이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발레할 때만큼은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끝나고 집에 오면 이제 혼자고 힘들고,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발레를 할 수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발레라는 게 이제 거기에 계속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무용원에서 항상 일들이 많았는데 그 긴장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스튜디오에 있을 때 처음에 러시아 선생님들과, 그리고 김선희 원장님도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수업을 많이 주셨거든요.
1: 아노바 방식으로 수업이 하나요?
0: 네. 발레단 자체가, 저희는 클래식도 물론 하지만 컨템포러리도 많이 하거든요. 바가노바 메소드로 배운 그 기본이 조금 더 수월하게, 그런 모던을 할 때도 제 몸을 움직이는 거나 컨트롤하는 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기본기도 정말 정확하게 깨끗하게 배웠고, 그리고 작품도 많이 했기 때문에 테크닉적인 부분에서도 나이에 비해서 제가 조금 더 우월한 면도 있었고, 그래서 치료했을 때 저도 콩쿠르를 많이 나가서 수상을 했었고,

0: all of the technique is there. It's amazing. One thing that I love always, always, always, and I always tell the young dancers that he's the example you should look at. He doesn't have every perfect thing in his life, but he made it perfect by working so hard. It's a joy for me as a director to work with someone as good as Jan and as dedicated and as modest. That's a gift. That's a real gift.
1: 작년이죠. 되게 기뻤어요. 그 노미네이트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감사했어요. 감사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춤 추는 거나 이런 걸 보시고 상도 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기사 이런 걸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그 한 문장이 되게 기억이 남았던 게 하나가 제 춤을 봤을 때 뭔가 마음에 느껴지는 게 많은 무용수다. 춤을 췄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네, 좋기도 하고 제가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수석되고 난 다음에 4년 6개월 만에 되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빨리 됐다. 근데 제 느낌상은 10년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에. 근데 그만큼 뭔가 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습도 하고 특히 그때는 제가 코르드 발레였으니까 모든 공연을 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솔로스트 역할이 나오면 그것도 엑스트라로 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되게 바빴던 것 같고 응원을 되게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좋은 작품을 하거나 주역이 됐을 때나 되게 많이 축하도 해주고 서로 응원해주고 네,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작품을 참 많이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생각나는 거라고 하면 뭐 레이몬다. 제가 2년 동안 코로나 때부터 준비한 작품이거든요. 저희 이제 발레단 새로 안무를 하고 뭐 무대 세팅이나 의상이나 모든 걸 새로 저희 발레단 초연으로 올린 작품인데 제가 처음 그 크리에이션부터 같이 작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애정이 가고 연습도 되게 많이 했던 작품이라 최근에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2: So I made Raimonda, a new version, 1.5 years ago. It was in the premiere. And I chose Young in the main role of Abdrahman because I changed the story. So Raimonda is choosing who she wants to be with. And it's not Jean de Brienne, it's Abdrahman. It was very challenging because I changed the story. I had to change the choreography. Some parts I had to choreograph myself because they didn't exist in the story that I changed it to. There's a few pas de deux in there which Maya Makatelli and Young were my first cast, so I created with them, you know, one of the best dancers of the company to do all the variations and everything of the classical rep, but also to help me create these pas de deux. It's very, very dear to me that he helped me so much because he suggested things, they worked things out, he made things together with me. It's really his first creation that was very dear. I'll never forget. So in Raimonda, he will always be the first Abdrahman for me.
1: 슬개관념이라고 만성으로 제가 학교 이제 졸업하기에 1년 전부터 있었던 그게 계속 악화돼서 여기 왔는데도 계속 그게 심해져서 저는 근데 계속 약을 먹고 소염제 이런 거 먹고 밤에는 그 얼음 넣고 자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하다가 발레단에서 이제 MRI 한번 찍어보자 찍었는데 이제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다 라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공연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콜드 발레였는데 약간 조금 약간 주역급의 그런 잠깐 빠드대 같은 난 이것까지 하고 쉬겠다. 근데 발레는 너무 위험하니까 그만하라고. 그래서 그때 한 세 달 정도 쉬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근데 그때 만약에 이게 안 나왔으면 저는 한국 다시 가서 발레 그만두고 다른 걸 할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때 거의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아팠으니까 마음이 되게 힘들어 시기였기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나을까 매일매일 그 생각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때 세 달을 아예

0: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그리고 제가 춤추는 것도 많이 바꿨거든요, 그때. 그때부터 아마 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몸을 잘 쓸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한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때가 가장 괴로울 때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할 때. 하고 싶은 게 춤추는 건데, 뭐 부상 있거나 아프거나 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좋아하는 건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1: Young is very disciplined, so it's really something that takes through him through all the work that goes through preparing an evening like Giselle we're doing now, or other pieces we've done before, that he actually arrives at the show really at his maximum capacity as far as power, dance, turns, jumps, and artistic. I've been having the pleasure to work with him a lot, and little by little, we try to look and deepen his artistic choices, his artistic ideas. And the big one is always shocking me that he can do those ballets, classical ones, and he goes into modern contemporary dance, and he's fantastic as well. So that's really unusual. A lot of people are or one or the other, or a little better, or he can do both. So he's becoming quite a complete artist, which is great to see as a ballet master. You know?
0: 세븐 심포니는 이제 저희 하우스 코리오그래퍼 중에 한 명이신 툴반 샤익이라는 분이 안무를 하신 거예요. 이제 자기의 그 인생에서 겪었던 그런 감정이나 그런 걸 토대로 만든, 특히 2장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그 사랑한 사람이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떠나가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그러다가 이제 혼자가 되고 여러 가지 감정을 많이 느끼는 그 부분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고, 제 생각엔 결국에는 클래식과 발레나 모던이거나 몸을 움직이는 건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로울까? 그래서 그 몸에서 자유로웠을 때제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도 작품에 따라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모던 할 때도 제 감정을 거기서 넣을 수도 있고, 클래식 작품도 마찬가지고 해서 제가 느끼는 그 순간에 무대에 있을 때 감정을 관객도 똑같이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더 깊게 거기에 빠져들수록 관객들도 그걸 느끼고 전달받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서 리허설을 할 때도 그렇고, 무대에 있을 때도 생각으로 한다기보단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 마음으로 그 순간의 감정을 제가 느끼고 그 순간의 음악에 제 느낌이 가는 대로 그 움직이거나 감정이 느껴지거나 그랬을 때 뭔가 하나가 된 느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공연도 많이 보기도 하고 제 동료들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그걸 또 느끼는지. 그래서 이번에 지젤 하면서도 1막 마지막에 이제 매드신이라고 지젤이 충격을 받고 하는 신인데, 그 부분에 정말 제가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입할 수 있게 그 장면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전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같은 무대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역할에 좀더 빠져들 수 있었던 것
2: It's also very hard to express probably in words. Because it's it's a long preparation right before the show, though we've been dancing Giselle quite a few times together already. So this time it was different, and probably it's every time different. And it brought me a lot of happiness, the show which we've done on Saturday, and also general rehearsal which we did before. It felt absolutely very real, realistic, yeah, this time. He's the most stable dancer I've ever seen in my entire ballet career. You know, sometimes with the different partners, you can do a great job in a studio, then you go on stage, and then nothing works, like because the partner is nervous. So he's always very calm, and it feels good to be with someone on stage who is very calm and quiet, so it gives you some confidence.
0: 제가 지젤을 할때 이제 마지막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지젤이 마지막으로 건네준 꽃을 들고 무대 앞으로 걸어나가면서 커튼이 닫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감정을 느끼거든요, 제가. 뭔가 정말 그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느낌. 이제 평생 못 보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 마음. 그랬을 때 엄청 그 가슴에 되게 무겁고 뭐 애틋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감정도 들기도 하고 고마운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 순간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특별한 느낌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공연하면. 그리고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한국에서 한 번 공연할 때마다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더 뭔가 감사하게 느껴지고 거의 매년 한국에서 공연하고 그랬었거든요. 코로나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한 게 사실 기억에 남는데 제가 유니버셜 발레단에서 이제 30주년 갈라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 파트너분이 이제 홍양기라고 유니버셜에 계시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한예종에서 같이 시작했는데 이제 저희 프로가 돼서 같이 무대에 서는 것도 되게 특별했어요, 저는. 끝이 없다. 뭔가 새로운 게 계속 발견되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거기에 오는 또 무대에 섰을 때 또 엄청난 그런 감동이 있고 제 스스로.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다시 시작이고.
3: 질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0: 예. 뭔가 하나에 빠지면 제가 거기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정말 깊은 곳까지 다 파내는데 보통은 이제 좀 깊이 빠지면 좀 대충 알고 이제 나오거든요. 발레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무대에 섰을 때 관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무용수가 되는 게 제 처음 목표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감동을 관객분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에 생겼다면 이제 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이그샘플이 되고 싶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이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0: called the Naples of the East for its beautiful harbor. As a natural archipelago, Tongyeong's cluster of islands are surrounded by the Blue Sea. Among the islands, Mirukdo Island stands out. The island is connected to the mainland by two bridges and an undersea tunnel. To get the full experience of the charming archipelago, then you must visit Mirukdo Island.
1: 이곳 미륵도는 바닷물이 이제 들면 섬이 되고 또 썰물이 되면 이제 육지가 연결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통로에 통영 운하를 만들었고요. 또 해저 터널을 건설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여기에 신화 SB의 전신인 최기호 조선소가 1946년도에 들어서게 되었고요. 멸칠선과 목선을 만들다가 1970년도에 들어서 최초의 철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0: When you think of Tongyeong,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is how it is a popular tourist destination. But it also happens to be the center of Korea's shipbuilding industry. Being a major contributor to the economy, the boom cycle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directly impacted Tongyeong's economic growth.
2: Tongyeong 경기를 이끌어가는 데는 조선업이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화조선소라고 하면 통영의 많은 세수의 한 또 축이기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지역 내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조선소의 이 부지들은 우리 통영에 계시는 분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죠. 어떻게 보면 통영시가 아주 작은 도시지만 거기에 어떻게 한 중간에 또 역량을 하는 공간이었고.
0: Small and large shipyards were clustered around Mirukdo Island because it offered natural conditions that are a boon to shipbuilders. People trying to make a livelihood gravitated to the shipyards where there were jobs. Stories that came out from this concentration of workers told how prosperous the place became.
3: 망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통영에서 생업이었는데 그 생업이 다 중단이 된 거죠.
0: Many people were dependent on the shipbuilding industry. But the worldwide decline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dimmed the once bright future of Tongyeong. Some shipyards held on to hopes of a rebound, but they were unable to stay afloat. But these abandoned shipyards have been repurposed and now welcome back Tongyeong residents.
4: 이곳은 1946년 작은 조선소에서 한때 세계 10대 조선소에서 올랐던 신화 SB 조선소의 본관이었습니다. 2010년 이후 금융위기로 인하여 조선업이 세탐에 따라 신화 SB도 어려워졌고 5천 명의 근로자가 대거 실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파산한 조선소를 중심으로 봉평지구 도시재생 누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작의 첫 단추가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입니다.
0: The former headquarters of a shipyard that once supported the local economy. Today, it no longer plays any major role after experiencing a boom-to-bust cycle. However, this building remained, biding its time. After undergoing a revival, now it is bringing new value to Tongyeong. Like the boom times, Tongyeong needed a boost to reinvigorate the town.
4: 동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예전 신화조선소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공공 창업 지원 공간이다 보니 큰 뼈대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옥상 정원을 제외한 모든 층이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1층은 아톨통, 갤러리, 지역 상품들을 살 수 있는 점포가 있고요. 2층은 창업 카페, 3층은 세미나실, 미디어실, 그리고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북 라운지가 있습니다. 4층은 창업 랩실들이 23개가 있고요. 5층은 지역관광협업센터, 남해안 여행라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간단한 업무와 독서를 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 해피랑, 6층에는 옥상정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0: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sounds like a place where people are encouraged to make a fresh start. The REST in Restart stands for tourism and travel, while ART stands for culture and arts. Like its namesake, it's about starting again. An abandoned shipyard that no longer supports the livelihoods of people has been repurposed to offer employment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5: 제가 컨셉이 우리 자원을 활용한 걸로 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든 곳이다 보니까 이 공간도 폐조선소였는데 이렇게 멋지게 공간이 됐잖아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여기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 번 노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0: The story of an abandoned shipyard that has now become a place of hope and dreams after years of despair. You will find people working hard to drive progress in Tongyeong. There is one tenant company that is dedicated to the culture and arts with the aim of revitalizing Tongyeong's cultural legacy.
2: The 지역 내 저희들 업체를 차릴 이유는 아무래도 영구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환경이 어렵다라기보다는 통영이 아무래도 무형문화재가 8개나 있는 지역의 아주 문화, 역사, 예술 쪽으로 다른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또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소리로서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0: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is serving as a hub for culture and the arts in Tongyeong, as well as driving tourism. Under the belief that bringing together motivated people in the cultural space will move Tongyeong in a new direction.
2: Jota. 그런 공간이었고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입주했으니까 많은 문화, 예술, 관광이라고 하는 파트들은 하나의 업체만 있다고 그게 활성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입주해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0: Tenant firms in Tongyeong Restart platform share information with one another to prosper together. While the entrepreneurs started businesses to better their own lives, it is still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ongyeong. Sharing your problems with others can lead to a breakthrough in solving them.
2: 얼마 전에 우리가 한 달마다 한 번씩 입주단체가 모임을 합니다. 거기에서 서로 소개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입주단체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가장 좋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쪽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서로 조인을 함으로써 통영시의 여러 가지 행사들과 함께 연계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0: While entrepreneurs make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their permanent office, other people use the space how it suits them in a more organic way. The co-working space is on the fifth floor and named Happy Lang, which is a combination of the words 기랑, meaning a hill above the sea, and happy. It is a collaborative workspace as well.
6: 통영이 좀 정취를 느끼면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 조선소를 이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스타트 플랫폼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폐조선소 인더스트리얼 분위기가 이렇게 무심 풍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버려진 공간으로 두는 게 아니라 다시 가꾸고 다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여기 이름이 리스타트인데 저는 그냥 뭐 재창업 정도로만 이렇게 봤는데, 1층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레스트, 휴식의 레스트하고 아트, 그 아트적인 게 합해서 이제 리스타트 해가지고 이제 3의 언어로 이제 재취업, 재창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탄생했는 것 같은데, 통영이라고 생각하면 문화예술을 빼면 이야기가 안 되는 도시인 것 같아요.
0: 많은 브레인스토밍 세션이 열렸을 때 옛 항공장을 유익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공간을 만들었던 것은 새로운 기회를 주는 사람들과 해고된 항공장 노동자들을 데리고 오는
7: 교육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지역분들에게. 그래서 좋은 교육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교육을 듣다가 4층에 이런 공간이 있구나, 근데 이제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제가 이제 희망을 정말 원했었죠. 네,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0: The place offers people who want to make a difference in Tongyeong a way to pursue their dreams. And the tenants who have moved here are using their skills to teach others. This is the value created by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where everyone prospers.
8: 제가 알기로는 거제에도 이제 조선소 이렇게 바꿔가지고 카페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도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실 조선소 건물인지 모를 만큼 좀 깔끔했고, 막 이런 청년들 스타트업 같은 것도 지원해주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트업도 관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생산적이라고 느꼈고, 사실 건물이 너무 깔끔해서 최근에 지어졌다라고만 생각했고, 진짜 신사업이다 이 정도만 생각했지 막 조선소 같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공간도 활용 잘하고, 네, 되게 좋은 취지를 가진 건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One of the tenants at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supports the dreams of young creators. The founder has been producing one film a year with content that leverages Tongyeong's identity. Perhaps one day, Tongyeong will become renowned for its film industry.
9: 영화 찍는데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 찍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업들을 받아서 같이 나갈 수 있으면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게 더 좋은 기회죠. 그런 저희 입장에서는. 사무실도 없었는데 이런 사무실이 생겼다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 좋고요. 어떻게 보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는 거니까, 서로 그냥 밖에서 있다가 여기 와서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좀 쉼터 같은 느낌의 공간이 돼서 좀 마음이 좀 편한 것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엔 좀 불안하게 일을 했더라면 지금은 좀 더 편안하게 일을 하는 느낌? 네,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Every year, people brimming with dreams and aspirations find their way to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And the more they come, the more Tongyeong will be known as a town for entrepreneurship and job opportunities.
10: Different 행사, different 프로그램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올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아직 제가 봤을 때 어울리는 행사는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그거는 요 근방의 시민들이 교육 이런 거는 또 하긴 하는데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서 여기 이 주위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더 그렇고 좀 더 많은 혜택이나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주어졌으면
0: Like it were in its heyday, the renovated shipyard is occupied by many people. Having people exchange ideas and share their stories adds value to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11: Community space, economic space, shopping space, and tourism space. 동네 주민들이 그러니까 통영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접근성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좀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한 거, 다양한 거.
0: There is also a place where teens can pursue their dreams. It lends support to boys and girls in Tongyeong who want to become musical actors. Learning and practicing in this small space, these kids are the future of Tongyeong.
12: Here, 연습한 친구들은 통영에 있는 여러 문화 축제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권위 있는 뮤지컬 콩쿠르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또 좋은 실적도 거두고 있습니다. 뭐 저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뭐 뚜렷한 뭐 학원도 아니었고 원래 뮤지컬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연습실을 뭐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면서 뭐 이렇게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고 대회도 나가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여기 이렇게 좋은 공간이 생겨서 통영시에서 이렇게 저희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타 클래스라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예, 저희 아이들과 또 새로운 친구들이 같이 좋은 뮤지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0: And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everyone at Tongyeong Restart platform will converge around a single dream. To carve out a new role for the old shipyard in a nod to the shipyard's legacy, people are working hard to achieve a sustainable future.
11: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0: The aspirations of the local people of Tongyeong have fueled a beautiful renaissance of the former shipyard headquarters. To create value in which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is dutifully supporting.
3: 저는 이 건물을 제 집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집이 더 예쁘고 멋지고 사람들을 봤을 때 오고 싶은 공간이 되는 게 우선은 제가 이 공간을 관리하는 주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른들도 좋아하시는 공간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이지만 아이들이 놀러 오고 싶은 그런 공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소 그만두고 굴공장에서도 일을 해보고요. 또 은행에서도 일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통영에 있으려고 해봤는데 저한테 이 공간은 좀 저의 생각을 좀 전환시키고 뭔가 좀 기대감을 심을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0: Even though the town went through a time of crisis,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is now setting an example as a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success story. We're hoping to hear more about it in the future.
11: 당연히 시민들의 공간으로 내는 게 맞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가까이 공유를 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관리가 되고 그래야 이제 제가 참여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발전도 되고 점점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10: 안내자? 저한테는 안내자입니다. 모르는 길 아니고 안 가본 길 이런 길을 가게 해주고 정보를 줘서 가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길을 열어주는 계기도 있고 이 안에 사람들까지도 협력하거든요.
6: 신화조선소가 문을 닫게 된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조선업이 이렇게 쇠퇴하면서 많은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이제 일자리를 잃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거였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체할 만한 이런 공간들이 생기고 이 공간에 또 사람들이 빠져나간 만큼 또 다른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지는 공간인 만큼 이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도 각자의 그 일에서 창의적인 부분이나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3의 막 좀 다양하고 힘 있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A space that had experienced a boom and bust is now writing a new chapter of hope and rejuvenation for the local economy. Along with people making efforts to breathe new energy into Tongyeong. We wholeheartedly support the ongoing story of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and the new path it is creating.

아, 선생님 이거 타야 돼요?

0: Leading Korea's green industry toward a sustainable future.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has applied cutting-edge technologies to eco-friendly lives of people. Based on the advanced capabilities that can fulfill global standards, it aims to take the lead in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1: 우리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기술원법에 근거하여 생긴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 R&D, 환경산업 육성과 지원 및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생활확산, 환경보건과 환경피해구제, 기업 ESG 경영 지원 등 폭넓은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환경유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By supporting the innovative growth of Korean green businesses, it has strived hard to popularize leading-edge environmental technologies to the global market.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has made ceaseless efforts to connect environmental industries with markets.
1: 해외 수출 또는 수주를 희망하는 환경 기업에게 개도국 마스터 플랜, 녹색 기술 현지 실증 등의 지원 사업과 다자 개발 은행과 협력을 통해 정보 제공, 사업 발굴, 타당성 조사, 현지 실증, 재원 연계 등 전 과정에 걸쳐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가나 등 5개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산업기술원은 계속해서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창업부터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필요한 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0: For the manufacturing of ships and automobiles, specialized paint drying techniques are necessary to prevent corrosion. However, a huge number of chemicals are produced during the painting and drying stages. NRTEC has developed innovative drying technologies that can contribute to reducing air pollutants. We introduce NRTEC, which has suggested cutting-edge solutions to build a sustainable environment. NRTEC is located in Gi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developed a technology that can dry the surfaces through radiation waves instead of heating the air. The technology

0: has contributed to decreasing environmental pollutants, and the firm was designated as one of Korea's leading environmental companies.
1: 해날텍은 2002년 설립 이후 소음 진동, 연료체, 구조 해석 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친환경 기자재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육상 발전소 및 조선 해양 분야의 소음 저감 설비, 선박 엔진의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인 SCR 설비 등에서 기술력을 축적해 왔으며, 최근에는 원적외선 복사파를 활용한 도장 건조 설비인 WSD를 상용화하며 에너지 절감 설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0: The device of the company can convert electric energy into far infrared radiation, and it can transfer heat directly to various structures. In the case of the current paint drying method, which uses hot air, it consumes a lot of energy and generates a huge amount of carbon dioxide. However, the device of the company can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more than 50% and decrease energy consumption cost by up to 87%.
2: 기존 열풍 건조 방식은 건조 챔버 내부의 공기를 먼저 가열하고 이 가열된 공기가 피도물과 도막에 열을 전달하여 도로의 건조 그리고 경화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챔버 공간 전체를 가열해야 하므로 열 손실이 크고 에너지 효율이 원적외선 건조 방식에 비해 낮은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반면 당사의 원적외선 복사파 발생 장치는 전자레인지가 특정 대상에만 에너지를 전달하여 가열한 원리와 유사하게 원적외선 복사파 에너지를 피도물 도막과 표면에 직접 전달하여 건조를 촉진시키는 방식입니다.
0: Tests have shown that the drying method, which uses far infrared radiation, can increase the surface temperature more rapidly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In the case of the painted steel plate, the surface temperature is over 20 degrees Celsius higher than the unapplied plate. It means that the company's drying solution can transfer heat more effectively.
2: 원적외선 복사란 가열된 복사체에서 발생된 원적외선 에너지가 공기를 매개하지 않고 도장 대상물에 직접 전달되어 열로 흡수되는 열 전달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열풍 건조 방식 대비 건조 시간 단축, 에너지 절감, 그리고 CO2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Before the production of facilities, the firm thoroughly analyzes the structures and requirements of the clients. Also, it has followed the required drying conditions and checked the expected energy saving effect as well.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cut down on energy consumption and reduce carbon emissions.
2: 생산 공정은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사체 표면에 고방사율의 세라믹을 코팅하고 건조 그리고 열 처리를 통해 복사체의 코팅층을 완성합니다. 이후 외부 케이싱과 곡면 반사판을 제작 조립하고 복사체에 발열체인 시즈히트를 삽입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열재 삽입과 단자부를 조립하여 발열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후 최종 조립을 완료한 뒤에 성능 검사를 통해 제품의 성능을 100% 확인한 뒤 포장하여 납품합니다.
0: NRTEC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apply its solution to a wider range of industrial areas. The company has constantly improved the performances of its products by collecting the data on drying temperatures and far infrared radiation waves.
2: 현재 당사는 건조 시간 단축, 건조 효율 향상과 CO2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영역에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적외선 발생 장치 자체의 성능 및 기능 향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조 챔버 벽면 반사판 구조의 형상과 원적외선 발생 장치 배치의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형 선박 블록 도장 건조에 적합한 이동 건점용 도장 건조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기화인 도료 건조 공정과 전용 설비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는 단순한 원재 개선, 발진장치 개선을 넘어 도장 건조 설비와 일반 도료에서 무기화인 특수 도료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Carbon neutrality and sustainable production have grown in significance in varied global industrial sites. Despite the tightened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the company have garnered a lot of attention in overseas markets, including Japan and the US. And the firm has achieved an increase in export.
1: 저희 NRT의 목표는 산업 현장의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친환경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원적 개선 복사파 건조 기술, 소음 저감 기술, 대기 환경 개선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국내외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설비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0: NRTech has developed technologies that can reduce energy consumption and increase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market. And it is expected to pave a new path for a lot of different industrial sites all around the world.